네, 오늘 첫 곡 데이빗 보위의 스타맨이었습니다. 데이빗 보위의 70년대 히트곡이기도 하지만 얼마 전에 꽤 됐죠? 마샨이라는 영화에도 OST에 이 노래가 나오고 9817님 얘기에 의하면 이 노래가 나 혼자 산다에서 코쿤님이 듣는 장면이 있었대요. 그래서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데이빗 보위의 팬이 되셨대요. 야,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경로야 뭐 어쨌든 이렇게 오래된 노래가 젊은 사람들 사이에도 사랑받을 수 있다. 데이빗 보위 역시 대단합니다. 오늘 무중력 의자 얘기를 드렸잖아요. 최저가 29,900원. 이거 저 후배 집에서 봤어요. 그래서 저도 솔직히 사고 싶은데 와이프가 이런 거 못 사게 해요. 분명히 또 사면 솔직히 뭐 사서 잘 안 쓰기는 하지. 제가 귀가 좀 얇아가지고 홈쇼핑에서 벌써 그래도 뭐 한 5개 사면은 2개는 잘 쓰더만 자기도. 아무튼 다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진짜 좋다고. 경숙님도 그렇고 아플 때 왜 계속 누워있는 것도 앉아있는 것도 힘들 때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진짜 짜

0: 향이에요라고.
1: 아 이봐 또 귀가 팔랑팔랑팔랑 접어서 보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명민님이 아 제가 꿈꾸는 노후 부부가 함께 바다를 보며 앉아있다니 너무 부러워요. 우선 그때까지 부부 사이가 좋아야 가능한 거겠죠. 어 사람 일은 모르는 거라 지금이야 뭐 서로 좀 투닥거리고 그럴 수 있어도 뭐 아이들이 출가하고 진짜 60대 되시고 하면 뭐 네 딩크족은 지금도 가능하죠. 저희 집도요. 저도 사고 싶은데 아내가 거실에 둘 때 좀 흉물스럽다고 못 사게 해요. 4415님 솔직히 좀 튀긴 튄다. 시꺼매가지고 예 뭔가 미관상 좀 튀어. 예. 자 오늘 아침 1, 2부 함께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카운트, 3일제약, KB국민은행, IS동서, 롯데렌탈, 백조싱크,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베스트슬립, 현대해상 화재보험,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두드림 SNC와 함께할게요.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5: 딱 한 번만
6: 티어실 원스야
5: 싹 한 번에
6: 티어실 원스야
5: 무조맨
6: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7: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8: 든든한 내일로요.
7: 네?
8: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7: 제대로 가시네요.
8: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IS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동서
1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1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3: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4: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3: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4: 백조 싱크.
15: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6: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15: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6: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5: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6: 하이엠솔루텍
15: 1544-8777.

0: 7403님이 이 노래 철수 아저씨가요 여름에 꼭 들어야 할 노래라고 하셨어요. 이름이 도나 썸머니까. 한 번도 안 해봤지만 뭐라 그래야지.
1: 도나 썸머. 아, 예.
0: 어렵다. 역시 여름엔 썸머 누님이죠. 9079님. 예, 48년생 GT 누님이십니다. 머다나보다 10살 위에. 사실 디스코의 여왕은 도나 서머였고요. 그 뒤로 뭐 카일리 미노그, 지금은 이제 두아리파, 이런 또 그 디스코는 확실히 여가수가 불러야 또 제맛이 나요. 베이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게 이제 김대리 주법이라고, 김대리 영혼의 베이스 이태윤 씨께서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완성된 주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옥수수 킬러인 저에게 아침 일찍 건네준 친구의 옥수수. 고된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오늘 힘나게 하네요. 옥수수 하나에 이렇게 기운이 날 일인가? 상대는 옥수수 하모니카 안 불어봤을 그 소리가 나요? 옥수수 하모니카? 그냥 부는 척 하는 거지. 예. 아, 저도 뭐 다 해봤죠. 네, 옥수수. 옥시시. 5220님. 야, 진짜 옥수수 하나에 이렇게 기분이 업 되실 수 있구나. 조금 이른 휴가를 가고 계신 9004님. 진짜 근데 요새는 여름이 빨라져서 뭐 더울 때 가면 여름 휴가지. 저는 구리에 사는데요. 오늘 여수랑 목포 다녀오려고요. 작년에 바빠서 휴가를 못 갔더니 아, 오랜만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당일치기로 가시나? 아무튼 저도 얼마 전에 한강변에 잠깐 나가봤는데 확실히 되게 더웠던 날이어도 물가가 시원하더라고요. 네. 안전한 여행 다녀오시기

같고요. 오늘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원래 목요일 날 라떼를 들었다 놨다 우리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하고 목요일의 남자잖아요. 근데 역시 서머 매드니스라고 이제 이 데이브레이크가 여름마다 하는 공연 때문인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다음 달이라 그랬잖아요. 그래봐야 하루 남았네. 7월. 아무튼 이원석 씨가 오늘만 화요일로 좀 땡겨서 왜냐면 또 목요일날 그래서 못 오면은 뭐 격주로 하는 코너도 아니고 무리를 해서라도 오늘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10시부터 네, 라떼 오늘은 몇 년도로 갈지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샵 8000번도 오늘 아침으로 연결돼 있고요. 미니로 듣고 계신 분들 형편 되실 때 하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노래 망설이지 말고 네,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신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1545님이 마침 우리 아까 얘기 드렸던 디스코의 여왕 한 2대 2.5대 여왕 카일리 미노그의 이건 디스코는 아니지만 아무튼 여름 노래 같은 느낌이 물씬 나죠. 또 로커모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정문주님. 하긴 종로 쪽 코파 그런 데 아세요? 종로 코파 카바나? 제가 지금 86년 7년 요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세대교체라는 그룹이 카세트 광고할 때

0: 전자기기업이 한참 발달할 때라. 휴대폰을 바꿨습니다. 제일 먼저 미니 다운받고 오늘도 함께해요. 와, 신영웅님 너무 고맙습니다. 요즘처럼 앱의 천국에 미니를 제일 먼저 다운하시다니 정말. 아, 할 게 너무 많죠. 근데 이거 그냥 저기서 있는 거 이렇게 싹 다 옮겨가는 거 컴퓨터로 따지면 마이그레이션 기능 요새 다 있는데 이게 저도 지금 은행 앱 때문에 솔직히 귀찮아가지고 이거를 안 바꾸고 있는데 남들이 보면 되게 알뜰한 줄 알 거예요. 나 지금 8년 됐나 그래요. 예, 코로나 전에 샀던 모델. 아, 근데 꼭 뭐 예, 다음 세대 다음 제너레이션 사야지 하면서 몇 번을 밀렸는지. 자, 아무튼 노래는요 레이크 스트리트 다이브라는 팀인데 이 사전에도 정확하게 이게 안 나와요. Hypothetical. 들으셨죠?
1: Hypothetical.
0: 예, 발음이 그렇대요. 네, 이 가상의 뭐 이런 뜻이라고 하니까 이 노래 듣고 네, 저칼로리 시사로 바로 돌아올게요.

0: 여보, 맛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이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지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매년 여름마다 이 전기세 때문에 뭐 에어컨이라든지 아 이런 거 좀 켤 때 망설이게 되잖아요. 네, 좀 반가운 소식이 있어요. 내일부터 전기를 절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1kW당 500원의 캐시백을 지급하는 슬기로운 전기 생활 정책을 시행한다는데, 이게 무조건 적게 쓰라는 뭐 절전 캠페인 이런 게 아니고요. 수요가 많이 몰리는 저녁에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발전이 많은 낮에 쓰도록 유도해서 전력망의 부담을 낮추려는 취지로 시작을 한 거고요. 수요가 가장 높은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8시 사이에 절약하면 전기요금도 아끼고 캐시백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이게 뭐 의무사항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생활 속의 어떤 실천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지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과 지명이 붙은 최초의 공룡 혹시 알고 계신가요? 둘리? 둘리 아니고요. 바로 코리아노사우루스 보성 엔시스라는 친구인데요.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보성, 전남 보성에서 발견된 새와 유사한 발을 가진 조각류 공룡 골격 화석이 이게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대요. 근데 천연기념물 그럼 보통 살아있는 애들 아닌가? 아무튼 이게 산출 장소와 발굴 과정이 명확하게 기록돼 있고 후기 백악기 한반도에 살았던 공룡의 실체를 보여주는 자료로 그 가치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한국 공룡 연구에 큰 획을 그었다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잘 연구 보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이자 마지막 소식인데 최근에 지하철에서 배터리 화재 사고 연달아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7월 1일 내일부터 대용량 리튬 배터리 또 리튬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기 자전거,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이런 개인용 이동 장치의 반입이 지하철에 안 됩니다.

아, 예외는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 같이 교통약자의 이동수단, 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일반 휴대용 보조배터리 이런 건 뭐 요새 뭐 없으면 못 살죠. 얘네들까지는 제한 대상이 아닌데 말씀드린 대로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얘네들은 이제 지하철에 가지고 못 타세요. 지하철이 많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는 그런 대중교통인 만큼 더 안전을 위해서 좀 불편하더라도 모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의 저칼로리 퀴즈를 드릴게요. 대한민국은 1974년 종로선이라는 이름으로 서울 지하철 1호선이 처음 개통이 됐습니다. 나 이거 왜 기억나지? 세계 최초의 지하철은 무려 1863년에 이 나라에서 운행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나라에서는 지하철을 튜브 혹은 언더그라운드라고 또 부른대요. 네. 메트로, 프랑스에서는 메트로라고 부르는 거. 아무튼 처음 지하철을 만든 나라와 이게 설치된 도시 두 개 다 맞추면 어려운가? 네. 도시로 하죠, 도시. 네. 도시로 가겠습니다. 아,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8000번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또 미니 이용하시는 분들 문자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네, 요 도시, 지하철이 제일 처음 개통된 도시를 맞춰주시면 저희가 선물로 유산균 세트 한 분, 치약 세트 다섯 분 준비하고 기다릴게요. 소소합니다. 자, 재미로 도전해 주시길 바라요. 이클립스의 노래 1007님의 신청곡이기도 한데요. Run, run. Run, run. 듣는 동안 맞춰주세요.

네, 이클립스라 쓰고 변우석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런런 런런 오늘 정답 세계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된 도시 런던이었습니다. 유산균 세트 받으실 5333님입니다. 예, 런던이요. 내 휴대폰 훔쳐간 도둑놈아,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어? 살림살이 좀 나아졌나? 아, 거기서 소매치기 당하셨구나. 그니까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그 천연기념물, 어? 그거 화석도 천연기념물이 되나? 살아있는 애들만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우리 또 3465님께서 천연기념물은 생물만이 아니라 지질, 광물, 동굴 같은 특별한 자연현상과 그 서식지, 자생지도 포함된답니다. 어우, 지리 선생님이신가 봐. 네, 저의 진짜 오랫동안 저는 이 나이 되도록 천연기념물은 살아있는 애들만 하는 줄 알았던 저의 어떤 예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힌트곡이 런런 못 맞출 뻔했다고요? 저 때문에? 나름 런런인데 여기 1,2님 아무튼 맞추셨어요. 야, 이번 주에 런던 가신다고요? 3056님 아, 사촌 여동생이 웨일즈 남자랑 결혼을 하셨대요. 그래서 초대받아서 가신다고. 50세 인생 첫 해외여행이라. 어우, 그러면 뭐 네, 좋은 데 가시니까. 네. 박지현님 학창시절 영어시간에 서브웨이, 튜브 이렇게 외웠던 기록이 기억이 난다고. 튜브? 네, 마치 지하에다가 튜브를 이렇게 넣듯이 뚫려 있으니까 이해는 갑니다. 자, 이 외에도 두 분 더 8964 또 임성자님 소소하지만 저희가 치약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네, 주중에 매일 요 하찮은 네, 퀴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만날 우리 원석 씨 네, 데이브레이크의 노래 박시연님이 신청하셨는데요. 드립다 듣습니다.

0: 네, 서영은의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웃는 거야. 김혜정님, 최경승님도 듣고 싶어 하셨던 노래였고요. 상디, 저 오늘 회사에 리모컨 가져간 거 있죠? 지갑인 줄 알고 정신없이 챙긴 게 리모컨이었어요. 다행히 비상용 카드로 잘 해결하고 리모컨과 집으로 무사 귀환할 예정입니다. 뭔지 알죠? 네. 저는 전화 받으면서 뭐 이렇게 딴짓 하면서 뭐 이렇게 밥 차리고 뭐 이렇게 하다가 리모컨 얘기하시니까 TV 리모컨이 냉장고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까 살다 보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아니요. 냉장고였어요. 냉동실이 아니라.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올게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3: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4: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3: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6: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7: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8: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9: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0: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1: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10: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오늘 아침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엔젤밤을 만든 줄리슬립에서 사계절용 VN 선크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자연이 빚은 화장품 하늘호수에서 스킨케어 세트,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토스카나의 햇살 필리 올리브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목장의 신선함 오늘의 요구르트에서 수제 요거트, 애견 영양제 댕이 수라간에서 침향 강아지 영양제, 압도적인 탈취력 버터 만다린에서 고체 탈취제를 드립니다. 네, 화요일 6월의 마지막 날 오늘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귀찮아서 휴대폰을 꽤 오래 쓰고 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장수폰 소지자 가족들께서 고다은님 5년 됐어요. 폰 액정에 초록줄이 생겼네요. 5년에 초록줄이면 그건 바꿔주지 않나? 아, 그거 3년 정도 되면 와, 저보다 더 쓰신 분이 범진호님. 저는 9년째입니다. 증권회사 어플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 다 옮겨져요. 네, 뭐 공동인증서인가? 또 은행마다 다 달라가지고 저는 그냥 은행 한 군데만 이용하고 싶은데 또 이게 뭐 어떤 회사는 이 은행에서만 해라 뭐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도 모르게 그래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전화 앞으로 파는 그 휴대전화 회사들은 이런 거를 오히려 기능도 기능이지만 잘 옮겨지게 해야 아마 전화 판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 컴퓨터 난리도 아니거든요. 아, 딴소리 하느라 시간이. 자, 조지 벤슨의 사랑으로 가는 계단인데 더워서 10층 넘으면 못 갈 것 같아요. 스테어웨이 투 러브 듣고 바로 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 별류천지가 있습니다.

0: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 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관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6월 30일 화요일 오늘 생각난 노래

자, 오늘 아까 저칼로리 퀴즈 때 런던의 지하철을 튜브라고도 불렀다, 튜브라고도 한다. 그래서 예, 그냥 1차원적으로 튜브, 더 튜브스라는 밴드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름만 같다고 뭐 그 팀을 떠올릴 사람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 케이블 TV, 아 케이블 아니지, OTT 중에 미키마우스의 고향 TV 있잖아요. 거기에 더 뷰티라고 그 서브스턴스라는 영화 보신 분들, 그 이제 몸이 어떤 약물에 의해서 자기의 완전 젊을 때 시절로 이렇게 바뀌고 막 그런 설정이 있잖아요. 그런 설정의 미스테리 사이파이 드라마인데 지금 속편이 안 나와서 저도 기다리는 중인데 나름 재밌거든요. 애스틴 커처가 나와요. 근데 진짜 못된 놈으로 나오는데 여기에 아무튼 그 젊어지는 주사 선전하는 캠페인 송으로 이 튜브스의 She's a Beauty라는 곡이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이 노래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제가 중3 때 나왔거든요, 83년도에. 근데 사운드가 지금 들어도 이거 뭐 요즘 노래 아니야 싶을 만큼 진짜 이 노래 또 튜브스가 다른 히트곡은 별로 없지만 이 노래만큼은 정말 정말 잘 만든 곡입니다. 시원해요. 그래서 오늘은 더 튜브스의 She's a Beauty 함께

0: 네. 미키마우스네 고향 고TV에서 하는 더 뷰티라는 미드, 안 그래도 다음 시즌 기다리고 계시는 8112님도 너무 열린 결말이라서 안 나와도 되겠다 싶은데 안 돼요. 거기 형사 애들, 형사 그, 아우 스포일러인데 그 궁금해가지고 아무튼 그거는 좀 떡밥을 회수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그거랑 슬로우 홀시스라고 또 갑자기 뭐, 예, 세윤 작가님도 없는데 혼자 또, 예. 네, 이게 83년도 맞아요. 90년대도 아니고 진짜 대단하죠.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성된 The Tubes의 She's a Beauty 였습니다. 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목요일의 남자 데이브레이크의 이원석 씨 오늘만, 네, 스케줄 관계로 화요일로 모셔서 지금 기다리고 계신 분들 엄청 많이 계시네요. 자, 3, 4부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고 바로 모실게요. 키움증권, 멕시칸, 주식회사 그레이논, KB국민은행,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해리자보해, 브라움스 안마의자, 하이엠 솔루텍 주식회사와 꾸며드립니다.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전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그레이논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 배달온다 딩동댕 문을 여니 향기땡 흔히 빼면 추미팡 멕시칸으로 파티 시작 멕시칸 시

0: 시켜놨다.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5: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4: 1일 1짬뽕 오케이?

0: 가볍게 즐기는 라떼 테스트입니다. 예전에는요, 요즘 같은 그런 프랜차이즈 카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다 저마다의 간판을 건 카페, 아니죠, 그때는 커피숍. 자, 첫 번째 커피숍 가서 커피는 꼭 휘핑크림 잔뜩 올라간 비엔나 커피를 마신 적이 있다.
1: 아 비엔나요?
0: 아 비엔나.
1: 아 아가씨 앞에 무궁으로 있어는. 아 비엔나. 저는 이거 비싸서 못 마셨죠.
0: 뭐 얼마 차이 난다고?
1: 아 상당히 저는
0: 한 500원 차이 난.
1: 쉽지 않아요. 이거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0: 500원인데?
1: 예, 누가 내주면 사주면 먹죠. 어. 근데 맛있긴 맛있었어요.
0: 하긴 요새는 이거 비엔나 커피. 두 번째.
1: 네.
0: 테이블마다 전화기 있는 카페.
1: 네.
0: 그런데 가서 친구로 공짜로 친구한테 전화 걸어본 적 있다.
1: 너무 많죠.
0: 아 진짜?
1: 어? 그, 어? 상대는 안 그러셨어요?
0: 어.
1: 왜요?
0: 어. 이, 나 때는 나 데뷔하고 이런 게 생긴 것 같은데 아닌가?
1: 그쵸. 이게 생긴 게 90년대 중반.
0: 근데 테이블마다 있으면 그 테이블로밖에 전화 걸지 못하는 거 아닌가? 그 밖으로 외부 전화도 돼요?
1: 아 돼요.
0: 어.
1: 아 난 되나? 아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
0: 야.
1: 그래서 막 삐삐로 이 전화번호로 그 친구한 삐삐 번호 해가지고 전화 오면은 되고.
0: 아 시외 전화 안 되고.
1: 아.
0: 시내는 돼. 그치. 시외 전화 금지.
1: 시외는 좀 사고죠, 진짜. 잘못하면. 네. 어마어마한 요금이 나오니까.
0: 야, 그때나 지금이나 이 통신사는 돈 진짜 많이 벌었구나.
1: 아 얘기가 왜 굴러가 가세요?
0: 아니 진짜 왜냐면 음악으로 제일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통신사잖아.
1: 그건 맞죠.
0: 네.
1: 맞는데 아무튼 뭐 그때 그 카페에 아 커피숍에 전화 테이블이 있어가지고 삐삐 쳐놓고 전화 오길 기다리는 경우도 많았고.
0: 아,
1: 실제로 그 테이블과 테이블 간의 연결도 시켜줬던.
0: 아 그게 목적이죠 뭐.
1: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했던 거라니까. 네 그런 추억이 있네요.
0: 맞아요. 압구정동 네. 방배동 이런데.
1: 예, 뭐 그랬던 것 같아요.
0: 자 마지막으로.
1: 네.
0: 그러게 얘네 요새 파는 데 있나? 미니 우산과 막대 과자가 꽂힌 파르페.
1: 아 파르페 파는 데가 진짜 요즘 안 보이는 그죠? 것 같은데요?
0: 요거는 비엔나보다 비싸서 이런 거 드셔보셨나요?
1: 아 당연히 더 못 먹죠.
0: 더 못 먹어? 거지냐?
1: 거지였네요 내가. 제가요?
0: 그런 거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데.
1: 근데 일본 가니까 파르페는 오히려 맛있는 것들이 많이 보이던데요.
0: 아, 하긴 일본에 많이 드시더라고요.
1: 네네.
0: 아직도.
1: 아직도.
0: 네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1: 네. 데. 종류도 많고.
0: 자, 벌써 뒤에 배경음악이 사라졌어서 아무튼 네. 잘 오셨습니다.
1: 네, 라떼 차트를 들었다 놨다
0: 헤이 하는 예. 네, 라떼 쇼인데요.
1: 네.
0: 바쁘세요 요새 그 여름인데 저기 아니요 우리 서머 매드니스는 네. 7월 달이잖아요.
1: 7월 말에 있고. 뭐 그걸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준비할 것들도 좀 있고
0: 아.
1: 또 뭐 있어요 뭐가 좀 또 7월 첫째 둘째 주에 계속 또 공연도 있고
0: 아 그건 몰랐네
1: 네

0: 그럼 이제 뭐
1: 서머 매드니스 말고
0: 말고 이제 어디 축제, 아, 행사 뭐 이런 것도 역시. 있고.
1: 네.
0: 한 둘째 주까지는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완전 서머 매드니스에 몰이 몰두 뭐 네. 지금도 몰두는 하고 있지만
1: 몰빵
0: 몰빵.
1: 자, 아무튼 컨디션 조심하셔야겠습니다.
0: 안 그래도 지금
1: 또 허벅지 지점 먹지 말고.
0: 아, 지금
1: 종아리
0: 그거는 이제 괜찮고요.
1: 네.
0: 살 좀 빼고 운동 좀 하고 그러느라고 너무 피곤해요 요즘에.
1: 좀 그래 보인다.
0: 예. 네.
1: 아,
0: 힘들어요. 덜 먹고 많이 움직이니까.
1: 그러면 살이 빠질 수밖에 없지.
0: 빨리 빼야 돼요.
1: 아, 우리 네. 진짜 우리 필라테스 모임이 벌써 네. 못 만난 지가 꽤 됩니다.
0: 상대 언제 복귀하실 거예요?
1: 다음 주.
0: 다음 주에.
1: 네.
0: 다음 주부터 상디가 복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1: 네.
0: 약속했습니다.
1: 네. 이번 주 하려다가
0: 네.
1: 또 우리 그 아무튼 스페이스 카우보이가 또 뭐 또 바쁘고
0: 네.
1: 새신랑된 하긴
0: 네? 6009님께서 거지냐? 여기서 빵 터졌다고 자기가 거지라서 뜨끔했다고 하시네요.
1: 에이 진짜 아니 뭐 비엔나 뭐 얼마 한다고 그게 뭐 친구들끼리 한 번씩 그냥 하나 시켜서 둘이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바로
0: 그렇긴 해요. 예. 비엔나 커피가 그 안에 아이스크림 들어가는 게 비엔나 커피 맞죠?
1: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0: 아니에요? 그 아이리시 커피인가 그러면?
1: 아니 그것도 무슨 아보카트?
0: 네?
1: 아보카트인가?
0: 아보카도?
1: 아니 아보카트인가?
0: 아보카도
1: 그래.
0: 과일인가?
1: 그 아이스크림 들어가는 게
0: 네.
1: 아보카트인가 뭔가
0: 아보카도 아보카도
1: 아 진짜 이름 그 진짜
0: 아보카도구나
1: 아보카토구나
0: 진짜 안 먹어본 티가 확확 나네요.
1: 아 나 아보카도는 집에서 많이 만들어 먹어봤어요.
0: 아 그래요? 집에서 만들어 드셨으니까 그게 뭔지 모르시는 거죠.
1: 맞아요.
0: 메뉴를 주문해 보셔야지 이점을 알 텐데.
1: 아는 후배가
0: 예.
1: 집에 그 커피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는 그걸 사줘가지고
0: 오.
1: 여기다가 이거 저기 아이스크림 딱 해서 드시면 맛있다고.
0: 오.
1: 진짜 맛있었는데
0: 네.
1: 오래돼갖고 고장났어요.
0: 기계가? 그럼 보통 AS를 맡기는데 말이죠.
1: 더 오래돼서 10년도 안 먹거든.
0: 저런. 저 주세요. 제가 고쳐드릴게요.
1: 야,
0: 아보카도를 무슨 바주카포 발음하듯이 하시냐고. 4052님.
1: 너무 우리가 힘을 줬네.
0: 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솔직히.
1: 파르페는 진짜 오래됐어요.
0: 파르페.
1: 안 먹어봤어요 요새.
0: 안 드셔본지.
1: 팔긴 하죠 아직도.
0: 그러고 보니까 저도 꽤 오래된 것 같네요.
1: 파르페가
0: 네.
1: 그 이렇게 그거 이렇게 그 과자에다 말아주는 것도 있지 않아요? 그것도 파르페라 그러지 않나?
0: 그거는 다른
1: 아 그건 크레페.
0: 그건 크레페.
1: 야, 나 진짜 나 못 안았어. 뭐가 이름이 그냥 한끗 차이로 뭐 아이고 뭐
0: 사투리가 뭐 완전히 원단으로 나오시네요.
1: 아니 이것을 지금 네. 나 피곤하게 한 게 이게 그것은 크레페고.
0: 예.
1: 네. 이것은 저기 뭐라고?
0: 파르페.
1: 파르페.
0: 아, 그러면 아까 일본에 많이 나왔던 것도 크레페였을까요?
1: 그런가? 자,
0: 엉망이 돼버렸네요 지금.
1: 갑자기.
0: 죄송합니다.
1: 진짜.
0: 네.
1: 그 오늘은 그러면 몇 년도로 갑니까?
0: 갑자기 가야겠죠? 네, 가긴 가야 됩니다.
1: 네.
0: 오늘은요.
1: 네.
0: 멜론 차트 파인더 이용했고요.
1: 네.
0: 1999년 6월 넷째 주로 갑니다.
1: 오, 딱. 달 수로는 지금인데 가만히 있어보다 그러면 27년 전인가?
0: 그렇게 되나요?
1: 아니
0: 벌써?
1: 28년 전인가?
0: 27년 전이 맞네요.
1: 아,
0: 네.
1: 그래요. 우리 뭐 30년 전 전으로도 가는데.
0: 아 가야죠.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해이자 달입니다.
1: 왜요?
0: 심지어 6월 넷째 주면 거의 6월 말이잖아요.
1: 네.
0: 제가 딱 군대 입대하던 제가 6월 29일 날 입대를 했거든요.
1: 저런 딱 여름에
0: 네 그러니까 99년 6월 넷째쯤에 제가 딱 입대할 때 그게 뭐 무슨 음악이 나왔는지
1: 무슨 잘 모르겠다
0: 관심이나 있었겠어요?
1: 그치
0: 세상을 원망하며
1: 이등병의 편지나 들었겠지
0: 어색해 이거 듣고 있었겠죠
1: 네. 집 떠나와 아니고 자 일단 99년 6월에 뭔 일이 있었는지

0: 이제 잠깐 보니까
1: 네.
0: 이때가 이제 뭐 그 뭐 무슨 세기말 이런 거는 조금 더 이제 6월만 해도 여유가 있었고
1: 그렇죠.
0: 예. 이때
1: 네.
0: 그 인터넷 검색 녹색창 초록창인가 네. 녹색창인가 그
1: 네이땡
0: 네이땡
1: 네.
0: 첫 서비스가 시작됐대요.
1: 아 진짜요?
0: 그렇죠.
1: 그걸밖에 안 됐구나.
0: 그러게.
1: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는 네이땡하고는 너무 격이 달랐어요.
0: 그때도 포털 아니었나요?
1: 포털이 있긴 있었지만 네이땡은 뭐 쳐다보지도 않았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0: 그때. 아 그때.
1: 네. 그때는 좀 그랬던 것 같은데요.
0: 아무튼 이때가 공식 네. 첫 서비스를 시작해서.
1: 아 검색 엔진으로서 첫 시작인가? 원래 있었는데 그런 건가? 아 헷갈리네. 너무 오래전이라.
0: 하긴 나도 그때 이 키보드로 타이핑을 배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는데. 네. 그땐 서른 넘으면 아저씨 소리 들어가지고
1: 아, 예.
0: 한 번도 안 해봤는데
1: 예.
0: 이 나이에 내가 지금 키보드로 타이프 그때 뭐라 그랬지? 그거 아무튼
1: 아래 한글 해가지고 예. 그 뚝뚝 떨어지면
0: 맞아요.
1: 나
0: 그거 연습하던
1: 거 한 컴 타자
0: 독수리로.
1: 저도 솔직히 말해서 고백합니다. 군대 가서 연습 시작했습니다.
0: 그러니까 지금이야 텍스팅이 뭐 기본이 됐지만
1: 네.
0: 이때만 해도 많은 아저씨들 특히 제 세대들
1: 네.
0: 좀 당혹했어요.
1: 그럼요.
0: 안 배우고 싶어.
1: 아 실제로 대학교에서 리포트 낼 때 손으로 써서 냈어요.
0: 맞아요.
1: 네. 네. 당당합니다.
0: 네. 집에 뭐 있어요. 집에 뭐 누가 다 집에 집마다 컴퓨터 두고 사나?
1: 컴퓨터 귀하죠.
0: 이때만 해도
1: 귀합니다.
0: 그렇죠.
1: 네.
0: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공연이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딱 갔어 이때.
1: 아 여기를요?
0: 네.
1: 이게 세계 아동기금 마련 자선 공연인데 마이클 잭슨과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0: 처음에는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말도 안 되는 막 네. 그냥 머라이어 캐리부터 보이즈 투맨, 뭐 스티비 원더 이런 사람들 온다.
1: 네.
0: 근데 무산됐어요.
1: 에?
0: 그래서 마이클 잭슨만 그 로켓 타고 왔어요.
1: 아 우주선 타고.
0: 우주선 시작할 때 우주선이 탁 열리면서 탁 나왔는데 네. 1분 동안 미동도 없이 가만히 그걸 봤잖아. 제가 이 두 눈으로 그걸 봤습니다요.
1: 그걸 봐슈?
0: 두 눈으로다가
1: 제가 봐슈! 이거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0: 거죠. 그거죠. 야, 근데 진짜 아 대단했습니다.
1: 근데 마이클 잭슨이 그 전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단독 공연으로?
0: 한간 한국에 근데 공연은
1: 네.
0: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 아닌가요?
1: 아니에요. 제가 봤던 공연은 99년이 아니었어요.
0: 더 전이야?
1: 네, 전이었어요.
0: 나도 전인가? 아니야, 난 딱 이때 같은데.
1: 왜냐하면 99년 6월에 제가 그 공연을 볼 정신이 없었거든요.
0: 그렇죠, 군대 가야 되는데.
1: 그러니까 97년인가 그쯤 내한 공연을 한번 했었어요. 그때 진짜 난리 났었죠.
0: 나도 그때 간 걸 지금 이러고 있나?
1: 우주선 그때도 타고 왔거든요.
0: 아 진짜 아무튼
1: 네
0: 스케일이 너무 커서 충격과 감동을 받으셨다는 1008님 많이들 가셨네. 네.
1: 잠시만요. 이거 약간 이거 소개해도 되나요? 9158님께서
0: 김기성님인데
1: 예
0: 네. 이거 저 이원성님 후임병이신가봐.
1: 아 기억납니다.
0: 진짜
1: 이원섭 병장님 아직도 매일 오늘 아침 영상 잘 듣고 있습니다라고.
0: 네
1: 김기성 이 친구가 11월 꿈번이었나?
0: 그러면 뭐 그다지 큰 차이는 아니네.
1: 저희 내부반이 좀 다 붙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키가 크고 피부가 하얗고 목소리는 두껍고 쌍꺼풀 굉장히 짙었던.
0: 그럼 잘생겼네.
1: 잘생겼죠.
0: 오.
1: 근데 군대 오면 다 비슷해지잖아요.
0: 맞아.
1: 잘생긴 별로 티 안 나잖아요.
0: 그 와중에 잘생기더라. 예, 근데 현빈.

0: 막 이런 사람들.
1: 김기성 기성이 잘 있어?
0: 어, 네.
1: 고맙다.
0: 이제 뭐 둘 다 병장인데.
1: 말려. 무슨 병장이라고 그래? 어. 아무튼.
0: 네.
1: 고마워. 안녕.
0: 그리고 이때 종합 주가 지수가 처음으로 900선을 돌파했대요.
1: 어.
0: 야, 지금은 8000선을 돌파했는데.
1: 많은

0: 못 갔을걸?
1: 그쵸나 못 갔나?
0: 모르겠어요.
1: 그쪽으로 한번 좀 심도 있게 얘기 나눠볼까요? 안 그래도 궁금해서.
2: 근데 우리 앞에 얼마나 쓸데없는 소리를 많이 했으면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아버렸어.
1: 오음에 어쩐 일이야?
2: 어쩐 일이래 이거지.
0: 큰일 났네. 예. 어떡하죠?
2: 자 빨리 그러면은 일단은 10위는 들어야죠.
0: 네.
2: 99년 6월 넷째 주 종합 차트입니다.
0: 네, 10위입니다. 신화의 T.O.P.
2: 탑 아니고
0: 탑으로 읽어야 되나요?
2: 몰라. 아, 이 백조의 호수.
0: 맞습니다. 이 T.O.P.가 네. Twinkling of Paradise의 줄임말이래요.
2: 반짝이는 낙원이야?
0: 그렇대요.
2: 아, 이건 기억나죠.
0: 네. 아, 백조의 호수 샘플링.
2: 유영진 씨가 글도 곡도 편곡도 다 했구나.
0: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신화가 이 노래로 확 떴을걸요.
2: 맞아요.
0: 1집은 그닥 그렇게 반응이 없다가 요 노래로 갑자기 쫙 올라와서 H.O.T.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던 맞아. 기억이 납니다.
2: 아, 대단했죠 이때. 네. 진짜. 좀 들어볼까요?
0: 네. 네.

0: 신하창조님께서 네. 박현진님이 글을 주셨네요.
1: 구신하창조 여기 있습니다.
0: 그리고 그러니까 신하의 팬 다음 이름이 신하창조.
1: 네,
0: 맞죠. 아, 그래서 상징색이 주황색이라 팬클럽 회원들을 주황공주라고 그랬대요.
1: 주황색.
0: 주홍도 아니고.
1: 주홍 다시.
0: 주황.
1: 우리도 우리는 오렌지색인데.
0: 아, 그렇군요.
1: 주황색.
0: 팬덤 이름 뭐요? 이거 노래 40초 남아가지고 다음 9곡, 9곡 가겠나? 못 갈 것 같아.
1: 다음 곡 가면 좀 다음 곡이 서운해할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죠. 근데 아무튼 이게 백제호수 아예 그 메인 멜로디가 네. 이 곡의 후렴까지 단순 샘플링이 아니네.
1: 네.
0: 이게 차이코프스키의 지분이 꽤 들어가 있네요. 나나나나나나나나
1: 그러네요. 아직 가창 멜로디 자체가
0: 그러네. 야, 멜로디 메이커.
1: 아, 여기 근데 너무 짜네요.
0: 사라진다. 좀 이따 올게요. MBC
2: FM for you. 자, 따라해 보세요.
3: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도
4: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0: 아디. 인생은 워프레스.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3: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
4: 자, 오늘만 특별히 화요일로 자리를 바꿔서
3: 네.
4: 라떼를 들었다 놨다 이원석 씨와 꾸며드리고 있고요.
3: 네.
4: 자, 야 이건 기록인데.
3: 왜요?
4: 4부의 9위를 처음 소개하는. 옛날에 우리 다섯 곡씩 소개한 적도 있긴 있다. 초창기.
3: 아, 그랬죠.
4: 예. 네.
3: 오늘도 제 생각하기엔 좀 힘들 것 같은데.
4: 1위 곡은
3: 그냥 끊어가시죠.
4: 오죽하면 정지원님이.
3: 네.
4: 두 분 그냥 수다 떨다 가요. 노래는 우리가 찾아드릴 테니까. 언제라고요? 96년 6월이요? 예, 넷째 주입니다.
3: 99년이에요, 정지원님.
4: 아, 99년.
3: 수다가 아. 너무 재밌으셨나 보다.
4: 아,
3: 99년 6월.
4: 전진 오빠, 내 사랑. 신화창조에 또 여기 있습니다. 0358님. 유독 지금 문자도 그렇고 네. 미니 게시판도 이때 참 많이... 젊음을 누리셨던 애청자분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3: 그러네요.
4: 오늘 유난히 수다도 많고.
3: 2014님께서 기분이 묘합니다. 구신화창조 현 오늘이 노래 듣다가 괜히 뜨끔. 오늘이가 데이브레이크 팬덤 팬 아. 저희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4: 오, 이분은 그래도 저 바른 길로 가고 계신데요.
3: 굉장히 올바른 길로 지금.
4: 네, 젊을 때는 아이돌.
3: 네.
4: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나이를 들어서는 아. 전문 음악 밴드.
3: 뭐 저희도 뭐
4: 아이돌이야?
3: 2014님께는 아이돌 아, 그 정도를 걷고 계신다. 올바른 길 바로 이것이 진리요. 죄송합니다.
4: 네.
3: 자 아무튼 신화창조가 진짜 많네요.
4: 그렇죠. 아 신화인데
3: 그렇죠.
4: H.O.T 다음에 신화잖아요.
3: 그게 아 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4: 어, 왜?
3: 아 나온 시기가
4: 어.
3: 어 그렇죠.
4: 같은 회사고.
3: 맞습니다. 맞습니다.
4: 네. 그렇게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3: 아니 누가 먼저다라는 게.
4: 어.
3: H.O.T. 아,
4: 다음에 그러니까 H.O.T.가 데뷔하고.
3: 예. 네.
4: 그 다음에 S.M.에서 남자 보이 그룹으로
3: 신화가 나왔죠.
4: 네. 네. 그 다음에 동방신기.
3: 어. 뭐 그렇게 되나요?
4: 기억해요.
3: 어.
4: 네. 중간에 뭐.
3: 개보가 그렇게 되는군요.
4: 무슨 뭐 블랙 뭐 있었는데. 뭐 S.M.이라고 다 잘 된 건 아니니까.
3: 다 어떻게 다 잘 됩니까? 네,
4: 그렇죠. 자, 9위.
3: 9위 가야죠. 9위입니다. 아, 이 전주 기억나십니까?
4: 그 이거 약간 좀 의외였어요. 박정현 씨가 이렇게 좀 다크한 노래를 부를 거라고는. 견지할게요. 이랬는데.
3: 아, 여러분 이거 제 목소리 아닙니다. 상디가 지금 저 성대모사 하신 거예요? 모창 하신 거예요?
4: 아니 뭐 못할 일도 아니고.
3: 박정현 씨의 몽중인 9위 곡입니다.
4: 이게 편절교 그 들어있는 앨범 맞아요.
3: 아 그래요?
4: 2집이에요.
3: 아 그러네요.
4: 후속곡이 이렇게 다크해가지고 나름 놀랬고
3: 네.
4: 그리고 이게 또 작곡이 하림 씨예요.
3: 아
4: 오, 하림에게 이런 면이 있는 줄도 몰랐네.
3: 작사는 또 윤종신 씨가 했군요.
4: 그렇죠. 편지할 때도 윤종신 씨 작사했고.
3: 이게 박정현 씨가 이런 노래가 몇 곡 있나 봐요. 4대 광곡 중에 한 곡이랍니다.
4: 아 그래요?
3: 미칠 광이겠죠?
4: 어.
3: 광고. 미친 노래. 이게 뭐.
4: 다른 곡은 뭐가 있어?
3: 4집에 있는 플라스틱 플라워. 5집에 하비샴의 왈츠. 6집에 스마일.
4: 이렇게 하비샴이 뭐래?
3: 글쎄요.

0: 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어.
1: 추측해 볼까요? 일단 어디 지역 이름 같지 않아요?
0: 아닌데, 난 사람 같은데.
1: 어?
0: 어쨌든 4대 광고 중에 하나.
1: 어.
0: 그 포문을 열었구나.
1: 네. 아, 근데 이게 약간 초반에는 굉장히 몽환적이다가 후렴으로 딱 가니까 굉장히 클리셰의 그 단조의 클리셰 곡조가 나오네요.
0: 어.
1: 네.
0: 아, 이때 몰랐구나.
1: 저는 군대 가기 때문에.
0: 아,
1: 이런 노래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0: 아, 이거 얼마 전에 복면가왕 스페셜 때 이 노래 라이브로 부르는데. 아,
1: 박정현 씨가요?
0: 네, 진짜 아... 좀 대단했습니다.
1: 기가 막히죠.
0: 박정현
1: 씨는
0: 멍정인.
1: 오늘 상디가 좀 특이하네요. 제가 화요일에 와서 그런가?
0: 아니야.
1: 화요일 날 원래 이런 텐션이셨어요? 아니,
0: 그건 아닌데.
1: 네.
0: 왠지 반가워서 그런가? 화요일 날 생각 오늘 사실 일단 바뀐 거 몰랐거든.
1: 아, 그래요. 네. 제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0: 갑자기
1: 멍정엔.
0: 왠지 그때 이제 막 한참 왕가위 영화도 나오고.
1: 맞아요, 맞아요.
0: 멍중인이 또 왕가위 영화에 그 사용된 그 저기 그 왕비가 불렀던 노래 제목도.
1: 아,
0: 크랜베리스 노래.
1: 예.
0: 그 오드 투 마이 패밀리가 멍중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가지고.
1: 아, 곡 제목이요?
0: 네.
1: 아, 이미 곡쟁으로 쓰였던 거군요. 진짜 상디는 모르는 게 없어.
0: 아, 모르는 거 빼고는 다 알죠.
1: 그래서 멍정인 이렇게 하신 거군요.
0: 멍정인. 자연스럽게.
1: 그거는 뭐죠? 그거는 비벼먹는.
0: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1: 아, 눈물 날래.
0: 그 와중에 5024님께서
1: 네.
0: 블랙 머시기가 아니라 블랙비트라고.
1: 아, 블랙비트가 있었어요. 맞아요.
0: 맞아요. 제가 좀 좋아했어요. 수줍게.
1: 어? 하비샴은 찰스 디킨스 소설 위대한 유산에 등장하는 인물이래요.
0: 봐봐, 인물일 거라 같다고 그랬잖아.
1: 죄송합니다. 상대가 맞았네요.
0: 야, 찰스 디킨스의 소설.
1: 네.
0: 어, 결혼식에 약혼자한테 버림받고
1: 아.
0: 그날에 멈춘 듯 어떤 집에 자신을 가두고 살아가는 인물이래요.
1: 하비샴이.
0: 어, 그래서 이게 광곡이 될 수밖에 없구나.
1: 제목의 주인공이구나. 하비샴의 왈츠는 그럼 혼자 추는 왈츠겠네요.
0: 오, 그렇겠네.
1: 아, 너무 슬프다. 자택에 갇혀가지고 저런 광곡일 수밖에 없네.
0: 그러니까.
1: 네. 지금 듣는 곡은 멍청이.
0: 네, 끝났다.
1: 어, 오늘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완주는
0: 뭐 가는 데까지 가보죠.
1: 네.
0: 아까 그 플라스틱 플라워 그 노래 진짜 무섭습니다. 함부로 듣지 마세요 라고.
1: 아, 무섭다고요?
0: 3546님이
1: 플라스틱 플라워의 부제가 상사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사병이 무섭긴 한 무섭나 봐요.
0: 어, 아, 그리고 이때가 이제 정현씨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뭔가 외로움과
1: 네.
0: 그런 걸 많이 느꼈던 시절인가 보다.
1: 아, 외로움은 무서워진... 아, 그럴 수 있죠.
0: 그럴 수 있죠.
1: 네, 있습니다.
0: 네. 자, 99년 6월 넷째 주 가요 종합차트 이어서 8위.
1: 네. 8위. 박기영입니다. 시작.
0: 어?
1: 아, 이 노래.
0: 아.
1: 기억나세요?
0: 소리만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1: 제가 미리 알려드려요.
0: 아, 그게 이거예요?
1: 맞아요, 이 노래입니다.
0: 야, 그럼 거기까지 듣자.
1: 네, 들어야죠. 네.

0: 실패했대요. 2만 여장 정도. 그래서 이 정도면 거의 뭐 제작비도 이게 맞추지 못하는데 20 타이틀곡이 바로 이 시작으로 예. 무명을 탈출하면서 당시 90년대 6월 박경 씨 관련 기사 제목들.
1: 네.
0: 이 집 시작으로 스타덤 예고 이제부터 시작이야.
1: 약간 부끄럽다.
0: 뭐 공연 보러 왔어요.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요새도.
1: 신 여성 로코 박기영 고 중점 가볍게 내질러요. 이 기사 제목들이 아 참 그러네요. 스타덤 인기몰이 뭐 핵폭풍 뭐 이런 것도 많았었잖아요. 그런 표현들
0: 아직도 쓰지 않나?
1: 아직도 쓰나? 그럴 수 있죠.
0: 그럴 수 있죠.
1: 그만한 단어도가 없어요 또. 그렇죠. 막상 찾아보면
0: 아 근데 진짜 이 노래가 있었구나.
1: 네.
0: 어떻게 해야 내가 뭘 알겠니? 이게 시작이구나.
1: 맞습니다. 박기영 씨 시작.
0: 자 그러면은
1: 네
0: 다음 곡도 듣죠.
1: 7위로 가볼까요?
0: 아 이제 7위에요?
1: 네.
0: 자 7위를 차지한 곡은 어떤 곡입니까? 99년이
1: 굉장히 좀 신나는 곡입니다.
0: 아 그래요?
1: 임창정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곡이에요.
0: 아 제목이랑 멜로디랑 지금 따로 놀아서
1: 이게 임창정 씨가 발라드를 많이 부르셨지만 중간중간에 댄스곡들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0: 아 있죠.
1: 늑대와 함께 춤을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0: 아 그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니까.
1: 네 늑대와 함께 춤을이 4집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5집. 근데 그 기억 그럼 기억나실걸요? 저 가수 맞아요? 너 노래 왜 이렇게 못해?
0: 군대 가는 데라 모른다며.
1: 이게 빠른 노래는 좀 알아요. 그때 좀 놀았어요. 제가.
0: 임창정 씨 네. 이번 주에 뭐 신곡 나온다 그러던데.
1: 아 그래요?
0: 네.
1: 오.
0: 근데 나 싱글이라. 네. 다들.
1: 요즘엔 정규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0: 싱글 뭐 활동해봐야 한 2주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거니까.
1: 그럴 수 있어요.
0: 아 참 남자나 여자나 솔로 가수들의 활약이 네. 조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지금.
1: 그러네요. 솔로 가수를 찾아보기 쉽지가 않네요.
0: 그러게요.
1: 정승환, 로이킴
0: 좀 있네.
1: 10cm.
0: 어 10cm. 정승환은 어리잖아.
1: 그 친구 이제 안 어릴 걸요.
0: 아 진짜?
1: 군대 다녀왔어요. 네.
0: 아주 없진 않지만.
1: 네. 비교적. 네.
0: 그리고 10cm는 솔직히. 왜 권정열로 활동 안 하지?
1: 권정열로 활동하면 다시 모든 게 시작나 리셋되는 느낌일걸요?
0: 그렇다고 다시 10cm가 뭉치진 않을 텐데
1: 그냥 10cm는 지금 권정열이죠. 네.
0: 아무튼 지금 임창정 씨 노래 틀어놓고 우리가 지금 사담을 나누고 네, 있어요.
1: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 너는 왜 권정열로 안 하니? 자 217님께서 찬란한 사춘기를 보내고 있던 중3 시절 그때의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저 이 춤 완전 잘 췄었어요. 춤이 있었나봐요.
0: 그렇구나.
1: 굉장히 격렬했다고 합니다.
0: 갑자기 여기 이 부분은 브릿지인가? 조용해지는데.
1: 그쵸 이제 다시 빨라지겠죠. 바로 빨라지네요. 네.
0: 갑자기 문을 여시오 그 노래 생각난다.
1: 아 뭐예요 그 노래는?
0: 임창정 노래 문을 여시오 몰라요?
1: 뭐예요? 뭐예요?
0: 아, 문을 여시오야 제목이.
1: 진짜로요?
0: 어.
1: 언제 나온 건데요?
0: 그게 아마 김창렬 씨랑 같이 불렀나 그래.
1: 문을 여시오?
0: 어. 중독성 그거 저 수능 금지곡이에요.
1: 오. 오?
0: 아주 그냥.
1: 문을 여시오? 제목이 그냥, 문을 여시오예요?
0: 어 그냥 이게 뇌리에 박혀버려.
1: 오 박혀버려.
0: 네.
1: 네 아무튼 바람과 함께 사라져도 어렴풋이 지금 멀리서 듣고 들리시죠 여러분? 굉장히 기억 많이 나실 겁니다.
0: 네.
1: 6월에 한창 이제 초여름에 들으면 굉장히 시원하게 와 임창정 씨 춤 잘 춘다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0: 아우 춤 잘 췄죠.
1: 네.
0: 자 일단 가는 데까지 가보죠 뭐.
1: 네.

0: 뭐 못하면 아침 가족들이 알아서 찾아서 들으신다니까.
1: 예.
0: 오늘 힘냈는 데까지.
1: 네, 네.
0: 자, 6위입니다. 6위.
1: 6위입니다. 아, 이 노래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0: 왜?
1: 클론이 이런 노래를? 클론의 사랑과 영혼 피처링 김태형입니다.
0: 이 멜로디 알아?
1: 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뭔지 몰라요.
0: 나자리노라고.
1: 나자?
0: 나자리노.
1: 나잘?
0: 와 진짜 모른다.
1: 나자?
0: 어. 나자리노.
1: 나자리노?
0: 어 이름이야 이름.
1: 곡 제목이요?
0: 어.
1: 어 그래요?
0: 영화 나자리노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있어요.
1: 아 영화 OST예요?
0: 거기 나와서 어 이건 한국어 더빙판을 봐야 돼. 그 영화죠.
1: 어 왜요?
0: 너무 기괴해.
1: 아 되게 오래된 영화 그렇군요. 아 75년도에 나오는 영화래요. 나자리노가.
0: 네. 늑대 소년 이야기인데.
1: 네.
0: 그러니까 뻔하잖아. 이 애절한 멜로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될 험한 것을 사랑해버렸어.
1: 갑자기 전라도로.
0: 아니.
1: 가버리면.
0: 아니 험한 것이 나왔니? 험한 것이 나왔다고 함께.
1: 아 그래요. 어,
0: 험한 것과 사랑에 빠진 이야기라.
1: 근데 더빙판을 봐야 된다.
0: 어, 거기 보면 나자리노
1: 나를 왜 불러? 그렇게 막 다시 그렇게 나옵니까? 아니,
0: 그게
1: 예.
0: 아무튼 이상해. 더빙판 보고 있으면. 어, 그 주인공이 꽤 잘생겼던 것 같은데.
1: 아 그래요. 아 그런데 이런 음악이 나온다고.
0: 뭐 그리고 예. 영화가
1: 예.
0: 이 멜로디에. 영향을 엄청 받아가지고 영화는 사실 별로 재미없었던 것 같은데 멜로디가 너무 아련해가지고요.
1: 어,
0: 어 이거는 아마 네. 이, 그 클론이 녹음하면서 다른 분이 이렇게 더빙 이 노래를 부른 것 같고
1: 네, 김태형 씨가 피처링 했다고 하니까
0: 아 이분이 이 멜로디 부른 분이에요?
1: 네네.
0: 아.
1: 김태형 씨도 예전에 OST에 유명한 곡이 한 곡 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0: 아 전 남자 이름인 줄 알았어요.
1: 아닙니다. 노래 잘하시는 분이요.
0: 아, 네. 아무튼 이 멜로디가 너무 유명해가지고 당시 명동에 있는 명보극장인가
1: 네
0: 포스터 붙어있던 거 기억이 나고
1: 아 5632님께서 살짝 정정을 해주셨는데요. 나자리노가 아르헨티나 영화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요.
1: 그리고 오늘 상디 손 많이 간다 많이 가 그 약간 사투리 아. 좀 섞어서
0: 아 이게 아르헨티나 영화였구나.
1: 아무래도 우리 이게 더빙이 돼 있으니까 원래
0: 오리지널을 못 봤어요.
1: 오리지널 볼 수가 없네.
0: 아.
1: 75년도 하면 더더욱
0: 보름달이 뜨면 늑대로 변하는 남자.
1: 네 아 그런
0: 내용이에요. 0016님 엄청 기억력을 예 기억 잘하고 계시네요.
1: 이게 약간 울버린 같은 거네요.
0: 울버린은 승질 나면 손톱이 예, 튀어나오고.
1: 예.
0: 네.
1: 네.
0: 야 진짜.
1: 김희님께서 두 분 오늘 미용실 컨셉 너무 재밌어요라고 하는데
0: 언제나 아닌가?
1: 미용실 컨셉이 수다를 많이 떤다. 라는 거겠죠?
0: 둘이 빠마 말면서 빠마 마실게요.
1: 솔직히 아까 노래 나가는 동안에 PD님하고 얘기를 살짝 저희가 나눴는데. 꼭 완주를 하지 않아도 좋다는 허락이 있어서 아, 뭐,
0: 그렇죠.
1: 지금 막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예. 애매하게 끝나니 차라리 많이 남겨놓는 게
0: 그러니까.
1: 다음 주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0: 나자리도 이거 가끔 저기 해줬어요. TV에서 주말의 명화 이럴 때
1: 아 그래요?
0: 네.
1: 어, 너 좀 궁금하네요.
0: 어, 아니
1: 특히 그 늑대 분장을 어떻게 했을까 너무 궁금해요.
0: 아 그게 좀 예, 75년도니까
1: 그러니까 되게
0: 상상하실 수 있겠죠.
1: 예, 조금 어색했을 것 같은 느낌인데 음악은 이렇게
0: 그리고 곡도 이게 다야.
1: 아 이 패턴이
0: 나나나 어떻게 이 네 마디 여덟 마디로 그냥 낚았지 사람들.
1: 근데 너무 좋네요 멜로디 그죠? 자체가
0: 그러니까
1: 예.
0: 야 진짜
1: 뭔가 되게 낭만적일 것 같은데
0: 어 근데 앞뒤가 없어. 그냥 계속 영화 보면 이 멜로디만 계속 나와.
1: 아, 그래요?
0: 자, 사랑과 영혼입니다. 클론의.
1: 네.
0: 네. 그러면 다음 곡은 안전하게 광고 듣고 와서 하는 게 낫겠다.
1: 네.
0: 네.

0: 아 실제로 근데 나자리노 영화 본 분이 기억이 나나 봐요. 여주인공이 나자리노 하고 부르던 게 기억이 난대요.
1: 그러니까 그게 아주 인상적이라니까요.
0: 네. 광고 들을까요?
1: 네, 갔다 오시죠.

0: 지친 나를 안아봐.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1544-8777.
4: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5: 자, 처음 초창기 라떼를 들었다 놨다 생각이 납니다.
6: 네.
5: 우리 그때 10곡 가지고 반씩 끊어가지고 2주 갔었어요.
6: 그랬던 적이 많았죠. 수다가 너무 터져가지고.
5: 맞아요.
6: 근데 오랜만에 오늘 좀 그런 기운이 모락모락 납니다.
5: 99년에 뭔 일이 하긴 세계말이기도 했고.
6: 네.
5: 네. 원성님 목요일 나오실 때는 주말이 가까워져서 마음이 들뜨고 기분이 좋았는데
6: 네.
5: 화요일에 들으니까 지치고 피곤할 때 마시는 피로 회복 음료 같아요.
6: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상디의 텐션이에요. 저는 그냥 음악을 굉장히 점잖게 점잖게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자꾸 상디가 사투리하고 모창하고 막 이러니까
5: 아니 내가 하루 이틀 했냐고. 이날 항상 원석 씨 오면 내가 이렇게
6: 그 제가 안 나올 풀어야지. 때는 상디는 어때요?
5: 뭐 그냥 뭐
6: 사투리 안 해요?
5: 안 해요.
6: 모창도 안 하시고요?
5: 네, 뭐 할 일이 없잖아. 혼자서 그럼 이상하지.
6: 아, 근데 상디의 진짜 평상시 모습을 여러분들이 잘 못 보시니까.
5: 내가 어떤데?
6: 재밌죠.
5: 내가?
6: 그리고 살짝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좀 귀여우십니다.
5: 아,
6: 좀 이상하죠.
5: 그것은 나 같아. 귀엽다고라.
6: 너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브랜드. 갑자기 불쑥불쑥 사투리를 막 써 제끼어 버리는.
5: 아니 그거 뭐
6: 적응이 안 되는 거
5: 말이야. 날씨 따라서. 아니 경상도도 많이 했는데.
6: 네.
5: 아무튼 원석 씨랑 있을 때는 또 남쪽 사투리가 나와 보니까.
6: 그죠.
5: 네.
6: 제가 아무래도 본적이 전남이라서.
5: 그러니까.
6: 예. 네. 뭐 살기는 서울에 살았지만.
5: 나 전국구라는 표현을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아,
6: 눈 왜 그렇게 뜨시면서 사투리 하시는 거예요? 왜 자꾸 아련해지시는 거예요?
5: 아니, 이거 메소드 아니야 이것이. 메소드.
6: 알겠습니다.
5: 동상.
6: 아, 다음 주도 저 네. 화요일에 올 거예요.
5: 왜요?
6: 다음 주에도 화요일에 와야 상대가 이 텐션이 더 좋을 것 같아요.
5: 나 꼭 내 텐션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6: 근데 다음 주에도 제가 좀 목요일에 일이 있어서.
5: 아, 좋죠 뭐 저희.
6: 네, 화요일 텐션으로 갑니다.
5: 그래 뭐 화요일 날 또 이렇게 또 업 되면
6: 네.
5: 또 이제 또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주말권이 되고 하니까.
6: 그렇죠 그렇죠.
5: 네네. 자 그러면
6: 네.
5: 일단 5위까지만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 아, 그래요?
5: 한 곡은 더 해야지.
6: 5위는 말이죠.
5: 네.
6: 어.
5: 아.
6: 아, 5위는 다음 주에 소개하나요?
5: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아까 모른다니까 이걸 모른다고.
6: 뭔데요?
5: 문을 여시오.
6: 아, 그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들어요?
5: 네.
6: 뭐예요, 이 노래?
5: 김창정 씨 앨범인데
6: 네.
5: 김창렬, DJ DOC의 창렬 씨가 같이 피처링을 했어요.
6: 저 진짜 진심으로 처음 들어봐요.
5: 이거 얼마 안 돼. 이건 한 8, 9년밖에 안 됐어요.
6: 아, 그래요?
5: 작정하고 아예 이렇게
6: 네.
5: 세미 트로트로 만들었어요.
6: 죄송한데 갑자기 웃음이 나오네요.
5: 아니, 웃으라고 하고 만들었잖아.
6: 그래요? 일단 이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들으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이 노래 갇혀서 하시는
5: 그렇지.
6: 거예요. 그리고 저는 다음 주 화요일 날 또 올 거고요.
5: 네.
6: 그때는 99년 6월 넷째 주 차트 5위부터
5: 여러분 뭐 미리 찾아보시지 말고요. 저희에게 맡기시죠.
6: 근데 이 노래 들으면서 그러면 상디에 클로징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이거 하시는 거예요? 이 노래도
5: 뭐 어땠어?
6: 기대됩니다.
5: 아 오늘 아무튼
6: 네.
5: 덕분에 즐거웠고요.
6: 네 즐거웠습니다.
5: 여러분 지금 문을 열 우리 오늘 마음의 문을
6: 네.
5: 활짝 열고
6: 활짝 열고
5: 네, 아직 화요일이니까
6: 네.
5: 자 내일 아침도

안녕하세요. 유튜버 우주먼지 천문학자 지웅배입니다. 과거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죠. 지금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에선 최선의 결과였을 겁니다. 과학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지금의 잣대로 지난날의 결과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58세기에서는 너무 서툴게 보일 21세기가 지금의 우리에겐 최선인 것처럼 말이죠. 부족하고 서툴렀던 예전의 내 모습도 그 순간만큼은 치열하게 부딪혔던 정답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유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유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석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기다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챌린지가 있습니다. 바로 하루에 물건 하나씩 버리기인데요. 처음이 가장 어렵다고 해요. 하지만 하루 이틀 계속하다 보면 나에게 꼭 필요한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의 기준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물건이 없어도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다고 하네요. 오늘도 수많은 고민을 어깨에 가득 치고 혹시 11시를 맞이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쓸데없는 걱정 하나 내려놓기 챌린지 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보면 이런 걱정 없어도 사는 데 전혀 지장이 없구나 하는 순간이 분명 찾아올 겁니다. 고민 순삭시켜드리는 이곳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입니다.

0: Put a smile on your face. Don't bring everybody down like this. Don't worry. It will soon pass, whatever it is. Don't worry, be happy. I'm not worried. I'm happy.
1: 안녕하세요. 6월 30일 화요일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오픈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바비 맥퍼린의 Don't Worry, Be Happy 듣고 왔습니다. 2337님, 이사 한번 해보면 아 내가 필요 없는 걸 너무 많이 샀구나 바로 느끼게 된다고 문자 주셨는데 아 저도 이사를 지금 자취방을 한 9번 정도 옮겼거든요. 이사를 많이 다녀서. 근데 진짜 이사할 때마다 아 매번 아 이제 그만 사야 되는데 하는데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2337님이랑 비슷할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이렇게 물건도 하나씩 정리해보고 고민도 덜어보는 하루 보내보자고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고민 걱정들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생방송 들어가기 전에 막 매일 밤마다 아 내일 사고 나면 어떡하지? 돌발 상황 생기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 종종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걱정을 한 덕분에 미리 대비도 하고 예상도 하면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그래도 그나마 잘 대처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경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아마 여러분께서도 비슷한 일들 있으실 것 같은데 예를 들면 회사에서 막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전에는 당황해서 초보 때는 어버버버하고 아무 말도 못했는데 아 다음에는 이렇게 말해야지 하고 미리 생각하고 이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돌려본 덕분에 정작 이제 앞으로 그 상황이 왔을 때 차분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말, 해야 할 말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를 준비하는 걱정은 걱정의 순기능인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의 순기능도 있지만 그래도 걱정과 고민 적당히 하면 좋잖아요. 실제로 한 심리학 연구에서는 우리 사람들이 하는 걱정의 약 85%가 결국에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일어난 15% 일들도 대부분은 이 생각보다 잘 해결했거나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걱정, 고민이었다고 이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대비는 하되 아직 오지도 않은 이 걱정들을 미리 고민하면서 하루를 보내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또 좋은 음악으로 편안한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한 시간 동안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 시간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1133, 샵 1133번으로 듣고 싶으신 노래 마음껏 보내주세요. 들어오는 대로 속속 함께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시만요.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7: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8: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9: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8: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9: 역시 키움.
8: 키움 증권.
10: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2: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비즈카
13: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1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5: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적인 아이클타임
16: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7: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8: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네, 브런치 카페 함께하고 계십니다. 신청곡 한번 만나볼게요. 3006님, 동방신기의 풍선 신청해 주셨네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동방신기 풍선 함께 들으실게요.

아, 제가 초등학생 때 들었던 노래 같아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노래가 2006년에 발매가 됐대요. 벌써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저는 이게 20년 전에 이 노래 아빠 차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아빠랑 같이 캘리포니아 롤 혹시 아시나요? 요즘에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캘리포니아 롤사 먹고 배스킨 31이라는 뭐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딸기 맛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이 노래 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께서는 이 노래와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과거에 우리 추억을 함께했던 동방신기 풍선 듣고 왔는데, 이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뮤지션의 이야기를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라이브 카페 함께 할게요.

0: 네, 매주 화요일마다 함께합니다. 오늘 라이브 카페에서는요, 이 사람 노래 한번 들으면 플레이리스트에 꼭 저장하게 된다, 이런 말이 딱 어울리는 뮤지션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브런치 카페에서도 어떤 라이브를 들려주실지 기대되는데요. 바로 인사 나눠볼게요. 찬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찬이라고 합니다.
0: 네, 지금 브런치 카페에 찬이라는 아티스트가 함께하고 계신데요. 지금 라이브로도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거든요. 네. 카메라 바라보시면서 우리 청취자분들과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녕하세요. 음악하고 있는 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브런치 카페 찬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함께하실 수 있으세요. 원주 MBC 라디오 프로그램 너튜브 채널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 너튜브 검색창에다가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보는 채널로도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주시고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찬님이 브런치 카페에 처음 놀러 오셔서 어떤 아티스트인지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인지 궁금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너튜브 댓글도 좋고요. 문자메시지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많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찬님과 라이브 카페 함께하고 있는데요. 찬이라는 CHAN 이렇게 대문자로 네. 활동하고 계시더라고요. 네네. 활동 면이 굉장히 심플하기도 한데 네. 어떻게 탄생한 이름인가요?
1: 그냥 제가 고등학생 때 음악을 이제 접하면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때 되게 별 생각 없이 제 본명이 신영찬인데 네. 여기서 그냥 뒷글자만 따와야겠다 해서 지었던 건데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지어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뭐 지금 생각하면 다시 신중하게 지어봤을 거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 것 같으신데 네네. 혹시 그러면 이름을 바꾸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이미 활발하게 네. 찬으로 활동하고 계시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약간 변덕쟁이여서 SNS 인별그램도 한 지금까지 한 세 번 계정 바꿨고요. 네. 이메일 주소도 마음이 바뀔 때마다 새로 파서 막 다섯 개씩 있어요.
1: 네네네.
0: 혹시 찬님께서 네. 나중에 변덕이 와서 네. 활동명 바꾸고 싶으면 하고 싶은 이름 또 있으세요?
1: 저는 있죠.
0: 어떤 거예요?
1: 있는데 이거는 약간 유머 섞인 건데 그 전기톱이라고.
0: 전기톱?
1: 네.
0: 진짜 한글로 전기톱이요?
1: 진짜 세 글자 전기톱이요.
0: 왜요?
1: 일단 저는 되게 그냥 어이없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뭐 노래 중에 예를 들어서 뭐 차가워란 노래가 있는데 네. 찬의 차가워 말고 전기톱에 차가우면은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게
0: 좀 무서운데?
1: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서 그러니까 장난삼아 친구들끼리 하는 말이긴 한데 네. 그래서 생각했던 거 전기톱?
0: 그러면 왜 그 많고 많은 단어 중에 전기톱 예를 들어 몽둥이에 차가워 뭐 이런 네. 게 될 수도 있잖아요.
1: 몽둥이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0: 그래요?
1: 전기톱이 뭔가 되게 그 음원 사이트에서 전기톱이라는 이름을 보면은 너무 생소하고 좀 재미있을 것 같아서 생각을 했지만 그냥 뭐 치기 어린 그런 마음이라고 요즘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0: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이제 찬님이 네. 제1의 전성기를 누리고 이제 네. 제2의 전성기를 언젠가 맞이하실 때 네. 전기톱이라는 두 번째 활동명도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1: 네네 맞아요.
0: 네, 지금 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전기톱으로 활동을 언젠가에 찬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고등학생 때 이제 찬이라는 이제 음악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네. 찬이라는 활동명으로 활동을 대신 이야기 해주셨는데 그러면 데뷔하시고 첫 음원을 내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1: 사실 데뷔하고 첫 음원을 낸 지 저는 생각보다 오래됐습니다. 지금 벌써 한 7년?
0: 오.
1: 자, 제가

0: 저를 아직 좀 신인으로 아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뭐 근데 저는 7년째 음악을 하고 있고,
1: 네.
0: 2019년에 제가 첫 싱글을 발매했었거든요.
1: 오,
0: 그래서
1: 와,
0: 네.
1: 그러면 나름의 뭐 중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0: 그쵸, 그쵸.
1: 신입이라고는 할수 없는 그런 연차가 되셨네요.
0: 네, 근데 그 신인이라는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1: 오, 좋은 것 같죠.
0: 네.
1: 그쵸. 약간 뭔가 많이 봐줄 것 같고.
0: 네, 맞아요. 약간 노래 못해도 봐줄 것 같고,
1: 네.
0: 약간은.
1: 약간 어떻게 보면 좀 치트키가 될
0: 네,
1: 수 있는데.
0: 그쵸.
1: 사실 지금 이미 7년 차 가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실수하시면 안 돼요.
0: 네, 알겠습니다. 똑바로 알고 있습니다.
1: 네, 지금 찬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 헤이즈, 크러쉬, 해시스와 릴러말즈, 수란 등등 정말 수많은 힙합 R&B 신의 스타들과 협업했다고 들었습니다.
0: 네.
1: 와, 다양한 분들과 협업을 하고 계신데 혹시 협업과 혼자 할때 다른 점이 있을까요?
0: 혼자 할 때는 뭐라 해야 될까요? 좀 눈치를 전안 많이 안 보는 편이긴 해요.
1: 네.
0: 뭔가 그냥 내가 좋으면 끝. 근데 협업을 할 때는 조금 더그 같이 하는 아티스트의 성향에 맞게끔 뭐 디자인을 한다거나 멜로디를 그렇게 좀 쓴다거나 가사를 아니면 좀 그렇게 쓴다거나
1: 네.
0: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1: 오.
0: 그 이제 협업을 하는 거는 그 상대방 아티스트 네, 아무튼 아티스트에 맞춰서 더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1: 오, 그럼 이분들이 같이 협업했던 대부분의 분들이 찬님보다 선배님이신가요?
0: 완전 선배님이시죠, 다들.
1: 그럼 사실 선배여서 맞춰준 거예요? 아니면 후배랑 나중에 작업할 때도 맞춰주실 거예요?
0: 저는 무조건
1: 오.
0: 오히려 맞추면서 하는 게 작업물이 되게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저
1: 아,
0: 혼자 할
1: 네.
0: 때는 재질 않으니까
1: 네.
0: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잘못하면 약간 이게 약간 중구난방 해진다 해야 되나? 그래서
1: 네.
0: 오히려 딱 누가 잡아주고 어떤 테마가 확실하게 있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춰주는 게 좋은 것
1: 오, 배려심 넘치는
0: 같아요. 네.
1: 뮤지션
0: 그렇 네.
1: 찬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뭐 르세라핌, NCT 등 K-POP
0: 아,
1: 가수들이 SNS에 이 찬님의 노래를 업로드하는 등 뭐
0: 네.
1: 많은 분들을 통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0: 네.
1: 자랑 뭐 하나만 해주세요.
0: 자랑 다 자랑인데요.
1: 네.
0: 그저뭐 어떤 자랑이죠?
1: 가장 자랑스러운 거 예를 들어 막뭐 슈퍼스타 누가 내 노래 들었다 좋다고 했다 뭐 약간 이런 거 없을까요?
0: 슈퍼스타죠.
1: 그거 다
0: 다
1: 슈퍼스타긴 하죠.
0: 슈퍼스타죠. 다
1: 네.
0: 슈퍼스타고 저는
1: 제일 기분 좋았던 거.
0: 기분 좋았던 거요?
1: 네.
0: 그냥 오늘 불러주신 거?
1: 아, 왜요?
0: 네.
1: 아, 7773님, 우리 찬이 예쁘게 봐주세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
0: 네, 뒷번호가
1: 제가
0: 너무 익숙한데.
1: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지금 짓궂게 조금 장난쳤는데, 오늘 예쁘게 한번 방송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지금 음악 맛집 가수 찬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브런치 카페 처음 놀러 오셔서 어떤 음악을 하시는 분인지 라이브로
0: 네.
1: 청취자분들이 바로 들어보시고 싶으실 것 같아요.
0: 네.
1: 오늘 첫 곡으로 들려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0: 첫 곡으로 들려드릴 노래는 끊었어라는 노래인데요.
1: 네.
0: 그냥 되게 가사가 재치 있고 통통 튀는 그런 노래입니다.
1: 직접 다 만드신 노래인가요?
0: 네, 그렇죠.
1: 오, 좀 듣기 전에 어떤 노래인지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0: 그냥 내용이
1: 네.
0: 짧게 좀 썸을 타는 관계인데
1: 오.
0: 이제 그 여자가 분명히 어제 잘 보냈거든요, 그 여자랑.
1: 네.
0: 근데 갑자기 오늘 클럽에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본 거죠, 그거를.
1: 경험담.
0: 그거는 뭐 아무튼
1: 네.
0: 감동 싫어할 수도 있고. 근데 그래서 너가 클럽에서 나오면 어떡해? 약간 그런 그냥 귀여운 곡입니다.
1: 오,
0: 네.
1: 그래서 끊었어는 그녀와의 관계를 끊었다는 건가요?
0: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꾸 전화하다 끊고
1: 아.
0: 말없이 확 끊고. 근데 갑자기 클럽에서 나오고, 근데 어제 분명히 좋았는데 우리? 왜 갑자기 클럽에서 나와? 전화 막 끊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1: 오, 너무 궁금한데.
0: 네.
1: 그럼 찬님의 첫 라이브, 브런치 카페에서 첫 라이브 끊었어. 지금 바로 함께 라이브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준비되셨을까요?
0: 네, 됐습니다.
1: 네, 그럼 바로 MR 띄워드릴게요.
0: 네.

0: 네, 여기까지입니다.
1: 아니, 지금 음원인 줄 알았어요, 저.
0: 아, 감사합니다.
1: 궁중사원하니, 와, 노래 잘하는 사람 정말 오랜만에 봤다. 막 이렇게 우리 매주 브런치 카페 가수분들이 오시는데 궁중사원하님 이렇게 말씀해주셨고, 지용님께서 라이브가 이 정도라니, 뭐 저랑 똑같은 말씀하셨네요. 음원 튼것 같다고.
0: 감사합니다.
1: 아, 사실 이거 아까 경험담인지 경험담 아닌지 뭐 정확하게 말씀 안 해주셨는데
0: 네.
1: 들어보니까 경험담인 것 같은데요.
0: 저 감정이 많이 실려있죠, 노래
1: 네,
0: 부르고.
1: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찬의 첫 라이브 끊었어 함께 듣고 오셨고요. 찬님과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볼게요. 음악 활동도 그럼 7년째 하고 계신데 사실 음악을 엄청 푹 빠져서 작업을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0: 네.
1: 네, 음악 활동 외에도 일상 또 다른 일 어떤 거 하시면서 보내시나요? 취미라든지 뭐다 좋습니다.
0: 저는 일단 그 헬스를 음악 외에 좀 많이 하고 있고요.
1: 네.
0: 헬스 막 몸이 좋은 건 아니지만 정신이 좀 맑아져서
1: 오,
0: 헬스 하고 있고, 그리고 산책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요. 이게
1: 진짜요?
0: 네, 저는 생각보다 다른 취미가 많이 없어요.
1: 오.
0: 그렇다고 음악에 엄청 빠져서 하는 것도
1: 아,
0: 아니고
1: 그래요?
0: 그냥 혼자 멍 때리고 그냥 뭐 맛있는 거 먹고 헬스 하고 작업실 갔다가 그냥 그런 진짜 그거밖에 없는 것
1: 그럼 거의 혼자서 하루 일상을 보내시는 거예요?
0: 같아요. 네, 뭐 혼자서 보내거나 아니면 작업실 가면은 친구들 같이 작업하는 친구들 있으면은 눈 맞으면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그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1: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비슷한 일상을 보내시면서
0: 네.
1: 한 7년 정도 이 음악 활동을 하고 계신 건데
0: 네.
1: 이 7년이나 시간이 뭐 짧은 시간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지난 이 가수 생활, 뮤지션으로서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어떠셨을까요?
0: 저는 사실 너무 좋은 일들밖에 없었어요.
1: 그래요?
0: 그냥
1: 네.
0: 좀뭐 이제 사람마다 느끼는 건 다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승승장구를 계속 하고 있었다. 계속 우상향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너무 재밌고 사실 이렇게 뭐 최근엔 그래도 많은 분들이 노래를 들어주시고 저를 알아주시고 하는 게 그냥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네, 너무
1: 너무
0: 좋아요.
1: 자기 일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볼때 제일
0: 네.
1: 멋있다고 생각이 드는 것
0: 아,
1: 같아요. 또
0: 감사합니다.
1: 이미 많은 분들께서 찬님의 노래를 좋아하고 찬님을 사랑하고 계시지만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브런치 카페 애청자분들께서도 찬님의 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수 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궁금하신 점은 샵 1133, 샵 1133번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메시지도 좋고요.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로도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수 찬님과 라이브 카페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광고 듣고 다시 돌아와서 찬님의 라이브 두곡더 만나보고 이야기도 더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2: MBC FM for you.
3: Hi, Hi, Hi-Pos.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Hi-Pos.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낙제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감시기푸드 원주 신림점에서 감자 만두 세트, 프리미엄 한우 다이닝 BMS 넘버9, 한우 오마카세 우담 원주 무실본점에서 10만원 상당의 포장용 한우 상품권, 건강과 아름다움이 숨쉬는 원주 뷰티 명가 알로미 토탈 뷰티샵에서 15만원 상당의 알로미 뷰티 상품권, 원주 참치하면 떠오르는 대표 참치 미가 참치엔 스시에서 5만원 상당의 런치 식사권, 탈모 고민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께 웃음을 돌려드리는 탈모 관리샵 더 채우다에서 42만원 상당의 프리미엄 모발 관리권을, 아름다움의 시작 행복을 추구하는 코리아나 뷰티센터 무실점에서 5만원 상당의 관리 이용권, 시원한 육수 매콤한 양념 쫄깃하고 구수한 옹심이 칼국수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원주 금산 함흥 냉면에서 식사 교환권, 오늘 하루 수고한 나를 위한 퇴근길 행복 충전 커피 더 판다에서 카페 이용권을, 영어 이틀을 만드는 초중고 영어 전문학원 아발론 잉글리시에서 문화상품권, 라디오 들으면서 여행코스 짜는 여러분을 위해 강릉도 강릉에서 강릉 삼척 프리패스를 드립니다. 네, 브런치 카페 놀러 오시면 전해드리는 선물까지 소개해드렸고요. 오늘 라이브 카페에서 가수 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튜브 댓글에서 말레님께서 찬이 긴장 많이 했네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사실 제가 봤을 때 긴장 전혀 안 하시고 네. 오히려 오전 라디오에서 일부러 차분하게 하시는 것 같거든요.
1: 네,
0: 평소 성격 어떠신 편이세요?
1: 저는 일단 좀 많이 나댑니다.
0: 아, 진짜요?
1: 네, 나대서 그 좀 주변 사람들이 되게 스트레스 받아야 할 때 많아요.
0: 아, 너무 나대서?
1: 네, 그러니까 뭐
0: 피곤해요? 막
1: 약간 그런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네. 말이 진짜요? 많고.
0: 그럼 MBTI는 뭐예요?
1: 제 ENFJ인데
0: 네.
1: 최근에 ENTJ로 살짝 바뀐 것 같아요.
0: 오, 그래도 E시면 조금 더 텐션 올리셔서 우리 말레님의 네. 댓글을 완전 묵살시켜버리는 걸로
1: 합시다. 좋습니다. 오늘. 바로 네. 가시죠.
0: 네, 가보겠습니다.
1: 네, 가시죠.
0: 지금 7539님, 찬이 음악을 처음 시작하게 된 계기 궁금해요 라고 하셨네요.
1: 저는 원래는 이거 자꾸 말하면 안 되는데, 그 원래 제가 옛날에 아이돌이 꿈이었었어요. 엄청 어릴 때.
0: 아, 네.
1: 그때는 얼굴이 되게 뽀샤샤하고 괜찮았거든요.
0: 아, 지금도 네. 사실 모자로 가려져 있으셔서.
1: 아, 아닙니다. 지금은 뭐 네. 음악 그래 열심히 하니까 다행이다라는 생각인데, 아무튼 뭐 그렇게 아이돌 이제 막 오디션도 많이 보고 막 이러다가 이게 안 돼서 혼자 음악 해볼까 그냥 하다가 그냥 진짜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0: 그럼 원래는 아이돌이 꿈이셨던 거네요?
1: 그렇죠. 왜냐면은 저는 약간 그 엑소님들,
0: 네.
1: 비스트님들 이런 분들 보면서 와, 왜 이렇게 멋있지? 전 남자를 보고 멋있다고 느낀 게 처음이었어요.
0: 그게. 아, 진짜요?
1: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막 춤추면서 노래하고 싶다.
0: 오.
1: 했는데 지금은 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그래도 한때 아이돌을 꿈꿨던 분으로서 그럼 네. 춤도 그 일가견이 있으세요?
1: 일가견까지는 아니고 네. 그 제가 춤을 오래 췄었어요. 한 그래도 거의 10년 가까이

0: 쳤었거든요, 춤을. 되게 오래 쳤었는데 네. 막 혼자서 잘 추고 요즘은 너무 잘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그쵸, 춤을 꽤 쳤었습니다. 그 대회도 많이 나가고.
1: 와, 네. 나중에 저희가 만약 다시 초대해 드린다면 그때는 네. 댄스까지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0: 제가 한번 예, 좋습니다.
1: 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너튜브에서 빵대님께서 제 인생 가수 최애 가수 찬님 원래 축가 안 하신다고 들었는데 작년에 제 축가 해주셔서 어? 아직도 영상 돌려보고 행복해 하고 있다고.
0: 어, 진짜요? 네. 제가 축가를 했던 게 한 분 계셨던 것 같은데.
1: 아, 진짜요?
0: 아, 두 분 계셨다. 작년에 딱.
1: 작년에 두 분이요? 네. 그럼 팬분들께서 혹시 축가로 요청하면 그래도 해주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0: 원래 그러니까 지금 요청을 많이 해주시는데 네. 원래 작년까지 하다가 제가 아직은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알린 다음에 하고 싶다 축가를. 아.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지금은 네, 그냥 이렇게 네. 정중히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1: 팬분들이 아쉽겠지만 그 나중에 네. 더 잘 되셔서 축가 해주시면 더 기쁠 거잖아요.
0: 그렇죠, 너무 좋죠.
1: 우리 빵단님은 그러면은 진짜 럭키비키이시네요.
0: 제가 영광이죠.
1: 항상 응원한다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0: 아,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아마 팬분들이 많이 문자도 보내주고 계신데 네. 1390님, 찬님 올해도 혹시 연말 콘서트 계획 있으신가요? 꼭 가고 싶다고.
0: 아, 제가 연말은 아니고 네. 사실 9월쯤에 네. 제가 단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1: 9월이요?
0: 네. 네. 9월쯤에 준비하고 있거든요.
1: 네.
0: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근데 지난번 콘서트가 혹시 1분도 안 돼서 매진됐어요?
0: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 30초?
1: 30초?
0: 네, 운이 좋았습니다.
1: 와. 그냥 네. 아, 너무 겸손하신 거 아니에요?
0: 아, 아닙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1: 그래서 1390님께서 이번에 하신다면 조금 더 큰 곳으로 해달라고.
0: 조금 더 큽니다.
1: 아, 그래요?
0: 조금 더 큰데.
1: 네.
0: 아, 제발.
1: 네, 1390님 올해 9월 언제예요?
0: 9월 제가 자세한 거 날짜는 아마 인스타로 알려드릴 것 같고
1: 네.
0: 지금 일정 나와 있는 거 9월 초중쯤으로 나와 있습니다.
1: 그럼 아직 예매 일정도 아직 안 나온 건가요?
0: 네, 그거는 아직 네 나오지 않은 상태.
1: 네, 그럼 구체적인 이 9월 개인 콘서트 계획은 찬님의 인별그램을 통해서 나중에 확인하면 되는 걸까요?
0: 네, 네, 네.
1: 네, 그럼 지금 듣고 계신 팬분들과 청취자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아, 인별. 네.
1: 네, 너튜브에서 HM님께서 데뷔 10주년 기념으로 춤춰달라고.
0: 근데 제가 사실 요즘 무릎 관절이 되게 안 좋아요. 아, 진짜로 너무 안 좋아서.
1: 네. 네.
0: 그래서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이제 앉아서 쳐드리겠습니다, 춤.
1: 네. 네, 그럼 나중에 앉아서 볼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0: 네.
1: 1239님, 졸렸는데 눈이 확 트이는 목소리라고 노래 잘하고 싶은데 혼자 연습하시는 노하우가 있냐고 물어보시네요.
0: 노하우보다 저는 그냥 많이 불러보거든요. 그냥 녹음해서 들었을 때 아, 목소리 별로인데? 그러면 다시 녹음해보고 최대한 좋은 목소리 나올 때까지 그냥 계속 녹음해보고 들어보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1: 계속 연습하고 계속 내 걸 모니터하고
0: 네.
1: 약간 오, 저랑 비슷하네요. 저도 약간 연습할 때 그랬었거든요. 노래 말고 저는.
0: 그쵸.
1: 네, 지금 찬님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축가를 당분간은 조금 더 개인한테 매진하고 잠시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요이당님께서 팬분이신 것 같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럼 결혼할 사람을 천천히 구해야겠다고.
0: 아, 죄송합니다. 제가.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네, 지금 우리 찬님의 축가를 언젠가 들어보시기 전에 우리 찬님의 라이브 무대 아직 두 곡도 남아있거든요.
0: 네.
1: 오늘 두 번째로 불러주실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0: 두 번째로 불러드릴 노래는 차가워라는 노래인데요.
1: 네.
0: 요거 되게 차가운 노래입니다.
1: 그러면 좀 이것도 마음이 차가울 때 탄생한 노래일까요?
0: 그쵸. 이 노래는 딱 창문 이렇게 열었는데 그 찬바람이 저를 확 이렇게 지나갔거든요.
1: 오, 네.
0: 그러면서 그녀와 이제 보냈던 그 저는 약간 바람이나 향기나 좀 그런 거에 되게 그 옛 추억을 많이 떠올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영감 받아서 썼던 곡입니다.
1: 오, 그럼 찬의 차가워.
0: 네.
1: 네, 지금 라이브로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0: 네, 좋습니다.
1: 네, 바로 함께 하실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아니, 진짜 라이브 너무 잘하시는데요?
2: 아, 아닙니다.
1: 네, 지금 찬님의 차가워 지금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 찬님의 라이브를 제가 이렇게 듣게 될줄 몰랐는데, 사실 음원으로만 듣다가 라이브를 들어서 더 좋은 것
2: 아,
1: 같아요.
2: 감사합니다.
1: 네, 지금 가수 찬님과 라이브 카페 함께하고 있습니다. 찬님 궁금하시면 너튜브 보이는 라디오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김나연의 브런치 카페 검색하시거나 싱어송라이터 찬 브런치 카페 검색하셔도 됩니다.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커피콩님께서 너튜브에 얼굴 안 보여주시냐고.
2: 얼굴이요?
1: 네. 다음에 저희가 또 초대할게요.
2: 네.
1: 그때는 모자 벗고 우리 잘생긴 얼굴 많이 보여주세요.
2: 아, 잘생기지 않았지만 알겠습니다. 네.
1: 아, 너무 겸손하신 것
2: 아,
1: 같은데
2: 아닙니다.
1: 지금 겸손한 뮤지션 찬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네, 혹시 올해 아까 9월에 개인 콘서트 하고 있다고
2: 네.
1: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음원 발표라든지 다른 활동 계획도 있으실까요?
2: 아마 8월, 9월 이렇게 바쁘게
1: 네.
2: 연달아 나올 것 같아요.
1: 오.
2: 지금 막 앨범도 준비 중이고
1: 네.
2: 여러 가지 그냥 올해 좀 쏟아낼 계획입니다.
1: 오, 좋은데요.
2: 네.
1: 근데 제가 듣기로는 찬님이 직접 본인의 노래도 하시지만 혹시 다른 분의 뭐 작곡도 하시는 건가요?
2: 네, 그쵸.
1: 오, 그럼 전 궁금한 게내 노래를 만들 때랑
2: 네.
1: 다른 분들에게 드릴 노래를 만들 때좀 차이점이 있나요?
2: 좀, 되게 제 아까도 뭐 비슷한 연장선인 것 같은데 아까
1: 네.
2: 얘기랑 제 노래 만들 때는 조금 리밋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다 표현하려고 그냥 오히려 그렇다 보니까 좀 과해지는 경향이 있는 반면
1: 아, 내 거에는 다 욕심내서 너무
2: 네 너무
1: 투입한다.
2: 너무 많이 넣으니까
1: 네.
2: 근데 이제 다른 분들 노래 만들 때는 뭔가 엄청 쉽게 정말 대중가요처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1: 오.
2: 되게 그냥 훅이라고 하죠.
1: 네.
2: 코러스라고 하죠. 그 부분을 정말 이미 나온 노래를 듣는 것처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해요.
1: 뭔가 익숙한 노래처럼.
2: 익숙하고 따라 부르기 쉽고. 근데 제 노래도 약간 그렇게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어요.
1: 지금 작업하신 노래들은 그 바람이 잘 들어갈 수 있길 한번. 네, 지금 그러면 혹시 앞으로 이미 수많은 훌륭한 분들과 협업 많이 하신 것 같은데
2: 네.
1: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다른 아티스트 분도 계실까요?
2: 아니요.
1: 없어요.
2: 네,
1: 이미 만족한다. 네.
2: 지금은 뭔가 제 거를 많이 그 요리를 맛있게 하고 있는 중이라.
1: 스스로한테 집중하는 시기인가
2: 네,
1: 보네요.
2: 지금 네.
1: 그럼 찬님의 음악을 하나 더 이제 마지막으로 만나봐야 되잖아요.

0: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1: 마지막 들려드릴 노래는 캄캄해라는 노래인데요. 네. 캄캄하다. 내가 너 때문에 캄캄하다 그냥.
0: 다 약간 사랑 이야기네요.
1: 그렇죠. 사실 할 얘기가 사랑이밖에 없어가지고. 네.
0: 근데 신기한 게 이 노래 제목들이 끊었어, 네. 차가워, 캄캄해 뭔가 다 세 글자로 뭔가 어떠어떠해 뭐 이런 거 같아요.
1: 네. 의도한 건 아니긴 한데.
0: 진짜요?
1: 약간 되게 지금 말씀드린 곡들이 그래도 제 노래들 중에서 잘 된 곡들이거든요.
0: 네.
1: 약간 좀 요소가 있나? 앞으로도 약간 세 글자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0: 또 뭐 계획하신 건 아직 없으시고 의도한 건 아니었으니까.
1: 네, 진짜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0: 신기하다.
1: 제목을 다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0: 약간 이 컨셉으로 계속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진짜로. 네.
0: 그러면 찬님의 캄캄해 지금 오늘의 마지막 라이브 무대입니다.
1: 네.
0: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에 준비되셨을까요?
1: 네, 좋습니다.
0: 네, 음악 띄워드리겠습니다.
1: 네.

0: 예.
1: 감사합니다.
2: 아니 저 오늘 우리 청취자분들 이렇게 반응 좋은 거 처음 봤어요.
1: 아 진짜요?
2: 이남무흥님 진짜 음원보다 라이브가 더 좋은 것 같다고 남겨주셨는데.
1: 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2: 마지막 라이브라니까 눈앞이 캄캄하다고 요이당님께서. 아니 아까 다른 아티스트분들을 위한 노래 작업하실 때 네. 뭔가 대중적인 뭔가 따라 부를 수 있는 네. 그런 음악 작업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캄캄해 들어보니까 이 찬님 노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1: 그러니까 이게 웃긴 네. 게 오늘 제가 불러드린 노래들이 되게 쉽잖아요. 뭔가 느낌이 어렵지 않고 네.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2: 아, 예, 네. 이제, 예. 네. 그러면 너무 내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하기보다 좀 그런 노래도 막 이렇게 좀 섞어서 잘 해야겠네요.
1: 네, 저는 사람들이 제 노래 따라 불러줄 때 너무 행복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그렇게 좀 왔다 갔다가 되는 노래를 많이 만들어야겠다 싶더라고요.
2: 그럼 뭐 그런 노래도 만들어 주시고 네. 또 뭐 진짜 너무 하고 싶은 다른 노래가 있다면 그것도 해주시고 네, 앞으로 네. 많은 활동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뚝딱 이종우님께서 제가 찐팬이신 것 같은데 네. 군대에서 기타로 찬님 노래 연습 엄청 많이 했는데 오. 시간이 흘러서 벌써 오늘이 저녁 날이래요.
1: 아 무사히 전역하셨다니 너무 다행입니다.
2: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충성.
2: 또 이종우님께서 정말 많은 힘이 됐다고 건희님 못지않은 라이브 실력이시라고.
1: 건희님이 저보다 일단 위고요. 훨씬 제가 생각하기에는.
2: 건희님이 어떤 분인가요?
1: 그

0: 여성 아티스트 분인데 네. 노래를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잘하는 사람.
1: 아 진짜요? 네.
0: 너무 잘하세요.
1: 그럼 완전 과찬 극찬해 주신 거네요.
0: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네 뚝딱 이종우님 저녁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 HMMM님께서 최근에 낸 카니에보다 너랑 조왕 이야기도 네. 해달라고.
0: 와 저의 완전 팬분이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는 거지?
1: 그러게요. 어떻게 발매가 된 건지 뭐 이런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아 그 카니에보다 너는 그 해외 아티스트 중에 카니웨스트라는 아티스트 있는데
1: 그쵸, 네.
0: 제가 이제 뭐 이제 그 아티스트가 내한 공연을 왔어요. 두번 정도 작년이랑 올해 이렇게 왔었는데 네. 이제 그 아티스트의 공연을 보러 가고 싶었는데 저는
1: 여자친구를 만났다.
0: 여자친구가 카니웨스트를 계속 저보다는 별로 안 좋아하는
1: 네.
0: 마음에 그래서 여자친구가 이제 카니웨스트는 자기는 보기 싫다. 이래서 저도 그냥 그래 나 그럼 카니 말고 너 만날게. 카니 안 보고 가 너 만나러 갈게 했던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1: 괜찮다.
0: 그러니까 좀 유치하긴 하지만.
1: 네.
0: 그래서 그렇게 냈던 것 같아요.
1: 그 카니보다 너랑 노는 게 좋다 뭐 이런 거잖아요.
0: 그렇죠. 카니보다 그러니까 나 카니 보러 가는 것보다 너 보러 가는 게 더 좋다 진짜. 네.
1: 오 그럼 조항은요?
0: 조항은 너가 너무 좋다.
1: 아 그게 조항 이거구나.
0: 조항 예 네, 진짜 그 조항이에요.
1: 아 근데 알파벳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0: 맞아요. 그게 원래 한글로 조항 하려다가 네. 너무 이제 귀여운 느낌이니까 영어로 조항했는데 영어가 더 귀여운 것 같아요.
1: 그래 맞아 영어도 귀엽고 한글도 귀여운 것 같은데.
0: 라서, 네.
1: 조항 그냥 너가 좋다고.
0: 네.
1: 오 우리 진짜 찐 팬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너무 아쉽지만 벌써 한 시간이 흘러버려서
0: 와
1: 진짜 빠르죠?
0: 네
1: 저 너무 재밌었어요.
0: 저 진짜 약간 지금 이제 오는데
1: 이제 막 올라왔는데
0: 네.
1: 아까 그 우리 긴장했다고 적어주신 분 이미 묵살시킨 것 같긴 해요.
0: 그렇죠 아까 누구였지? 그 까먹었다 아무튼
1: 저도 깜빡했는데
0: 네.
1: 네 너무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인사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0: 네.
1: 앞으로 어떤 뮤지션으로 우리 팬분들한테 남고 싶은지 뭐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0: 저는 그냥 언제 꺼내 먹어도 맛있는 간식 같은 아티스트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냥 제 노래 많이 들어주세요.
1: 너무 좋은데요? 준비하셨어요 혹시?
0: 아니요.
1: 아 진짜요?
0: 네.
1: 너무 좋다.
0: 약간 편의점에 맨날 있는 거 있잖아요. 네. 한 10년 전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트땡스 같은 네. 그 초콜릿 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느낌.
1: 언제 들어도 막 10년 뒤에 이 오늘 캄캄에 끊어서 차가울에 들어도
0: 네.
1: 맛있는 노래
0: 네.
1: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많이 팬분들께서 너튜브로도 많이 들어주고 계신 것 같고
0: 네.
1: 우리 기존 브런치 카페 가족분들께서도 오늘 많이 응원해 주신 것 같아요.
0: 네.
1: 카메라 보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그 브런치 카페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오늘 저를 처음 알게 되신 분들도 제 노래 한 번씩 꼭 들어봐 주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1: 네 다음에 또 초대해 드릴게요. 꼭 나와주세요.
0: 네 무조건 나올 겁니다.
1: 네. 네 브런치 카페 오늘 라이브 카페에서 가수 찬님과 함께했습니다. 전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2: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1: 네 브런치 카페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너무 빨리 흘러갔는데 끝곡 소개해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끝곡으로 오늘의 뮤지션 찬님과 또 한 픽보이가 함께 부른 찬스 띄워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11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어깨 통증을 어떤 분은 서러운 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모습은 멀쩡해 보여서 그 누구도 몰라주고 혼자서만 참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50견으로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는 아니지만 잘 낫지 않고 6개월 이상 지나면서 우울증까지 오게 되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50견으로 어깨가 점점 더 심하게 굳어져서 심지어는 남편이 머리를 묶어준다는 분도 계실 정도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게 됩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증을 잠재우고 어깨 주변의 근육을 충분히 이완시킨 상태에서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빠르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도 환자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6: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5: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6: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5: 02-2677-2677 IS 동서.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9: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8: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오의 희망곡 김지후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 참 빠르다며 한숨 쉬고 계시진 않나요?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투명한 그릇에 흰쌀밥을 담으면 하얀 양처럼 보이는 양털 밥그릇이 화제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한 술 더 떠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기에 김치볶음밥을 담아서 불타는 양으로 만들겠다며 아주 귀여운 밈까지 만들어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평범한 밥그릇에 양 모양이라는 사소한 디테일 하나를 더했을 뿐인데 매일 반복되는 어쩌면 지루한 식사 시간이 단숨에 즐거운 놀이터가 된 거죠.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똑같이 바쁘고 똑같이 피곤한 하루 같아도 내가 어떤 시선과 디테일을 더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온도는 180도 달라지니까요. 6월 한 달 동안 치열하게 버텨온 나 자신에게 기분 좋은 칭찬 한마디 건네시고요. 기세 좋게 7월로 환승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6월 30일 화요일 정오의 희망곡 출발합니다.

0: 시키겠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5: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6: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7: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8: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비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9: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즈카.
10: 26년 3월 한국렌터카사업조합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1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2: 우린 페이퍼프렌드라 행복한데.
13: 문서재단기, 코팅기, 서류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프렌드?
1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3: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2: 제조원 현대오피스.
14: 정오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프닝에서는요, 요즘에 이 하얀 양처럼 보이게 만드는 양털 밥그릇이 또 화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미지를 또 보니까 그냥 일반 투명 밥그릇인데 그 앞에 양 머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밥을 흰쌀밥을 담으면 양털같이 보여서 그 밥공기가 그냥 양 인형같이 보이는 이 귀여운 밥그릇이 요즘에 화제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뭔가 이런 조그마한 그냥 그릇 하나로 식사시간 자체가 뭐 몇 주 안 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지루한 느낌이 좀 덜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6월 30일 2026년 6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또 한 달 동안 우리 청취자분들 너무 고생하셨고요. 7월부터는 아우 또 얼마나 더울까라는 생각도 물론 들지만 이런 사소한 거 하나 싹 변화주시면서 기분 좋게 예, 칭찬과 함께 7월 들어가시는 건 어떤지 또 말씀을 드려봅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예, 출석 체크해주고 계신데요. 1419번님께서는 더 더워지기 전에 몸보신 해야겠어요. 후디는 몸보신 뭘로 하나요? 저는 삼계탕 아니면 시원한 초계탕요. 추어탕은 아직도 도전을 못하고 있어요. 보내주셨는데요. 몸보신 예, 슬슬 이제 들어가야죠. 저도 삼계탕이에요. 예, 그래도 1년에 딱 요 시기에는 한 번은 먹는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에 닭죽까지 해서 예, 저는 그렇게 하는 편입니다. 또 0948번님 후디 반가운 후디님 또 잘 잤나요? 오늘도 무지 더울 모양이네요. 열심히 살아봅시다 화이팅 하시면서 거북이의 빙고 신청곡 주셨고요. 또 3514번님께서는 6월 한 달 정오의 희망곡 청취자들에게 즐거움 그리고 열정을 보여주신 후디님께 박수 한번 쳐드리고 갑니다. 정오의 희망곡은 청취자들에게 시원한 놀이터인 셈이죠. 오늘도 식사하며 출석합니다 하시면서 또 감사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벌써 6월도 끝인가요? 예, 충격입니다. 이제는 내일부터는 당장 뭐 7월이기도 하고 아, 참 이게 우리나라가 또 월드컵이 일찍 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리고 사실 위로 갈수록 더 재밌잖아요. 토너먼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일찍 우리나라는 막을 내려서 크게 이제 월드컵도 뭐 다 끝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또 그리고 6358번님도 저도 달력 한 장 뜯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어요. 애기 키우다 보니까 벌써 7월 성수기네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그 달력 뜯어서

버릴 때 그때 뭔가 한번 시간이 흐르는 걸 체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리고 저도 달력을 매년 사서 이렇게 적거든요. 근데 그게 또 쌓이고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아 내가 이때 이런 걸 했었구나라는 또 생각에 그래서 저는 찢는 달력보다는 그냥 넘기는 거 있잖아요. 예, 넘기는 달력을 쓰고 보관합니다. 예. 나름 좀 감성 있죠. 또 그리고 2903호님 안녕하세요 후디 귀여운 그릇 저는 양털 밥그릇은 없고요 이런 캐릭터 용품에 요새 빠져서 사고 있어요 키땡 예 밥그릇입니다 하시면서 사진도 보내주셨는데 와 귀엽네요 근데 저는 또 2904호님이 또 정의의 문자 정말 많이 보내주시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제가 기억이 좀 남는데 2904호님의 장점은 취미가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미가 많다는 것은 또 웃을 거리, 즐길 거리가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한수 배워갑니다. 예. 보내실 때마다 관심사가 다르세요. 그래서, 아, 나도 좀 이렇게 좀 넓게 좀 둘러보면서 살아야겠다라는 또 교훈도 얻고 그렇습니다. 이 키땡 밥그릇. 그 양털 밥그릇도 한번 우리 청취자분들 만약에 이런 식기 도구 같은 거 좋아하신다면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귀엽긴 합니다. 예, 그래서 흑미밥을 넣으면 또 검은 양, 또 그리고 그냥 흰쌀밥을 넣으면 또 흰 양털. 예, 그렇습니다. 자, 문자샵 1533으로 보내주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또 노래 두 곡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노래는 또 거북이의 빙고. 신청곡으로 보내주셨죠. 0948번님의 신청곡 준비했고요. 두 번째 곡은 또 장재인의 선인장 준비했습니다. 두 곡을 지금 들려드립니다.

장재인의 선인장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7269번님, 후디 오늘도 카페 왔습니다. 오늘은 필히 이어폰 챙겼답니다. 서울 가기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아쉽지만 오늘도 잘 들을게요.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또 출석 체크도 해주셨습니다. 아, 어제 또 이어폰이 그렇게 착용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지하철을 이렇게 타면은 가끔씩 이렇게 스트릿하게 입으신 분들이, 좀 멋있게 입으신 분들이 목에다 줄 이어폰을 걸고 목걸이처럼 살짝 해가지고 타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실제로 이게 다시 유행이 좀 돌아왔나 싶기도 하면서, 근데 저는 그거를 뭐 때문에 착용하려고 한 건 아니지만 오랜만에 뭐 이렇게 착용을 해봤는데 와, 줄이 이렇게 불편한지 몰랐습니다. 예, 확실히 편한 것을 맛보다가 뒤로 가기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노래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조용필 씨의 설렘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조용필 씨의 설렘 듣고 오셨습니다. 정오의 희망곡 1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후 또 2부에서는 런치 퀴즈 오늘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런치 퀴즈 선물과 함께 준비를 했고요. 또 그리고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화요일 코너죠. 상중하 뮤직 퀴즈. 지난주하고 2주 전에는 또 김민혜 아나운서가 도와주긴 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다시 기존의 화요일 코너로 돌아와서 상중하 뮤직 퀴즈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 혼자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상중하 뮤직 퀴즈도 제가 또 준비한 노래라는 점, 난이도 요 조정을 하는데 참 애를 먹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3부 4부에서도 노래를 좀 안다 하시는 청취자분들 계시다면은 도전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1부 마지막

0: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0: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1: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 양돈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선단지 명함 다 있어
1: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3: 인쇄는 와우 플러스
4: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6: 점심 먹고 살짝 졸릴 시간에 눈이 번쩍 떠지는 정오의 희망곡 후디와

다중이용 시설 및 아파트 화재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관리자는 소방시설을 때때로 점검하고 불이 나면 신속하게 신고 안내 방송 후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자부터 우선 대피시킵니다. 대피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이동하며 코와 입을 막고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하고 출입문을 닫습니다. 대피가 어려우면 연기가 들어오는 걸 막고 119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 그리고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점심 먹고 더부룩한 속을 내려주는 퀴즈, 런치 퀴즈. 오늘의 런치 퀴즈입니다. 이것은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잠들기 전 쟁반에 쏟아놓고 맨발로 밟으면 꿀잠을 잔다는 이른바 어싱 수면법으로 난리가 난 주인공입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피부를 통해 호르몬이 조절된다는 건 과장된 얘기고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성 족부질환 환자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따뜻한 물에 풀어서 족욕으로 환승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보통 주방에서 요리할 때 간을 맞추거나 곰탕 먹을 때 툭 털어넣는 또 짠맛의 대명사인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1번 닭갈비 양념, 2번 후추, 3번 소금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아,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다고 하는데요. 쟁반에 이것을 쏟아놓고 맨발로 밟으면 꿀잠을 잔다는 이 수면법이 또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첫 번째 힌트 송입니다. 에스파, 솔티, 앤 스위트.

힌트송 에스파 솔티 스위트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최근 SNS를 중심으로 잠들기 전에 쟁반에 이것을 쏟아넣고 맨발로 밟으면 꿀잠을 잔다는 이른바 어싱 수면법으로 난리가 난 이것입니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피부를 통해 호르몬이 조절된다는 건 과장된 얘기고 상처가 있거나 당뇨병성 족부질환 환자에겐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따뜻한 물에 이것을 풀어서 족욕으로 환승하라고 권고했는데요. 보통 이것은 주방에서 요리할 때 간을 맞추거나 곰탕 먹을 때 툭 털어넣는 또 짠맛의 대명사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닭갈비 양념, 2번 후추, 3번 소금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오늘 또 문제 거의 뭐 확실한 힌트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첫 번째 힌트송이 에스파의 Salty Sweet 듣고 많이들 지금 맞추고 계신데요. 오늘은 또 당첨자 두 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 힌트송도 예, 준비를 했습니다. 엔플라잉의 노래를 준비했고요. 제목에 띄어쓰기만 좀 색다르게 하면 힌트가 되거든요. 아 진짜요? Oh really? 라는 곡인데 아 진짜요? 예, 아 진짜요? 예, 힌트송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들려드리고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정답을 보내주시죠.

엔플라이의 아 진짜요 Oh really 듣고 오셨습니다. 자 오늘의 런치 퀴즈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3번 소금이었습니다. 아, 우리 시간으로 어제 뉴욕포스트에 따르면요 많은 이들이 쟁반위에 소금을 붓고 그 위에 맨발로 서서 발을 비비는 행동이 이 발 각질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는 이 코르티솔을 낮추고 세로토닌을 분비시켜서 신경계를 휴식 모드로 전환해 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불안감을 완화하는 훌륭한 에너지 정화법이다 라는 또 그런 댓글들도 쏟아졌는데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좀 회의적이었다고 해요. 이 소금 밥기 놀라운 건강 효과를 가져다 주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전문의들은 이 소금을 밟는 행위 자체가 뇌화학 물질을 변화시킨다는 주장은 좀 과장됐다라고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세로토닌 분비가 되고 코르티솔을 낮춘다 이런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이 잠들기 전에 이 행동을 하는 것이 발바닥의 감각에 집중하는 휴식 의식이 주는 심리적인 효과일 확률이 높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문의들은 이렇게 소금을 밟는 행위보다는 그냥 따뜻한 물에 소금을 풀어서 족욕을 해라 라고 또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게 뭐 실제로 SNS에서 보신 청취자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거 해볼까 라고도 생각을 하셨다면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네요. 이 발에 베인 뭐 상처나 갈라진 틈이 있는 경우에는 소금이 닿으면은 심한 자극과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당뇨병성 족부질환, 또 말초 신경병증을 앓고 계시다면 이 발의 감각이 좀 둔해져서 마찰로 인한 미세한 상처, 염증을 인지하지 못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또 오늘 3번이었는데요. 또 많이들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9832번님께서도 늦었지만 출첵합니다. 소금 하시면서 바닷가가 생각이 나네요. 또 보내주셨고 9697번님께서는 소금 오이지를 담그고 놀러 갔다 왔더니 적은 양의 소금으로 담근 오이지 한 통은 야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하시면서 또 오이지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그리고 8309번님께서는 아이들 시험 기간이라 주말 내내 일하고 일찍 출근하는 길에 아 진 짜요 이 말 듣고 피식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웃는지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자자 오늘도 짜요 하시죠 라고 또 언어 유의해 봅니다 또 보내주셨거든요. 중국어 가르치고 또 보내주셨는데 아 그러셨군요. 아이들 시험 기간 때 또 부모님들도 사실 약간의 좀 예민해지기 마련이니까 좀 고생을 하신 모양인데 예 이런 라이트한 그냥 아진 짜요 예, 웃으셨다면 다행입니다. 또 그리고 8554번님께서도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후디 남편 35년 공직 생활 끝냈네요. 축하해 주세요. 적성에도 안 맞는 일, 가족을 위해서 지금까지 헌신한 남편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하고 싶네요. 후디가 소개해 주시면 더 뜻깊을 듯 보내주셨는데 35년 공직생활 또 사진도 보내주셨거든요. 와, 꽃다발도 크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그쵸. 이 적성에도 안 맞는 일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 와, 근데 그걸 또 알아주시는 8554번님의 이런 문자가 큰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요즘에 어떤 사람이 좀 멋있어 보이고 참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냐면 한 곳에서 오래 뭘 하신 분들 보면 그렇게 좀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분명히 지루함 또 그리고 권태기 별의별 감정들을 그 수십 년간 일을 하면서 느끼셨을 텐데도 그거를 그냥 다 튕겨내면서 결국에는 굳은 살이 배겨서 마침표를 또 찍는 그런 모습이 좀 멋있으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그리고 7190번님

0: 9730번님께서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정답은 3번 소금. 또 그리고 3969번님 잠자기 전에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저는 오히려 이 정보를 전해드리면서 권해드리고 싶은 건 소금 밥기보다는 조교, 차라리 조교 전문의들 말을 듣는 게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밥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네요. 또 그리고 8182번님 정답은 소금. 아 그래서 바닷가에서 놀면 피곤한 거였군요 하셨는데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모래 밟는 느낌이 또 모래에도 염분이 있으니까 소금 밟기와 비슷한 효과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또 물놀이가 워낙에 또 힘들기도 하고 또 그리고 0232번님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조교를 하면 피로가 풀리면서 좋더라고요 하시면서 신청곡도 주셨고 또 그리고 2903번님은 아 보기 중에 근데 닭갈비 양념은 너무 킹받아 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보기로 넣었습니다. 닭갈비 양념 또 춘천에서 제가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예, 빼면 섭해요. 또 그리고 8333번님 8827번님 0859번님도 소금 솔트 맞춰주셨고 또 그리고 4005번님 저는 이 방법 쓸 일이 없을 땐요 머리 닿으면 자는 스타일이라 보내주셨는데 정말 부럽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머리 대면 자는 스타일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친구가 저희 집에 놀러 와서 뭐 자기 전에 이렇게 스몰 토크를 하는데 대화 중에 갑자기 대답이 없어서 봤더니 자는 순식간에 자는 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런 방법 쓸 일이 없긴 한데 4005번님도 역시 최고의 재능을 갖고 계시는군요. 또 그리고 2018번님, 1178번님, 또 그리고 1043번님, 5622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소금 맞춰주셨는데요. 당첨자 두 분 선정했습니다. 잠시 후에 발표할게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싱크. 백조싱크.
0: 정오의 희망곡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농협홍삼 한삼인에서 홍삼진 굿데이 스틱. 가족사진 전문 사진관 강릉 조합패밀리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손끝에서 느껴지는 진심 건강을 생각하는 프리미엄 스킨케어 춘천 살롱드엠에서 피부관리 이용권. 국제커피 심사위원이 직접 선정하고 로스팅한 속초 판도라 로스터즈 스페셜티 원두커피. 나눔을 실천하는 착한 사람들의 정직한 먹거리 협동조합 참닭갈비에서 닭갈비 배달세트. 무첨가물, 무방부제, 무색소로 만들어 소화가 잘 되는 자연발효 쌀떡, 궁잔기지떡 춘천점에서 떡세트, 드립커피 전문, 원주미라클 5.5에서 드립백 커피, 제14회 강원관광기념 공모전 대상, 천연의 바이오 춘천 옥비누, 강릉 BNC에서 유기농 밀가루로 만든 초당커피빵 안목커피빵 세트, 간편하게 짜먹을 수 있는 커피로 만든 색다른 잼 강릉 윤스프레드에서 튜브커피 잼 세트 동부로 만든 대왕 쑥굴레떡 춘천의 명물떡집 이삭떡방에서 동숙이 떡 세트 운동선수 노약자에게 딱 맞는 각종 보약다림 전문 춘천 건강다림에서 건강즙 세트 원주 좋은장식 인테리어에서 상품권 온 가족이 함께 즐기는 회전초밥 전문점 춘천 스시원에서 식사권 초밥 돈가스, 덮밥 등 다양한 메뉴, 별다른 맛을 선사하는 찐 맛집, 춘천 별식당에서 식사권, 강릉에서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불맛, 왕꿈장어의 계절 메뉴까지 완벽, 강릉 송여사 숯불 왕꿈장어.

상어. 맛과 양, 품질 끝판왕, 춘천 착한 감자탕에서 식사권까지 챙겨드립니다. 선물은 랜덤으로 보내드리고요. 발송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정오의 희망곡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자, 런치 퀴즈 당첨자 두 분 발표할 시간인데요. 자, 오늘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당첨자는 3542번님 그리고 9981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런치 퀴즈 또 함께 하셨는데요. 잠시 후 3부, 4부에서는 또 오랜만에 돌아오는 화요일 코너죠. 상중하 뮤직 퀴즈. 아, 난이도가 각각 다르고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볼 때마다 난이도가 올라가는 그런 뮤직 퀴즈 잠시 후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2부 마지막 곡으로는 이 노래를 또 준비를 했고요. 버나드 박의 솔직히 말해서 라는 곡을 또 띄워드릴 예정입니다. 또 청취자분들께서 김채원 리포터하고 또 그리고 김민혜 아나운서 또 6월 한 달간 또 이렇게 화요일을 빛내줬던 사람들이 또 떠오르시는 것 같은지 문자도 보내주고 계신데 오늘은 저 오늘 솔로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아주 재미나게 방송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그리고 선물도 준비가 오늘 많이 돼 있습니다. 또 6월 30일인 만큼 푸짐한 선물도 한번 노려보시죠. 자, 그러면 버나드박의 솔직히 말해서 지금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3부로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2: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어디까지 가시나요?
1: 살아서 장까지요.
0: 혹시 닥터 캡슐 전?
2: 서둘러서 간다. 장까지 간다.
1: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2: 닥터 캡슐.
1: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3: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마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올라운드 아티스트 애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애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애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8: 아니

노래 제목을 맞히는 시간 상중하 뮤직 퀴즈.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 퀴즈 시간입니다. 문제마다 난이도가 각각 다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난이도 하, 난이도 중, 난이도 상, 점점점 문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시면서 과연 나는 난이도 상 문제까지 맞힐 수 있을지 테스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랜만에 무려 한 3주 만에 돌아왔네요. 상중하 뮤직 퀴즈. 출발하기 전에 2157번님의 문자 한번 살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2157번님께서 오랜만에 낮에 라디오 듣네요. 저 이번 주에 암 수술이 있어서 오늘부터 병간에서 쉬고 있어요. 낮에 라디오 듣는 건 너무 좋은데 수술은 너무 무섭고 겁나네요. 응원해주세요 하시면서 또 도경수의 영원해까지 신청곡을 보내주셨는데요. 그러시군요. 이번 주에 큰 또 수술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근데 문자에서 2157번님의 그 뭔가 씩씩함이 느껴지거든요. 네, 뭐 물결도 많고 그리고 이렇게 눈웃음 이모티콘도 있고 그래서 분명히 씩씩하게 잘 받고 또 회복도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마음도 굳게 먹으시고 또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 정오의 희망곡은 뭐 계속 이 자리에 있으니까 또 후기도 또 그리고 잘 회복하고 있어요. 또 이렇게 씩씩한 모습도 또 꼭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157번님. 예. 저도 여기서 응원하고 있도록 하겠고요. 자, 또 상중하 뮤직 퀴즈도 그래도 한번 풀어보시죠. 예, 오늘 또 난이도 하 문제부터 또 쭉쭉쭉 문제를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를 부른 또 가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노래를 듣고 가수 이름, 아티스트 이름을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지금 노래를 들려드릴 거거든요. 근데 노래 제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난이도 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들으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만한 그런 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노래 제목은 너만을 느끼며 라는 곡입니다. 자, 이 노래의 또 주인들, 예, 가수 이름을 보내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하 문제 첫 번째 노래 너만을 느끼며 지금 들려드립니다.

상중하 뮤직 퀴즈 난이도 하 문제 첫 번째 노래 들으셨습니다. 너만을 느끼며 듣고 오셨고요. 자,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 아티스트 이름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난이도 하 문제인 만큼 저희가 노래를 이 힌트송을 두 곡을 드립니다. 아, 그래서 한 곡을 더 준비를 했고요. 또 이분들 하면은 지금 들려드린 너만을 느끼며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바로 지금 들려드릴 노래거든요. 그대와 함께라는 곡을 또 준비를 했는데 이 아티스트 이름 너무 오랜만에 들으셔서 좋아하는 곡이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하시는 청취자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예, 검색 찬스도 뭐 괜찮으니까 한번 또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당첨자 두 분 선정해서 또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노래 그대와 함께 나갑니다.

그대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상중하 뮤직 퀴즈 난이도 하 문제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더 블루였습니다. 더 블루의 너만을 느끼며 그리고 그대와 함께까지 들으셨는데요. 이 두 노래는 더 블루의 이 여러 곡들 중에서도 지금까지도 2026년까지도 라디오에서 그래도 들을 수 있는 주기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 엄청난 히트곡들이죠. 예, 가사도 좋고 멜로디도 좋고 뭔가 확실히 창법에서 이 파이팅이 좀 느껴지는 더블루여서 그런지 들으면 뭔가 마음속에 그런 고민들이 좀 없어지고 용기가 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노래 듣고 오셨고요.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을 보내주시면서 추억 또 그리고 또 회상하시면서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1178번님 더블루 맞나? 김민종 씨 직접 보고 반해서 완전 팬이 된 그때 내 모습 그립다 킥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그리운 건 그때일까 그대일까 라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때 모습 또 기억이 나시나 봐요. 또 그리고 5574번님 또 3785번님은 안녕하세요. 1년 만입니다. 홍콩 파견 후 한국 복귀했습니다. 답은 더블루입니다. 보내주셨는데요. 1년 해외 또 출장 하여간 파견을 다녀오셨나 봐요. 근데 복귀하고 나서 또 라디오 문자까지 감사드립니다. 잘 다녀오셨군요. 또 그리고 3969번님 김민종 손지창 씨 라떼 이 오빠들에게 푹 빠져서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들었던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나네요. 추억 소환하며 잘 들었습니다 하셨고요. 555번님 6878번님 처음 보내주시면서 더블루 또 그리고 3731번님 또 7269번님도 오랜만에 들으니까 왜 풋풋하게 느껴질까요? 젊은 시절 노래라 그런 거겠죠? 그리운 시절이요. 또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0232번님 한때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지금 들어도 여전히 좋네요. 보내주셨는데 근데 이 노래가 뭐 나온 지가 정말 오래됐지만 지금 알게 돼서 플레이리스트에 넣는 10대 20대에도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명곡이지 않나 또 생각이 들고요. 6358번님, 8500번님, 3731번님께서도 정답 보내주셨고요. 0477번님께서는 오랜만에 정희 듣는다고 하시면서 오후에 추억할 수 있는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문자도 전해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6318번님, 오빠들 최고의 스타 보내주셨고 5293번님, 그리고 1190번님 등등등 많은 분들께서 더 블루, 손지창, 김민종 또 디테일하게 괄호 안에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도 참 많고 그렇습니다. 당첨자 두 분 선정했거든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분 2195번님께서 보내주신 2157번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입니다. 디오 도경수의 영원해 지금 흐르고 있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157번님의 신청곡 디오 영원해 듣고 오셨습니다. 자, 상중한 뮤직퀴즈 난이도 하문제 당첨자 두 분 발표할 시간인데요. 당첨자는요 0501번님 그리고 529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호의 희망곡 또 화요일 코너 3부 함께 하셨고요. 난이도 중, 난이도 상 문제 4부에 또 준비해놓고 있겠습니다. 난이도 하 문제 풀어보셨다면은 좀 쉬운데 싶으셨을 겁니다. 4부에서 한번 만나보시죠. 모노의 넌 언제나 들려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더근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더근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요즘 인쇄 어디 와우 플러스 와우 스티커 전단지 명함 다 있어
3: yeah.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 플러스가 정답
2: 요즘 덕질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4: 인쇄는 와우 플러스
5: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6: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7: 어? 여긴 어디지?
5: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6: 다녀오겠습니다.
7: 어? 토끼다.
6: 길을 잃었어.
7: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5: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8: 집에 데려다 줄게.
7: 누구세요?
5: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7: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5: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9: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10: 일상의 무게는 잠깐 내려두세요. 흘러가는 오후, 좋은 음악과 함께 힐링되는 시간. 정오의 희망곡.
11: 정오의 희망곡 화요일 코너 상중하 뮤직퀴즈 4부 문을 열었습니다. 자, 4부에서는요 난이도 중문제 그리고 난이도 상문제 두 개의 문제가 준비가 돼 있는데요. 그러면 먼저 난이도 중문제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노래를 들으시고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 하에서는 아티스트 이름을 맞히는 거였다면 난이도 중은요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버즈의 노래를 준비를

했어요. 또 2000년대 중반부터 해서 정말 수많은 명곡을 들고 있는 또 버즈인데, 지금 들려드릴 이 노래도 역시나 다들 아시지만, 요게 아 뭐였지 할 수도 있는 노래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명곡이 너무 막 폭발적으로 터져나와서 아는 노래인데 거기서 제목이 약간 섞여서 기억이 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난이도 중문제 노래, 또 버즈의 노래를 들려드리겠고요.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당첨자 한 분께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노래 나갑니다.

였을까요? 바로 버즈의 가시였습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버즈의 노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두 곡이 지금 들려드린 가시하고 겁쟁이거든요. 근데 가장 먼저 떠오르다 보니까 이 가시하고 겁쟁이가 한 1절 초반 정도까지는 약간은 좀 헷갈릴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정말 가끔 들으면. 그래서 한번 또 난이도 중 문제로 준비를 해봤는데 4273번님께서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가시, 아, 겁쟁이랑 헷갈렸어요 하시면서 그래도 또 정답을 맞춰주셨고 또 그리고 6128번님. 이 민경훈 씨가 아는 형님에 나와서 저는 개그맨인 줄 알았어요. 보내주셨는데, 만약에 아는 형님에서 민경훈 씨를 처음 보셨다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네요. 민경훈 씨가 뭔가 한마디 한마디 던지시는 게 임팩트가 크다 보니까 재밌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버즈의 또 보컬 아니겠습니까? 또 꽃미남의 원조. 정말. 저도 버즈 참 좋아했었는데. 그렇습니다. 또 신곡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버즈. 또 그리고 7560번님, 1419번님, 6128번님께서도 가시 맞춰주셨고요. 9272번님, 노래 속에 정답이 있네요. 가시입니다. 또 0677번님, 버즈의 가시요. 정말 좋아하는 노래. 또 8500번님께서도 노래방 애창곡이라고 노래방 가면 꼭 부르는 노래예요. 가시 맞춰주셨는데, 그쵸? 제 친구들도 뭐 그랬고, 저는 약간 버즈 세대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노래방에 가면 버즈가 무조건 한 곡은 나오는, 예, 그 세대여서 버즈의 좋은 노래들 너무 많죠. 뭐, 모노로그, 또 은인, 또 말씀드린 겁쟁이, 또 가시,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또 그리고 월드컵 시즌에 맞춰서 나왔던 그 노래에도 굉장히 그때 당시에 히트를 쳤기 때문에 이 YB 밴드하고 버즈가 부르는 그 월드컵 응원곡, 그게 약간 저는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월드컵 하면 떠오르는 노래 중에 무조건 포함되어 있는. 또 그리고 7611번님도 가시, 또 3430번님. 아, 전주만 들어도 그냥 확 오네요. 노래방에서 엄청 불렀던 노래 하시면서 거의 뭐 노래 전주 흐르자마자 보내주셨고, 5284번님, 5929번님도 버즈 노래는 다 깨고 있습니다. 히히히. 또 5313번님, 도입부 너무 추억 돋습니다. 정답은 가시. 그리고 또 5242번님도 가시 맞죠? 버즈 노래 좋아합니다. 보내주셨고, 0477번님께서는 매일 차를 타고 이 시간에 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 안에서 5명의 동지들이 이 알리의 또 서약을 귀 찢어질 정도로 부르곤 합니다. 솔직히 소음에 가까운. 지금 다들 방송 듣고 있는데 그냥 읽는 그대로 읽어주셔도 무방합니다. 하시면서 신청곡도 보내주셨는데, 요 애창곡이 있으면 또 그리고 그 애창곡이 5명 동시에 다 애창곡이다? 자동차 굉장히 시끄러워지죠? 예. 지금 듣고 계신가요? 0477번님. 또 그리고 4444번님, 7611번님, 5929번님 등등등 정말 전주가 흐르자마자 보내주신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기타 소리가 흐르자마자 보내주신 또 버즈 팬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또 당첨자 한분 선정했거든요. 당첨자는요, 5929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화요일 코너 상중한 뮤직 퀴즈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난이도 상문제 노래를 들려드릴 텐데요. 노래를 이번엔 또 들으시고 노래를 부른 가수 또 그리고 노래 제목 둘다 맞춰주셔야 됩니다. 둘다 맞춰주셔야 되고요. 난이도 상문제인 만큼 사실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과연 몇분 정도 맞히실 수 있을까? 저는 10분 미만이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어려우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난이도 상문제 노래 지금 들려드리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1533으로 보내주시죠. 노래 제목과 가수, 노래 나가는 동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상중하 뮤직 퀴즈 난이도 상문제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확실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청취자분들께서 문자도 보내주시고 또 정답도 맞히시긴 했지만 좀 어렵긴 했나 봅니다. 왜냐하면 검색 찬스 썼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자, 정답은 뭐였을까요? 정답은 빅스의 켄 씨가 부른 늦잠이라는 곡이었습니다. 빅스 팬이어서 제가 이 아이돌 빅스 켄 목소리는 아는데 처음 듣는 노래라서 모르겠어서 검색 찬스로 알았습니다. 진짜 상문제 맞네요. 아, 커닝 안 하려고 했는데 863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거든요. 그쵸, 빅스의 팬분들께서는 이거 목소리 굉장히 익숙한 켄인데 했지만 이게 모르실 수도 있는 이유가 월간 윤종신 2016년도에 또 발매가 됐었던 노래고요. 작사 작곡이 또 윤종신 씨, 또 그리고 빅스의 켄 씨가 함께 또 협업을 한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4273호님께서도 윤종신 씨의 늦잠입니다 보내주시면서 늦잠 자고 싶어요 보내주셨거든요. 정확히는 이게 빅스의 켄, 예, 켄 씨 목소리였고요. 또 그리고 7560번님, 2065번님도 늦잠입니다. 그런데 애기 아빠가 15년생, 예,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들한테 불러줬던 노래인 것 같은데요. 보내주셨거든요. 근데 2065번님, 이 노래가 맞나요? 왜냐하면 가사가 갓 태어난 아들한테 들려줄 가사는 아니긴 해서,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멜로디는 비슷한 노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가사가 아들한테 들려주기에는 예 조금 재밌긴 하고요. 또 그리고 0361번님, 또 9117번님도 처음 보내주셨네요. 윤종신 켄 늦잠이요. 당진에서 원주 왔어요. 가족여행으로요.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고, 또 그리고 7183번님 처음 보내주셨네요. 윤종신 켄 늦잠. 하, 군대 막 전역하고 헤어지고 한창 들었던 노래네요. 마지막 있다 봐. 한없이 저를 울렸던 기억이. 이제는 좋은 사람 만나 결혼 준비에 있습니다. 제 좋은 추억이 일부분이네요. 보내주셨는데요. 이 노래가 2016년도 노래니까 한 14년도 군번 되시겠네요. 아, 또 이게 군복무할 때 이별을 겪으셨다면, 예, 막 전역하고 헤어지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때 발라드가 참 회복제죠. 사실 모든 가사가 다 내 이야기 같고, 근데 벌써 10년이 흘러서 이제는 또 결혼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나 축하드리고요. 시간이 약인가 봐요, 확실히. 예, 좋은 추억의 일부분이다 라는 또 문자도 남겨주셨고, 0302번님께서도 윤종신 켄 늦잠, 또 그리고 2829번님, 또 8736번님, 2065번님께서도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5313번님, 7611번님, 7954번님, 7203번님 두 분은 오늘 또 처음 보내주셨고요. 등등등. 생각보다 노래 나가고 나서 막 맞춰주신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한 2절쯤 돼서 제 생각에 검색 찬스 완료 하시고 보내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당첨자 한 분 그 중에서 또 선정을 했습니다. 잠시 후 광고 듣고 와서 발표할게요.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미쳤다고 하겠지. 내 지금
0: 노래 한 곡 더 듣고 와서 당첨자 발표할게요. 다비치 피처링 매드클라운 두 사랑. 사랑.

다비치 피처링 매드 클라운 두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자, 상중한 뮤직 퀴즈 마지막 문제 당첨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첨자는요. 7203번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선물 받으실 주소 성함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화요일 코너 함께 하셨는데요. 벌써 마지막 곡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갓세븐 네가 하면 띄워드리고요. 또 행복한 화요일 즐거운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김지후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 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시의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그 뒷걸음질 친다고 하죠. 슬금슬금 자꾸 뒤로 가네요. 이게 아침에 휴대폰 날씨 어플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라고 메시지가 떠 있어서 아 그래도 오늘은 좀 시원하겠구나 기다렸는데 예상 시간이 자꾸 2시, 3시 계속 밀리더니 아예 사라졌어요. 아니 비가 한번 이렇게 시원하게 쏟아지면 좋을 텐데 안 오니까 또 그런대로 좀 섭섭한 마음이 드는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2시의 데이트

6월 30일 화요일이죠. 두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카이고 칼리드 그리핀의 Say My Love 들었습니다. DJ인 안영민님은 현재 출산휴가 떠나셨고요. 저는 지난주부터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가수 이무진입니다. 다들 저 반가우시죠? 이제 뭔가 약간 익숙해질 쯤 된 것 같아요. 다들 오늘 또 만나니까 반갑습니다. 자, 김은정님께서 이런 문자 보내주셨어요. 무디 너무나 기다렸어요. 반가워요. 첫 곡부터 굿입니다용. 오늘도 즐거운 2시간 보내용. 보내주세요. 좋습니다. 앞으로 2시간, 아니죠, 5분 지났네요. 네, 1시간 55분 동안 즐거운 시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민님께서 어제도 분명 비가 올 것처럼 하늘이 흐렸단 말이죠. 근데 안 오더란 말이죠. 아, 세차를 할까 말까 하다가 안 했는데 속아서 지금 제 차가 눈 뜨고 못 봐주게 생겼어요.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아, 맞아. 세차도 진짜 시기 맞추는 거 특히 여름에 이렇게 더울 때 참 애매해요. 맨날 올 듯 말 듯 계속해서 뭔가 걸어보게 돼요. 아, 돈 아껴보자. 아, 그냥 세차할걸. 김은정님께서 무디 궁금한 거 있어요. 말씀하실 때는 이어폰 끼고 음악 나오면 이어폰을

빼시던데 왜 그러는 거예요? 이어폰 넘어서 PD님 지시사항 들어오나요? 궁금. 아, 몰랐어요. 저는 인지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PD님 지시사항 딱히 없습니다. 예, 네. 뭔가 일 안 할 때는 그냥 편안하게 대화가 되는데 이렇게 방송 중에는 꽤나 과묵하신 편 같습니다. 웃음은 많으세요. 몰랐네요. 이거 신경 이제 계속 신경 쓰인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라디오 들으시는 모든 분들 혓바닥 위치 가만히 두세요. 이러면 이제 혓바닥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어폰에만 집중하게 됐네요. 이런 거 몇 개 있는데 뭐 숨 쉬지 마라. 눈에 힘 풀고 떠 있어라 막 이런. 자, 오늘 또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 하고 있거든요. 미니 어플 혹은 땡튜브 무흐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방송 마치고 여러분 20시간 만에 다시 만났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생각했는지, 어디에 계신지, 뭐하고 계신지, 누워계신지, 앉아계신지, 꿈은 꿨는지, 잘 잤는지, 밥은 먹었는지 다 좋습니다. 사연 보내주십시오.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쏠게요. 잠시 후에 2부에서는 저번 주에 만났었죠. 여행 전문 노중훈 작가님과 노중훈의 노 계획, 노다지, 노노노 함께 할게요. 가만히 앉아서 전국 팔도를 떠도는 코너 기대해보겠고요. 그 전에 아주아주 감사한 광고주님들 소개하고 가야겠죠. 모빌코리아 윤활유, 올품, 3일제약, 멕시칸, 롯데렌탈, 알레스아우토,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해,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시키겠다.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수입차 보증 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안녕하세요. 표창원입니다. 불법 사금융 대피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1332로 신고하면 불법 추심 전화, SNS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둘째,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지 않아도 됩니다. 1332로 신고 상담하세요.
1: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광고 듣고 오셨고요. 저는 어제 방송에서 PD님이 계속 듣고 싶은 노래 있냐고 하셔가지고 즉석으로 몇 곡 말씀드렸는데 이게 방송에서 바로바로 틀어주시니까 좋더라고요. 뭔가 이 공간이 저의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약간 기분 좋았어요. 뭐 된 것 같고. 자, 오늘 또 그로 인해서 제 추천곡 많이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추천곡은요, 어떤 노래가 좋을까 하다가 좀 달리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좋아하는 사이키델릭 록을 하는 소네프리라는 밴드의 최근에 새로 나온 신보가 있습니다. 언제 나왔죠? 이게 한... 이게 몇... 언제 나왔지? 아, 6월 23일에 나온 새 앨범, 따끈따끈한 새 앨범인데 그 앨범의 타이틀곡입니다. 플라네타리움. 플라네타리움이 뭐냐면요, 그 돔 형태로 돼가지고 약간 요즘에는 쇼품 영상에서 많이 보이는데 우주의 천체들을 이제 엄청 큰 돔 형태 공간에서 올려다보면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런 공간을 플라네타리움이라고 부른다는데요. 이 노래에서는 이제 그 플라네타리움의 상징, 본질만 가져와서 가짜 우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약간 빨간약 바이브가 있어요. 나는 진짜 별이 아닌 가짜 별을 보면서도 그걸 진짜처럼 믿고 살아가고 혹은 믿고 싶어하는 감정도 많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럼에도 닿을 수 없는 가짜 우주인데 그럼에도 계속 바라보고 그리워하는 인간의 어떤 허무주의 혹은 어떤 그리움에 대한 외로움에 대한 어떤 동경들을 이야기하는 아주 심도 있는 노래입니다. 사실 너무 무게가 있어서 직관적으로 바로 감동받으면서 듣기보다는 분위기를 한번 이 몽환적이고 가짜 우주에 대한 상상을 하면서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소네플의 플라네타리움 듣고 올게요.

2시의 데이트 이무진입니다. 쏘네플의 플라네타리움 들었습니다. 남민지님께서 쏘네플이 이 시간에 이 라디오에서 나오다니 제 귀를 의심했네요. 맞아요. 낮에 듣는 사이키델릭은 뭔가 이 시간 혹은 공간감에서 오는 이질감이 되게 매력있죠. 약간 보라색이 되는 느낌이에요. 뭔가 여러 가지가 뭐 시야도 그렇고 내 심장 피가 보라색이 되는 느낌 아니겠지만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는 그 느낌이 참 묘하고 좋아요. 다들 어떠셨어요? 쏘네플 신보 되게 좋더라고요. 약간 뭔가 완전 몽환으로만 가지 않고 1번 앨범은 그 쏘네플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텐데 시퍼런 봄이라는 트랙이 예전에 엄청 핫했었는데 그 노래처럼 달리는 바이브의 곡들이 좀 위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어떤 심경영의 변화가 있었는지 저도 계속 들으면서 왜냐면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노래들 위주라 아 그래도 좋아하지만 쏘네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한 1-2년 정도 계속 이 앨범을 돌려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었을까 계속 분석을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9968님께서 곡 설명해주는 따뜻한 무디 너무 좋다. 자주 이렇게 설명해주세요. 사실 뭐 제가 음악 듣는 거 좋아하고 뭐 주변에 추천해주는 거 좋아하지만 그걸 뒷받침할 만한 언변이 되진 않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들려주는 건데 뭔가 있어 보이게 설명하는 게 참 어렵네요. 그래도 제 프로그램 리무진 서비스 하면서 좀 늘었는데 뭐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두댕이 분들은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듣고 싶은 노래 있으면 망설일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보내주세요. 모두들 2시의 데이트 듣고 계신데 저는 출산휴가를 떠나신 안영민님을 대신해서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가수 이무진입니다. 다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임영완님께서 여기는 경산이에요. 카페 들어왔는데 라디오가 나오네요. 들으면서 커피 한잔 하려고요. 무진님과 함께 하려는데 지금 여기로 오실 거죠? 음료는 뭐 드실 건가요? 지금 주문 들어갑니다. 아니요. 저는 지금 상암 못 갑니다. 저 일해야 돼요. 저 돈 받고 이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커피 한잔 하러 경산 다녀올게요 이러면은 어떡합니까? 이슈 돼요. 자, 이렇게 편안하게 듣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듣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 권리우님께서 학교에서 자습 시간에 몰래 듣고 있어요. 안 걸리길 기도해 주세요. 무디는 못 참잖아. 자습 시간. 야, 자습 시간에 라디오 들으면서 공부하면은 아, 그렇네요. 걸리면 선생님이 살짝 그래도 그렇겠네요. 살짝 더 집중해 이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걸리지 마십시오. 가장 즐겁고 순수한 일탈이네요. 자습 시간에 라디오 듣기. 6479님께서 어린이집이에요. 귀여운 아가들 자는 옆에서 이 천사 같은 얼굴을 보며 지금 일어나지 말고 3시까지만 푹 자라고 주문을 외우며 2시에 데이트 듣고 있어요. 보통 2시 3, 40분에 일어나거든요. 조금 더 잘 수 있게 마법의 주문 좀 보내주세요.

아기는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네, 아기들 잘 자길 바랄게요. 어릴 때 섬집아기 듣고 그 이게 되게 섬뜩했었는데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분위기가 되게 섬뜩했었어요. 근데 그 섬뜩한 음악이 되게 좋아서 이 노래가 좋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어릴 때 저도 음악적으로 되게 변태적이었네요. 지금 어떻게 대중음악을 하고 있는 건지. 8163님께서 저는 캐나다에 연수간 딸이랑 톡하고 있었어요. 오, 거긴 새벽 1시라서 울 딸랜 맥주 마시고 거하게 달아올라 있네요. 아휴, 2시 되자마자 2대 들으려고 톡 끝. 단톡방 이름이 돼지 3인 건 비밀입니다. 사진이 왔는데 캐나다 맥주를 보내주시면서 돼지 이모티콘과 3. 3은 왜요? 돼지 엉덩이를 표현한 건가? 네, 맥주 드시는 걸 어머님께 카톡으로 보냈네요. 새벽 1시에. 이렇게 하면 어머님이 안심이 안 되죠. 연수간 딸 얼마나 걱정되시겠어요. 아, 돼지 3명이라서 돼지 3분이구나. 예, 뭐 좋아요. 전 돼지 좋아요.

아기돼지 삼형제네요. 너무 과하게만 취하지 않게 맥주 드세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연 받겠고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 자, 노래 듣고 갈게요.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렛츠고! 네,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네,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말고 다른 노래를 듣나 봅니다. 아, 아닙니다. 푸르게 듣고 올게요. 아, 자꾸 길어지네요. 죄송합니다. 이따 만나요.

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데이브레이크의 푸르게 들었습니다. 아이고, 제가 이 노래 이제 시작하는 데 있어서 계속 실수를 했네요. 원래 근데 이 푸르러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잠시 기다렸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스쿨 7270님께서

0: 아니요, 전 당황하지 않았어요. 저는 되게 여유를 갖고 편안하게 풀어지는 이 라디오 방송국을 보고 있었습니다. 스쿨. 자, 윤선영님께서 두 대 자리가 사람을 저렇게 만드는 거구나. 영미 누나도 실수 많이 하는데. 아니에요. 아, 근데 그분이 하시는 실수는 재밌는 실수잖아요. 저는 리얼 실수. 그냥 실수 오브 실수. 자, 박효정님께서 오늘 음료가 세 종이나 있네요. 맛있어요? 일단은 커피만 마셨고 오렌지 주스, 이 시트러스 계열, 그리고 자몽 주스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이따가 뭐지? 라디오 끝나고 건강하게 밥 좀 든든하게 먹은 다음에 자몽 주스 먹게요. 아니면은 이 위가 쓰려가지고 이런 거 먹으면 완전 뭐 많이 먹고. 자, 이경민님께서 저는 무지님 때문에 러닝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왜요? 저 러닝 안 하는데. 너무 더워서 오늘은 모닝런을 했는데 점심 먹고 살짝 낮잠 자려다가 무디 보고 눈 번쩍 떴네요. 식곤증 또 날려주는 DJ. 왜 저 때문에 러닝에 입문하게 되었어요? 제가 막 뛰는 공연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막 러닝 하십쇼 막 이렇게 한 게 없는데 저도 러닝 안 하거든요. 가끔 자전거는 탄다. 그냥 그 작업실 출퇴근할 때 자전거 타는 정도? 왜 저 때문에 러닝을 시작하셨을까요? 뭐 아무튼 건강하니까 좋네요. 응원하겠습니다. 5070님께서 오늘은 팀장님 회의 들어가셔서 당당하게, 아니 그래도 몰래 듣고 있어요. 스무디 있다가 노 작가님한테 말리면 안 돼요. 미리 파이팅. 그게 맘처럼 되나요? 노 작가님 또 말씀도 되게 술술 잘하시고 아시는 것도 너무 많고 무엇보다 아시는 게 많음에 되게 자부심 느끼는 사람이셔서, 예, 잘 해볼게요. 저도 자부심 듣고 싶네요. 안녕.
1: MBC FM for you.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2: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2: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3: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4: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5: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6: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호텔에 가면 바이바우 멤버십 인증을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바이바우. 바이바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0: 투쉐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위대한 일은 때때로 무계획에서 시작된다.
1: 오늘도 입만 들고 왔습니다.
0: 본격 토크 노다지, 정보 노다지,
1: 노중훈의
0: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아니 제가 이게 시간 많고 고향 많고 모텔 경험도 많지만 이해가 안 되네요. 음정은 1도 없는 두 대의 모텔 전전남이십니다. 네. 야, 노중훈 여행 작가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유, 반갑습니다.
1: 여러분의 올드 미들훈이고요. 그래도 오늘은 네. 화음이 어느 정도 좀 쌓이지 않았습니까?
0: 아니 어떻게 일주일 만에 이렇게 네. 전문적으로 이렇게 네네. 완벽하게 맞추십니까?
1: 제가 특히 이제 음정에 관해서는 네. 그때그때 많이 다릅니다.
0: 뭐가요?
1: 네, 음치이기 때문에 네. 운 좋게 맞을 아. 때가 있고 예, 상황에 따라서 많이 많이 다릅니다.
0: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항상 다른 걸 던지셔서 될 때가 있는.
1: 그리고 우리 그 네. 무진 씨 팬클럽.

0: 여러분께서 네. 이렇게 또 젓까지 챙겨주셔가지고 네네네. 이게 이제 런치박스입니까? 샌드위치도 예, 있고 뭐 과일도 있고
1: 디저트도 있고
0: 이야 마카롱도 있고
1: 한 끼 식사 든든하게 하시라고 또 저희 이무진 갤러리의 예. 분들께서 챙겨주셨다고 네. 얘기를 들어서
0: 너무 어딜 보고 인사를 해야 됩니까? 저길 봐야 됩니까?
1: 예 맞는 것 같네요.
0: 네네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 마침, 저도 잘 먹겠습니다.
0: 마침 공복입니다. 네, 저 방금 전에 공복에 이 자몽 주스를 때려 넣었더니요 네, 아, 굉장히 그
1: 쓰라리잖아요.
0: 애시드 네. 산미가
1: 그러니까
0: 예, 예, 솟구칩니다. 예. 그리고 들어오면서 이제 들었는데 네. 그런 말을 어떻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뽑아냅니까?
1: 어떤 말이죠?
0: 푸르러질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네. 자연의 섭리를 꿰뚫어보는.
1: 아 그래요?
0: 아 너무 멋있습니다.
1: 아 감사합니다. 그냥 아... 사실 방송사고 그냥 명분 찾다가 나온 말인데 다 좋아해 주시네요. 제가 하는 말은.
0: 그게 애드립이잖아요. 근데 그런 하죠. 게 기본적으로 밑바탕이고 깔려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1: 아유
0: 멋있습니다. 그 자리에 뭐 누가 앉아 있었던지 기억도 이제 나오지 않을 정도로
1: 안
0: 너무
1: 돼요,
0: 자연스럽고.
1: 아유 아닙니다. 예, 예. 아유 너무 뭐, 감사합니다.
0: 안모 씨가 있었겠죠, 그죠?
1: 네. 예예. 예. 아 마침 또 이렇게 뵙자마자 대화가 네. 술술 나오는데 2501님께서 지난주 노중훈님과 무디님의 역대급 케미에 반해서 오늘을 기다렸어요. 텐션 떨어지는 화요일이 기대감 넘치는 화요일로 바뀌었어요. 보내주셨네요.
0: 너무 고맙습니다. 사실은 이제. 저는 뭐 라디오를 오래 했습니다만은 혹시 네. 이제 우리 이제 무진 씨랑 합이 네. 조금 뭐 덜 맞거나 네. 덜 재밌으면 어떡할까 하는 약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런 고민이 무색하리만큼 네. 찰떡궁합 그 어떤 DJ와의 합보다도 좋았다.
1: 어, 그 정도예요?
0: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맞은편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좋았다. 그렇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니 이 와중에 우보미님께서 노 작가님 무진님 태어나던 해에도 직업 있으셨죠? 물어보신데 있으셨나요?
0: 그때 2000년이었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때는
1: 맞아요.
0: 제가 작은 신문사의 여행 기자였어요.
1: 어?
0: 작은 제 99년 4월부터 2001년 네. 9월까지 2년 반 정도 네. 여행 신문이라고 하는 작은 신문사에 네.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을 때고 그때 뭐 출장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 네. 되게 힘들었던 그런 시절입니다.
1: 아, 네. 그때 제가 태어났군요.
0: 그렇습니다.
1: 야 정말 열심히 또 네. 야
0: 우리 그 노버지와 이 아들의 케미
1: 노버지
0: 네. 네.
1: 노 작가님의 또 다른 별명이 올드 미들 훈이라고 하는데 이게 왜죠?
0: 노
1: 연식이 된
0: 중, 훈, 중, 아. 노. 원래 이제 한자로는 성노자이긴 합니다만은 아. 많은 분이 늙을노자로 이제 채용을 하셔가지고 올드. 그 중자도 사실은 그 무거울 중자입니다.
1: 아 그래요? 네,
0: 중앙할 때 그 중자 미들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짓는 거예요.
1: 에, 그렇네요. 예, 저도 그런데 사실 힘쓸모자로 태어났는데 무성할모자로 네. 살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
1: 때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0: 아주 뭐 명언이 무성하십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자 이제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시작해볼 텐데 오늘 이거 처음 듣는 분들을 네. 위해서 어떤 코너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0: 네 제목에 모든 것이 담겨있습니다. 저 노중훈이 노계획으로 와서 랜덤으로 뽑힌 지역에 대해 노다지를 캐드 수다를 마구마구 뽑아내는 코너인데요. 그런데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1: 네.
0: 이번 주 후보 지역 네 곳 모두 다 네. 우리 스무디가 골랐어요?
1: 네, 제가 지역들을 이제 한번 언급을 해봤죠.
0: 개인적으로 다 인연이 있는 곳들.
1: 네, 바로 생각나는 곳들을 뵙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네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0: 그래서 후보 지역을 제가 일단 읊어드리면 첫 번째 네. 지역을 강남구 신사동을 고르셨어요.
1: 네, 맞습니다.
0: 이유가 있습니까?
1: 강남구 신사동에 제 작업실이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몸을 담는 지역이라서
0: 익숙하시구나.
1: 할 얘기가 많을 것
0: 그러네,
1: 같았어요.
0: 그러네, 그러네. 그리고 강원도 속초와 부산광역시를 또 고르셨어요.
1: 네.
0: 어떤 이
1: 제가 이 지역을 말했던 게 어젠데 네. 이제 후보를 정한 게 어젠데 어제 네. 이제 속초에 대한 사연이 되게 많이 왔거든요.
0: 아하.
1: 저도 속초에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한번 머리 좀 식힐 일이 있어서 가서 네.
0: 우리 비나피디님 우리가 속초랑 부산을 해본 적이 속초 놓고 부산을 해본 적이 있답니다.
1: 아 그래요?
0: 뭐 해도 상관이 없죠.
1: 그렇죠, 그렇죠.
0: 뭐 할 얘기 너무 많으니까.
1: 부산은 또 각종 페스티벌로 되게 이름 맞아요. 있는 무대들이 많아요. 서울과 이제 양대산맥인데 부산 록페라던가 얼마 전에는 BOF 이런 좀
0: 그러네.
1: 예, 음악적 문화의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네, 한번 그러네. 넣어봤어요.
0: 그리고 마지막이 좀 뜻밖인데요. 일본 삿포로입니다.
1: 지금 여름이잖아요.
0: 네.
1: 근데 여름에 이제 가장 가까운 지역 중 비교적 만만하게 갈 수 있는데 선선한 곳이 삿포로라서
0: 그렇죠. 홋카이도는 아무래도 여름에도 덜 네. 상대적으로 덜 더우니까
1: 맞아요.
0: 알겠습니다. 이 중에서 꼭 나왔으면 하는 지역 어디입니까?
1: 근데 제가 잡아야 될 스탠스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전문가여야 합니까? 이 아니죠. 코너에서? 아니에요?
0: 네, 모든 건 다 우리 두대기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십니다.
1: 아, 그래요?
0: 사연과 문자로.
1: 그러면 신사동 좋을 것 같은데요?
0: 아, 신사동이요?
1: 오늘 또 끝나고 네. 가야 돼요.
0: 그렇구나. 저는 가장 안 나왔으면 하는 쪽이 신사동인데요. 자, 강남구 신사동, 속초, 부산 그리고 삿포로까지 후보에 올라 있고요. 네. 우리 오늘 특별하게 스무디가 직접 통을 돌려서 네.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제 앞에 지금 네. 통이 있는데
0: 맞아요.
1: 보이시게 한번 돌려볼게요.
0: 네.
1: 반만 돌리라고 했는데.
0: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왔습니다. 노란색 공.
1: 아, 이 안에 또.
0: 네, 다시 돌려서 까야 돼요.
1: 뭐가 많네요.
0: 많아요. 아, 어딜까?
1: 신사동이면 좋겠다. 네. 맛집 알려주세요, 두둥이분들.
0: 맞아.
1: 저 저녁 먹어야 돼요.
0: 네. 강남구 신사동도 있고 은평구 신사동도 있습니다만.
1: 아, 강남구여야 합니다.
0: 네.
1: 아,
0: 어디?
1: 속초입니다. 아~ 오징어회 사연으로 인해서 속초에게 어제 나왔었죠. 속초로 한번 가보시죠.
0: 속초, 속초.
1: 네.
0: 오징어. 제가 그 2년 전에 네. 그 속초 동명동에 있는 동명항 오징어 난전이라고 이렇게 네. 약간 뭐라고 하지? 그 야장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 있어요.
1: 네.
0: 거기 그때 오징어 촬영되는지 오징어를 먹으러 갔는데 네. 오징어가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검은색 비닐봉지 1,000원어치 사면 막 그득그득 담겼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때 기준으로 시세가 두 마리 5만 원이었어요. 두 마리 5만 원.
1: 그렇게 천 원에 막 그득그득 했었는데?
0: 예전에는. 그건 몇십 년 전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네. 가격에 새삼 놀랐고 아, 진짜 네. 우리 바다 사정이 진짜 많이 바뀌었다는 거를 새삼 절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물론 맛은 너무 빼어나죠.
1: 아, 그렇죠. 그렇죠.
0: 너무 맛있지.
1: 오징어가 유난히 유명하죠.
0: 맞아요.
1: 맞아요.
0: 그냥 이렇게 잘게 썰어가지고 네. 애상하게 썰어가지고 바로 그냥 초장에다가 또는 그 고추냉이 푼 간장에다가 푹 찍어가지고 쫄깃쫄깃. 오들보들.
1: 머리 핑 도는데요. 네. 맛있겠다.
0: 튀겨 맛있고 네. 부친 게 부쳐도 맛있고
1: 맞아요.
0: 너무 좋죠.
1: 야, 자 네. 지금부터 이렇게 강원도 속초와 관련된 얘기들 다들 네.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추억담부터 관광지나 이런 오징어 관련된 맛집 같은 정보도 좋고요. 해당 지역 출신 연예인 얘기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0: 네,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분들 검색 찬스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언제나 그렇듯이 수준 높은 여러분 우리 무디 아니 좀 무디란다 스무디의 수준에 맞춰주셔야죠.
1: 에?
0: 아주 품격 있는 N행시를 오늘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1: 아, 저도 품격 없는 편인데 감사합니다. 자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더위에 절대 지치지 마시라고 홍삼 네. 선물 세트 보내드리고요. 작가님 사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0: 사연은 문자번호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늘 그렇듯이 무료예요.
1: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테이시의 To Love 듣고 와서 저희 추억 부터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Let's go.

0: 도시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스테이시의 To Love To Love 듣고 왔고요. 노 중은의 노 계획 노 다지 노 노노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강원도 속초에 대한 저희 추억부터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네.
0: 누가 먼저 할까요?
1: 저는 아까 뭐 오징어 이야기를 살짝 들려드렸으니까 네. 우리 스무디는 어떤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0: 저는 속초 그냥 네. 오늘 딱 지금 이 순간에 저에게 속초는 네. 저한테 좀 위로와 용기를 줬던 지역이에요. 이렇다 할 이유가 확 막 엄청난 드라마틱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네. 제가 한 3-4개월 전에 네. 이제 그냥 진짜 뭐 음악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그냥 사회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던 아하. 마음적으로도 힘들었던 때인데 뭐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뭐 멘탈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 3-4개월 전에 이제 일정도 비어 있고 왜냐면 일정을 해도 그에 대한 값을 못 받을 때였거든요.
1: 아, 네네네네.
0: 그래서 이제 그냥 무작정 비는 날에 어딘가로 달렸어요. 어허. 땅끝으로 가자 이러면서. 근데 부산은 너무 멀다. 강릉으로 갈까? 아 근데 강릉보다 속초가 좀 더 땅끝 바이브가 있지 않나? 하면서 이제 속초를 그냥 무작정 갔어요. 급하게 어허. 숙소 예약해서. 가서 뭐 그냥 오징어 순대 먹고 혼자 뭐 방에서 한잔하고 네. 이러고 잠에 들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오케이 다시 돌아가자. 땅끝은 심심하다. 하고 돌아와서 뭐라도 해보자 하다가 좋은 멘탈을 유지하게 된 저한테는 고마운 동네예요.
1: 그러니까 무슨 뭐 특별한 어떤 풍경을 오랫동안 들여다봤거나 아니면 네. 뭐 굉장히 화려한 음식을 드신 건 아니지만
0: 아닙니다.
1: 그날 그 한 하루 정도의 그 시간이 속초에서의 네. 시간이 네. 우리 스무디에게 크나큰 위로와 네. 안정감과 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의 결기 이런 걸 주었군요.
0: 맞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할 것도 없는데 네. 아 머리 좀 비우고 싶다 하고 갔다가 예, 돌아와 예, 예. 보니 아 네네. 너무 잘 쉬었다. 아,
1: 제 그 영어 네. 이름 중에 하나가 패키지입니다.
0: 패키지.
1: 예, 포장을 잘해가지고요. 포장을 해드리면 받으세요. 뭘 또 뭘 아니라고 아, 또 그렇게까지 할 거 없잖아요.
0: 좋은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1: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바락바락 그 바로바로 그 대드시진 않잖아요. 아,
0: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하는 편이기도 한데. 예, 예, 예. 네, 좋습니다.
1: 네, 이 와중에 네. 이행시들이 이제 속속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먼저 오늘 띄워보겠습니다. 네. 5680님 속
0: 속았다.
1: 초
0: 초딩에게. 우리 중 누가 초딩으로 느껴지실까요? 네, 뭐
1: 요즘 초딩들 야무져가지고
0: 네, 야무지죠. 네,
1: 속으실 수도 있습니다.
0: 아주 영미네요. 요즘
1: 그렇습니다. 예.
0: 자, 7911님께서 속
1: 속리산으로
0: 초
1: 초대해.
0: 속리산이 어디 있는 거죠?
1: 아, 저기 충청도.
0: 아,
1: 네네네.
0: 그럼 왜 나오? 아
1: 그냥 하는 거예요.
0: 그냥 막 갖다 붙이는 아,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1: 그런 거죠.
0: 아, 오케이 오케이.
1: 네, 4588님 가보겠습니다. 네. 속
0: 속초에 가봤냐고요?
1: 초
0: 초면입니다만 가보고 싶어요.
1: 네. 네. 아. 뭐 아직까지 뭐 저희 기대를 완벽하게 충족시키는 그런 이행시에 도착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네. 네. 차라리 저희한테 한번 띄워봐 주세요.
0: 네. 속.
1: 속 보이네.
0: 초.
1: 초 치지 말고.
0: 오.
1: 굉장히 시니컬하고.
0: 아, 엄청. 네. 아, 생각보다 그 품격이라는 단어 자체가 언급이 안 됐어야 했네요. 저한테 한번 던져주시겠어요?
1: 속.
0: 속 보입니다.
1: 초.
0: 조심하세요. 안 보이게.
1: 초심하세요?
0: 아, 네. 저도 안 되네요. 이거는 밈이 있거든요. 속보입니다. 속 안 보이게 조심하십시오. 하는 게 있는.
1: 좀 네, 정중하게 사과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0: 아, 왜요? 아니, 이거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래도 피식 정도는 해요.
1: 젊은이들 사이에서요?
0: 아니,
1: 자꾸
0: 그,
1: 나이로
0: 그거
1: 아니에요. 가늠하지 마세요.
0: 아니, 왜냐면 최근에 봤던 서운해요. 밈이거든요. 알겠습니다.
1: 아, 미안합니다. 제가 그런 거 잘 몰라가지고.
0: 네, 1170님께서 속.
1: 속이 꽉 찬 남자 노작가님.
0: 초.
1: 초파리 닮았어요. 이거는.
0: 아, 이거 좀 무리한데요? 안 닮았습니다.
1: 이게 네. 초파리에게 실릴 수도 있어요.
0: 아, 왜 그렇게. 좋아요. 아, 정말 전체적으로 예. 분위기가 다 같이 다운되는 예. 이행시들만 합니다. 우리 DJ들.

0: 포함해서 정말.
1: 자, 먹는 사연인데요. 임영환님, 속초는 물회죠. 여기저기 유명한 곳이 많은데 전 항아리 뭐뭐 집으로 갑니다.
0: 아, 항아리 뭐뭐.
1: 물회 드셔보셨습니까?
0: 물회 예 먹어봤어요. 아,
1: 그렇죠.
0: 근데 막 입맛에 엄청 맞았던 기억은 아닌 것 같아요.
1: 오~
0: 한 2년 전에 마지막으로 광명에서 먹었던 것 같은데.
1: 광명에서?
0: 예,
1: 그럴 뭐,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0: 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맛집이 네. 있다길래 갔다가 뭐 네. 나쁘진 않은데 아직 저는 물회를 찾게 되는 입맛은 아닌 것 같아요.
1: 아 그렇구나.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네. 이제 원래 물회는 이제 뱃사람들 뱃일 하시는 분들의 네. 간식 같은 개념이었거든요. 선상에서 바로 툭툭 썰어가지고 아하. 그냥 있는 채소랑 아니면 좀 초장에다가 버무려서.
0: 네.
1: 또는 맹물을 타가지고 지금처럼 뭐 새콤달콤한 과일 뭐 국물을 낸다거나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0: 네.
1: 또는 그냥 비비면서 자연스럽게 채소에서 나오는 물로 이렇게 네. 비벼 먹는 느낌이 그게 원래는 사실은 비빔회에 가까운 게 사실은 물의 원조거든요.
0: 아.
1: 근데 요즘 같이 뭐 날 더울 때 네. 살은 촥 깔려 있고
0: 네.
1: 그다음에 뭐 가자미나 뭐 오징어 같은 신살 생선이나 쫄깃쫄깃한 오징어 이렇게 쫙 깔려 있는 물에 거기다 또 소면 같이 소면도 비벼줘야죠.
0: 맛있겠다.
1: 맛있겠지.
0: 얘기 들으니까 친구이네요.
1: 그래서 그 뭐 오징어나 그 해산물도 중요한데
0: 네.
1: 그 양념이 중요해요.
0: 그쵸, 초장. 그쵸,
1: 그냥 결국엔. 무슨 이제 시판 제품을 써도 상관이 없지만 네네네. 그 집의 어머님이 네. 거기다가 뭘 이렇게 가미해가지고 네. 맛을 더 풍성하게 내주는 네. 그게 또 묘미라고 할 수 있죠.
0: 아 맛있겠다. 뭐가 됐든 맛있겠다.
1: 오늘 빈속이에요?
0: 아니요. 아까 점심 먹긴 했는데.
1: 아 그렇구나.
0: 맛있겠다.
1: 빈속에는?
0: 빈속이세요?
1: 자몽이죠.
0: 아 네. 그 위산 올라오지 않나요? 괜찮아요? 자, 8571님께서 네. 우와 속초다. 마침 다음 주 7, 8일에 3년지기 30년지기 입사 동기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속초행 가요.
1: 어허.
0: 속초 항아리 물회가 그렇게 맛있다면서 한 친구가 강력하게 추천해 줬답니다.
1: 여기가 이제 네. 아까 사연에서도 뭐 항아리 뭐뭐라고 표현해서
0: 네,
1: 그 집인데요.
0: 네.
1: 줄을 좀 쓰셔야 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0: 아,
1: 워낙에 유명한 집이어가지고. 근데 우리 그 스무디 같은 경우는
0: 네.
1: 줄을 서는 편입니까? 아니면 절대 안 섭니까?
0: 저는 어디 멀리 갔으면 줄을 서는 편입니다.
1: 아, 내가 여기 꼭 먹고
0: 네.
1: 싶다.
0: 네.
1: 그러면 어느 정도 기다려서라도 네. 먹겠다.
0: 맞아요. 근데 너무 과한 웨이팅이 예상된다면 어플을 이용하기도 하고.
1: 아하.
0: 생각보다 그렇게 계획적으로 좀 움직여서 맛집을 꼭 찾아가는 편이에요.
1: 그래요?
0: 예.
1: 전혀 그냥 걸리는 쪽으로 움직이실 것 같은데.
0: 아니야,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잡았다면. 그래서 저는 뭐 그래도 이 동년배 친구들에 비해서 미슐랭 식당도 많이 찾아가는 편이고.
1: 그래요?
0: 숨은 맛집들 이런 거 찾아보는 거 되게 좋아해서.
1: 여행에 관해서는 J입니까?
0: J요?
1: 응.
0: J가 계획적인 거죠.
1: 아닌가? 맞대요.
0: 아 네.
1: 네.
0: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1: 맞아. 그때 다르지 뭐.
0: 막상 가서 하루 전날에
1: 맞아요.
0: 맛집 찾는 거면 J인가요? 하루 전에 계획을 하면?
1: 그 죄송한데 여기 이 방 안에
0: 네.
1: 아무도 그
0: MBTI 몰라요?
1: MBTI 전문가 없습니다. 자, 해리언
0: 네.
1: 님이
0: 네.
1: 고급 정보 드립니다. 시세에 따라 다르지만 지금 오징어 두세 마리 2만 원 정도예요. 그 지난 재작년보다 훨씬 내려간 거예요.
0: 네.
1: 작년 두 마리 5만 원이었다고.
0: 바다 상황이 좀 나아졌나 보네요.
1: 그렇지 이제 뭐 그 해마다 조항에 따라서 다르니까.
0: 네.
1: 어쨌든 요즘 시세는 그렇답니다, 여러분.
0: 지금 달려가겠네요.
1: 아유, 먹고
0: 자,
1: 싶다.
0: 이렇게 강원도 속초와 관련된 얘기 다 보내주십시오. 다만 이행시는 그만 보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사연 받는 동안 저희는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잠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잠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내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4: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5: 2시에 데이트 스페셜 DJ
6: 우리 스무디 이무진 씨는요, 이 프로그램 여러분 전통이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소피 마르소가 그렇게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잠시 볼일을 보고 계시고요. 저는 100% 랜덤, 100% 애드립으로 진행되는 코너 노노노를 맡고 있는 올드 미들훈 여행 작가 노중훈입니다. 제가 우리 그 스무디 팬클럽에서 보내주신 음식을 좀 입에 한가득 물고 있느라고요, 발음이 좀 부정확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9968님, 작가님 나가셔서 자몽 말고 다른 음료를 갖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노보지 속 쓰릴까 걱정돼서 집중이 안 돼요. 맞아요, 여러분. 제가 하필이면 또 완전한 빈속인데다가 커피를 두 잔 먹고 온 상태에서 자몽까지 부으니까요. 굉장히 사실은 산미가 올라와가지고, 그 아까 전에 마카롱이나 그래가지고 여기 산적을 좀 먹고 있습니다. 자, 오징어 드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요. 9466님의 문자입니다. 남편이랑 물회를 먹으러 갔던 기억이 납니다. 둘 다 물회를 좋아하지 않지만 먹으러 갔는데요. 생각보다 배부르지 않았거든요. 소면을 먹고 추가했는데도 배가 고파서 나오자마자 순식간에 소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했는데 아주머님이 소면 안 나왔어요? 라고 물으시는데 둘이 눈 마주치고 웃었네요. 소면 추가만 다섯 번 먹은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드셔야 되냐면 소면도 좋고요. 밥을 말아 드셔야 돼, 밥을. 근데 이왕이면 사실 식당에서는 그게 이제 컨디션 때문에 늘 가능한 건 아니지만 찬밥 계통을 말아 먹는 게 훨씬 잘 어울립니다. 국물의 온도감, 차가운 국물의 온도감을 유지하면서 밥알이 꼬들꼬들해지는 찬밥을 말아서 드시면 참 좋습니다. 오수진님, 난 오징어회 먹으러 갔는데 배 안 떴다고 해서 못 먹었는데. 맞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재작년에도 그날 그 조항에 따라서 굉장히 오징어가 안 잡힌 날은 진짜 가격이 엄청 더 뛰기도 했고, 그래서 가격이 정해진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 앞에 그 무슨 증권 시황처럼 오늘의 시세 이렇게 막 붙여 있기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또 말씀드리면 속초에 가시면 동해안이니까 어쨌든 간에 해산물이 많잖아요. 뭐 물에도 좋은데 물곰탕, 곰치탕 이런 거 드시면은 해장으로 기가 막힙니다. 이게 약간 좀 이렇게 무섭게 생긴 생선들이 살이 보드랍거든요.
7: 맞아요. 맛있겠다.
6: 그죠? 오늘 네. 무슨 얘기했는데요?
7: 예? 네?
6: 무슨 얘기했는데요?
7: 무섭게 생긴 생선들이 맛이 살이 부들부들하다고. 아, 배고파요.
6: 아, 박종봉님이 속.
7: 속보입니다.
6: 초.
7: 초통령 이무진 씨가 화장실에 갔습니다.
6: 아하. 어떻게 소피 마르소는 잘 만나고 오셨습니까?
7: 소피 마르소.
6: 예. 네.
7: 소피 마르소.
6: 소피가 마려우셔가지고 가신 거잖아요.
7: 아. 예,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예, 여러분 잠시 자리 비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너무 급했어요.
6: 아니.
7: 네, 강원도 속초와 관련된 얘기 다 받고 있습니다. 계속 보내주시고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남자 소피 마르소. 네, 여름이니까 속초와도 아주 잘 어울리네요. 이무진의 여름 인사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내 나이가 60이면 내 어깨는 한 번도 수리를 하지 않은 채 60년간 사용한 기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10번을 주사를 맞아도 안 나왔다면 11번째 주사가 들을까요? 경로를 탐색하려면 현재 내 위치를 알아야 하듯이 어깨 통증이 빨리 났으려면 60년간 사용한 내 어깨 속을 먼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사를 10번을 맞아도 소용이 없다면 주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 어깨 속이 주사도 듣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방향이 틀린데 속도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똑같은 치료를 아무리 해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치료 방법을 달리해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은 의사에게도 환자에게도 빨리 낫는 것이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2: 생활안정지원금 최대 150만 원. 문화건강복지포인트 80만 원. 삼척, 고성, 양양, 평창, 정선 지역 관광업종에 종사하는 청년 근로자라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고용노동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관광인 일생활이음 지원사업. 예산 소진 시 선착순 조기 마감되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33-256-8860 033-256-8860 강원관광인의 행복한 내일. 사회적 협동조합 희망리본이 응원합니다.
3: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3: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2시에 데이트.
1: 2시에 데이트 3부 시작됐습니다. 저는 출산휴가를 떠나신 안영미 DJ님을 위해서 이렇게 빈자리를 채우러 달려온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2: 둘째를 낳나요?
1: 둘째?
2: 낳대. 네?
1: 낳았어요. 낳았어요. 지난주 네.
2: 아 둘째 아들 아들 아들.
1: 목요일이었죠. 맞아요 맞아요.
2: 아유 축하드려요.
1: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2: 뭐.
1: 딱 이제 또 잘 회복하시고
2: 맞아요.
1: 돌아오시길 바랄게요.
2: 근데 원래 미역국을 되게 좋아한대요.
1: 아 그래요?
2: 네, 실컷 드시겠네.
1: 아니 그렇죠.
2: 예, 예, 예.
1: 명분이 있어야 먹나요? 미역국 좋아하면 먹는 거지.
2: 맞아요. 네. 소고기예요? 조갯살이에요?
1: 소고기 팝니다.
2: 소고기 파. 네. 미투.
1: 아, 예. 예, 예. 아무래도 이제 예. 그 고기 기름이 좀 떠줘야 맛있더라고요.
2: 방울방울.
1: 예, 맞아요.
2: 방울방울. 좋습니다.
1: 자, 좋습니다. 오늘 이런 식으로 100% 즉흥 토크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중훈의 노 계획, 노 다진 노.
2: 노노노.
1: 함께하고 있는데.

0: 요. 오늘 랜덤으로 뽑힌 지역이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 네, 우리 스무디가 기약 없이 갑자기 떠났다가 큰 마음의 위로를 얻고 왔던 지역, 네, 강원도 맞습니다. 속초가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그렇게 다녀왔던 곳이라서 후보에 네. 넣어봤는데 딱 뽑혔네요.
1: 아, 그러니까요. 네,
0: 속초에 오징어 말고도 먹을 게 많다고 합니다. 그럼요. 이정현님께서 속초 관광시장 가면 즉석에서 감자를 직접 강판에 갈아서 부쳐주는 감자전이 있어요. 아, 배고파! 많이 먹고 싶다고 해서 먹을 수가 있는 전이 아닙니다. 웨이팅이 좀 긴데 그래도 저렴하고 진짜 맛있어요. 포장은 맛없다고 안 해주셔서 무조건 즉석에서 먹어야 해요. 셀프 막걸리도 한 잔에 1,000원입니다. 최고. 와.
1: 이제 속초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붐비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시장입니다.
0: 그렇죠.
1: 정확히는 관광 수산 시장이고 예전에 이름은 이제 중앙시장이었는데요. 아, 네.
0: 속초 중앙시장.
1: 여기 가면 뭐 그 유명한 닭강정으로 빌딩을 세운 그 집도 여기 있고 네. 닭강정 히트를 치면서 명태강정 이런 거 파는 집도 있고 이쯤에서 우리 그 스무디의 취향을 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감자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채를 썰어가지고 얼기설기 부쳐가지고 구운 거.
0: 네.
1: 지금 사연처럼 아예 그냥 강판 곱게 강판에 갈아가지고 부쳐주는 전. 아니면 슬라이스로 해가지고 구워주는 감자전이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0: 야. 일단 제 머릿속 토너먼트에서 네네. 슬라이스는 일단 탈락했어요.
1: 아~
0: 1, 2번 중에 고민인데
1: 아하. 아,
0: 그래도 식감은 살아야 되니까 1번
1: 아, 채 썬 거?
0: 예, 채 썬 게 그나마 입에 맞는 것 같은데
1: 저는 네. 3번 슬라이스
0: 3번. 아, 그래요? 왜요?
1: 왜냐면 저희 집에 어렸을 때 어머님이 그렇게 늘 해주셨어요. 아~ 그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아~ 근데 저는 요즘은 이제 일반 식당에서는 그렇게 주는 집은 거의 없고
0: 네, 잘
1: 거의 강판이나 거의 네. 이제 뭐 채 썰어가지고 네. 근데 맛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여름이 구황작물의 계절입니다. 네. 감자가 지금 가장 맛있을 때예요.
0: 그렇죠, 그렇죠.
1: 많이 드십시오.
0: 아, 배고프다. 아, 그냥 다시 다녀올까요?
1: 어?
0: 아, 제가 이래요. 네. 이런 거 보면 아주 즉흥적인데.
1: 피네 피.
0: 피인가요? 피. 피가 즉흥적인 거죠.
1: 그럴걸요?
0: 네.
1: 예.
0: 이런 말씀해 하셨으면서. 네. 아, 632님이 또 속초하면 설악산이죠.
1: 아, 그러네. 아,
0: 또 등산 싫어하시면 케이블카도 있으니까 꼭 가세요. 흔들바위는 산책감아 가실 수도 있었어요. 산책삼아 가실 수도 있어요. 좀 더 올라가면 있는 울산바위도 네. 좋고요. 신선대 올라가시면 울산바위 배경으로 멋진 사진도 찍을 수 있습니다. 네. 보내주셨어요. 어, 설악산.
1: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정상에 올라가서 찍는 사진보다
0: 네.
1: 이 평지에서 네. 마치 속초를 병풍 두르듯이 쫙 이렇게 펼쳐진 그렇게 찍는 사진이 훨씬 멋있습니다. 힘들게 올라가지 말고 네, 막걸리집도 네. 지상에 있잖아요.
0: 그쵸, 그쵸.
1: 산 정상에 있지 않습니다. 힘들게
0: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상 찍으시고 아니신 분들은 이제 근처에서 약간 둘레길 형식으로 다니고 내려와서
1: 감사하게도 실시간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0: 어머.
1: 0828님 이 시간 속초 해수욕장 풍경입니다.
0: 와, 너무 여유 있다.
1: 아직 오늘 이제 월요일 낮이라서 그런지 인파가 많아 보이진 않은데 네. 그래서 오히려 한적해서 오늘, 좋아 보이고
0: 오늘 화요일이죠. 네.
1: 저는 매일 월요일로 생각하고 삽니다.
0: 아, 그런 식으로
1: 늘 한 주 새로운 시작, 아. 늘 새로운 마음가짐.
0: 아, 오케이 오케이.
1: 예, 예, 예. 그러면 화요일만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0: 항상 여유롭게 살기 위해서 저는 매일이 토요일입니다.
1: 지난주랑 3은 오늘 분위기가 다르네. 어긋나기 시작하는데요.
0: 그런가요?
1: 이럴 거예요?
0: 아닙니다.
1: 예, 예.
0: 네, 이런 식으로 예. 강원도 속초와 관련된 거라면 어디서 보고 들은 정보부터 직접 가서 경험한 일들까지 다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 네.
0: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오늘 최고의 사연 보내주신 분께는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긋나는 사이 우리의 어긋남을 붙여줄 수 있는 사연들 보내주시면 받는 동안 저희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회

0: 지친날을 안아봐.
1: 지친날을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0: 제약.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자, 좋습니다.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노 주문에 노 계획 또 다지 노노노. 오늘의 지역 강원도 속초와 관련된 이야기 많이 왔는데요.
5: 네.
4: 1454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 아까 노 작가님이 속초 곰치가 유명하다고 하셔서 생각이 났는데 춘선내 곰치국은 한번 꼭 가보세요. 물컹하고 흐물흐물한 특유의 식감에 칼칼함이 일주일 전 먹었던 알코올의 마지막 흔적마저 씻어내는 맛입니다. 주인 어르신이 연로하셔서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으니 좌고우면하지 말고 가세요. 와, 저 지금 너무 소름이 돋는 게 네. 제가 우리 두댕이 여러분 이거 확인하려고 그랬었어요. 네. 몇 년 전에 저도 이제 춘선내가 유명해요. 그래서 먹었었거든요.
4: 아, 네.
5: 근데 진짜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근데 네. 그때도 아, 여기는 이제 얼마 못 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4: 네.
5: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혹시 영업하나요? 이제 이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마침 또 1454님이 네. 문자를 보내셨네.
4: 와,
5: 그런 그 흐물흐물한 식감의 생선찌개나 생선국 괜찮습니까?
4: 저는 좋아합니다. 저는 말랑말랑하고 흐물흐물한 걸 되게 좋아해서 이게 제 취향인 사람이 진짜 없는데 저는 삼겹살에서 살코기와 비계 중 하나만 고르라면 비계 고릅니다.
5: 비계지.
4: 아, 그래요?
5: 비계죠.
4: 그래요?
5: 그럼요.
4: 근데 순대국밥 먹을 때도 거기 들어가는 고기 비계 있는 부분을 더 좋아하고.
5: 아, 그렇습니다. 그럼요, 그럼요. 네. 제 몸에서도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게 비계이긴 한데요. 너무 좋아합니다.
4: 아, 그래서요?
5: 네, 진짜로, 진짜로.
4: 아, 그러면
5: 약간... 그게 고소해. 있어야지 고소해요. 고소하죠.
4: 네. 아, 그렇게 되는 거네.
5: 아, 고맙습니다. 춘선내 하나보네.
4: 아, 춘선내 저도 한번 가봐야겠네요.
5: 훌륭합니다.
4: 네, 오구사구님께서 네. 먹는 얘기만 나와서 체험거리도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청초호 하구에 형성된 아바이 마을을 건너가는 교통수단으로 배 탄 사람이 직접 줄을 당겨야 움직이는 무동력배가 있어요. 줄을 당기다 보면 힐링인가 팔운동인가 긴가민가 하지만 체험 한번 해보세요. 저만 당할 수 없거든요. 네. 보내주셨어요.
5: 이게 지금은 얼마 할까? 예전에 500원이었다 뭐 그런 정도 했었던 거 같은데.
4: 배 타는 게요? 네. 그러니까 무동력이니까.
5: 약간 뗏목처럼 생겼고 네. 줄이 있어가지고 정말 줄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당겨가지고 배가 이제 이동하는 거고 굉장히 짧아요. 5분이면 갑니다. 근데 여기 아바이 마을 건너가면은 뭐 다른 동네도 있지만 이제 네. 그 아바이 순대를 내는 집들이 거기 많이 모여 있고
4: 네. 네,
5: 그렇습니다.
4: 재밌겠네요.
5: 재밌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4: 선장님이 직접 안 하시고 이제 우리 탑승객이 하나요?
5: 그렇죠. 선장님이 힘을 쓰시기에는 네. 너무 짧고 너무 가깝고 승객을 많이 태울 수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4: 알겠습니다.
5: 네.
4: 6322님 문자 읽어주세요.
5: 저는 매년 여름마다 속초에 갑니다. 속초 해수욕장 앞 소나무밭에 돗자리를 펴고 그 앞 보사노바 커피에서 커피 테이크아웃해서 마시면 여름바다 낭만 제대로입니다.
4: 야.
5: 심심하면 제트보트 타보세요. 그거 타면 트로트 노래 신나게 들으면서 스릴도 느낄 수 있어요.
4: 야.
5: 저 보사노바 커피 이게 카페 이름이죠?
4: 그런 것 같네요.
5: 근데 누군지 들어본 것 같아요.
4: 보사노바라고 하네요. 보사노바. 네. 한번
5: 그
4: 찾아봐야겠네.
5: 커피 괜찮다고. 네. 그리고 이제 늘 해수욕장 부근에는 이제 해송이라 그래가지고
4: 네.
5: 소나무들이 이렇게 많이 심어져 있잖아요.
4: 네.
5: 근데 거기 그늘이 만들어주는 그 밑에서 바닷바람 쐬면서
4: 선선하죠,
5: 지원한 솔숲에서
4: 네.
5: 시간 보내는 거 너무 좋죠.
4: 그렇죠. 그러다 지루하면 또 제트보트 타고 제트보트 타보셨어요?
5: 타봤어요. 근데 제가
4: 네.
5: 보시는 것처럼 눈망울이 크고 순진무구해서 겁이 굉장히 많아요.
4: 네. 네.
5: 네.
4: 네.
5: 그래서
4: 네네.
5: 그런 거 탈 때는 정말 촬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야 할 때만 타요. 너무 무섭증이 심해가지고.
4: 아, 그래요?
5: 네. 수영도 잘 못해요.
4: 저도 수영 잘 못하지만 물을 무서워하진 않은 편이라.
5: 아, 그래요?
4: 저는 제트보트 되게 재밌게 탔던 기억이 있거든요.
5: 아, 그래요?
4: 예전에 전라도 강진 갔을 때.
5: 거의 딱 맨 밑에 쪽인데.
4: 네, 완전 끝자락.
5: 네. 네. 오, 그렇구나.
4: 제트보트 타면서 내 속초 또 좋은 추천 감사합니다.
5: 고맙습니다.
4: 9667님께서 지금 남편과 드라이브 삼아 속초 오색 약수터 지나는 중인데 마침 라디오에 나와 반갑네요. 오색 약수터에서 바가지로 물 떠먹었는데 족욕탕이라네요. 아, 하필 바가지가 왜 있었던 걸까요? 하, 급히 찾아보니 약수터는 지금 운영 안 한대요.
5: 저는 몰랐네. 당연히 원래 오색 약수터는 약수터였어요. 사람들이 그 철분 성분 많이 함유됐다고 막 이렇게 받아서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수 운영을 안 하는구나.
4: 아, 또 약수터에서 바가지로 물 떠먹었으면 시원하게 들이키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좋습니다. 발은 또 이게 문학적으로 바라봤을 때 누군가의 노고 이런 시선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누군가의 고됨과 이 고난 역경을 이겨낸 그 발. 아 어떻게 포장이 안 되네요. 저는 패키지가 아닌가 봅니다.
5: 자네.
4: 네.
5: 내 밑에서 문학 수업 받아볼 생각 없나?
4: 아 왜 왜?
5: 맨 끝줄 소년이네.
4: 아 근데 잘 안 돼.
5: 대단하신데.
4: 아무튼 누군가의 고생을 먹어가지고 더 고생하셨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네요. 아이 어렵네요.
5: 아이 멋있는데.
4: 아니 위로를 해드리고 싶었는데 결국 멋없는 마무리를 해버렸어요.
5: 아니야 제가 아는 00년생 중에 가장 문학적이면서 가장 사려가 깊고
4: 아 그래요?
5: 가장 마음 씀씀이가 넓은 그런 젊은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4: 아유 감사합니다.
5: 박재민님. 예전에 여름 휴가로 친구들이랑 속초에 갔었어요. 전 여친한테 속초 왔다고 말했더니 네. 닭강정을 사오라길래 사갔죠.
4: 네.
5: 전 여친이 그거 먹고 장이 걸려서 3kg 감량했다고 고맙다고 했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날 더울 땐 그러지 마십시오.
4: 아. 아니 근데 회도 아니고 닭강정이 잠깐 뭐 땡볕 맞는다고 상하나요?
5: 그러게. 그리고 사실 이제 그 전 여친의 어떤 그 당시 컨디션이 안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뭐 순간적으로 면역력이 좀 떨어진 상태였다거나
4: 네.
5: 뭐 너무 고단한 뭐 며칠 동안
4: 그쵸.
5: 하셔가지고 네. 뭐 컨디션이 저주했을 때 탈이 났을 수도 있겠죠.
4: 네.
5: 어쨌든 뭐 조심은 하셔야죠.
4: 조심은 해야죠.
5: 그럼요, 그럼요.
4: 장염은 조심해야 됩니다.
5: 맞습니다.
4: 저도 닭강정 포장해서 많이 먹은 기억인데
5: 원래 닭강정은 국물이 그거잖아요.
4: 네.
5: 식은 다음에 그 이튿날 먹어도 맛있다. 이런 게 국물이잖아.
4: 아 배고파.
5: 배고파.
4: 식은 닭강정 먹고 싶다.
5: 오늘 점심 뭐였어요?
4: 저 뭐였죠? 그냥 어떤 그냥 또 불고기 비빔밥이었던 것 같은데.
5: 아.
4: 그러니까 항상 먹는 차에서 먹기 가장 간편해서.
5: 아 아무래도 그런 덮밥류가 비빔밥류가
4: 네,
5: 그렇겠네.
4: 맞습니다. 네네. 5768님께서 21살부터 연애를 한 번도 안 쉰 31살 남자입니다. 여자친구가 새로 생길 때마다 속초를 데리고 왔더니 속초가 너무 질려버려서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와는 유일하게 여행 안 가본 곳이 속초네요. 갈 일이 생기면 안 가본 척 해야겠죠.
5: 야, 네, 뭐 알아서 하시고요.
4: 네, 그렇죠.
5: 자, 강원도 속초와 관련된 아니, 뭐예요? 이거 뭐 자랑이에요? 뭐예요?
4: 아니요, 뭐 그냥 뭐
5: 뭐예요?
4: 아 근데 뭐 연애를 한 번 또 안 쉴 수 네. 있죠.
5: 있죠.
4: 뭐 능력과 별개로 연애를 안 쉬는 거는 뭐
5: 오.
4: 계속 뭐 그냥 네. 뭐 연이 닿으면 만날 수 있다고
5: 그렇죠,
4: 생각을
5: 그렇죠.
4: 하는데
5: 예, 예.
4: 이 질문의 워딩들과
5: 그러니까요.
4: 이 질문을 이 시간대에 하는 이 마음가짐이
5: 아.
4: 살짝 재수없긴 했네요. 살짝. 예. 약간 이제 예, 아, 나 이런 사람이야 예, 나 없지 않네요. 네 뭐 5768님은 뭐 속초 네. 굳이 가지 마십시오.
5: 예.
4: 뭐 다른 데 많이
5: 뭐
4: 가신다고
5: 알아서 하시고요. 예, 전문가시니까요.
4: 네, 강원도 속초와 예. 관련된 사연 계속해서 봤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번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그 사이에 노래 듣고 올게요. 에스파의 바하마.

0: 에스파 바하마 듣고 오셨습니다. 네, 연애 사연에 맘 상한 두 남자.
1: 노노노. 노노노.
0: 네, 저 이무진 노중호 작가님과 노노노 함께 하고 있고요. 7110님께서 두 분 긁히셨나요?
1: 노노노.
0: 아니 근데 긁히고 말고 할 게 뭐 있습니까?
1: 없죠.
0: 연애를 뭐 막 뭔가
1: 그럼요. 네,
0: 뭐 안 끊기는 게 자랑도 아니고.
1: 그럼요.
0: 많이 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1: 그럼요.
0: 근데 네. 안 하는 게 자랑도 아니고.
1: 어. 네. 아주 뭐 오늘 그 면모가 판관 네. 포청천처럼 네? 명확하고 네. 정확하고 네. 어? 쾌도 남마. 아 너무 좋습니다.
0: 네, 전혀 네. 긁히지 않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여기 긁히면 가수 못하죠. 자, 한경은님께서 두 분이서 TV 예능 프로 하시면 너무 재미날 듯요. 어,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저랑 합이 좀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1: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네. 저는 영혼의 파트너를 찾았다. 그리고 저는 제 노후를 책임져줄 어, 네? 젊은이. 네?
0: 잠깐만. 저희 부모님만 모셔도 충분한데 왜 노후까지 책임.
1: 저는 이제 네. 모두 걸기. 우리 그 무진 군에게 네. 모두를 제 걸겠습니다.
0: 아, 저한테 네. 미팅을 하시는 거예요?
1: 저 정말 제가 뭐라고 남은 거 탈탈 털어서 제 영혼까지 드리면서 네. 앞으로 무진 씨 곁에서 예, 네, 찰싹 네. 붙어가지고 영생하도록 하겠습니다.
0: 아유, 예, 좋습니다. 예. 저도 네. 근데 노중훈 작가님이랑 약간 네. 먹방하면은, 그러니까
1: 맞아요.
0: 제가 약간 부족한 어떤 네. 맛 표현들을 네. 잘 채워주시고 네. 그러실 것 같아서 너무 예, 땡기네요.
1: 우리 저 김민다 PD께서는 요 오늘 방송분을 잘 편집하셔가지고 방송 관계자분들에게 좀 쭉 뿌려주시면 어떨까
0: 아,
1: 싶습니다.
0: 우리의 포트폴리오 네. 지금
1: 이무진과 노중훈의 냠냠냠
0: 냠냠냠
1: 냠냠냠 괜찮잖아요.
0: 네, 너무 네. 땡기네요. 자, 네. 오늘 노노노 강원도 속초와 관련된 사연들 받고 있죠. 문영식님께서 네. 고등학교 시절에 속초 해수욕장으로 친구들과 첫 바다 여행을 갔습니다.
1: 어허.
0: 야, 그러면 안 됐는데 분위기 살린다고 친구가 집에서 아버지 몰래 가져온 양주를
1: 에이.
0: 꺼냈네요. 에이. 마셔버렸고 거하게 취해서 해변을 밤새도록 비틀비틀 거닐다
1: 어허.
0: 모래사장 위에 있는 부표를 공으로 착각해 발로 뻥 차서 한 달간 깁스를 한 기억이 있네요. 친구는 숙취 때문에 머리 아프다고 계속 울고 정말 중구난방이었고 즐거웠던 시절입니다. 보내주셨어. 돌이켜보면 추억이죠.
1: 돌이켜보면 추억인데 진짜
0: 야.
1: 조심하셔야 돼요.
0: 예,
1: 특히
0: 야.
1: 이제 동해는 서해보다 네. 보통 해수욕장 바다가 이렇게 그 해저가 바다 밑이 네. 쑥 꺼지는 지역이 많단 말이에요.
0: 그쵸, 그쵸.
1: 어,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좀 물살이 센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본인의 의지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막 그냥 밀려간단 말이에요. 네.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0: 맞아요.
1: 조심해 조심 조심.
0: 이런 썰이 되게 많고 네. 당장에 저도 저희 아버지가 네. 그 청춘이던 때 저 네. 비슷한 때였겠죠.
1: 네.
0: 친구랑 이제 거나하게 술을 먹고 바다 네. 근처에서 방파제 위에서 놀다가 그 사이에 네. 빠져서 겨우 아. 겨우 빠져나 죽을 뻔했다는 썰을
1: 아, 조심하셔야 돼요.
0: 저는 진짜 조심해서 바다 근처에서 술을 먹는 편입니다.
1: 아 그러니까요.
0: 그 바다 근처로 적게 먹진 않는데 그 이제 안전에 대한 선을 지켜가며 먹어야
1: 그럼요.
0: 됩니다, 여러분.
1: 그럼,
0: 네.
1: 그럼요.
0: 뭐 얼마나 드시고 다음날 머리 아프고 다 좋은데
1: 맞아요.
0: 혹시 사고가 나면
1: 사고는 안 됩니다.
0: 추억으로 안 남습니다.
1: 아 절대 안 됩니다.
0: 네. 아유, 그래도 살아 돌아오셔서 다행입니다.
1: 네, 5885님 와이프랑 속초 아바이 마을에서 아바이 순댓국을 먹었는데요. 제가 와이프한테 속초에는 왜 아바이만 있어? 어마이는 이런 드립을 쳤다가 어마무시하게 등짝을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드립이 그 정도인가요? 예, 약간 썩은 드립이 가깝긴 한데요.
0: 아니 근데 그게 있네요. 약간 네. 그 가요계 업계 용어인데 네.

0: 배꼽 냄새가 나네요. 이런 드립 전 좋아해요.
1: 뭐라고요?
0: 배꼽 냄새요.
1: 처음 들어보는 표현이네요.
0: 그러니까 분명히 네. 안 맞고 싶다라고 당연히 생각이 드는데 네. 계속 뭔가 생각이 나는 냄새를 배꼽 냄새라 하거든요.
1: 아 그래요?
0: 제가 제 배꼽 냄새를 맡진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유연하진 않는데
1: 맡기도 어렵겠다. 이거 되나?
0: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표현을 할 때 써요. 아 그게 뭐야? 아 그게 뭐야? 하게 되는 거를 배꼽 냄새라고 표현하는
1: 처음 들어봐 진짜.
0: 음악적 용어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엄청 세련된 노래에 뽕적인 요소를 살짝 넣으면 야 이거 배꼽 냄새다 하고 그걸 쓰면 그게 히트를 치거든요. 근데 약간 이런 드립이 그런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뭐야 재미없어.
1: 제가 지금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 네. 들으면 저는 네. 내일 뭐 젊은이 사회 가면 아 배꼽 냄새 이렇게 인사를 하며 갑니다. 제가 굉장히 흡수력이 빠르고
0: 그건 욕이죠. 아, 너 배꼽 냄새다.
1: 아, 욕이야? 아, 나, 이게 이제 아, 응용을 잘해야겠군요.
0: 네 맞습니다. 아, 약간 이제 저는 마음에 예. 드네요.
1: 네네. 5885님 배꼽 냄새 난답니다.
0: 네 배꼽 잘 씻으시길 바라겠고요. 2089님께서 지난달 초딩 친구들 5명이 속초로 환갑 여행 다녀왔어요.
1: 와.
0: 각자 남편들에게 여보 사랑의 문자 보내고 답장 제일 늦게 받은 사람이 오징어 순대 쏘기로 했는데 우리 집 인간 제일 늦게 와서 제가 저녁으로 오징어 순대 쐈어요.
1: 이유가 있겠죠. 2089님 아유, 제일 또, 늦게 예. 받으신 예. 본인의 과거를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어떨까 싶고요.
0: 예,
1: 근데 이건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초등학교 때부터 환갑인 거의 한 50여 년을 함께한 거잖아요.
0: 그쵸?
1: 그 긴 세월 반세기를 네. 이런 친구 있습니까? 오래 했고 친구. 앞으로도 평생 지속될 친구?
0: 아, 한 놈이 있었는데 네. 작년 초에 제 돈 빌려가고 안 갚아서 네, 그리고 다시 빌려달라 연락이 와서 그걸 그래서 연을 끊었네요. 아, 그 친구가 유일한 희망이었는데
1: 아, 질문한 제가 죄송합니다.
0: 아, 아닙니다.
1: 물어보지 말았어야 됐는데
0: 잘 살면 좋겠어요.
1: 아, 예, 예. 미안합니다.
0: 아닙니다. 조소연님께서 네. 저 속초 바닷가에서 신나게 파도 타기 하다가 파도에 안경이 휩쓸려가서 잃어버렸거든요.
1: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0: 맞아, 조심해야 돼요. 네. 고도근시라서 큰일 났다 하고 있었는데 한참 후에 어떤 꼬마가 파도에서 안경 주워줬어요. 그 꼬마는 뭐예요? 박주하 선수인가요? 그때 현금이 없어서 용돈을 못 준 게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진짜 고마웠다 꼬마야 보내주셨어요.
1: 야, 그 진짜 뭐 수영 신동인가?
0: 그러니까요. 약간 그런 류인가 봐요. 아예 바닷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영화 친구 보셨습니까?
1: 봤죠.
0: 어릴 적 씬 보면은 네. 그냥 물 들어오기 나가자 했는데 그게 이미 저 멀리잖아요.
1: 맞아. 네,
0: 사실
1: 그러니까.
0: 튜브 없으면 그냥
1: 아유,
0: 그냥 떠올려
1: 두둥 휩쓸려 가요 진짜로.
0: 근데 그렇게 이제 유연하게 바다를 아무렇지 않게 다니는 꼬마였나 봐요.
1: 근데 좀 전에 우리 그 스무디가 박태환인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제 저희 세대는 조우련인가 보다. 수영 진짜 잘하나 보다.
0: 그렇죠.
1: 조우련 선생님 아세요?
0: 예, 들었습니다. 옛날에
1: 한일해협을
0: 그, 아시아의 물개.
1: 아시아의 물개.
0: 맞아요. 그 위험은 알고 있죠.
1: 아, 혹시 지금도 그 종이신문 읽고 그러시는 거죠?
0: 예. 신문을 자의적으로 본 적은 없는데
1: 아,
0: 신문 감성은 좀 끌리는 것 같아요.
1: 아, 그 잉크 냄새?
0: 네, 잉크 냄새.
1: 좋습니다.
0: 네. 자, 예. 5821님 문자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 2009년 때쯤이었을까요? 혼자 강릉 기차여행 갔었어요. 거기서 만난 또래 남자친구가 제 사진도 대신 찍어주며 즐거워했더랬죠. 그 시절 SNS도 없었을 때라 메일로 사진 보내준다며 주소를 따갔는데 그 사진을 아직도 못 받았어요.
0: 어? 내 사진?
1: 내 사진 내놔. 뭘까요?
0: 무슨 사진이길래?
1: 뭘까요?
0: 왜 안 보내줬을까요?
1: 그러니까요.
0: 그냥 2009년이면 지금 이 오랜 세월 동안 네. 안 보냈는데 이유가 없진 않을 테고.
1: 근데 어쨌든 메일 하니까 그것도 생각이 나네. 저만 해도 1997년도에 미국 어학연수 텍사스에서 어학연수 네. 할 때 네. 그 덕분에 뭐 영어 굉장히 유창합니다만은 네. 그
0: 축하드립니다.
1: 그때 그 영어 학교에서 메일 주소를 처음 만들었던 기억이 나요.
0: 아 네. 네
1: 그래서 그때는 이게 굉장한 큰 일이기 때문에 그 메일 주소를 뭘로 할 것인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할 것인가,
0: 네.
1: 나다운 게 무엇인가, 이렇게 했던 얘기 그런 기억이 나요.
0: 네.
1: 참고로 저 메일 주소는 슈퍼 위너. 슈퍼
0: 위너. 약간 네. 뭐 최강의 승자 뭐 이런 거네요.
1: 만들고 보니 그러네요. 예예.
0: 저는 그냥 제 이름 따서 제 이름 약자를 활용해서 썼어요. 이걸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1: 공개하시면 안 되잖아요.
0: 예. 네. 아니 뭐 공개한들 막 뭐 테러를 당하진 않을 테니까 다들 네. 매너 있게 해주시잖아요.
1: 아 그렇죠.
0: 예. 네. 테러 오면 바꾸죠 뭐.
1: 매너맨 러브스 워먼.
0: 네. 예. 좋습니다.
1: 예, 예.
0: 네, 아무튼 뭐 좋습니다.
1: 예, 예. 네.
0: 뭐 메일 얘기가 아니라 사진 얘기였는데 왜 이렇게 갔죠?
1: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0: 네, 7186님께서 속초 해수욕장은 밤에 꼭 가보세요. 어허. 밤바다에 미디어 아트를 보여주거든요.
1: 그렇구나.
0: 너무 예뻐서 엄마랑 여행 갔을 때 사진을 100장은 찍은 것 같네요.
1: 어. 어머, 우와. 어머, 이렇게 한다고?
0: 이 사진을 지금 못 보여드린 게. 우와.
1: 아, 이게 모래해변 백사장 위에 네. 미디어 아트를 쫙 펼쳐가지고
0: 어머, 네.
1: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0: 이거를 쫙 위에서 쏘는 거겠죠, 그러면.
1: 그렇겠지.
0: 야.
1: 와, 요즘 확실히 미디어 아트 활용 사례가 네. 진짜 넓어진 것 같아요.
0: 와,
1: 너무 생각 못했네.
0: 와.
1: 너무 근사합니다, 여러분.
0: 한번 보러 가고 싶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0: 술빵.
1: 아하.
0: 작년 여름휴가 때 속초 해수욕장에서 놀고서 술빵이 먹고 싶다는 어머니 말에 그냥 가면 바로 살 수 있겠지 하고서 아이들과 함께 갔다가 너무 힘든 술빵을 먹었네요. 어허. 1시간 대기하면서 겨우 받아왔어요. 맛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먹고 싶지 않다 했는데 여름 오니까 또 먹고 싶어요. 간간이 생각남.
1: 저도 시장 갔었는데 이 집이 줄이 엄청 길어가지고 저는 줄을 안 서거든요. 그래서 별 미련이 없었는데 진짜 드시고 싶은 분들은 너무 막 간절해지죠.
0: 이 가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1: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사실 술빵 자체는 딱 모양새나 이런 게 되게 단출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나 보더라고요 요즘에. 사실 옛날 빵이거든요.
0: 네, 그렇죠.
1: 근데 요즘도 인기가 많구나.
0: 네. 네.
1: 사연을 하나 더 읽기에는 시간이 왜냐면 네. 제가 아까 네. 광고 시간을 약간 못 맞추시는 것 같아가지고
0: 저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1: 네, 아까 지적을 한번 했거든요.
0: 네, 그럼 작가님께서 끊어주시죠 이제.
1: 제가요? 자, 이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보내드리고요. 저희는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홍삼 노래 안 들을 거고요. 시간 없습니다. 홍삼 선물 세트 받아갈 최고의 사연도 뽑아오겠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뿅.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2: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3: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4부 시작됐고요.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강원도 속초의 노노노. 죄송합니다.
4: 이거는 트레이드마크란 말이에요.
3: 그렇죠.
4: 매번 해주셔야 돼요. 지겹더라도.
3: 죄송합니다.
4: 그럼 다시 뭐 겨우 두 번째 만남 아닙니까?
3: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서운해할 일이었나요?
4: 저 이런 거에 네. 미쳐요.
3: 왜 그럴까? 자, 노중훈의 노계획 노다지 노노노. 강원도 속초에 대한 다양한 얘기들 만나봤는데 이제 오늘 최고의 사연 뽑아봐야겠죠. 네. 어떤 사연이죠?
4: 여러분 어떤 사연이 제일 즐거우셨습니까? 저희는 이 사연을 뽑았습니다. 약순물 먹으러 갔다가 발 씻은 물을 드시고 오셨다는 9667님 축하드립니다.
3: 네, 축하드립니다. 아 이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만 아무래도 이제 건강적으로 족욕탕물을 약수터인 줄 알고 물을 마셨는데 족욕탕물이었다는 9667님 네, 네. 건강 챙기시라고 네. 홍삼 선물 세트 보내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4: 맞습니다.
3: 축하드립니다.
4: 이제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네. 9667님인데 지금 남편과 드라이브 삼아 속초 오색 약수터 지나가는 중인데요. 마침 라디오에 나와 반갑네요. 오색 약수터에서 바가지로 물을 떠먹은 적이 있는데 족욕탕이라네요. 하필 바가지는 왜 있어서 하 급히 찾아보니까 약수터는 지금 운영을 안 한대요. 이제 그런 건 본인을 희생해서 네. 앞으로 거기를 찾아가실 분들을 위한 정보 제공 차원도 있다. 훌륭한 사연이다.
3: 그렇죠. 네,
4: 그렇습니다.
3: 네. 이분께 이 노고에 감사하면서 홍삼 네. 선물 세트 보내드리겠고요.
4: 축하드리고요.
3: 이 와중에 기가 막힌 사진이 하나 왔다고 합니다. 네. 1207님께서 바다 가면 꼭 해야 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이름 쓰기 보내주시면서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제 이름을 써주셨어요.
4: 어머.
3: 아이고야.
4: 근데 글씨체가 되게 매력적인데?
3: 견고합니다.
4: 맞아요.
3: 이 뭔가 보통 발이나

0: 아,
1: 네.
0: 뭐 이렇게 나뭇가지 하나 해가지고 쓰는데 이분은 되게 잘 뭔가 하신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리고 획에
0: 네.
1: 힘이 들어가 있고
0: 네.
1: 고든 의지, 꿋꿋한 기계,
0: 네.
1: 꺾이지 않는 마음
0: 네.
1: 이런 것들이 읽힙니다.
0: 갑자기 부담스럽네요. 그런 제가 뭔가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네.
0: 자, 노준의 노 계획, 노 다짐, 노노노 투데이에서 얘기해보고 싶은 기억도 받고 있으니까 작은 동네부터 도시 그리고 해외도 좋으니까 두시의 데이트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김은정님께서 오늘 역대급으로 재밌었어요 보내주셨어요. 아, 저도 재밌었습니다.
1: 저도 지난주가 너무 좋아가지고
0: 네.
1: 두대 출연 역사상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거든요.
0: 정말요?
1: 근데 한 주만에 이게 또 갱신될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0: 정말 그 정도입니까?
1: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0: 그 말씀을 항상 하진 않으시죠?
1: 예?
0: 항상 하는 건 아니시죠?
1: 이번 주 처음 얘기하는 겁니다.
0: 아, 그래요?
1: 처음 얘기하는 거고
0: 뭔가 저번 주에도 저저번 주에도 저 없을 때도 항상 하다가 이번 주가 역대급이다 말씀하실 것 같은
1: 아닙니다.
0: 아닌가?
1: 저는 선언합니다.
0: 네.
1: 제가 누워 쉴 곳, 제가 정착할 곳 드디어 53년 만에 찾았습니다.
0: 왜?
1: 이무진 그런 나의 쉴 곳이요? 그런 나의 인도자요?
0: 오,
1: 예, 예.
0: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아, 정말 네, 제가 어쩌다 인도자가 되었는데
1: 예, 예.
0: 그런 인도자와
1: 예, 읽어 주십시오.
0: 마지막입니다,
1: 예.
0: 오늘이.
1: 네, 마지막이에요.
0: 오늘 화음, 호흡 만족스러우셨나요?
1: 너무 즐겁고요. 이 와중에 이제 분노의 문자가 나왔는데 김강수 님. 노는 셀프예요. 어디다 기대냐 이거지. 아, 미안합니다.
0: 아닙니다.
1: 제가 말만 이렇게 하지 또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0: 야, 올곧네요, 이분 또. 네.
1: 네, 네, 네.
0: 자, 우리는 효린의 바다 보러 갈래 들으면서 작가님과는 네. 인사 여기서 나누도록
1: 아니,
0: 하겠습니다. 네.
1: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 우리가 다시 마주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0: 네.
1: 꼭
0: 네.
1: 죽기 전에
0: 아, 네.
1: 한 번 이상은 좀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0: 어, 저도 그렇습니다. 아, 진짜 먹방 하고 싶어요.
1: 그러니까요.
0: 노종원 님이랑.
1: 자,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0: 아, 알겠습니다. 그럼 방송 준비하시러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다음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혜린의 바다 보러 갈래 듣고 왔습니다. 저는 안영미 DJ가 잠시 출산 휴가를 떠난 사이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이무진이고요. 아, 여러분들 다들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노후는 셀프입니다. 네, 오구사구님께서 지금 친구들이 모두 두 대를 듣고 있는데요. 갑자기 톡이 우수수 속초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코너가 약간 그런 어떤 마음속에 그 열망을 깨우네요. 저도 속초 가장 최근에 다녀온 국내 여행지인데 사실 여행이라 말하긴 그렇고 저한테 이제 약간 도망지긴 했는데 다시 가고 싶어집니다. 와, 가서 지금 추천해주신 곳 다 가보고 싶어요. 한 2박 필요하겠는데요. 1355님께서 스무디에 노내숭, 노비선, 노계획, 노필터 먹방 콘텐츠 기대돼요. 네, 내숭은 진짜 뭐 없고 위선, 노위선, 먹방에 노위선까지 필요한가요? 아유, 근데 뭐 언젠가 하게 된다면 진짜 저는 먹방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방송 욕심은 진짜 없는 편인데 그냥 그 시간에 음악하지. 근데 먹방은 해보고 싶어요. 왜냐면 먹방을 하면 촬영을 명분으로 가니까 가게에서 좀 더 신경 써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욕심에 제 홍보 열심히 하면 예, 그런 욕심이 좀 있네요. 자, 남인한님께서 미들훈이나 나나 우리 늙은이들 주책이죠. 무진 젊은이 이해해요. 좋다는 거예요. 아, 너무 잘 알죠. 또 이 대한민국 가요계에 있다 보면 저는 이제 완전 K-POP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보통 선배님들이 노중원 작가님 정도 연세 되시는 분들이 많아요. 거기서 이제 막 이제 되게 능글능글하신 아버님들 뻘 되는 선배님들 사이에서 막 한잔 얻어먹고 얘기 듣다 보면 이런 상황 많이 일어나서 저는 되게 즐깁니다. 다 그냥 하시는 말씀인 거 알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자, 속초 얘기하는 사이에 쌓인 두 대 청취자분들의 사연 굉장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만나볼게요. 0513님께서 화요일은 제가 유일하게 보이는 라디오를 집에서 볼 수 있는 날이라 너무 신나네요. 사업하는 남편이 4시쯤 퇴근하는데 혹시 빨리 퇴근해서 이 행복한 시간을 방해할까봐 조마조마합니다. 오늘은 늦게 퇴근하길 바라봅니다. 남편 미안해 보내주셨어요. 아이고야. 아니 뭐 근데 남편님이 뭐 그냥 집에 오셔서 뭐 인사하고 나 라디오 잠깐 듣고 있는데 중요해서 이따 얘기해 이따 미안 해도 되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래도 될 것 같은데 뭐 가정마다 사정이 다르겠죠. 네. 그러면 이걸 제가 지금 남편 퇴근이 늦어지길 바래드려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너무 슬픈데. 밖에서 커피 한잔하고 들어오시죠. 자, 이혜림님께서 저는 오늘 자개 수업 다녀왔어요. 오, 3시간 정도 고개 숙이고 자개 붙였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네요. 그렇지만 작품이 너무 예뻐서 만족했습니다. 아, 이런 거는 사진도 한번 같이 보내주시면 저도 한번 보고 싶은데 너무 고생 많으셨고 좋은 결과물 만난 거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지윤성님께서 저는 웨딩사진, 프로필사진 등등 사진 보정리를 하는 11년차 리터치어예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재택근무 중입니다. 이 시간에 너무너무 졸린데 평상시에 너무 좋아했던 무디방송을 들으니 잠이 확 깨네요. 음악 방송곡들도 너무 좋아요.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정말 야, 이렇게 또 이제 저한테 이 2시에 제가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2시 라디오를 잠깐이나마 맡으면서 여러분들의 무언가 잠을 깨운다거나 즐거움을 책임질 수 있다는 점에 아주 큰 책임감을 느끼면서도 칭찬해 주시면 기분이 너무 좋네요. 프리랜서 재택근무 저도 한 1, 2년 정도 집에서 작업을 했던 때가 있어요. 방 하나를 그냥 작업실로 꾸며놓고 안 됩니다. 그냥 너튜브 방이 돼요. 들어가서 그냥 일을 해야 되는데 계속 졸리고 들어가도 집이니까 잠 옷 입고 있으니까 계속 너튜브 보게 되고 약간 야, 근데 그럴 때 이제 라디오 듣는 게 또 좀 도움이 되겠네요. 자,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아 나가겠고요. 제가 방금 급하게 오늘 추천곡을 한 번밖에 못 내보내서 한 곡 더 추천을 해봤는데 이게 있을지 모르겠네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자,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네, 리사 마룬5의 Priceless 듣고 오셨습니다. 네, 제가 추천곡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아직 뭐 다운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 곡은 내일 제가 또 보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정수님께서 저는 회사에서 점심이 늦어져서 컵라면으로 해결하고 있네요. 이제 좀 살 것 같아요. 노노노 들을 때 배고파 죽는 줄. 아 근데 저도 지금 아니 노노노만 하면 배가 너무 고파요. 너무 고프고 당장 속초로 그냥 달려가고 싶어요. 또 아까 들어보니까 그 양양고속도로 뚫리면서 가는 이제 주파 시간도 굉장히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한 2시간에서 뭐 휴게소 들리실 거면 2시간 반 정도 예상하면 돼서 아 진짜 달리고 싶네요. 서울에서는. 아 1973님이 아들이 입대 두 달 만에 집에 왔다 갔어요. 근데 이번 주말에 집에 또 온대요. 매주 집에 올 것 같아요. 어? 평택 험브리스로 자대배치 받더니 금요일 4시면 일과 끝나서 전철 타고 집에 온다네요. 이건 뭐 군대를 보낸 건지 안 보낸 건지 매주 집에 온다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와 그런 부대에 갔나 보네요. 이게 아마 그냥 뺑뺑이로 간 게 아니라 아마 시험을 보고 가셨을 겁니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 거면은 매주 집에 온다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아들이 그러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기 위해 노력한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매주 금요일 4시에 일과 끝나서 전철 타고 집에 오면은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렇게 노력해서 머리 써서 거기 가준 덕분에 매주 아들 보내하고 꼭 토닥여 주시길 바랄게요. 진짜 외로워들 하더라고요. 하다못해 제 주변에 상근 또 외로워해요. 상근 가는 그 뭐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상근으로 그 군대를 출퇴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다니고 있는데 동생인데 걔도 되게 뭔가 하루가 끝나면 축 처지더라고요. 원래 되게 파워 있는 애였는데 예 꼭 이제 아드님 절대 뭐 자주 보니까 질려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 아드님 진짜 고된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까 꼭 이제 예 밥 든든하게 먹여주시고 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07님께서 고속도로 달리는 2시간 동안 스무디랑 함께해서 하나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옆에서 운전하는 엄마도 깔깔깔 웃으며 운전하셨어요. 아 그래요? 제가 또 이렇게 웃음을 막 들이는 타입은 아니 그런 능력치가 막 있는 건 아닌데 그럼에도 이제 노중호님과의 케미 덕분에 많이 웃으신 것 같네요. 아 지루하지 않게 운전해주셔서 뭔가 저도 마음이 좋고 좋게 들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제 추천곡 하나 갑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선곡해 봤는데요. 여름이기도 하고 하이키의 음악들이 다 이런 어떤 동양적인 락 음악에서 차용을 되게 많이 해놨습니다. 대표곡으로는 이제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건사피장 등 뭐 서울이란 노래도 좋고 기타 등등 이 여덟 마디 이상의 코드웍을 보여주는 즉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한 노래들 위주로 내는 걸그룹이라서 저는 굉장히 잘 즐겨 듣고 있습니다. 하이키 여름이었다 듣고 오실게요.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2: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2: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2: 제조원
3: 현대 오피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1: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0: 원리
1: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0: 이카운트 ERG의 모든 기능을 월 40,000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부재 데이트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뉴젠 헬스케어에서 비치 로잔 슬림 쉐이크, 강릉 동화가든에서 효자 두유, 예민한 아기 피부 일상 유후에서 천연 염색 턱받이, 임산부를 위한 차 위아로이에서 피치 루이보스, 장모님표 마더린러 베이글 해운대점에서 베이글, 육아 허리지킴이 베베스완에서 조끼 아기띠, 우리 아이 안전케어 롤 안전문 어듀에서 롤스크린, 안 입은 듯 착!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를 드립니다. 부재데이트 스페셜 DJ 이무진입니다. 3, 4부 도움 주신 분들 또 소개 올릴게요. 오뚜기 카레, 브람스 안마의자, 환인제약, 경동나비엔, 주식회사 본컴퍼니, 현대오피스 유한 책임회사, 이카운트,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IS 동서와 함께합니다. 4816님께서 저희 학교는 지금 시험기간이라서 오늘 쭉 자습시간이었어요. 너무 졸렸는데 2시부터는 공부고 뭐고 다 미뤄두고 두대 들었어요. 잠도 안 깨고 너무 재밌었어요. 아 여러분들 피곤한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맡아서 잠시나마 이렇게 깨워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네요. 자 오늘 마지막 곡도 제가 선곡을 해봤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밴드 페퍼톤스의 21세기의 어떤 날이라는 곡을 선곡해봤고요. 사실 되게 놀랍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6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날이라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넓은 우주 한복판에서 같은 감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21세기가 된 지 27번째 의 절반이 지나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또 만나요.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류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류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2: FM for you.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3: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4: 어? 여긴 어디지?
2: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3: 다녀오겠습니다.
4: 어? 토끼다.
3: 길을 잃었어.
4: 경찰서에 도와달라고 하자.
2: 혼자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5: 집에 데려다 줄게.
4: 누구세요?
2: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4: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2: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3: 아빠!
4: 엄마!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8: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7: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FM for you.
7: 당신의 오후를 함께합니다. 오후의 발견 성슬입니다. 어느새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정신없이 달리기만 한 것 같은데 올해도 딱 절반이라는 반환점을 돌았네요. 이맘때가 되면 우리 마음속에는 저마다 다른 크기의 돋보기가 생겨나곤 하는데요. 누군가는 지나간 시간을 들여다보며 아쉬움을 꾹꾹 눌러담고 또 누군가는 아직 가보지 않은 날들을 비춰보며 막막함을 느끼기도 하죠. 흐르는 시간에 어떤 마음을 비춰보든 간에 창밖의 바람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선선하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지나간 계절에 대한 후회도 다가올 반년에 대한 불안도 오늘만큼은 잠시 내려놔보면 어떨까요?

오세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첫 곡 은근히 힘을 주는 사운드인가요? 보약 먹은 듯 힘이 난다. 오, 와, 음악 한 곡으로 이렇게 보약을 대신하다니 대단한데요. 오드론이 음악의 힘입니다, 진짜. 아, 되게 전형적인 약간 이즈 리스닝 팝이죠. 예, 락셋이었습니다. June Afternoon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상당히 뭐랄까, 예, 경쾌하고 발랄하고 아주 밝은 느낌의 노래로 오늘 좀 출발을 해봤습니다. June Afternoon, 스웨덴의 세계적인 팝 듀오 락셋이 1996년 1월에 발표한 밝고 경쾌한 팝록 장르의 곡이다. 지기님께서 이제 짤막하게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첫 곡 경쾌하게 함께 해주셨나요? 오늘 여러분 6월의 마지막 날, 상반기 마지막 날, 이제 하반기 접어드는 시간입니다. 요맘때 되면 이제 내가 상반기는 잘 지내왔나, 해오려고 했던 거, 목표했던 거 잘 이루고 있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또 리셋하기도 딱 좋은 시기이죠. 리셋하기에 딱 좋은 시기다. 저는 보면 이렇게 월요일, 매월 1일, 분기 너무 좋죠. 그리고 상하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네, 이렇게 좀 처지고 잊어버리고 포기하려 할 때쯤 다시 한번 뭔가 시작할 수 있는 시기적으로 이런 때 다시 한번 각성하고 우리의 목표를 다잡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제는 진짜 올해 내가 하나 무언가를 좀 해내겠다,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이때 이제 타지 못하면, 이 흐름을 못하면 2026년은 이제 금방 또 연말이 될 거다. 마음을 좀 다잡으면서 오늘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죠? 요즘 뭐 제...

예, 뭐라고 해야 될까? 제미 친구 그리고 예, 채팅님들이 아주 상세하게 또 알려줍니다. 예, 락세, 고맙습니다, 지기님. 느티나무님 오셨어요. 눈도 바쁘고 손도 바쁘고 귀도 집중해야 하고 리디 에너지를 보내주세요. 아, 저는 지금 왠지 100% 200% 지금 쏘고 있죠. 예, 느티나무님 흡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사만 하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흡수하시면 돼요. 명당들 잘 잡으셨나요? 우리 유튜브 찾아오신 우리 오바리들, 예, 알아서들 잘 찾고 있는 것 같고, 또 그 돗자리 챙겨오신 분 계시던데요, 까방님. 예, 좀 넓은 거 챙겨오셔서 널찍하게 같이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회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1, 2부 순서는 우리 가족분들 사용과 신청곡 함께하고요. 3, 4부에는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 오시는 날입니다. 다 함께 두용 두용 오늘 여름 분위기 좀 내면서 라이브 무대에 같이 만나볼게요. 연타님 반갑습니다. 저 너무 오랜만에 들렀죠. 얼굴 뵈니까 더 반갑고 좋습니다라는 말씀은 유튜브 오셨다는 말씀인가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각성하고 오발 좀 더 자주 들러보도록 노력할게요. 진짜. 예, 이런 결심하기 딱 좋은 6월 말이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연타님처럼 한번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져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예, 그런 의미에서 문자창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떤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분들께도 선물 나가니까 예, 아쉬워하지 않으시도록 저희가 또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두고요. 인터넷 mbcg.co.kr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고 그리고 유튜브 창 예, 명당 잡으시려면 좀 일찍 예, 찾아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창 여시고 오후에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강한 어떤 의지를 보여주신 분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하니하니님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동안 못해본 스포츠 중인데 진짜 잘 안 된다. 한 번에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 꼭 이렇게 궁금하게 사람. 네, 너무 궁금하다. 못해본 스포츠? 뭘까요? 일단 뭐 등산은 아니고 걷기, 러닝 아니고 뭘까요?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출석 체크와 굳은 각오를 기다리며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지친나를 안아봐.
1: 지친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3: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2: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3: 백조 싱크
4: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가는 줄, 요일 가는 줄, 계절 가는 줄, 날짜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엄청 바쁘신가 봐요. 잘 듣고 있어요. 일주일이 너무 빨리 지나갑니다. 지난주 감자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임주연 선생님 어떤 작물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비만 노트니? 선생님 어제 왔다 가셨어요 벌써? 오늘 화요일입니다. 어제 우리는 애호박 이야기를 했어요. 궁금하시면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이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다시 듣기는 힘들지만 여전히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애호박 메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와, 송계리 농부님 반갑습니다. 이거 얼마 만에 우리 만나는 거죠? 매일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자주 출첵해 볼게요. 흐흐. 약간의 민망함이지. 너무 오랜만에 왔다는 송계리 농부님, 세상에. 어떻게 지내시나요? 아니, 너무 그 간극이 너무 길어서 지금 저도 좀 당황하고 반갑기도 한데, 오, 궁금하다. 반가워요, 송기리 농부님. 우리 이제는 조금 자주 만나요. 그리고 오늘 우리 문자창은, 아, 짱짱님은 이건 오늘 가장 먼저 열어주신 건가요? 어제 가장 마지막에 닫아주신 건가요? 자본주의 사회 정말 무섭죠. 어찌됐건 뭐 시작이든 끝이든 항상 열어주고 닫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짱짱님 오늘도 정신줄이 잘 챙기고요. 하하호호님께서도, 아, 요건 이제 짱짱님 덕분에 1등 출첵이 조금 어려워졌다, 유튜브는 챙겨가셨다. 대전 오바리님도 오늘 아침 일찍 또 출근길에 문자 주셨고요. 쿤팡님 소식 감사해요. 4시부터 6시는 언니한테 맡겨라. 건강 관리에만 신경 쓰자. 하양 늑대님 안녕하세요. 생각나서 문자 넣어봤습니다. 오늘도 본방사 조합 파이팅. 아, 요즘 R&B에 빠져 계시다고 아주 애절한 곡을 한 곡도 남겨주셨어요. 도토리님도 오늘 일찍 찾아주셨고요. 아치님은, 아, 이건 자랑해야지. 아, 둘째 따님이 그 미술 만화 이쪽 이제 전공을 하시는데 1학기 최종 성적인 거잖아요. 여섯 과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와, all A. 다섯 과목, 아, 이거 어떻게 설명? 다섯 과목 A 뿔 한 과목 A, all A. 아, 이거는 둘째 따님 선물 하나 보내드릴게요. 아치님, 네, 주소 성함 주시고 우리 효민 양 너무 한 학기 동안 수고했다고 너무 기특하다고 꼭 전해주시고, 이거 아빠 안 돼요. 네, 우리 효민 양을 위한 선물 갑니다. 주소 성함 주세요. 그리고 우리 서울 강원 오바리님도 오셨고요. 사로비아님, 동네방네님, 골드마운틴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2026년 상반기 잘 버텼네요. 하반기 오바의 가족 모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며 골드마운틴님 인사 남겨주셨어요. 아, 상반기 뭐 운동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셨죠. 하반기에도 좋은 기록 기대하겠습니다.

달콤설탕님 신청곡이에요. 명당 예약하고 출첵합니다. 리디 오늘 일이 잘 안 풀려서 머리도 복잡하고 가슴도 답답한 하루입니다. 오발 들으며 풀어볼게요. 박기영 블루스카이 신청합니다.

박경 블루스카이 띄워드렸습니다. 어릴 때 중학생?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 때는 잘 안 갔던 것 같고 노래방 가면 참 즐겨 불렀던 예. 박경의 블루스카이였습니다. 아, 와 오늘 진짜 반갑다. 모터레이서님. 그러게요. 모터레이서님도 오랜만입니다. 다들 어떻게들 지내시다가 그간에 이렇게 좀 계속 듣긴 하셨나요? 공백이 없었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어쨌든 반갑습니다. 예, 또 생존신고 해주셔서 감사하고 조금 다시 옛날처럼 우리 좀 친해져 봐요. 예. 그리고 오늘 닐리리만보님은 친정 가셔서 자두를 따오셨대요. 근데 아 얘도 이제 품종이 여러 가지가 색깔이 너무 예쁘다. 플로우트라는 신품종이라고 합니다. 네,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약간 복숭아빛 같기도 하고 멀리서 보면 싱그러운 계절입니다. 저 푸릇푸릇한 잎사귀 사이로 그 느껴지는 햇살. 아 너무 좋다. 뿌리마미님은 남편 기다리며 듣고 있어요. 볼일 있어서 서울 다녀온다고 열차 타고 갔거든요. 강릉역 앞에서 아이와 함께 아빠 기다리며 듣고 있습니다. 아우 여기 오니까 저도 열차 타고 떠나고 싶어요. 참 희한하죠. 터미널 기차역 가면 뭔가 좀 나도 가고 싶고 막 그렇습니다. 잠자리님 오셨어요. 시원한 물에 발 담그고 시원한 수박주스 한 잔 먹고 싶은 날씨입니다. 거기 오발도 함께. 아 이거 빠지면 안 되죠. 서운합니다. 날이 많이 또 더워졌습니다. 좀 습도가 높다 보니까 많이 후텁지근하죠. 체감 온도가 확실히 기온보다 더 높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투님은 일을 오늘 좀 바삐 하고 계신가 봐요. 두 개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들어볼게요 하시며 생존신고도 해주셨고 좋습니다. 공감하는 여자님 반갑습니다. 지금 유튜브 창 계세요? 아, 늦지 않게 들어왔는데 보라는 처음입니다. 그러셨구나. 예, 저희 또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 채팅창이 좀 정신없는 것 같지만 은근히 흐름이 있습니다. 나름의 흐름과 어떤 맥락들도 있으니까 잘 이렇게 보시면서 중간중간 대화를 같이 나누시면 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그 제 앞에 이 휴지 미니 각티슈 있잖아요. 이게 다들 엄청 신경이 쓰이셨나 봐. 그 뭐랄까 그동안 예. 신경대로 쓰셨는지 예, 드디어 예, 드디어 이제 새 걸로 제가 리필을 했어요. 리필을 했더니 다들 이제 배가 부르다. 그간에 이제 많이들 신경이 쓰이셨나 봅니다. 죄송해요. 저희가 이제 다시는 제가 떨어뜨리지 아니하고 잘 챙겨서 여러분 불안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어제 주연쌤이랑 얘기를 나누는데 콧물이 나는데 티슈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 한 장 두 장만 있었거든요. 제가 손을 넣으면 있어가지고 그간에 참 믿고 있었는데 너무 당황했다. 그래서 어제 바로 이제 챙겨놨죠. 근데 이거를 우리 주미 작가가 유튜브를 어제 보다가 오늘 출근해서 이걸 챙겨

0: 주신 거예요. 세상에.
1: 아, 선배님 티슈가 없더라고요.
0: 감사해 하며. 예. 어쨌든 참 꼼꼼한 우리 우바리들이 참 많이 계세요. 우리 주미 작가도 그렇고 우리 그 채팅창에 올려주신 우리 우바리들의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 아 진짜 되게 꼼꼼하게 보신다. 약간 좀 긴장하게 되고 조금 소름 돋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노래 한 곡 듣죠.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Opalite.

테일러 스위프트 어플라이 띄워드렸습니다. 프리지아님 오셨는데 오 따님 생일이라고 오늘 축하드립니다. 미역국, 잡채, 갈비 그리고 몇 가지 반찬 준비하고 있어요. 오, 세상에나 축하드립니다. 참 사실 엄마가 제일 고생한 날인데 그죠? 여전히 엄마가 고생하고 있는 우리 따님을 위해서 한상을 정성껏 차려주신 우리 프리지아님 수년 전 고생하셨고요. 따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애플스님 오셨네요. 와, 내일이 7월이라니 이름 뭔가 되게 하는데 일이 없어지지 않는 느낌. 아, 노쇠해서 일이 좀 더딘가 봅니다. 바쁜 와중에 듣고 있으니 세련되고 시원하고 와이드하고 다이내믹한 진행 딱인데요. 애플스님 어렵지 않죠?

사연과 신청곡 함께하겠습니다.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유튜브 창 MBC 강원영동 채널 찾아주시면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연주곡 듣고 2부에 돌아올게요.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강원 특별자치도에서 자라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육아 기본수당입니다. 2019년 이후에 태어난 아이라면 첫 돌부터 만 7세까지, 강원도에 1년 이상 거주했다면 매월 최대 50만 원 지원, 전국 최고 수준, 총 1억 원 이상의 육아 지원 정책으로 부모님의 걱정을 덜고 우리 아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합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선택,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시작하세요. 이 캠페인은 아이 키우기 좋은 강원특별자치도가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하하호호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박상민 해바라기 띄워드렸어요. 2157번님 반갑습니다. 언니 오랜만에 출첵해요. 저 오늘부터 병가 냈어요. 건강검진 때 결과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이번 주에 수술 날짜 잡았거든요. 응원해 주세요. 이번에 있으면서 라디오 많이 들을게요 하셨습니다. 오, 그러셨구나. 조금 염려는 되지 않으신가요? 걱정이 안 될 수는 없죠. 사람인지라. 근데 왠지 그냥 느낌이 좋아요. 제가 2157번님. 잘 해내고 오실 거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우리 2157번님 잘 케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신청해 주신 노래가 음원이 저희가 없네요. 오늘 우리 새싹베이비님께서도 흥미로운 소식과 함께 주신 노래가 음원이 없어요. 그래서 전해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2157번님 잘하고 오세요. 씩씩하게 잘 해내고 오십시오. 그래요. 6842번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오셨네요.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말일이라 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집콕 중인데 마음은 꽃밭에 가 있습니다. 식물 기르는 재주는 없는데 식물을 좋아해서 책 읽고 종종 찾아다니는 재미랄까요? 이 취미 덕에 조미 쑤시네요. 오늘이 딱 그런 날입니다. 뭔가 지금 개 타러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인가요? 개 타러 가고 싶은 그런 상황? 6842번님 이렇게 간간히 또 이렇게 들러주십니다. 엄마 목소리 그쵸? 마치 꼭 박상민 씨 목소리 같았죠? 정답. 해바라기 들으셨고요. 중3 딸이 제빵학원에서 만들어온 빵인데요. 참 맛있어요 하시며 배고프시죠 하셨습니다. 롤빵? 약간 시나몬 향이 나는 느낌인데요. 사진에서. 배고프죠. 이 시간 딱 이런 사진 주시면 진짜 조금 서운해요. 이거 먹고 있어요. 이 사진이잖아요. 지금 항상 보면 괜찮아요. 익숙해집니다. 예, 잘 참고 나도 이제 방송 끝나고 맛있는 거 먹어야지. 예, 엄마 목소리. 그리고 원주 새내기님 잡채 갈비 미역국 생일상 국룰인가 봐요. 친정하고 싶습니다. 출첵. 참 이게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죠. 원주 새내기님은 생일이 언제신가요? 제가 생일상은 좀 어렵겠지만 진심으로 아주 대단히 크게 축하해드리겠습니다. 정집사님 오셨는데 여러분 리디 어제 땅콩님 사연에 저도 참가하고 싶었는데요. 운동 중이라 못했거든요. 어제 땅콩님 사연이 그거였잖아요. 여보 내가 일찍 죽으면 말이 많은 여자랑 살 거야. 말이 적은 여자랑 결혼을 내가 일찍 죽어서 재혼한다면 말이 많은 여자를 만날 거야. 적은 여자를 만날 거야. 요거였거든요. 거기에 이제 뒤이어진 우리 오바리들의 어떤 그 사연들이 참 많았죠. 네, 여기에 이제 정집사님께서 하루 늦게 올라타셨습니다. 우리 아내는요. 자기가 먼저 죽으면 제가 행복한 꼴을 못 본다고 전 재산 다 태우고 갈 거랍니다. 무서운 분들 참 많아요.

이렇게 너무 극단적이시다. 아니 이게 참 사실 예 그 선후를 모르니까 우리가 예, 선후를 모르다 보니까 아니 저는 이제 만약 이런 상황이면 다 같이 쓰자. 같이 쓰자. 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람 일이 어쨌든 참 이 부부만이 아는 이런 미묘한 감정들 예. 그래요 부디 두 분이 예. 오래오래 예. 백년해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 정말 어렵다. 노래를 한 곡 들을게요. 요즘 R&B에 푹 빠져 계시다는 우리 하양 늑대님의 신청곡입니다. 임세준 오늘은 가지마.

가기 싫어요. 네. 임세준의 오늘은 가지마. 하양 늑대님 신청곡이었습니다. 리디 정신없이 일하다가 신청곡 나와서 잠깐 스톱. 그리고 감상합니다. 강제 휴

소식 고마워요. 오늘은 퇴근 후 10km 러닝 도전입니다. 오, 10km 뛰시면 요즘은 슬로우러닝도 또 유행하잖아요. 걷는 것보다 더 느린 러닝.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시간이? 10km? 10km? 어떻게 되더라? 걸으면, 아, 10km. 걸었을 때 1km를 한 10분 정도 보잖아요. 그러면, 와, 꽤, 이제 걸었을 때는 꽤 먼 거리인데, 어느 정도 뛰시는지. 무리 되지 않게 운동하십시오, 하양 늑대님. 멋집니다. 다들 우리 정집사님 사연에 재산이 있느냐? 여기에 다들 꽂히셨네. 재산이 있어요? 모아야죠, 이제. 예. 그리고, 어머어머. 물 꼭 챙기셔라. 지난해 10km 뛰다가 탈수 났다. 아, 새싹베이비님. 우리 선배들께서 또 이렇게 조언들을 주고 계십니다. 새싹베이비님도 너무 흥미로운 소식을 주셨어요. 한번 이제 오픈이 됐으니까 말씀드려도 되죠?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성인 모델? 표현이 좀 그런가? 아니, 진짜 성인이 하는 모델. 아마추어 모델. 네, 아마추어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성인 맞잖아요, 성인. 예. 어쨌든. 그 활동을 하세요. 그러니까 본업 외에 이렇게 취미로 하시면서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 또 느껴집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이랄까요? 잘은 모르지만 뭔가 재미있는 조건으로 그 공고가 나서 근데 1차 지금 뭐랄까 서류상으로 픽이 되신 거죠. 오, 새싹베이비님. 아마 이제 유튜브 채널 뭐 나오는 거 아니에요? TV 켰는데 막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아는 얼굴.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네. 요즘 강릉 자주 오세요? 아, 강릉 오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진짜. 너무 좋죠. 즐겁게 즐기고 예, 그 느낌 그대로 오디션 보시고 좋은 소식 들려주세요. 신청곡이 없어요. 새싹베이비님. 예, 다른 노래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지금 방금 새싹분의 문자 한 통이 왔는데 1392번을 쓰시는 우리 청취자분, 처음 찾아주신 청취자분이세요. 반갑습니다. 서울에 계시는 분 같은데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를 사랑하고 애청하는 여위의 여시 언니를 위해서 보냅니다. 우리 언니는 서울 사는데 강원도를 너무 좋아해서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가고요. 라디오도 강원영동 방송을 듣습니다. 하루도 같은 옷을 입지 않을 정도로 멋쟁이고 친절하고 다정한 우리 언니.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지금도 강원도에서 듣고 있을 언니.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오면 커피하자. 사랑해 하셨습니다. 오, 세상에나. 반갑습니다, 1392번님.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 경로를 어떻게 아셨냐. 이제 뭐 여우 여신님이랑 이런 얘기는 나누실 테니까, 근데 이렇게 문자까지 주시고 언니를 위해서, 여시 언니를 위해서 이렇게 또 안부 남겨주고 응원 이야기 남겨주시다니 고맙습니다, 1392번님. 뭔가 그 두 분의 애정이 느껴집니다. 아, 지금 뭐 양양에서 더 할 나위 없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늦잠을 주무신대요, 세상에. 네, 아침 7시면 항상 눈이 떠졌는데 너무 좋아서 지금 뭔가 잘 맞는 느낌이다. 강원도 자주 오시죠. 네, 한번 또 오세요, 1392번님도 같이 눌러오십시오. 감사해요, 1392번님. 여신님께서 아주 기쁘게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2368번님 반갑습니다. 기억나요? 지난주에 남편 진급했다고 문자 보냈었어요. 알죠? 그래서 우리 다른 오바리들도 같이 축하 인사를 나눠주셨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그날 너무 흥분을 했나 봐요. 흥분한 나머지 3C보다 제가 한참 언니일 텐데 언니라고 문자를 시작했네요. 자제 버스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언니 말할 수도 예. 어쨌든 뭐 서로 그냥 언니 하는 거지 뭐. 예. 우리가 뭐 그죠? 예. 언니 저도 언니, 2368번 님도 언니. 예. 언니 하는 거죠. 어쨌든. 아, 항상 이렇게 좀 흥분된 문자 주세요. 예. 다들 또 어떻게 좀 가라앉혔나요?
진급 소식. 네, 다들 너무 이제 기뻐해 주셔가지고 같이 막 눈물 흘리셨다고 막 문자 주셔서. 어쨌든 예 언니 고마워요. 2368번님. 그리고 오늘 와 우리 길맘님 사연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아 남편분이 오늘 35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셨다고 합니다. 시원섭섭하면서 또 미안하더라고요.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인데 가족을 위해 공직에 35년이나 매어 있게 했다는 거. 그래도 건강하게 마무리 짓게 돼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시며 조항조 노래 청해 주셨어요. 이제 길맘님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정년을 여태 안 남기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늘 이렇게 또 든든하게 대한민국의 한 축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남편분도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35년 동안 이제 조금은 여유롭고 편안한 여생을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조항조 고맙소 띄워드릴게요.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후 발견에 도움 주시는 분들입니다. 바다가 보고 싶을 땐 카페 포렌메리에서 식사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사랑의 일터에서 모레네 커피 티백 세트,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전하는 강릉 커피빵에서 커피빵 세트와 커피잼 세트, 겉바 속촉 추억의 간식, 좋은 사람 만나면 나눠 먹고 싶은 삼척 오란다 강릉점에서 수제 오란다 세트, 더할까 정성스러울로 정성을 다하는 베이커리 가루에서 매장 이용권, 강원 양돈농협 강원 깊은 산 맑은 돈에서 드리는 강원 청정 돈육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장님들 모두 모두 부자 되세요. 아, 오늘 문자 주셨던 2157번님 이번 주 지금 수술 앞두고 계시는데 저희가 씩씩하게 다녀오시라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성함 주시고요. 회복하시는 동안에도 저희랑 또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희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1392번님 주소 성함 주시고요. 또 틈나실 때 우리 오후의 발견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환영해요. 0423번님 오셨습니다. 남편한테 유튜브 꼭 조태꿀 하라고 반 협박했는데 바쁜지 아직도 안 했나 봐요. 오늘 퇴근하고 오면 그냥 제가 해야겠습니다. 약간 이쪽 뭐랄까 그 이런 좀 소통 창구에 좀 이렇게 무디시지 않으세요? 0423번님? 얼마 전에 우리 그 SNS 얘기할 때 사연을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또 채워주는 그런 또 파트너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지만 좀 잊지 마시고 꼭 오늘은 부탁드릴게요. 신청해 주신 피아노 오렌지 향기 속으로 전해드리고 저는 5시에 우리 다음 씨와 두용 씨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자, 따라해 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 원
0: 회계 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 원
0: 재고 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 원 생산 관리.
1: 사업 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과 장학사 손옥실입니다. 우리 아이 공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정확한 진단입니다.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학생 스스로 자신의 학습상태를 이해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나침반입니다. 진단을 넘어 체계적인 이력관리까지 강원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배움의 즐거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
5: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6: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엘튼 존 Your Song 3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4815번님 오셨어요. 아내가 컴맹 탈출 선언한 지 2주입니다. 처음엔 한 사흘 넘기려나 했는데 벌써 2주 차예요. 흥미도 생겨서 제 노트북이 아내 전용이 됐습니다. 열심히 하는 모습 응원해 주려고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지 않나요? 도전하고 그걸 이렇게 쟁취해내가는 그 과정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저희도 같이 응원할게요. 4815번님. 어디서 자꾸 이렇게 전화기 소리가 나는 거지? 제 귀에만 들려요, 여러분? 어떻게요? <어떡해요? 웃음> 자, 그리고 예, 우리 국정쌤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한 지난주 계속 병원에 계셔가지고 이번 주 영업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인데 아마 오바일 듣고 계시면 라이브 연주 쭉 흐르면 이제 또 장거리 손님들이 아마 계속 콜을 보내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3, 4부 우리 다음 시와 두용 씨와 함께하는 라이브 순서 준비돼 있죠. 어머 여기도 참 진짜 꽃담님 댁도 이렇게 다들 우리 오바리들 자녀분들은 영특해요. 가족 톡방에 작은 애가 사진을 올렸길래 봤더니 성적표였어요. 6개 과목 모두 A+. 돼요 이게? 아까 우리 아치님도 따님 그 한 학기 마무리를 A+로 쭉 했다는 얘기 나눴었는데 너무 기특하고 열심히 공부한 걸 알기에 짠하고 오늘 맛있는 거 사줘야 하는데 학교 회식이라 저는 저녁 먹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유 내일 맛있는 거 사주려고요. 며칠 전 남자친구 없다는 애가 얘예요. 공부하느라 없는 걸로. 때 되면 다 생깁니다. 예. 아니 우리 또 아치님 따님도 선물을 드렸는데 우리 꽃담님 댁도 우리 따님을 위한 우리 기특한 따님을 위한 선물 가야죠. 주소 성함 주시고요. 우리 꽃담님도 요건 우리 따님을 위한 예, 선물이라는 거. 다들 얼마나 이게 또 중고등학교 때 막 그 수수수수 받는 거랑 또 느낌이 다르단 말이죠. 일단 또 장학금이 있고 중요하죠. 너무 기특한 친구들입니다. 좋은 소식 함께 나눴고요. 오늘 3부 4부 순서 우리 두용 씨와 다함 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두용 라이브 순서 준비되어 있고요. 아 혹시나 이거 사연 보내서 같이 노래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하시는 이야기 있다면 문자창으로 예,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즉석에서 노래 만들어드려요. 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 빠지는 문자창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전?
3: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잠까지.

0: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아니,

피해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0: 자, 우리 오후에 발견의 사랑스러운 금쪽이들 두 분 오셨습니다. 김다음, 송두용의
1: 다 함께
2: 두용두용.
0: 아, 좀 상큼하게 좀 해주세요. 아, 지금 아니, 네. 지하 동굴 뚫을 뻔했습니다.
3: 전 진짜 네. 어떻게 예상해야 돼? 전 상큼하게 준비하고 있는데 앞에서 쫙 그렇게 깔아버리시네요.
0: 아, 그 우리 다음 씨의 톤에 또 따라갈 네, 수밖에 없구나.
1: 아니 제가 네. 맨날 하이톤으로 하다가 네, 아, 오늘은 그냥 좀 저음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주제가 네. 네.
0: 상당히 들떠야 돼요.
3: 네, 들떠야 돼요. 네.
1: 잠깐만 다시 한 번만 불러볼까요? 다 함께
2: 투디오
3: 이상하다.
0: 아, 첫 번이 네. 나왔다. 네. 예, 자, 네. 두 분 잘 지내셨어요?
1: 네, 잘 지냈습니다. 네.
0: 두 분 지난 주말에 하셨던 공연 우리 네. 청취자분이 또 다녀오셨다고 삼국일보님께서 어제 문자를 또 주셨어요. 반갑게도.
1: 네.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어떤 공연이었었죠?
1: 아, 네, 그 강릉 안동 아트센터 이제 문화 교류 사업이었는데요. 네. 네. 거기 또 이제 제가 전곡을 작곡하고 이제 또 우리 두용 씨 같이 네, 연주했던 네, 그런 공연이었습니다.
2: 진짜 열심히 했어요.
0: 진짜. 안동의 아티스트들과 강릉의 아티스트들이 협업해서 네. 네, 전해주시는 공연이었고 또 다음 달에 안동에서 또 똑같은 형식으로 진행이 된다면서요?
1: 네, 네 맞습니다. 네,
0: 안동 원정 응원 가면
2: 오시나요?
0: 스케줄 좀 보세요. 아까 날짜로 확인.
1: 안동 찜닭 사드릴게요.
2: 오시면
0: 아, 쫄딱.
1: 아 쫄딱.
3: 네. 쫄딱.
0: 네. 쫄딱.
1: 쫄딱. 네.
0: 찜닭은 좀 많이 먹으니까 그쵸. 쫄딱. 쫄딱은 안동에서밖에 네. 못 먹더라고요.
2: 쫄딱이 안 먹어봤어요. 어떤 느낌이지?
1: 저 지금 상상이 안 돼요.
0: 아 진짜 오, 더 네. 쫄여 있다 생각하시면
1: 아, 국물이 좀 없네. 아, 네.
2: 두루치기로 바뀐 네. 느낌 김치계에서. 그런 거 아닌가요?
0: 적절하다.
2: 그렇죠. 김치계에서 두루치기 같은 느낌.
1: 네. 아,
2: 잠시 배고파요? 우리 점심 많이 먹었잖아. 네.

0: 아까 점심 먹고
1: 예, 저희 같이 점심 예, 예, 먹었는데 많이 드셨는데.
0: 그러게요. 맛이 예. 많이 먹었는데 갑자기 침샘이 막
2: 지금 쫄탕 얘기해? 예.
0: 쫄치기 얘기해 사실.
2: 아, 두루치기. 네. 그치, 쫄탕은 지금 뭔지 모르기 잘, 때문에.
1: 네. 맞아요. 맞아, 맞아.
2: 그래, 어쨌든 우리 안동에서 쫄딱이든 두루치기든 예. 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두용 씨와 다음 씨와 함께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코너가 저희가 이제 즉석에서 사연을 주시면 두 분이 연주를 해주시는 코너 속의 코너가 또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잊으셨을까봐 예, 저희가 좀 한동안 쉬었거든요. 사연이 없어서 생각나시는 분들, 기억나시는 이야기 있으시면 같이 남겨주십시오. 문자 창샵 2943번, 단문 50원, 장문 사진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유튜브 창도 열려 있습니다. 두 분의 라이브 연주 보면서 감상하고 싶다 하시면 유튜브 창 오셔서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주제 제가 약간 앞서서 살짝 소개는 좀 해드렸는데 네. 네, 오늘 두용 씨가 준비해 주셨죠?
3: 네, 이제 7월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7월이 시작인데 강릉은 이제 본격적인 여름 성수기가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저희 연주자들도 바쁜 시기고
2: 맞아요.
3: 네, 이제 여러분도 휴가로 또 바쁘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특히 이번 주는 이제 경포 해변에서 또 강릉 이제 비치비어 페스티벌도 열리고 네. 또 이제 바다와 음악과 신원한 이제 맥주와
0: 아 너무 좋네요.
3: 조명 습도 아, 네, 죄송해요.
0: 어디까지 나오나 한번 기다리고 있어요.
1: 강릉
0: 뭐 뭐까지 나오려나
1: 또 예. 그래서 강릉의 이제 여름 분위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가 이런 그런 느낌으로 곡을 좀 준비했습니다.
2: 근데 두 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수기잖아요. 네, 뮤지션들이 또 성수기이기 때문에 의외로 이 여름 해변을 즐기질 못할 것 같은데 어때요?
1: 진짜 강릉 오고 사실 저희 둘 다 오히려 그 전에 바닷가를 더 간 것 같아요.
0: 아니 바다에 발을 담궈본 지가 언제인지
1: 잘 못 들어간 것 같아요.
2: 원래 물 좋아하세요 두 분은?
1: 사실 노는 거 좋아하죠. 네. 다음 씨 진짜 좋아하고
0: 저는 뭐 저번에
2: 그치 해양 출신이잖아.
1: 네. 네. 네. 맞아.
0: 바다의 뒤공.
2: 뒤공 김다음 선생.
1: 오늘 뒤공 또 나오네.
0: 뒤공이었는데 지금은 뒤공이 아니라 그냥 하마가.
1: 네. 괜찮아요.
2: 그래요. 하마도 일단 뭐 물 강가에 있으니까.
0: 그렇죠.
1: 진짜 수영 좋아하고. 저도 이제 뭐 물 좋아하는데 저희가 이제 바닷가 생사를 끝나면 땀 범벅이 되고
2: 그쵸,
1: 막
2: 맞아요.
1: 거기 쪄들어서 가자 집에 이러고 그치. 가요. 네,
2: 맞아요. 빨리 가는 게.
1: 그래서 그래서 많이 바닷가를 못 즐기지 좀 오래된 것 같아요.
2: 올 여름에는 좀 두 분 해변의 추억을 좀 만드시면 좋겠다 생각이
1: 그러니까요.
2: 듭니다.
1: 그래야 되는데
0: 제가 몸을 좀 만들어 볼게요.
2: 아니 몸 안 만들어.
1: 아니 뭐.
2: 아, 꼭 몸 만들어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 그렇지 않죠.
0: 뭐든 만들어 보려고.
2: 아, 뭐든.
0: 네, 네. 네.
1: 아, 지금도 잘 만드셨잖아요, 그래도.
0: 아, 그쵸.
2: 아, 네.
1: 이제 만들 잘 만들었는데
0: 살테크 잘 타서
1: 살테크
0: 네, 살테크 잘 타서 네.
2: 살테크 좋다.
1: 네, 살테크.
2: 오. 아주 재밌는다. 네,
0: 죄송합니다.
2: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 자 그러면 그러면 오늘 그럼 주제가 정확하게 뭐예요? 오늘?
1: 네, 주제가 이제
2: 한 페스티벌. 단어로. 아, 네, 페스티벌.
1: 페스티벌입니다. 아, 페스티벌. 네, 페스티벌이에요.
2: 아니, 아무리 봐도 주제가 네. 없고.
1: 맞아.
2: 그래서 아, 페스티벌.
1: 페스티벌. 네, 페스티벌이라서 저희 이제 네. 첫 번째 곡으로는 이제 여름 하면 많은 분들이 많이 떠올리는 곡이죠. 그래서 첫 번째 곡을 좀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곡으로 준비했고 두 번째 곡은 또 여러분들이 재즈를 많이 찾으셔서 또 저희 김다음 트리오 곡을 좀 준비해 봤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곡은 이제 해변의 여인.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저희가 이제 또 경포와 이제 강릉만 얘기할 수 없고 또 강릉하면 또 안목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커피를 고른 안목은 좀 이따가 다음 씨랑 좀 재즈 스타일로 네. 또 네. 보여드리려 합니다.
2: 네. 아, 또 의진 씨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았겠다
1: 아,
2: 싶네요.
1: 너무 좋지.
0: 지금 오세요, 의진 형 듣고 있어요?
1: 듣고 있을 거예요. 네. 안 듣고 있으면 섭섭한데. 네.
2: 자 그러면 해변의 여인.
1: 네.
2: 신나게 한번 만나볼 텐데 마이크 제 것도 준비했어요.
0: 아, 그러니까요. 아, 너무 네. 좋아요. 이거 네. 오늘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왜냐고요?
1: 저도, 네. 네. 저희 셋 다 준비했어요. 처음으로. 네.
2: 저희 예 네, 잠시만요.
0: 아, 조금 짧은데.
2: 좀 해주실래요?
1: 네. 네. 자, 저희 오늘 준비한 곡은요. 네. 해변의 여인인데요.
2: 아, 네.
1: 여기에는 아이고. 총
0: 무려
1: 세 명의 목소리가 나와요. 아우. 그래서 또 남자 보컬, 여자 보컬, 랩이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되든 안 되든 그냥 여러분들 같이 불러주세요.
2: 같이.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셋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는 해변의 여인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녹음 좀 할게요. 아니 원래 항상 녹음을 하는데
1: 좋아요.
2: 네. 버튼을 못 눌렀네. 네. 예.
3: 큰일 났네요.
2: 갈까요?
0: 갑자기 긴장됐어요.
3: 네, 좀 네. 큰일 났어요. 지금.
0: 근데 이 앞에 혹시 이건 누가 해주시죠? 와우 여름이다.
1: 와우.
2: 자 그러면 김성수 씨 파트.
1: 아, 와우.
2: 아, 유리 씨 파트.
0: 네.
2: 이재훈 씨 파트.
0: 네. 그렇게 네. 해서
2: 정확하게.
0: 저희는 쿨이 아니라 뭐죠? 쿨링
1: 콜

0: 콜 콜드
1: 훌링 어때? 훌링 약간 좀 자꾸 부족하니까요.
2: 네. 훌링 좋습니다.
1: 훌링으로 네. 가보죠.
0: 와우 열입니다.

0: 아니 왜 터져요? 아니 나 이것만 야심차게 기다렸는데.
1: 와 나 진짜 상상도 네. 못하게 들어와서 예.
0: 아 왜 랩밖에 안 하니까 서운해가지고
2: 그러니까요
0: 네, 마지막에 이것만 기다렸는데
1: 아 진짜 네. 웃음 참기 너무 힘드네
2: 아 이거 우참인데 우참 네. 챌린지? 네. 아 신나게 아,
1: 여러분들도 같이 신나셨으면 좋겠네요
0: 같이 부르셨을 거예요
2: 저희만 또 신난 게 아니에요
0: 아니요 같이 불러주신 것 같아요 네. 네.
2: 아 이제 다음 게 요거 우리 다음 주 전공인데 한번 중간에 들어갈 걸
1: 아 다음 게
0: 다음 게
1: 다음 게
0: 있어야 되는데
1: 아, 그럴 정신이 없었습니다
2: 아 너무 네. 좋습니다 예
1: 아, 원래 그 리디하고 그 이 화음을 우리가 맞추지 않고 그냥 원래 멜로디 부르자 이렇게 했는데 아 뭔가 또 욕심이 나잖아요
2: 서로
1: 이게
2: 서로 화음 욕심
1: 서로 동시에 화음을 해버렸어
2: 아니 저는 다음 씨가 아, 이제 화음을 네. 넣었잖아요 먼저 네네네네. 그랬는데 못 잡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또 치면 사이가 좀 헷갈릴
1: 맞아요,
2: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2: 그래서 네. 제가 화음을 가면 이제 네. 멜로디를 들어갈까 했는데 끝까지 고집해가지고 제가 빠졌어요
1: 아유 너무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0: 재밌었어요
2: 네. 아우 정신없어
1: 네. 아, 랩 잘하시네요 종씨
0: 당연하지 아, 네. 다음에도 하나 더 준비할게요
1: 네. 두윙 두윙 씨
0: 두윙 씨
2: 아 지금 문자 왔는데 쿨 아니고 컬이라고 말렸다고 셋이 아,
1: 와, 와, 아, 우와 센스 있어. 헐.
2: 우드로님.
0: 헐, 야, 대박이다. 네.
1: 말린 밴드.
2: 서로 말렸어요. 저랑 다음 씨 말렸고 네네네. 우리 듀용 씨 랩에 우리 말렸고 예, 아.
0: 아 너무 웃기다.
2: 아, 정신이 없네. 또 갑자기 아. 모든 지금 에너지를 다 네. 첫 곡에 쏟은 것 같아서 저는 괜찮은데 두 분이 또 두 번째 곡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잠시 좀 충전을 하고 네. 가겠습니다. 일단은 아 원곡보다 더.

0: 신난다.
1: 아, 감사합니다.
0: 아유, 여러분 너무 신나게 즐겨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하반기를 강타할 할로 가는 거야 할 아침님.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1: 할.
0: 아, 좋습니다. 그러면 요 분위기 이어서 신나는 곡 한 곡 듣고 여러분 계속 라이브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자자의 버스 안에서 청해주신 분 계시거든요. 2368번님 신청곡 이어갈게요.

0: 야발라블유.
1: 자, 저희 버스 안에서 오늘 2368번님께서 청해 주신 노래 좀 분위기 좀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문자가 왔는데요. 여성들이 배가 부른데도 그리고 집에서도 자신은 거의 먹지도 않을 빵을 지나치게 많이 사는 심리에 대한 곡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사연이 앞서서 왔었는데 그 남편분이세요. 근데 아, 네. 집에 이제 아내분이 빵을 되게 자주 사오시는 거예요. 거의 매일. 근데 안 드셔. 따님도 안 드시고 다른 이제 아드님도 이제 군대 가가지고 집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남편분이 아까우니까 계속 드신대요. 그래서 혼자만 살쪘다. 근데 왜 먹지도 않을 빵을 이렇게 자꾸 사오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2: 약간 되게 시적인데 느낌이?
1: 아, 또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티스트네.
2: 네. 뭔가 되게 원하지 않지만 계속 하게 되는 어떤 그런.
1: 우리 둘만 잘 이해가 안 돼요? 지영 씨?
2: 저도 지금 정리가 잘 안 돼요.
3: 빵을 다른 걸로 비유해 보려고.
2: 그러니까 뭔가 그 빵이라는 그 주체만 바꾸면 되게 또 빵이라서 우리가 약간 좀 우스꽝스럽게 들을 수 있지만 이게 빵을 뭔가 다른 걸로 바꾸면 또 되게

0: 예.
1: 아, 그 얘기라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2: 거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3: 정확히 제가 항상 하고요.
2: 꿈보다 해몽이라는
3: 그 다음 씨가 예, 예. 곡 작업에도 다 펼쳐 와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4: 곡을
3: 정리하죠.
2: 그렇죠. 예, 진짜 예, 저만의 챗GPT. 예.
3: 근데 예. 이거 없으면 저 아무것도 못 해요. 뭘 가져와 줘야 돼.
4: 아, 다음 전용 챗GPT 우리 규용 씨. 옷 어때요?
2: AI가 필요가 없어요.
4: 옷.
2: 아, 옷이요?
4: 옷. 여자분들 이렇게 저만 그런가?
3: 아니요.

0: 계절도 잊어버리고 또 사.
1: 맞아요.
0: 이런 거.
1: 남자들은
2: 뭐가 있을까요?
0: 약간 뭐 이런 이야기 좀 있었고요. 네. 어, 일단은 광고 듣고 와서 사부 순서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문자창 열어두고 있을게요. 사연 기다립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 MBC FM for you.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4: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5: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4: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5: 역시 키움.
4: 키움 증권.
6: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7: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8: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7: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8: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7: 02-2677-2677 IS 동서.
9: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1: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0: 다음 씨 두용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김다음 송두용의 다음께 두용 오늘 이제 빵 이야기를 살짝 했는데 혹시 이제 빵을 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느냐 이런 이야기가 왔어요. 혹시 두 분은 빵 좋아하시나요?
12: 좋아하죠. 예.
2: 진짜 너무 좋아해서
1: 밀가루를 좀 안 먹으려고 하느라 못 먹은 거지. 예, 좋아하죠.
12: 제가 살테크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도 네, 그 빵
0: 케이크 빵 덕분이었구나. 네. 네. 어떤 빵 종류 좋아하세요?
12: 저 약간 깜빠뉴?
0: 깜빠뉴? 약간 좀 담백한 거 좋아하시네.
12: 근데 이제 그 위에 막 치즈
1: 앙금 들어있는 거?
12: 네, 뭐
1: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
12: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제 항상 살이 건강한 빵인데도 불구하고
0: 그죠?
12: 네, 이제 그래도 건강하지 않게 되는
1: 좋네. 지방 단백질 섞여있고
12: 식이섬유 풍부.
1: 아 왜냐면 네. 리얼 빵 꽈배기 같은 거 있잖아요.
12: 아, 그쵸,
1: 꽈배기나 정말 그냥
12: 저도 그런 건 별로 안 좋아해요.
1: 그래 난 저 그런 걸 좋아해요. 저 반대.
12: 그래요?
1: 저는 빵을 먹을 거면
12: 아예
1: 밀가루로 팍 돼 있는. 완전 너무 저 거기에 약간 굉장히 좋아해요.
0: 그러면 빵을 사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돼요? 두 분?
1: 많이 배고프면? 많이 배고프다.
0: 아, 일단은 지금 약간 공감은 좀 안 된다. 이런 이야기. 그죠? 그죠?
1: 빵순이 분들은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빵. 근데 진짜 요즘은 또 이렇게 빵지순례라 그래서 맞아요. 빵을 정말 좋아하는 분들도 많고 또 맛있는 빵집이 또 너무 많아졌잖아요.
1: 진짜 많죠.
0: 이제는 진짜 개인 빵집들이 더 유명해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글쎄 약간 우드로님의 아내분도 이런 그 유명한 맛집, 유명한 빵집의 맛을 다 이제 보고 싶으셔서 사오시는데 막상 너무 늦었어 오늘은. 내일 아침에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없어져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1: 잠깐만.
0: 그런 거 아니에요?
1: 그럴 수도 있겠다.
0: 네. 네. 그리고 또 아내분의 또 이런 상황을 또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12: 그쵸.
0: 지금 이런 이야기를 지금 가사를 채청님한테 물어보셨나요?
12: 네. 그 광고 들으면서 제가 후딱 한번 이 사연을 가지고 이제 한번 채청님한테 한번 돌려봤는데
1: 어때요 가사가?
12: 아 여러분들이 어떤 제목을 네 왜 그러시죠? 네.
0: 지금 사연이었는데 네. 말씀을 이제 이어주시고
12: 일단 네 이어가면은 제목이 좀 여러 개가 있는데 후보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네, 첫 번째는 살은 나만 쪘네.
1: 아 이거 약간 남편의
0: 비애가 좀 느껴진다. 네. 살은 나만 쪘네.
12: 두 번째는 빵은 누가 먹나요?
0: 빵은 누가 먹나요? 네. 이건 누구의 입장이지?
12: 남편의
1: 다 남편의 입장 같은데
12: 남편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네 제목 그 다음에는 이제
0: 약간 화가 좀 들어가 있나? 빵은 누가 먹나요? 약간 그치. 이런 거.
12: 근데 네, 그런 거 아니면은 약간 트로트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고. 빵은 누가 먹나요? 이런 약간.
0: 지금 나 약간 우리 다음 씨한테 좀 아티스트 김다음한테 좀 빠진 것 같아. 바로 나오네.
1: 트로트 멜로디가
0: 아주 트로트.
1: 명곡 하나 나올 것 같은 멜로디가 나와.
12: 트로트 잠깐 원래 저의 생각은 광고 들으면서 약간 좀 빵이라는 거를 되게 좀 슬픈 주체로 해가지고 좀 슬픈 발라드를 만들면 좋겠다 했는데 또 이렇게 들으니까 또 트로트도 되게 잘 어울릴 것 같고.
1: 트로트 잘 어울 것 같아.
0: 또 하나 더 있어요, 혹시?
12: 또 하나가 이제 남기긴 아깝잖아.

0: 이것도 약간 살짝 트로트 느낌.
1: 약간 다 남편분의 네. 입장으로 나오는
2: 그렇죠?
0: 그러니까요. 네. 네.
2: 사연이 왔는데 투둘레님께서 네. 빵이 없어지면 네. 어 누군가 잘 먹는구나 생각해서 자꾸 사게 된다. 반찬도 하나 맛있다고 하면 그걸 계속하게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들이 뭔가 네. 맛있다고 하기가 무섭대요. 그것만 계속하니까.
0: 아 죄송해요. 아 전주 알았죠.
1: 방 예전에요?
2: 누가 왔다 갔어 지금 방금.
0: 아 죄송해요. 너무 그 공감이 돼가지고 저도 예전에 저런 경험이 되게 많았.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오징어 볶음을 네. 아. 그래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엄마 진짜 너무 맛있다. 이거 밖에서 사 먹는 거보다 너무 제가 이런 말을 해버리는 게 실수였어요. 진짜 한 달 내내 오징어 볶음을 먹었는데
1: 네. 그것도 있잖아요. 네. 어머니분들이 뭐 하나 아, 반찬에 꽂히셔서 그쵸. 만약에 이를 감자를 사오셨는데 아, 네. 감자밥에 넣고 아. 감자 야채볶음 넣고 아. 감자 무침 넣고
2: 이게 근데 약간
1: 그런 거 아닌가요?
2: 약간? 제철도 있어. 제철 어, 식재료가
1: 두릅 두릅 이런
2: 푸짐하니까 어, 잔뜩 사 오셔서 이제
1: 그런 거지.
2: 그런 것도 있다. 근데 일단 또 다른 사연이 하나 더 왔는데 그 심리는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면서 오는 심리적 안정을 원하는 행동이다. 전문가 같은데 웹플스님. 누가 빵을 먹고 안 먹고는 상관이 없고 그냥 마음 한쪽이
0: 그냥 루틴 같은 거네요.
2: 허전해서 그런 걸 수도 있다라는.
1: 맞네. 이건 조금 공감되는 게 자기 집에 가면 냉장고나 그런 칸들이 있잖아요. 근데 전 채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2: 맞아 맞아 맞아.
1: 저 약간
2: 맞아.
1: 음료 칸이랑 김치 칸이 있는데
0: 먹을 것도 아닌데.
1: 거긴 약간 일단 채워.
2: 맞아요.
1: 약간 그런 것 같은 느낌인가 보다.
2: 이것도 좀 약간 공감이 갑니다, 부스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선택을 하면 되나요?
0: 제목은 그냥 그러면 빵은 누가 먹나요? 할까요?
2: 저 그거 듣고 싶었어요. 사실.
0: 네, 빵은 누가 먹나요?
1: 그 트로트인가요 혹시?
0: 야, 잠깐만요. 저 지금 이제 초 집중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왜냐하면
1: 트로트 간만이잖아요.
0: 제가 지금 가사만 받아놓고 네. 지금 하나도 머릿속에
2: 생각을 못했죠.
0: 네, 생각을
2: 없어서.
0: 해낸 게 없어서
1: 소리도 혹시 네. 좀 글로 가나요? 소리도?
0: 글로
1: 피아노
0: 가는...
1: 소리도 약간
0: 그리고 네, 피아노 소리요.
1: 약간
0: 네.
1: 그런 트로트 계열로 가나요?
0: 아 그렇게 하기에는 또 지금 또 베이스도 없고 그냥 피아노로 가겠습니다.
1: 좋아요.
0: 담백하게.
2: 잠깐 지금 생각하시는 동안에 사연을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0: 아 네네 좋습니다.
2: 제목을 그냥 빵빵빵으로 빵 그만 사오라는 어떤 경적의 의미로 경고의 의미로 빵빵빵. 어이 너무 좋은데요 아치님? 빵빵빵 이런 거 좋고 그리고 아 제발 좀 한두 개만 사오면 좋겠는데 좀 잔뜩 이제 양이 좀 앵간 많다 이런 이야기를 또 주셨군요. 일단은 좀 직접 물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글쎄 우리 다음 씨가 만들어준 느낌 나온다. 약간 마이너인가요?
0: 이제 네 트로트 이제 마이너 트로트 풍의 마이너. 트로트 네 마이너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2: 빵은 대체 누가 먹나요? 아, 우리 지금
0: 재밌을 것 같은데 네,
2: 우드로님의 어떤 약간의 울분과 나만 살쪘어 울분과 그 어떤 서름이 담겨있는 노랫말이 탄생하기를 바라면서 두 분의 연주 가볼까요?
0: 네 가볼까요?
2: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빵은 누가 먹나요?

0: 야, 내가 될 것 같은데.
1: 이거 좀 괜찮은데요?
2: 오, 진짜 괜찮은데. 네,
1: 저는 아니 이게 가사가 너무 예술이야.
3: 너무 소름 돋았어 네. 지금.
2: 아니 무슨 빵 하나로 이런.
3: 다음 씨 장르 바꿔요.
1: 트로트로.
3: 어, 아, 재즈 아니야. 네,
4: 오늘부터 트로트 가수.
3: 재즈 아니야. 네. 아.
4: 트로트 싱어송라이터로.
2: 아. 저는, 다음 네. 그 트로트 방송 한번 나가주세요.
3: 아니 와 이거. 네. 아니 진짜 길이 나 처음 했어요. 와. 아니 이게 사실 가사를 또 되게 이렇게 빠르게 아마 키워드를 잘 넣기도 했을 것 같고 네, 오늘 다음 네, 시간 네. 또 채청님이 아주 재치 있게
4: 그러니까요.
3: 이 가사를 풀어내 줬습니다. 근데 와 이거 기가 막히다 진짜.
4: 제가 항상 그 가사 쓸 때 이런 거를 좀 그 프롬프트로 같이 넣는데 좀 후렴구에 좀 반복되는 그런 거를 하나씩 넣어줘 라고 이제 키워드를 넣어줘라고 하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되게 그 음유를 있게 있잖아요. 왜 또 사왔어 빵을 또 왜 또 사왔어 빵을 이게 반복되게 이렇게 또 해놓고 밑에 쭉 이렇게 그리고 글자 수가 딱 맞아요 이렇게. 에이.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똑똑한 친구입니다.
2: 아니 딱 후쿠 네. 후쿠 속 완전 그냥
3: 아 그리고 약간 코드 진행도 되게 좋았어요. 네. 어, 되게 뻔하지 않은.
4: 네, 좀 약간 그 뭐랄까요 그 탱고. 네, 탱고스러운 그런 코드 진행을 좀 가져왔거든요.
2: 어, 그래서 약간, 딱 리듬에 탱고를 칠 수밖에 없는.
4: 맞아요. 네. 그래서 또 알아서 또 척하고 척.
2: 둥트라닥 어떻게 완전 이거 느낌이 딱
4: 탱고 리듬을 또 쳐주더라고요.
3: 아 진짜. 정경 씨가
2: 딱 좋았어 진짜.
3: 너무 소중하다 우리 뮤지션 두 분 진짜. 노라조님들 긴장하셔야 되겠다.
4: 약간 그 형님들의 색채가 좀 있긴 해요. 제가 이게 트로트 감성이 사실 그 없는 좀 세대라. 그래서 근데 이제 노라조 형님들은 또 노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비슷한 느낌의 네.
3: 아 진짜 기가 막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좋았다. 아 뭐 평소에 너무 좋았지만 근데 일단은 네. 근데 노래 마지막에 해결책이 지금 없어가지고 좀 아쉽다네. 네.
4: 아 해결책이. 아,
3: 해결책이.
4: 아, 원래 인생은 미해결 아닙니까? 네, 미해결이니까요.
3: 네, 네 어, 인생의 미해결 처음 들어보는 얘기지만 아, 그, 너무 맞는 얘기긴 하다.
4: 그쵸, 예. 네. 네. 단어가 이게 아닌데. 어.
3: 네, 아무튼 인생은 네. 미완성이었던 것 같은데.
2: 아 저희가 너무 음악적이라 해결 단어에 아, 좀
3: 괜찮아요. 아 우리 뮤지션들은 음악만 잘하면 괜찮아요. 예. 좋습니다. 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진짜 한 곡이 뚝딱 나왔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다들 너무 저랑 같은 지금 기분이실 것 같은데 한이 서린 노래다 지금 오늘.
4: 네, 제 얘기 맞고요, 까망님. 네.
2: 아 빵 얘기 맞아요?
4: 네, 완전 제 얘기죠. 이거.
2: 아 맞아요.
4: 네,
2: 네.
4: 뭐.
3: 아. 네. 와 진짜 제가 저 지금 채팅을 보느라고. 좋습니다. 아 이제 그러면 빵은 누가 먹나요? 아, 일단은 해결은 되지 않았지만 어떤 그쵸? 한이 서린 네. 그 상황을 노래로 한번 뽐내봤습니다. 네. 요거 한번 진짜 나와도 진짜 대히트할 것 같은데 어때요?
2: 이거 조금 네, 보내봐요.
4: 한번 보내주세요.
2: 네. 어. 아니, 이런 여러 가지 기획서 한번 보내봐요. 아. 작곡가
3: 데모 이렇게 김다. 해서
2: 원래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좀 보내봐요. 안 할 거죠?
3: 자, 이건 이제 저희가
2: 그래서 네, 1절에서 끝나.
3: 네, 매니저님께서 따로
2: 아, 네. 네.
3: 어, 이렇게 좀 타일러 주시고 네.
4: 잘 다그쳐 주세요.
3: 네. 네, 그래요. 아, 좋다. 다음 시 트로트 감성 넘친다는 얘기가 왔으니까 지금 본인만 몰랐던 것 같아요.
4: 이렇게 또 저의
3: 새로운
4: 네, 새로운 모습을 네. 저도 발견하네요. 네.
3: 아, 두 분 진짜 아 3991번이 주말 공연 보고 오신 아, 우리 네. 청취자분 오. 어제 문자 주시고 오늘 다시 이야기 주셨습니다. 진짜 두 분 공연 너무 멋있고 좋았다. 좋은 공연 보여주셔서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주시면서 혹시 연주회 같은 공연에서도 앵콜을 외치면 한 곡 더 연주를 해주시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4: 어, 그쵸. 보통 이제 앵콜 하시면은 네, 해주시죠.
2: 아닐 때도 있어요.
4: 아, 근데 이제 이게, 사실 그 어제같이 그런 아트센터 이런 그런 뭐랄까요? 이런 좀 기획
2: 협업,
4: 큰 협업, 협업 공연들은 그 짜여진 시간이나 뭐 좀 이런 게 좀 완벽하게 또 그 짜여진 대로 가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럴 때는 좀 이제 저희가 그래서 따로 마지막 곡이 앵콜 곡이긴 했거든요. 아예 그렇게 좀 따로 빼놓기도 하고 네 앵콜은 따로
2: 이제 뭐 저희끼리 하는 거에서는 뭐 그, 앵콜 끝도 없이 나올 수 있어요.
4: 뭐 그죠. 근데 저희가 원한다면.
3: 네. 그러니까 상국 이게 네. 3991번이 분위기를 봐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네. 같아요 지금 그죠. 예 네. 단독 공연은 당연히.
2: 그렇죠.
4: 네. 나오죠. 네. 저희가 주최하고 저희가 기획해서 하는 공연이라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자유롭게 네. 하지만
2: 충족하죠.
4: 이제 뭔가 그런 주체가 따로 있고 그렇죠. 이런 네. 공연에서는
2: 약속되지 않은 거예요.
3: 예, 약속되지 뭐 좀 주제가 있다거나 타이틀이 있다거나 그렇죠, 이런 그렇죠. 공연은 네, 이게 좀 봐가면서 해야 되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0: 초초까지 정말 페스티벌에 걸맞은 네, 창작곡이 오늘 네, 나왔고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분이 준비해 주신 두 번째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1: 커피를 고른 안목입니다. 이것도 사실 저번 주말에 연주하고 온 곡인데요. 이거는 이제 저희 둘이 다음 시간에 또 작곡을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장치들 넣어서 좀 재밌게 곡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또 안목하면 커피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지금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들으셔도 되고요. 네. 뭐 바닷가에 계신 분들은 뭐 차 안에서 들으셔도 되고.
0: 약간 저는 연주곡이잖아요 지금. 근데 연주곡이라는 게 사실 들으면서 그냥 내가 느끼는 감정을 만끽하면 되는 건데
1: 맞아요.
0: 이게 또 창작자가 옆에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런 연주곡을 만드세요?
2: 그러니까 이게
0: 연주를 멈췄어요.
2: 그러니까 정말 제가 깊게 생각하느라고 순간 이게 사실 연주곡을 만들 때는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방금처럼 사실 어떤 주제를 먼저 정해놓고 그냥 그 주제에 어울리는 게 뭘까 그냥 계속 이것도 쳐보고 저것도 쳐보고 계속 그냥 스스로 그 상황을 자꾸 떠올리고 이제 제목이 커피를 고르는 안목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면 안목 바다가 일단 떠오르겠죠. 제 개인적으로도 그 안목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 안목의 카페에서 이제 바다를 바라보면서 했던 그런 네. 근데 사실 그 제목이 커피를 고르는 안목이어서 그래서 제가 결정 장애가 많아요.
0: 결정이 좀 어려움이 있다.
2: 아, 그렇죠. 네. 네, 결정이 굉장히 어려 우유부단한 성격이라서 그래서 이제 뭐 커피 항상 가면은 아, 뭐 마시지? 그러다 이제 남이 뭐 마신다 그러면 따라 마시고 아까도 사실 네. 그 리디가 고른 커피를 제가 따라갔거든요. 네.
1: 시계처럼 따라가고. 네.
2: 처음에는 이제 속으로 아,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1: 먹어야지.
2: 이제 맞아, 그러고 맞아, 이제 갔는데 맞아. 이제
1: 고민하지.
2: 네, 거기서도 이제
1: 저 맛있어 보인다. 네,
0: 카페 맛있어 시그니처 꼭 먹어 줘야 돼.
2: 아, 그러니까요. 또 이제 아, 그래서 이제 막 따라가고 팔랑귀고 이제 그런데 그런 제 마음을 좀 담아봤어요. 네, 그런 느낌이 어떨까. 말 그대로 커피를 고르는 안목인데 안목이 없는 거예요. 제가 커피를 고르는 안목이. 그래서 그냥 그런 느낌으로 한번 곡을 만들면 어떤 느낌일까 막 이렇게 연주를 해보는 거죠. 그냥.
0: 네. 이렇게 또 창작자의 어떤 의도를 또 듣고.
1: 네. 훨씬 좋아요.
0: 그러니까. 네.
1: 연주 확실히 느낌이 달라집니다.
0: 네. 그리고 다음 씨가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 커피를 고르면서 이 생각을 하면서
2: 네. 네 맞습니다.
0: 오늘 연주곡을 네. 만나보겠습니다.

0: 어떻게 좀 저의 고뇌가 느껴지셨나요?
1: 완전 느껴졌어요. 특히 도입부에 이렇게 막 네. 땅, 이렇게 뭐라 통통통통 이런 느낌이 맞아요. 다음
0: 아, 시간 뭐 먹을까? 커피 뭐 마실까?
1: 딱 그거에서 메뉴판 앞에서 막 너무 설레하는 다음 시의 모습이 그려졌어요.
0: 이거 마실까? 저 마실까? 네, 자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네, 그런 마음을.
1: 이거 설명을 듣고 연주곡을 들으니까 훨씬 네. 더 가까이 와닿네요, 진짜.
2: 진짜 달라요.
0: 이게 사실 그 보컬 곡은 네. 어쨌든 가사가 있으니까 그 의미 전달이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1: 그쵸.
0: 근데 네. 이제 연주곡의 매력이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떤 그런 배경 설명 없이 들으면 뭐지 하다가 또 그런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의도를 잘 파악을 하게 되면 아 이게 이래서 그렇게 네. 느껴지는구나를 또 발견하게 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게 또 연주곡의 매력인 것 같아요.
1: 이게 뭐 전시를 가도 우리가 직접 설명을 듣지 못하는 경우면 사실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또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연주곡도 그런 매력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또 직접 작곡가랑 같이 있으니까 설명을 들으면서 네. 노래를 들으니 더 새롭게 또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초반 드럼도 너무 좋았다고 또로롱 또로롱 남겨주셨고 쿰팡님 두 번째 곡은 연주곡이었습니다. 왜 노래가 없냐 아쉬워하셔서 연주곡이었음을 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금쪽이 중에 제일 천재래요. 금쪽이는 금쪽이? 버릴 수 없어. 금쪽이는 버리시지 않았어.
0: 언제면 제가 벗어버릴 수 있을까요?
1: 네. 아니, 벗지 마요.
0: 아, 그러니까요.
1: 벗지 마요. 너무 저도... 좋아, 이 캐릭터.
2: 이게 있어요. 또 반조도 큰 법이니까 또. 아, 네, 매력이 확 오잖아요.
1: 그치?
2: 또.
1: 그래야 또 연주할 때 또 더 확.
2: 네. 매력이 네. 넘치죠. 네.
1: 아, 좋습니다. 우리 두 분이 연주해 주신 커피를 고르는 안목. 오늘 이제 라이브로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사실 음원 사이트에서도 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김다음 트리오의 정희진 씨 베이스까지 얹어있는 네. 그 올 레코딩된 음원들을 또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예, 클릭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 로또와 개꿈님께서 와 다음 씨 이 연주곡과 트로트의 이 차이 어떡합니까?
0: 저도 감당이 안 돼요.
1: 아 진짜 놀랍다 네. 정말 네. 안목 바다가 눈앞에서 넘실거리는 것 같으신다고
0: 감사합니다
2: 정말 이렇게 또 들어주시니까 또.
1: 멋집니다 진짜 그러면 광고 듣고 오늘 순서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3: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6: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6: 코리아 트렌치
1: 자, 오후에 발견 성슬입니다. 오늘 3, 4분은 우리 다음씨 두용씨와 함께했습니다. 멋진 연주, 유쾌한 시간 함께했는데요. 인사해 주실까요?
0: 네, 여러분 어떻게 7월인데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또 휴가 이제 가족분들과 함께 지인분들과 함께 잘 보내셨다가 예, 또 되게 재밌는 그런 추억 쌓는 그런 휴가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1: 우리 다음 주도 바다 추억 이번엔 꼭 만드시기를 네. 바랄게요.
2: 네. 다 모두 냉방병 조심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저 이번 주에 이제 비치비 페스티벌 저희도 직접 공연을 합니다, 여러분.
1: 그래서 저희 그거 무슨 요일에 해요?
2: 일요일 날 오후 8시 7시에서 8시 사이에 저희 슬슬 나오니까요.
1: 어디로 가면 만날 수 있어요?
2: 경포로 오시면 됩니다.
0: 경포 해변 광장에
1: 네.
0: 있죠?
1: 네. 네. 아~ 네.
2: 그래서 오시면 저희가 열심히 또 피아노 드럼을 치고 있을 거고 보컬도 있으니까요.
1: 누구랑 하세요 이번에?
2: 그 보컬의 권현정 씨라고 옛날에 이태원 밴드 보컬에 네. 그래서 오랜만에 강릉 오셔서
0: 굉장히 오래 함께 합을 맞췄던 저희 보컬 보컬 여신.
1: 그럼 기타나 혹시 다른 악기도?
2: 아니요 그냥 김다음 트리오랑
1: 김다음 트리오랑
2: 보컬리스트 권현정 씨랑 해서 곡은 좀 최대한

0: 대중적인
1: 완전 원년 멤버잖아요 현정 씨.
0: 사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오시면은 아마 재밌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또 파워풀한 목소리를 네, 우리 맞아요.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여러분 저희가 조금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어요. 우리 다음 주와 두용 씨 그리고 특별 게스트 분들. 네. 라디오에서 이렇게 조합을 보여드리는 게 아마. 최초가 아닐까. 또 자부하면서 다음 시간 저희가 네. 또 알차게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곡은 플로렌스 앤 더 머신이 함께한 부른 타이니 댄서 버전 띄워드리면서 같이 인사 나누고요.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가 유지원,
2: 김다함, 송두용,
1: 저는 성슬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
2: 안녕.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 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0: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장학관 김순환입니다. 유아는 유능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스스로 배우고 경험하며 지식과 생각의 폭을 넓혀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놀고 충분히 탐색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세요. 충분한 놀이는 건강한 성장과 배움의 힘이 됩니다. 놀이로 배우고 성장하는 아이들,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함께하겠습니다.
1: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 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알아두지도 못하네요.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채봉 씨 나의 노래를 읽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 미소를 띈다. 나는 나를 위해 노래를 불러준다. 나는 나를 위해 꽃향기를 드린다. 나는 나를 위해 그를 용서한다. 나는 나를 위해 좋은 생각만을 하려 한다.

날씨는 너무 쉬워서 이래도 되나 혼잣말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게 합니다. 어쨌거나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들을 하나씩 꼽아봅니다. 나는 나를 위해 너에게 나를 보낸다 같은 구절을 제멋대로 남의 시 뒤에 덧붙이려 합니다. 나는 나를 위해 내 마음을 맑은 샘물 가까이에 놓아준다고도 덧붙입니다.

아, 수고했어 오늘도가 수고했어 반년 동안으로 범위를 넓힌 날입니다. 올해의 절반 흡족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나름 애쓰고 수고했으니 내가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고 싶습니다. 자, 6월 30일 화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0: 네, 쉐어의 Have Breed가 들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저 다문화 아이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전엔 혼혈아라고 불렀습니다. Half Breed가 그런 뜻이에요. 쉐어가 진짜로 예, 저 아메리칸 원주민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쉐어 본인이 그러니까 저 다문화죠. Half Breed. 아저씨,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메시지 남겨봅니다. 두 달 전에만 해도 퇴근길에 백캠 들었는데 지금은 집에서 태어난 지 22일 된 아기랑 같이 듣고 있어요. 좋은 음악 많이 부탁드려요. 야, 22일 된 아기가 아기한테 어울릴 만한 음악은 없는데 백캠에. 너무 크게 듣진 마시고요. 배현정 씨. 고맙습니다.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첫 곡으로 쉐어의 Half Breed 들었고요. 아, 쉐어 이분도 한번 만나보고 싶었는데 못 만났어요. 60년대부터 아직까지도 뭐 예, 활발하게 활동하진 않지만 아직까지도 현존하고 있는 전설이죠. 아, 자유분방하게 사셨고요. 아, 결혼도 처음에 소니 앤 쉐어로 출발했잖아요. 소니 보노라고 예, 부부였거든요. 그러다가 70년대에는 또 올맨 브라더스 밴드에 그렉 올맨하고 또 한동안 결혼했었고 그 뒤에는 정식 결혼은 안 하셨죠. 예, 근데 90년대에 리치 샘브라하고 또 한동안 예, 사셨죠. 반조비의 기타리스트 리치 샘브라요. 예. 제가 리치 샘브라가 출연했을 때 그냥 한번 물어봤거든요. 예. 아, 다음 쉐어는 예, 어떤 분입니까? 그랬더니 쿨한 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1부, 2부, 3일제약,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주식회사 본컴퍼니,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해리즈아보에, 음식물 처리기 휴렉, 백조싱크, 키움증권, 멕시칸 IS동서, 도드라만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1: 티켓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0: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아니,

네. 어스윈드 파이어 September 들었습니다. 와, 6월 마지막 날에 듣는 9월의 노래, 야, 신박한데요. 예. 아, 제목이 September라고 뭐 9월에만 들을 다른 법이 없잖아요. 예. 3858번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스윈드 파이어 September 0572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아, 이분은 원래 음악 하시던 분이구나. 예. 전공으로 하던 음악을 그만두고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아, 근데 형님 라디오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오, 예. 고맙습니다. 예, 0572번. Earth, Wind and Fire, September. 저녁 운동하러 나왔어요. 아, 슬로우 조깅하고 다이어트 성공하기 도전 중입니다. 러닝은 뭐 배철수 아저씨와 함께 2시간 달려봅니다. 아, 2시간 동안 러닝이에요? 100km 끝날 때까지? 오, 중간에 쉬긴 쉬는 거죠? 아이, 계속 2시간 달리면 그게 마라톤 선수지 뭐. 예. 형 명희 씨. 예. 운동 열심히 하시고요. 너무 무리하진 마세요. 아직 그래도 날씨가 해가 저간다고는 하지만 아직 덥습니다. 예, 무리하지 마시고. 자, 휴대전화 문자는 샵 8000번으로 받겠습니다. 샵 8000번. 50원의 정보 용료 추가되고요. 길게 보내면 100원입니다. 사진 보내실 수 있고요. 미니 게시판으로 참여하실 수도 있고요. 김진각 씨가 청해 주신, 아, 여름에 있는 이 노래죠 하고 신청하신 것 같아요. 예. 아쿠아 카툰 히어로즈.

로비 윌리엄스 락 DJ 들었습니다. 와, 오랜만에 듣는 락 DJ예요. 20년 전에 직접 블럭에 들었는데 이연경 씨. 예. 아, 그 어떻게 소방서에서 출동했어요? 블럭

불나게. 저는 가만있어 봐. 이 불나게 듣는 게 맞는 거예요? 열나게 듣는다 뭐 이런 건 들어봤는데 불나게 불티나게 팔린다도 들어본 것 같고 불나게는 불나면 큰일 나죠. 예. 불나면 소방서 와야 되는데 아 그러지 마세요. 가뜩이나 요즘에 보니까 여기저기 화재가 많던데 불나게 듣지 마세요. 약간 열나게 정도로 예.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21276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로비 윌리엄스 록 DJ. 예. 자, 아이돌 그룹 아니에요. 택대 출신인데 택대에서 제일 막내였거든요. 와, 네. 영국을 대표하는 남자 가수가 된 거죠. 아, 갑자기 또 불현듯 생각이 나네. 그 러시아 월드컵 개막 쇼를 했어요, 그때. 그때 로비 윌리엄스가 나와서 노래를 하고 들어가면서 카메라에다 대고 와 손가락 가운데 손가락을 그냥 와 그래가지고 또 욕은 좀 먹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던데요 그냥 또 예. 예, 악동 이미지가 있었죠. 예. 로비 윌리엄스 록 DJ. 아 월드컵 얘기는 또 괜히 했네. 아 오늘 근데 뭐 아 32강전 게임들이 와 흥미진진하고 정말 빅게임. 오히려 대한민국 축구팀이 이제 탈락하고 나니까 마음 편안하게 전 진짜 축구로 즐길 수, 마이크를 쳤네. 축구로 즐길 수 있더라고요. 자, 앞에 들으신 음악은 아쿠아의 카툰 히어로즈 였고요. 자, 5310번으로 청해주신 Tears for Fears, Head Over Heels.

0: 드립니다. 가이비프가스의 별도.
1: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2: 세라하임.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7월을 하루 앞두고 제주는 장마가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제주도에 비가 쏟아지겠고요. 내일은 남해안에도 비가 확대되면서 남부지방까지도 장마에 접어들겠습니다. 이번 장마는 시작부터 상당히 거센데요. 제주는 오늘 늦은 밤부터 시간당 30mm 안팎의 장대비가 쏟아지겠고 호우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크겠습니다. 내일은 남해안에 최대 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수도권과 강원도에 최대 60mm까지 요란한 소나기가 올 전망입니다. 장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부지방은 내일도 더위가 계속되겠는데요. 폭염특보는 충청과 강원 일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윤경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그러는 지금 이 시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꽃이라고 별이라고 그대라고 명명해도 좋을까요? 그대가 흘러갑니다. 꽃이 흘러갑니다. 흘러흘러 별이 떠내려갑니다. 그대에 파묻혀 나는 그대가 타오르기에 불붙어버렸습니다. 지금 흘러가는 이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진이정의 지금 이 시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를 읽으며 2026년의 반환점을 돌려한다. 벌써 올해의 반이 흘러간다. 꽃이 별이 아니 시간이 흐릅니다. 나도 저만치 휩싸여 어디론가 떠내려갑니다. 시인의 말 맞다나 무량겁 시간이 흐른 뒤에는 지금의 이 치열한 시간도 단지 한 줄기 미소로밖엔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솜털처럼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찰나의 시간들. 시간이라는 드넓은 바다에서 우리들 각자의 생애는 어쩌면 무수히 반짝이는 잔물결에 지나지 않을 텐데 그래도 우리는 그 짧고도 허무한 윤슬 또는 거품으로 바다에 흔적을 남기려 애쓴다. 언젠간 원하는 그곳에 그리운 그대에게 다가갈 좋은 날이 있을 거라는 기대를 품고서. 어떤 싱거운 시인이 강물에게 신문하듯 묻는다. 사랑했던 거 맞죠? 네. 그런데 사랑이 식었죠? 네. 허연의 장마의 나날에선 강물에겐 기록 같은 게 없다고

사랑은 다시 시작될 거라고 새 출발을 예고한다. 철수는 오늘 뒤늦은 장마 소식을 들었다. 장마가 지각을 하자 예년과는 다르게 장마를 기다리는 입장이 된 올해다. 여름철의 태풍과 장마는 우리에게 큰 상처를 자주 남겨 우리는 그것들이 아예 없기를 바랄 때가 종종 있었다. 태풍과 장마의 순기름 같은 건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상처가 깊었지만 허연 시인은 장마의 미덕을 새삼 조목조목 일러준다. 사연은 경전만큼이나 많지만 구구하게 말하지 않는 미덕, 지나간 일을 품평하지 않는 미덕, 흘러간 일을 그리워하지도 저주하지도 않는 미덕, 핑계대지 않는 미덕. 지난 상반기도 장마처럼 미덕이 있다. 이제 2026년의 하반기를 잘 살아보는 일만 남았다.

스텔라 코울의 As Time Goes By 들었습니다. 노래 참 편안하게 하죠. 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친구 스텔라 코울. 네. 백캠에 출연했을 때도 노래하는 모습이 너무 뭐랄까 우아하고 아름다워서 깜짝 놀랐던 네. 스텔라 코울 As Time Goes By. 7925번으로 안녕하세요 철수 형님. 오늘부로 퇴사하고 퇴근하는데 기분이 애매모호하네요. 예. 그래도 뭐 형님 라디오 들으니까 퇴근길은 신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퇴사하셨습니까? 다른 도약을 하시려고 잠시 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해야죠, 뭐 우리끼리. 예.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예, 7925번. 자, 6시 40분 39초 막 지났습니다. 1749번으로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와, 얼마 전에요. 50-50가 나와서 Wish You Were Here를 스튜디오에서 부르는 거 보고 너무 잘해서 충격 먹은 1인입니다. 다른 곳, 너튜브나 뭐 각종 스트리밍 어플에서도 들을 수는 있던데 그래도 이곳 백캠에서 다시 한번 백캠 라이브 버전을 신청합니다. 오. 야, 이거 동영상 사이트에 보면,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연해가지고, 가든 스튜디오에서 라이브로 한 버전이 있을 겁니다. 예, 보실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 들어야죠. 예, 그럼요. 50-50. Wish you were here.

0: 팀발랜드 피처링 원 리퍼블릭 어폴로자이즈 9084번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에 들으신 음악은 50-50 Wish You Were Here 핑크 플로이드 곡을 또 이렇게 걸그룹이 노래하니까 참 색다른 맛이 있긴 해요. 예. 백햄 친구 이제 50-50 김태석 씨가 제보를 하셨는데 정오의 희망곡에 유성은님 나왔는데요. 백햄 출연했을 때 너무 긴장했는데 천수형님 덕분에 편하게 잘했다고 했어요. 신디가 형님 시크하시대요. 오, 김신영 씨가 그랬어요? 고마워요 다들.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3: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4: 국내 주식 투자 전율
3: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4: 역시 키움.
3: 키움 증권.
5: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손시키겠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3: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2: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7: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8: The one and only 요요마.
9: 자,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자, 1, 2부 끝곡은 트럼펫 연주자 크리스 보티의 시네마 파라디소 라이브 버전입니다. 신주연 씨가 청해 주셨네요.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학생 때는 자는 것도 노는 것도 멀리하며 공부. 어른이 돼서는 쉼없이 자기 개발. 그리고 관리를 위해 먹는 것도 참고 또 참고. 우리 사회에 꾸준히 질문을 던져온 김누리 교수는 한국 사회를 자기 착취 사회라고 설명합니다. 타인이 아닌 자신이 감독관이 돼서 자기를 자꾸 착취한다. 그래서 자신에게 미안함도 못 느낀다. 가끔씩은 나를 너무 몰아세우지 않는지 돌아보지요. 봉준호 감독도 13살의 자신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해주고 싶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죠. 일찍 자라.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3: MBC 강원영동 건강 캠페인 어깨는 날개입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4: 어깨가 아프지 않고 사는 것도 큰 재산입니다. 아픈 몸에서는 좋은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뭘 하고 싶은 의욕도, 잘 살고 싶은 마음도 몸이 편안해야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50견으로 좁아진 어깨 속은 마음 속까지 좁아지게 만들고 자신감마저도 떨어뜨리게 됩니다. 50견으로 1년간을 잠도 편히 못 자고 우울하게 살았다면 내 인생에서 1년간을 손실을 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50견도 치료 방법이 달라져야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리하게 풀다 보면 고생만 할 수 있어서 통증을 잠재우고 오그라든 어깨를 서서히 늘려주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환자도 의사도 빨리 낫는 게 목표입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다중 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1: 콘서트 늦겠다. 뚫자.
2: 뭐라는 거야?
0: 에스컬레이터 동력 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3: 어? 내 가방.

0: 죽었어?
1: 와,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3: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1: 아, 오늘 재밌었다.
3: 와, 이거 봤어?
1: 야, 뭐해, 빨리 와.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1: 뭐야?
2: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4: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무한방송.
4: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이 음악이 이렇게 청쾌하게 들리진 않네요. 예. 예. 아주 뚜렷하게 들리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예. 지금은 한국 축구는 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일어나질 못했어요. 이제 아직 누워있는데. 아, 이거 참. 나승주 씨가 청해 주셨습니다. 예. 안드레아 보첼리, 이제, 다비드 게타, 메간디 스텔리온. DNA 이번 북중미 월드컵 오피셜 송입니다. 자, 광고 뒤에는 뭐 조금 더 가져가려고 했는데 뭐 가져가기는 좀 그렇고요. 예. 배철수의 축구 캠프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예. 아, 너무 서운해.

하지 마시고요. 이거 저 내일부터는 또 때때로 틈새 기회 있을 때마다 뭐 축구 얘기하겠죠. 월드컵 얘기도 하고 뭐 K리그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1월에 내년 1월에 아시안컵이 또 있거든요. 축구는 계속됩니다. 자, 3부 4부 주식회사 워킷, 빙그레, KB국민은행, 현대커머셜, 이카운트, 모빌코리아 윤활유, SK케미칼, 주식회사 그레이넌, 하이엠솔루텍 주식회사에서 함께합니다. 워킷!

0: 안전화.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4: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대한민국이 사랑한 최고의 히트곡들 그리고 우리 대중음악을 움직이는 6명의 히트메이커와 함께합니다. 배철수의 음악캠프 36주년 특별기획 음악을 만드는 사람들 더 히트메이커 7월 한 달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아, 배철수의 축구캠프입니다. 자, 두 분 모셨습니다. 신혜림, 배순탁 씨,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그 오늘 배철수의 축구캠프는 이제 대단원에 막을 내리는데
1: 네.
0: 신혜림 씨는 뭐 기쁘신 거죠? 밖에서 아까 제가 얘기하니까 만면에 미소를 띄우시던데.
1: 아니, 언젠가는 끝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올 줄은 예상을 좀 못했다. 네,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시원섭섭이라고 해야 되는지. 시원이 조금 크긴 한데요. 그래도
0: 섭섭하기도 해요.
1: 네, 섭섭한 부분도 당연히 있죠. 네. 네.
0: 뭐 얘기를 하세요. 뭘 네 하고 말아요.
2: 저 뭐 안 물어보시니까 뭐.
0: 또 언제 뭐 물어봐서 얘기했어요? 자기가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2: 저는 뭐 예. 많은 분들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니까.
0: 네네. 예. 여기다
2: 박지성 위원의 말이 가장 정확한 것 같습니다.
0: 뭡니까?
2: 이거를 한국 축구를 관장하는 뭐 대한축구협회 얘기하는 거죠.
0: 네.
2: 거기서부터 다 바꿔야 되는데 이걸 하려면 아마 모든 걸 다 바꾸려면
0: 네.
2: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다. 최소.
0: 10년.
2: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또 막막해지는 거죠.
0: 그 계속 누워 있어야 되나 10년 동안?
2: 그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어제 다른 축구 해설위원이 얘기하는데
0: 네.
2: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급속한 고도 성장을 이룬 나라고.
0: 고도 성장.
2: 네.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은 국민성, 민족성 자체가 빨리빨리에 가장 핵심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0: 왜냐하면 빨리빨리 성장했거든요. 예, 그걸로.
2: 예.
0: 고도 성장의 표본이 저예요.
2: 예.
0: 제가 한국전쟁 끝나던 휴전되던 해에 태어나서
1: 네.
0: 진짜 어려웠잖아요. 완전 후진국.
1: 음흠.
0: 전쟁 막 끝나가지고 야 이거 언제 복구하나.
2: 예.
0: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뭐 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잖아요.
2: 예.
0: 와, 이게 뭐 반도체를 이렇게 전 세계에 수출하고
2: 지금
0: 영화를 수출하고 음악을 수출하고
2: 계세요. 패드를. 저거 어릴 때 생각해 저런 거 상상이나 하셨어요?
0: 태블릿 PC 해 주세요.
2: 네. 네. 태블릿 PC 저런 거 어릴 때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0: 상상 무슨 상상을 해. 이건 라이파이 이런 데나 나오는 거지 만화.
2: 그런데 그 위원 얘기가 뭐냐면

0: 네.
1: 우리가 과연 10년 동안 그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과정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탑다운 방식을 선호하는데.
0: 예.
1: 그런데 탑다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탑입니다.
0: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 역사를 쭉 보면 세종대왕 이런 분이 계신데 태평성대였거든요.
2: 네.
0: 어?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게 그 축구협회장을 뭐 어떻게?
1: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지금 탑이 너무 잘못됐으니까 배철수 DJ를 축구협회장으로 저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0: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자 이거 뭐 쓸데없는 얘기고 네네. 우선 저 결산해야 되니까 네. 그 지난주 앞도 축구는 보신 거죠?
2: 아 그럼요. 봤습니다.
0: 조별예선 3차전
2: 네네.
0: 남아공과의 경기
2: 네.
0: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2: 특히나 제가 2대0을 예언을 했었기 때문에 그 예언이 이루어지리라.
0: 아 그래도 4대1보단 나아요.
2: 아 그렇죠.
0: 배순 딱 4대1.
1: 저는 하나 맞췄잖아요.
0: 뭐가 맞죠?
2: 1은 맞췄다.
1: 아니 맞췄지 않습니까?
0: 그러네.
1: 네.
0: 우리가 네 골을 못 넣은 거지.
1: 네, 1 맞췄죠.
0: 남아공이 한 골 넣은 거 네. 맞췄. 발을 맞췄는데 발을. 이야 이거는 대단한데.
1: 네. 오. 그리고 전 지난번에 두 번이나 맞췄고.
0: 네. 뭐 지난 건 얘기하지 마. 아무튼 신혜림 씨께서
2: 네. 예. 네, 그렇게 이 제 예언이 이루어지기 바라면서 보긴 했는데 뭐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제 뭐 축구 캠프를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축구 경기라는 걸 이제 제대로 본 게 세 번째 경기였던 거잖아요.
0: 이번 그러니까
2: 네.
0: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 세 경기를 보신 거
2: 네.
0: 아니에요?
2: 그렇죠.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중계가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계진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 이 정도면 뭐 습득력이 어마어마한데요.
2: 네, 처음에는 이게 뭐지? 두 번째는 오 그래도 되게 잘하는 것 같다 하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조금 보이더니 이제 네네. 중계진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해서 아 어쨌든 뭐. 우리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또 재밌게 봤다. 그리고 제가 그 제 평소 성격을 좀 아시겠지만 그 경기를 격렬한 경기를 본다고 해도 그렇게 막 감정이입을 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0: 네.
2: 조용히 보는데 예. 이번에 전반전에서 우리 골키퍼가 그 남아공 선수의 골을 두 번 연속 잡은 적이 있었어요.
0: 선방 네. 김승규 선수.
2: 그때 저도 모르게 진짜 소리 질렀어요. 집에 혼자서 아 이게 바로 스포츠구나라는 거를 좀 배웠습니다. 네.
1: 이제 소리도 지르고 뭐.
0: 끝이에요 그게?
2: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저는 어쨌든 재밌게 봤다. 네. 네.
0: 재밌게 아까 한 얘기랑 다른데 아까는 신혜림 작가가 저한테 음악 뭐 미리 들어보려고 와가지고 네. 야, 축구 봤니? 그랬더니 네. 아 봤는데요. 너무 답답해가지고 야 신혜림 씨가 답답하다고 한 정도니까 이게 정말
1: 와. 근데 그 경기는 이렇게 신혜림 작가처럼 이제 축구를 본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하십니다.
0: 그렇죠.
1: 내가 축구를 많이 보진 않지만 이렇게 답답한 경기는 처음 봤다.
0: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지더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저 경기하고
2: 네.
0: 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화내지 않거든요.
2: 네네.
0: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늘 새벽에 있었던 브라질과 일본의 경기.
1: 맞죠.
0: 네. 일본이 졌어요.
2: 네.
0: 브라질한테. 예?
1: 2대1로.
0: 졌는데도 선취골도 넣고 어쨌든 최선을 다했잖아요. 물론 뭐 후반전에 너무 내려선 게 저도 좀 불만이긴 했어요.
1: 아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진짜 그분이 챔피언스 리그를 가장 많이 우승한 최고의 명장이거든요.
0: 그렇죠.
1: 브라질 감독. 그런데 계속해서 같은 전술로 지금 일본 수비를 뚫기가 어려우니까 어쨌든 브라질 선수들이 일본 선수보단 크단 말이에요.
0: 네네.
1: 어쨌든 크단 말이에요. 브라질도 큰 팀이 아니지만.
0: 그러니까?
1: 네, 바로 롱볼로 공격을
0: 전폭을 바꿨죠.
1: 네, 바꾸는데
0: 크로스 막 날려가지고 네, 헤딩하고
1: 거기서 두 골 다 나왔잖아요.
0: 배순탁 씨의 그럼 저 남아공전
1: 저는 사실 생방으로는 제가 일이 있어서 못 보고 나중에 봤는데 그게 더 고통스럽던데요.
2: 알고 보니까
1: 그잖아요.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국제도서전에서 일이 있어서
0: 네네.
1: 거기 이제 그 있었고 나중에 봤는데 와 더 알고 보니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0: 나중에 보니까 더 답답해요.
1: 그렇죠.
0: 근데 아무튼

0: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축구 팬들이 분개했던 것 같아요. 다들 아니 지고 있는데 왜 이긴 팀처럼 볼을 돌리고 있냐. 아 물론 선수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기고 싶죠. 그 경기장에 들어가서 지고 싶은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1: 그럼요.
0: 어? 근데 제가 볼 때는 전반적으로 이상하게 왜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몸이 무겁더라고 우리나라 선수들이다. 뭔가 이거 실패한 것 같아요. 체력 안배에도 실패하고.
2: 저는 뭐 이런 말씀을 꼭 뭐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공격 축구하겠다 그랬거든요. 인터뷰에서. 비기려는 생각 안 한다. 이기려는 생각으로 하겠다. 감독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그 말이랑 안 맞는 거예요. 이게.
0: 아니, 10분 동안이 됐어요. 10분.
1: 아, 초반에.
0: 경기 시작하고 10분까지 괜찮아요. 10분.
1: 저도 그때는 와 우리가 뭔가 분위기를 끌어가는구나. 그래서 이걸 좀 느꼈는데.
2: 그래서 다득점으로 가서 아 갈려나 보다라는 생각인데 마지막에 보니까 제 생각인데요. 2014년에 엄청난 실패를 했잖아요.
0: 네.
2: 홍명보 감독이. 그런데 그때는 변명거리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짧았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맡았잖아요. 어쨌든 그 많은 반대와 비판을 무릅쓰고. 그런데 1대 0이 됐을 때 0 대 1이 됐을 때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바로 생각이 나온 것 같아요. 뭐냐? 마이너스 1이잖아요. 네. 10점 차이가.
0: 0대 1로 저도
2: 충분히 가능성이
0: 충분히
2: 있다.
0: 충분히 올라간다.
2: 그래서 차라리 거기서 지난 과오를 되풀이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0: 두 골 세 골 네 골 먹으면 안 되겠다.
2: 네, 너무 두렵고 거기에 잡아먹힌 거죠. 그 두려움에. 그래서 마이너스 1로 그냥 가자라고 해서 수비를 계속해서 공격하라고 수비만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0: 근데 뭐 그걸 누가 알겠어요.
1: 그렇죠.
0: 누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슬프지만 음악을 한 곡 듣고 여기 5724번으로 야 배순탁 작가님이 그래도 축구 짬밥이 있어서 반은 맞추셨네. 배 작가님이 남아공 경기를 안 보셔서 우리가 네 골을 못 넣은 것 같아요.
2: 저 그때 바쁜 일이 있었습니다.
0: 한 골 먹은 건 맞췄습니다. 어쨌거나 네 골을 못 넣었을 뿐. 네. 자 음악 소개해 주세요.
1: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음악은요. 2030년에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에서 월드컵이 열리더라고요. 공동 개최로.
0: 맞습니다. 2030년.
1: 네. 네. 뭐 이번에는 뭐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우리가 여정을 멈춰야 했지만 이제 그 4년 뒤에 또 있으니까요. 스페인
0: 4년 뒤에
1: 네.
0: 그 본선에 진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1: 없죠. 그 뭐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죠.
0: 예.
1: 네, 그때의 경기를 좀 보고 이제 또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현재 스페인 음악 차트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곡을 가지고 왔습니다.
0: 2030년을 내다보고.
1: 네. 이 아마 2030년 이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 그 월드컵 때쯤 되면 이 가수도 조금 더 유명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0: 네네.
1: 스페인 마드리드 출신의 뮤지션입니다. 깨베도라는 가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0: 깨베도.
1: 네. 2021년에 싱글을 내면서 데뷔를 했고요. 2023년 첫 정규 앨범을 내고 현재까지 3장의 앨범을 냈는데 이 세 앨범 모두가 스페인 앨범 차트 1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올해 낸 세 곡의 싱글 모두 1위를 했고요. 현재 스페인 차트 1위 곡이 라 그라시오사라고 오늘 소개해드릴 음악이에요.
0: 네.
1: 뭐 라틴 팝, 레게톤의 음악을 하고 있는 젊은 뮤지션이고요.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이 라 그라시오사라는 이 말은요. 스페인 까나리아 제도에 있는 섬 이름입니다.
0: 아, 섬 이름이에요?
1: 네. 그래서 듣고 있으면요. 약간 여름, 피서, 휴가 이런 데에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의 음악인데요.
0: 네.
1: 여기에는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미국 가수인 엘비스 크레스포도 같이 참여를 해서요. 깨베도 엘비스 크레스포의 라 그라시오사를 4년 뒤를 좀 생각하면서 기분 좋게 한번 들어보시죠.
0: 네, 듣겠습니다.

0: Échate pa' acá. Te veo en la graciosa. En la graciosa la vida es más sabrosa.
1: 아, 좋은데 음악이. 예, 섬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라 그라시오사. 게베도 그리고 엘비스 크레스포. 예.
2: 네.
1: 잘 들었습니다.
2: 네.
1: 야, 이거 스페인 모로코 이거 월드컵 할 때 아, 현장에서 한번 봐야 할 텐데.
2: 아.
1: 근데 우리나라 팀이 나가야 할 텐데.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2: 그러니까요.
1: 언제 일어나지? 아, 이거 참. 야,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 드렸습니다. 오늘 32강전 경기들 정말 치열하고 흥미진진하더라고요. 네. 와. 네.
3: 진짜 독일이 떨어졌습니다.
1: 그게 우승 후보들 아니에요. 네. 독일 짐 싸서 32강에서 짐 싸가지고 갔죠. 파라과이하고 했는데 파라과이가 독일이 무난히 이길 거라고 봤는데.
3: 네, 독일이 이길 거라고 다들 생각했죠.
1: 근데 공은 둥그러 역시.
3: 네, 네, 네.
1: 그다음에 네덜란드, 저는 네덜란드를 응원하거든요, 늘.
3: 저도 아하. 그렇습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1: 저는 요한 크로이프 시절부터 네. 네덜란드를 응원합니다.
2: 아.
1: 어? 그게 야, 참 모로코에게 져가지고 또.
3: 그런데 아. 모로코는 워낙 강팀이라.
1: 모로코는 강팀이에요.
3: 네, 네.
1: 카타르 월드컵 때도 모로코가 어마어마했잖아요.
3: 네, 네.
1: 그 일본도 또 짐 싸가지고. 네. 네. 우승하겠다고 혼장담하고 나갔는데.
3: 그런데 확실히 일본 축구는 세계

0: 축구의 격차를 계속 줄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1: 줄였어요? 네. 많이 줄였어?
0: 네, 그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선곡을 그렇게 가져왔습니다.
1: 뭘로?
0: 한일 합작입니다.
1: 네. 아, 잠깐. 오늘 마지막 축구 캠프니까 네. 계속 이제 우승 모드를 막 떨어졌는데 네.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습니까?
0: 제가 말하면 바로 안 될 텐데 그 나라 우승.
1: 그래요?
2: 그럼 얘기하면 저주 같은 게 있나요?
1: 아니, 네. 상관없어. 우리하고 관계없으니까. 뭐.
0: 아, 저는... 저는 모로코로 가겠습니다.
1: 아, 모로코로 네네. 우승팀을
0: 아프리카 팀에서도 한번 나와야죠.
1: 모로코 잘 안 될 것 같은데. 네.
0: 아니 뭐 이거 뭐 제가 무슨 뭐 제가 그렇죠. 뭐 맞춰야 되는 것도 아니고.
1: 신혜림 씨도 한번 해봐요. 어느 나라가 우승할 것 같아요?
2: 지금 있는 나라가 무슨 나라인지를 지금 잠깐 제가 보고 잠깐, 있는데요.
1: 잠깐. 스페인으로 해요.
2: 네. 아 그럴까요?
1: 강력해요. 아 스페인.
2: 아 네. 저는 그럼 한번 스페인을 밀어보고
1: 지금 스페인 가수 노래도 틀었는데 뭐
2: 그러니까요. 네, 또 저의 영혼의 고향이기 때문에 스페인을 그렇죠. 밀어보겠습니다.
0: 아, 스페인
2: 네.
0: 여행도 다녀오셨잖아요.
2: 아 여행은 자주 갔죠. 네, 네. 네.
1: 플라멩코. 네. 음악 소개해 주세요.
0: 네, 저는 한일 합작 음악을 오늘 가져왔습니다. 일본 가수 지금 국내에서 공연 예정돼 있는데 다 매진입니다. 그 정도로 인기 많고요. 네. 일본에서도 최고고 후지카제의 음악인데
1: 후지카제
0: 이 3집 앨범으로 일본의 주요 시상식을 다 휩쓸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앨범의 프로듀서가 누구냐? 프레마라는 앨범인데 바로 250입니다.
1: 오,
0: 예, 뉴진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음악인 250이 이 앨범을 또 전곡을 프로듀스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또 한국과 일본 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가져왔습니다. 또 북중미 월드컵이잖아요. 영어 노래입니다.
1: 빨리 듣죠. 네, 후지카제 네. 프레마 들으면서 배철수의 축구 캠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2: 고맙습니다.

0: 엄마를 잃어버렸어요.
1: 오늘은 놀러가는 날! 신난다!
2: 어? 여긴 어디지?
0: 엄마 아빠와 함께 나왔다가 길을 잃었다면 멈추기! 다른 길로 갔다가 엄마 아빠랑 더 멀어질 수 있어요.
1: 다녀오겠습니다!
2: 어? 토끼다!
1: 길을

0: 잃었다면 움직이기. 사람들이 많은 장소나 경찰서, 소방서, 아동 안전지킴이 집으로 가 도와달라고 해요.
1: 집에 데려다 줄게.
2: 누구세요?
0: 따라가지 않기. 모르는 사람은 따라가지 않아요. 억지로 데려가려 한다면 크게 소리 질러요.
3: 엄마, 아빠 전화번호가 뭐야?
0: 전화하기. 엄마, 아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생각해요. 기억이 안 난다면 112, 119에 전화해 도와달라고 해요.
2: 아빠! 엄마!
4: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6: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벌써 비가 오고 있고요. 내일 새벽에는 남해안과 남부지방까지 장맛비가 확대되겠는데요. 시작부터 상당히 거세게 비가 올 전망입니다. 제주 산지에는 최대 180mm 이상, 또 남해안에는 최대 80mm 이상 많은 비가 오겠고요. 시간당 20에서 50mm까지 강한 비가 집중되기도 하겠습니다. 바람까지 강해서 피해 없도록 단단히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오후부터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는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5에서 많은 곳은 60mm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중부지방도 주 후반에는 장마 가능성 있습니다. 박윤경입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계속된다. 아, 맞는 얘기죠. 예, 그럼요. 예.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사이비들이 진행하는 거라서 배철수의 축구 캠프는 영 뭐. 아, 그래도 서운하긴 해요. 어? 아, 이제 조금 더 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아, 이렇게 허망하게. 예. 자, 9541번으로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요. 와, 토이스토리 5편 이거 두 번이나 보고 흠뻑 빠졌네요. 어려서부터 보던 시리즈 중에 이번 편이 제일 좋다는데요. 아, 그래요? 오. 그래서 이 노래 신청하신 거군요. 예. 자, 토이스토리 사운드트랙에서 지금 싱글 차트 1위 곡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네, K-POP 디몬 헌터 사운드트랙에서 헌트릭스의 How is Done 들었습니다. 7103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7시 34분 12초 막 지났습니다. 박지단 씨가 축구 캠프는 끝나도 축구는 계속.

Chainsmokers, new Coldplay. Something just like this 들었습니다. 051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아, 이름도 예쁘네. 이름이 솜이에요. 솜이. 고마워요. 예. 앞에 들으신 음악은 테일러 스위프트 I knew it, I knew you. 0223번입니다. 와, 삼남매 키우고 계시네. 8살, 6살, 4살. 또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 일도 하고 계시고 와우. 너무 힘들다고 그러셨네. 힘내시고요. 힘내셔야죠. 예. 자, 노래로 위로해 주세요 하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Adele, When We Were Young.

0: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1: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0: 아하.
2: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3: 캡슐레이션 기술로 완성한 그레이논 효소.

안녕하세요. 유튜버 우주먼지 천문학자 지웅배입니다. 과거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죠. 지금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에선 최선의 결과였을 겁니다. 과학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지금의 잣대로 지난날의 결과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58세기에서는 너무 서툴게 보일 21세기가 지금의 우리에겐 최선인 것처럼 말이죠. 부족하고 서툴렀던 예전의 내 모습도 그 순간만큼은 치열하게 부딪혔던 정답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 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한강도 보이고 서울도 가까운 신사옥. 어디 없을까?
1: 정답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서울과 맞닿은 덕은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1: 신사옥 마련은 덕은 TMC IS 비즈타워.
0: 02-2677-2677 IS 동서.
2: 다중밀집 시 에스컬레이터 이용 안전 수칙.
3: 콘서트 늦겠다. 뚫자.
4: 뭐라는 거야?
2: 에스컬레이터 동력장치 고장과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걷거나 뛰지 않습니다.
5: 어? 내 가방.
4: 두고 왔어?
5: 와, 사람 많다.
2: 주머니에서 양손을 빼고 한 손으로 핸드레일을 잡아 두 줄로 서서 이용합니다.
5: 야, 왜 안 와?
2: 캐리어 등 무겁고 부피가 큰 소지품이 있을 땐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5: 아, 오늘 재밌었다. 와, 이거 봤어?
4: 야, 뭐해, 빨려.
2: 에스컬레이터에서 내릴 땐 많은 인원이 밀집되지 않도록 넓은 구역으로 바로 이동합니다.
5: 뭐야?

0: 사고 발생 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상하단의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에스컬레이터 작동을 멈춥니다.
1: FM 94.3MHz, MBC 강원 영동 FM4U입니다. HLAF FM.
2: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1: MBC 강원 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근이 끝난 늦은 밤, 지친 발걸음으로 택시에 오릅니다. 뒷좌석 한 켠에 웬 노트가 놓여 있는데요. 길 위에서 쓰는 편지라고 적힌 공책에는 저마다의 사연으로 택시에 오른 승객들의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소개팅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들뜸, 치열한 일터로 향하던 중 차오르던 막막함이 깃든 희망, 임종을 앞둔 할머니께 증손주를 보여드리러 가는 복잡한 심경. 노트 몇 페이지를 읽었을 뿐인데 이 자리에 앉았을 그 사람의 모습과 그날 하루가 그려집니다. 동화 같은 이 이야기는 서울 어느 택시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데요. 달리는 택시마다, 버스나 지하철 자리마다, 그리고 불 켜진 집집마다 오늘 하루를 갈고 닦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6월 30일 화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의 첫 곡은 악뮤의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아, 너무 기사님부터가 좀 문학소년이었던 분인 것 같지 않아요? 도심을 달리는 택시 한 켠에 비치던 승객들의 방명록, 길 위에서 쓰는 편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명없이 기사님이군요. 편지들을 모아서 책으로 엮어내셨다는데 저도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마음을 모아가지고 또 이 노트를 마련해 놓는 것부터가 참 거기다가 그날의 감정을 그냥 적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좋아지는 게 있거든요. 인간에게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거기서 힐링을 받았을까요? 쓰고 또 읽으면서. 김소진님, 저는 제주도 갔을 때 택시기사님이 혹시 껌이랑 사탕 중에 뭘 좋아해요? 하시더니 조심스럽게 간식통을 내미는데 너무 귀여우셨어요. 가만 보면 택시엔 낭만이 있음. 맞죠, 맞죠. 예. 그 버스기사님이나 택시기사님들 중에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람 많이 대하시면서도 인류애가 있으실까?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실까 싶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계세요. 막 그 공간도 그런 분들 보면 딱 탈 때 느낌이 있어요. 예, 그 택시 안에 꾸며놓은 느낌이라든지 막 장식 같은 걸 뭐 대단하게 해놔서라기보다는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탈 때 뭐 자기 뭐 가족 사진이 있다든지 기타 등등에서 그리고 처음 탈 때 인사를 건네는 그 온도에서부터 느껴지는 낭만이 있지요. 자, 아무튼 달리는 택시에 길 위에서 쓰는 편지처럼 오늘 별밤에 타셨다 그러면 사연 하나 신청곡 하나 남겨주고 가십시오. 부엉이들의 실시간 얘기 신청곡으로 2시간 동안 함께하는 그날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저 오늘은 부엉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있습니다. 우리 또 식구죠. 다음 주 일요일에 별밤 막내 펜타곤 후이식 콘서트 있거든요. 그 공연의 티켓입니다. 후이씨가 부엉이들 초대하고 싶어서 6자리나 확보를 해뒀고요. 놀시어터 합정동양생명홀에서 열리는 2016 후이 콘서트 소년고백 7월 12일 일요일 오후 2시 공연에 부엉이들을 초대합니다. 총 3분께 1인 2매 티켓 드리니까 지금 성함 적어서 문자로 꼭 신청해 주시고요. 별밤 1, 2부는 롯데렌탈, 음식물처리기 휴렉, 주식회사 워킷, 오뚜기 카레, 3일제약, 현대커머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이비가푸드, IS동서와 함께합니다.
1: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

0: 전화.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지긋지긋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2: 딱 한 번만
3: 티어실 원스야.
2: 싹 한 번에
3: 티어실 원스야.
2: 무조맨
3: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1: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 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 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견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4: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AJR의 100 Bad Days 듣고 오셨습니다. 화요일 저녁인데 부엉이들 뭐하고 있나 볼게요. 3588님, 이나님 안녕하세요. 김밥집 하는 박은정입니다. 오늘은 계란 두 판 지단 부치느라 별밤을 듣게 됐네요. 원래 이럴 기획이 아니었는데 계란을 두 판이나 깨놨지. 손님은 오지. 다행히 밥이 아직 남아서 김밥 싸드렸지만 뭐 덕분에 김이나님 목소리를 듣고 가네요. 또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근데 딱 이게 좀 예지력이 있으신가 봐요. 일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전에 당근 10kg 썰어서 데치는 중인데 잔업하느라 별밤 듣게 됐다라고 보내주셨었대요. 다시 와주신 또 기념으로 선물 하나 챙겨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꼭 또 만나요. 남소영님, 나이 많은 부엉이 사연도 읽어주시나요? 대형병원 서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서점 일하면서 마음 한쪽에는 글쓰기를 하고픈 욕심이 있어요. 언젠간 하게 될까요? 글 잘 쓰는 대장부엉이 부러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너무 일단 환경이 소영님에게 운명적입니다. 거기에서 일단 뭐 책도 많이 있는 곳이지만 그 오가는 사람들을 보며 병원에서 굳이 책을 사는 일은 생각보다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이야기를 나눌 기회도 생길 수도 있고요. 거기에 남겨지는 모든 것들이 얘기가 되고 글이 될 겁니다. 소영님 꼭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글은 잘 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자꾸 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형명이님께서 이나 DJ님 출석해요. 저녁 운동 마지막 바퀴도입니다. 다리에 힘이 쫙 풀렸어요. 오늘도 12,000보 달성입니다. 하루 루틴 끝입니다. 라고 야무지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살살 지금 운동을 약간의 근력, 약간의 유산소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너무 분하게 내가 2주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무거운 거를 잘 들고 얼마나 헉헉대면서 잘했는데 고작 요만큼 했다고 내가 컨디션이 이렇게 떨어졌다고? 저 오늘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노래 들으면서 자존감 좀 올려볼게요. 부엉이들의 이야기랑 신청곡도 다 보내주시고요.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

이적의 하늘을 달리다에 이어서 어제 나온 태연 신곡입니다. 만찬가. 제이팝을 리메이크했군요. 난이도 어쩜 좋죠? 태연 씨 어떻게 고동현 님이요. 이야 제가 좋아하는 노래 번안곡이. 이 노래 원곡자는 츠키라는 가수인데 08년생 일본의 라이징스타입니다. 원곡도 궁금하면 망관부라고 보내주셨어요. 어, 저기 또 이 빌리에도 치키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무튼 너무 난도가 높습니다. 음절수가 너무 많은데 막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럽게 소리를 내기보다는 아무튼 그 원곡의 느낌을 살린 것 같죠. 이야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 태연 씨의 이 어떤 능력치를 과시할 수 있는 곡이라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8738님. 꿈에 이나 누나가 초록색 원피스를 입고 제 방에 와서 저 네일아트를 해줬는데 왼쪽은 백호랑이, 오른쪽은 망둥어였어요. 아무리 검색해도 해몽이 안 나와요. 대체 무슨 꿈일까요? 일단 복권을 샀습니다. 어,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태몽인데. 8738님이 저를 누나라고 하신 거 보니까 남자분이신 것 같지만 이건 어쨌든 제가 초록색 원피스 입고 나왔다. 어떤 숲의 정령처럼 나타난 거죠. 네일아트 손톱에다가 호랑이와 망둥어. 아,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랬었는데 친구의 딸 태몽 대신 꿨거든요. 혹시 8738님 주변에 임신 가능성 있는 분 있는지 물어보세요. 약간 쌍둥이 느낌 아니에요 지금. 어, 백호랑이 센데? 꼭 한번 물어보세요. 1016님 코맹맹 대장봉이 멀리 떠나셨나봐요. 목소리 돌아온 것으로 며칠은 만족하기로 해요. 우리 자존감 괜히 떨어뜨리지 마시고요. 어떤 목소리도 반갑기만 하네요. 대장봉 목소리에 저희 부엉이들 처진 마음 올라갑니다 라고 또 아 이렇게 또 비타민 같은 사연 보내주셔가지고 좀 괜찮죠? 아직 목이 편하진 않고 근데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아침에 일어나면 또 목이 이렇게 확 잠겨 있어요. 이거야 뭐 괜찮아요. 저는 목은 이제 괜찮은데 운동을 해봤는데 어 너무 이렇게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는 느낌으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당연히 뭐 힘든 거는 안 했죠. 아 자존감 좀 최대한 올려볼게요. 저 그래도 운동 사연 계속 주세요. 그래도 저는 자극 받고 싶으니까 신청곡도 많이 주시고요.

0: 스 비즈타워
1: 서울과 맞닿은 더군 지구에 단지 앞 한강 착한 분양가까지 바로 입주도 가능하니까
0: 신사옥 마련은 더군 DMC IS 비즈타워
1: 02-2677-2677 IS 동서
2: 똑똑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셨습니까? 마음이 힘들거나 삶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당신 곁에 강릉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0: 별이 빛나는 밤에
1: 올해 첫 개시를 위해 에어컨과 선풍기를 청소하며 작년 여름은 어땠나 떠올려 본다. 요가로 인해 퇴사하고 지내던 그때 분명 할 일 많고 바쁜데 이상하게도 하루가 텅 빈 것 같았다. 아침에 아이를 등원시키고 나서 한참을 카페에 앉아 오피스룩에 사원증을 맨 사람들에게 부러운 시선을 보냈다. 부러움 끝에 나만 멈춰있다는 갑갑한 마음이 들어 어떤 날은 출근할 때 자주 입던 셔츠에 슬랙스를 챙겨 입고 아이 등원 후 회사로 가득 찬 빌딩 숲 사이를 정처 없이 걸어 다니기도 했다. 집안일로는 그 어떤 효능감도 느끼지 못했고 생산성 없어 보이는 똑같은 일상에 답답해했다. 하지만 그런 시간도 결국 지나갔다. 아이가 유치원 생활에 적응하면서 나도 다시 취업을 했고 그토록 바라던 일하는 여성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일하면서 살림 챙기고 육아까지 하느라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지만 안녕하지 못하다고 여긴 과거의 시간들이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거라 생각한다. 그러니 매일이 안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날도 어느 날의 밑거름이 될 수 있으니 말이다.

어반자카파의 어떤 하루 듣고 왔습니다. 오늘 안녕 들어간가요는 채송아님이 보내주셨어요. 작년 이맘때 우울증 마냥 힘들어했어요. 육아와 집안일로는 효능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기에 갑갑했는데 그런 날들도 결국 지나가더라고요. 요새는 버겁고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면서도 그래 그때 집에만 있을 때는 얼마나 갑갑해했니? 지금에 감사해야지. 오늘도 수고했다 라고 말해줍니다. 안녕하지 못하는 날도 결국은 다 필요했더라고요. 라는 아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어떤 깨달음이죠. 일상 속의 깨달음 보내주셨습니다. 아 진짜 대단해요. 이게 지금 복귀도 힘든데 그러면서도 육아와 살림을 계속 병행하고 계시는 건데 아 그래도 나는 지금 일하면서 효능감을 느끼는 내 자신이 지금의 하루하루가 훨씬 나라고 얘기하시는 우리 송아님. 아 진짜 멋있습니다. 우리는 참 일을 막 할 때는 쉬고 싶지만 또 정작 일을 함으로써 나를 확인하는 어떤 과정이 없으면 또 참 불안한가 봐요. 이게 참 인간의 이상한 부분인 건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성향인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공감이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채송아님께 선물 보내드리겠고요. 안녕들 한가요에서는 안녕했거나 안녕하지 못한 여러분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라디오 미니 또는 별방 홈페이지 게시판으로 보내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랑 신청곡 기다리면서 홍이상 노래 들을게요. 내 사랑 내 곁에.

이상하게 보면 쉿. 그래 난 누군가에게는 봄, 누군가에게는 여, 누군가에게는 끝, 누군가에게는 처음, 난 누군가에겐 행복, 누군가에겐 놈, 누군가에겐 자장가이자 때때로는 소음. 함께 할게 그대의 탑승과 끝. 어디든 함께임을 기억하길 언제나 당신의 삶을 위해.

0: 홍이사기불은 내 사랑 내 곁에 이어서 6210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은 이소라 피처링 슈가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신미경님이 방금 내 사랑 내 곁으로 기타 연습했는데 라고 보내주시고 전호진님은 곧이어서 신청곡 완전 듣고 싶었는데 이렇게 또 별밤이랑 찌리리 통해버린 부엉이들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늘 12,000보 걸었다는 혁명이님이 노래가 너무 좋아서 아파트 놀이터 가로등 아래 벤치 앉아서 듣고 있어요. 아우 씻으러 가야 되는데. 명인이 오늘은 좀 요 낭만 한번 즐겨보죠. 우리 아파트 놀이터 가로등 아래 조금 더 지나면은 요즘 돼서 거기 앉아있는 것도 막 숨 답답할 만한 진짜 밤더위가 오잖아요. 이게 내 마음에 드는 노래 나오고 이런 거 들으면서 놀이터 벤치에 앉아있는 기억 제 느낌에 되게 오래 갈 것 같거든요. 한번 오늘 같이 해보시죠. 그리고 아까 6210님 신청곡 보내주신 분 사연도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장사 일찍 마치고 여자친구랑 경북 문경에 놀러가요. 저 고생하지 말라고 마감하는 동안 재료 손질해주는 여자친구에게 사연 들려주고 싶어요. 제가 너무 사랑한다고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소라의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야르라고 보내주셔가지고 함께 들었지 뭐예요. 또 다른 사랑꾼 부엉입니다. 7418님 안녕하세요. 7주년인데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요. 차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아내한테 제가 많이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별밤이 제가 6주년이에요? 7주년이에요? 6이에요? 아, 저 6주년이라 괜찮아요. 예. 7418님, 괜찮아요. 원래 다 빈손으로 오는데요, 라디오는. 결혼 7주년 얘기하시는 건가? 뭐 그런 거라면. 축하드리고, 끝번호 7418, 7418. 남편분의 끝자리가 7418 쓰시는 분. 남편분이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축하드리면서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1: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0: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0: 1일 1짬뽕 오케이?
2: 고유칼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전유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3: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별밤 화요일 생방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0390님께서 오늘 회사에서요. 저보다 한 달 늦게 들어온 3살 어린 후배 직원이 제가 청소하는 방식에 대해 퉁명스런 말투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지적을 당해야 하나 싶고 너무 속상하고 서럽네요. 그래도 힘들게 들어간 회사인데 이런 이유로 나가면 속상할 것 같아서 버텨보렵니다. 위켄드에 Save Your Tears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니 어디 그런 것 때문에 누구 좋으라고 나갑니까?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또 그러면은 내가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자기 표정 모르듯이 자기 말투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저도 몰랐어요. 저는 제 생각보다는 좀 차갑더라고요. 말투가. 그러니까 그분 또 그러면 아 근데 말투 약간 좀 퉁퉁거리는 말투신 거 아세요? 되게 상냥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대신에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거 약간 고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고하세요. 알겠죠? 그리고 꼭 하세요. 아, 내가 분해가지고 못 견디겠으니까. 위켄드의 Save Your Tears 듣고 3부로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잔잔해 보이던 바다가 순식간에 사람을 깊은 바다 쪽으로 끌고 가는 불청객, 이안유를 아시나요? 해안으로 밀려오던 파도가 좁은 폭으로 거세게 빠져나가는 이 역파도는 수영에 능숙한 사람조차 당황하게 만들 만큼 위력이 대단합니다. 만약 이안유에 휩쓸렸다면 절대 파도에 맞서 해변 쪽으로 헤엄치려 하지 말고 침착하게 해안선과 평행 방향인 옆으로 헤엄쳐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조차 어렵다면 튜브나 구명조끼의 의지에 물 위에 편안히 떠서 체력을 아끼며 구조를 기다리는 게 생명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죠. 올여름 바다가 보내는 경고신호에 귀 기울이고 안전수칙을 기억할 때 우리 가족의 행복한 휴가도 든든하게 지켜질 수 있습니다.
2: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MBC
3: FM for you.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4: 자연의 선물 홍천 명품 농산물 캠페인. 서울에서 가까운 청정지역이 그립다고요. 영양만점 맛도 좋은 먹을거리가 당긴다고요.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강원도 홍천으로 출발. 건강한 밥상을 책임지는 홍천강 수라쌀. 입에 착 달라붙는 홍천 찰옥수수. 1500년의 효능과 품질 좋은 6년근 홍천 인삼. 깊고 푸른 숲의 선물 홍천 잣. 맛과 품질이 뛰어난 홍천 한우.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농민들의 정성 어린 손으로 차린 명품 먹거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강원특별자치도 홍천으로 오세요. 이 캠페인은 홍천군과 함께합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5: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들으면서 별밤 3부 도착했습니다. 6792님이 좀 이따 공항에 픽업 가야 해서 퇴근 못하고 일하고 있어요. 학교 봉사활동으로 몽골에 이어 상하이까지 갔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오는 둘째 아들 데리러 가요. 여행가서 겨우겨우 사진 두세 장 보내고는 깜깜무소식인 무심한 아들. 군대 가서도 그랬지만 왜 이렇게 서운한지. 아들들은 다 그런가요? 그래도 힘들까봐 픽업 가려고 일하는 부모 마음을 언젠가 알아주겠죠? 옴므의 밥만 잘 먹더라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물론 아들 바이 아들, 딸 바이 딸이겠습니다만은 부모 마음 언젠가 아는 건 룰입니다. 예, 특히 이렇게 온 마음으로 키워주신 케이스에 모를 순 없더라고요. 좀 뒤늦게 아는 경우도 있고. 근데 태도만 좀 무뚝뚝하지 마음속은 안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마치 제가 조금 전에 먹은 소보로빵처럼 말이죠.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뭐 빵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 말고도 아주 롤케이크도 먹고 탄수화물 많이 넣었더니 기분이 좋고요. 아 그래요. 밥만 잘 먹더라 를 들으니까 밥을 약간 좀 속이 든든해지는 기분이 드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빵을 많이 먹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오늘도 별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신청곡으로 함께 할 겁니다. 3부 무슨 얘기 해야 되죠? 우리 기분도 좋은데 축구 얘기할까요? 죄송합니다. 남은 한 시간 부엉이들이 하고 싶은 얘기, 듣고 싶은 노래로 함께합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 보내주시고요. 아, 못하는 게 아니죠. 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다 보내주세요. 그래도 재밌는 경기는 아직 있긴 하더라고는 아닌가? 예, 별밤 3, 4분은 환인제약, 음식물 처리기 휴렉, 오뚜기 카레, 현대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워킷, 미분당, 현대 커머셜,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빙그레, 주식회사 해리즈 하보회와 함께합니다.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2: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1: 환인제약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레.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계절마다 카레를 다르게, 계절마다 카레를 맛있게.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디지털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예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재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 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화요일 별밤 생방으로 부엉이들의 실시간 이야기를 신청곡 들려드리는 날인데 축구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 축구에 축점한 거였는데 다들 막 발톱을 세우고 이를 드러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기분 좋은 얘기 하겠습니다. 이분 보십시오. 2021님. 대장부엉 시험범이 너무 많다고 하면서 교수님 사랑한다고 했던 대학생 부엉인데요. 저 오늘 성장

대장 나왔어요. 올 에이플 나왔어요. 너무 기뻐서 대장부한테 자랑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라면서 듣도 보도 못한 성적표를 보내주셨습니다. 아니 올 A도 아니고 어떻게 다 올 A뿔이에요. 이게 지금 와 한우로 치면 몇 등급입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빨리 A뿔의 그 기운 빨리 수험생 부엉이들 나눠 가져가세요. 대단해. 나는 이 ABC로 된 성적표를 받아본 순간에서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는데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올 A도 A 플러스는 올 A 플러스는 뭐 당연한 거고 올 A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멋있습니다. 아 그래요. 기분 좋은 얘기를 하니까 입꼬리가 싹 올라가고 좋네요. 이이구님 적당히 집안일 끝내고 잠시 육아 퇴근의 여유를 즐겨봅니다. 좀 이따 동네 한 바퀴 걸으러 남편과 가겠죠? 매일 제 루틴이 된 걷기 운동 좋은 일상 같아 강추합니다.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뭐든 짧은 행동이라 하더라도 내 하루의 시작 또는 끝 지점 또는 그 두 지점 모두에 루틴이 정해져 있는 건 전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없는 분들에게는 저 역시 강추합니다. 이정민님 다음 주 화요일에 생애 처음으로 야구 직관하러 대구 가게 돼서 오늘 티켓팅 했어요. 다행히 괜찮은 좌석으로 예매했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던데 다들 지치지 않도록 물 많이 마시면서 시원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듣고 싶은 노래는 온앤오프의 여름 속이요. 더울 때 들으면 시원해지거든요. 아 그리고 늦긴 했는데 대장부엉의 신작 일상주의자의 감각도 오늘 구매했답니다. 기대하면서 잠시 밀어놨던 보통의 언어들부터 읽으려고요. 라고 아이고 제 책을 두 권이나 가지고 계시는 아주 훌륭한 부엉이 정민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의 신청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익스의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온앤오프의 여름 속.

익세 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온앤오프의 여름 수업 들었습니다. 진짜 노래가 쿨링 효과가 좀 있는 곡이군요. 자, 그리고 4625님이요. 택시기사인데 항상 FM4U에 고정돼 있어서 대정부 방송을 항상 들어요. 목소리 완전히 돌아오신 거죠? 건강 잘 챙기세요. 라고. 감사합니다. 제 걱정을 해주셨군요. 완전히 돌아온 것 같죠? 이 정도면 지금 너무 살만하고, 살만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날아다니는 느낌이죠. 지난주에 많은 부엉이 여러분들의 간호와 병문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짜 감사하고요. 9801님,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데요. 치악산 바람길 숲이라고 피해철길을 산책로로 꾸며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밤이라 기온도 살짝 내려가서 걷기 좋네요. 나이 들면 인생에 대해 더 잘할 거라 생각했는데 점점 더 모르겠습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치악 산 바람길 숲. 왠지 그 폐철길인데 산책로가 되는 곳 영상 뭐 다큐멘터리 이런 데서 맞아 이거 봤어요. 봤어 본 적 있어요. 너무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서나 볼 법한 아름다운 길 본 적이 있습니다. 백소희님께서 저 오늘은 별밤에 시경님의 새로 나온 곡 신청해 볼게요. 성시경 그리고 라이사의 Heaven Knows 같이 들어요. 성시경 씨도 또 새로운 노래가 발표됐군요. 두 분의 신청곡 듣겠습니다. 블랙 아이드 피스의 Where is the Love 그리고 성시경 라이사의 Heaven Knows.

0: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밤에
1: 화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부엉이들 신청곡이랑 사연이랑 많이 왔대요. 4893님은 대장 부엉님 매주 일요일 밤에만 듣다가 오늘은 연차 안에서 들어요. 저는 경남에서 라디오 작가를 꿈꾸고 있는 25살 부엉입니다. 주말마다 그리고 오늘도 저를 자취방으로 데려다 주시는 아빠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요. 방금까지도 별밤을 함께 듣다가 이제는 혼자 집으로 돌아가고 계실 텐데 아빠 매번 감사하고 사랑해요. 아낌없는 사랑에 꼭 보답할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실까요? 경남에서 라디오 작가 꿈꾸는 25살 따님 두신 분. 어머, 아직도 애기인가 봐요. 그래요, 진짜. 너무 행복한 부녀지간이군요. 꿈도 꼭 이뤄질 겁니다. 그리고 한동영님은 잠깐 맡아준 강아지가 내일 원래 반려인에게 떠납니다. 저도 슬프지만 아내가 정이 많이 들었는지 너무 우네요.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신청합니다. 털복숭이 망고야 너랑 달리기 많이 해서 행복했다. 집 돌아가서도 행복해라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앞으로 아른아른 하실 텐데 또 이렇게 생각지도 못했던 또 아 우리도 반려견 한번 생각해볼까 그런 고민 시작하실 수도 있겠어요. 일단 아내분 충분히 많이 위로해주세요. 9813님 레몬청 담가보려고 유리병 사고 레몬도 한 상자나 샀는데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아버지 납골당에 라디오를 갖다 드리려고 샀다가 잘 나오는지 한번 틀어봤거든요. 라디오를 들으니까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좋은 음악 많이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신유미의 느림보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무료 한 상자를 사셨다니요. 품도 크셔라 손도 크시고 마음이 넉넉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두 곡 이어서 들을게요.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이어서 신유미의 느림보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에 이어서 신유미의 느림보 들었습니다. 9631님이요. 100만 년 만에 애 둘 맘 둘이서 자유 부인데이 하기로 했는데 오늘따라 저희 집도 친구 집도 둘째들이 협조를 안 하네요. 잠든 것 같아서 나오려고 하면 엄마 하고 울고 저는 겨우 탈출 성공했는데 친구는 아직 못 나왔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자들끼리 약간 그냥 소녀 시절에 놀던 감성 그대로군요. 예전에는 엄마 자나? 이러고 그건 조금 더 대범한 일이었나? 모르겠다. 그땐 그게 어마어마한 일 같았었잖아요. 이제는 아이들이 좀 곤히 잠들어줬으면 하는 그 마음 빨리 자유를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340님은요. 오늘 모처럼 퇴근하고 도서관에 다녀왔어요. 스스로가 이렇게 기특할 수가 없네요. 자전거 타고 가는 길에 너무 더워서 살짝 후회했지만 돌아오는 길에는 밤바람으로 샤워해서 정말 행복했어요. 지난 세 달 동안 집에 틀어박혀 낮잠만 잤거든요. 일이 좋은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부디 이 뿌듯함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오래 가실 것 같아요. 왜냐면 세 달이나 조금은 어쩌면 9340님도 모르게 번아웃을 그렇게 흘려보낸 거 아닐까요? 이런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인지 못하고 대부분의 번아웃들이 또 지나가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움직여봄으로써 다시 한번 내 삶에 활기가 생기고 아 그래 이런 활동적인 일이 나한테 이런 기분 줬었지 기억나는 거거든요. 혹시 그런 거 아닐까? 그게 그거든 아니든 간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최영신님, 오늘 야근 당첨. 사무실에서 야근하기 싫어서 굳이 카페에서 일하는데 멋진 직장인이 된 기분이네요. 커피소년 행복의 주문 신청해요. 라고. 아 일하는 걸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요. 왠지 카페에서 일하는 분들이 지금 일하기 너무 싫으면 커피소년 커짜도 꺼내지 마 이럴 것 같은데 지금 일하시면서 또 주문하시는 거 보니까 아 지금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보입니다. 함께 듣죠. 커피소년의 행복의 주문.

0: 커피 소년의 행복의 주문 들었습니다. 우리 조금씩 행복해지셨죠? 2253님이요. 얼마 전에 건강검진 받고 혹이 여러 개 발견돼서 조직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거든요. 몇날 며칠 최악을 상상하며 걱정했는데 다행히 항암 없이 치료받으면 된다고 하네요. 마음의 혹 덜어내고 홀가분한 6월의 마지막 밤이에요. 대장부원 그리고 부엌님들도 건강검진 미루지 말고 꼬박꼬박 잘 받으셔서 건강하게 살아요. 2026년 상반기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반기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진짜 문자에서 기분이 날아가는 게막 보입니다. 근데 진짜 너무너무 다행이에요. 이게 얼마나 그동안, 진짜 1분 1초에 드는 모든 상상들이 다 최악으로 치달았을까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체력도 많이 빠졌을 거예요. 사람 역시 스트레스만큼은 사람을 갉아먹는 게 없거든요. 잘좀 드세요. 기념해가지고. 그리고 진재윤님, 대장부원과 별밤은 끊을 수가 없는 묘한 중독성이 있어요. 한 곡만 더, 진짜 한 곡만 더 듣고 씻어야지 해놓고 계속 듣다가 좀 전에 씻고 다시 착석했습니다. 한동안 별밤을 못 들었는데 대장부원 생각나서 다시 돌아오길 잘했어요. 다시 돌아와줘서 고마워요. 여기까지 오신 모든 부엉이들은 무조건 저랑 끝까지 지금 클로징하러 같이 가주셔야 돼요. 같이 가요, 같이.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 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 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어디까지 가시나요?
5: 살아서 장까지요.
4: 혹시 닥터 캡슐 전?
6: 살아서 간다, 장까지 간다.
7: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6: 닥터 캡슐.
7: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별이 빛나는 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6월 30일 화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인데요. 오늘 클로징으로 딱 좋은 사연이 와가지고 다 같이 얘기하고 싶었어요. 김병현 님이 보내주셨는데 매일 저녁 1시간 30분 걷기 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여기 부엉이 청취자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 난 68입니다. 올빼미 할래요. 캔자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 듣고 싶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부질없다는 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사실 부엉이랑 올빼미는 한국에서는 이렇게 나누어서 부르는데 생김새도 약간 다르긴 하지만 서양권에서는 그냥 똑같이 아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든 원하는 이름으로 부르되 우리는 비슷하게 생긴 새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더스트 인 더 윈드 캔자스 오리지널을 너무 오랜만에 아 이거 너무 듣고 싶다. 저도 진짜 마음이 복잡하고 시끄럽고 속 시끄럽고 이럴 때 노래 이 노래 들으면은 그냥 왠지 그래 뭐 있겠어 그런 마음이 뭐 안다고 어릴 때도 그런 마음을 들게 해줬었던 곡이거든요. 그런 곡이 위대한 곡 아니겠습니까? 우리 좀 속 시끄러운 분들 계시다면요 이 노래 함께 들으면서 훌훌 털어버리자고요. 캔자스의 더스트 인 더 윈드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현,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유튜버 우주먼지 천문학자 지웅배입니다. 과거엔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믿었죠. 지금 보면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이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에선 최선의 결과였을 겁니다. 과학의 역사를 공부해보면 지금의 잣대로 지난날의 결과를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58세기에서는 너무 서툴게 보일 21세기가 지금의 우리에겐 최선인 것처럼 말이죠. 부족하고 서툴렀던 예전의 내 모습도 그 순간만큼은 치열하게 부딪혔던 정답이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매일 품질 검사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0: 원료 수입부터 유통까지 전부 직접 하는 믿을 수 있는 요소수는
1: 에드블루 블루웨일.
2: 매일매일 블루웨일 요소수는 블루웨일.
3: 매일 품질 검사 요소수
2: 에드블루 블루웨일.
4: 금성 ENC.
5: 누구나 방문하고 싶어하는 관광 휴양지 강원도. 그곳엔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MBC 강원영동, 만나면 좋은 친구의 그 답이 있습니다. 관광객들과 지역민의 입맛을 사로잡는 강원의 소문난 음식들을 찾아가는 즐거운 여정. 행복한 한 주를 위한 맛 지침서. UHD 방송으로 선명하게 시청할 수 있는 만나면 좋은 친구. 본 방송 매주 월요일 저녁 6시 5분, 재방송 매주 일요일 낮 12시 5분.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랍니다.
6: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5: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아침 루틴이 있습니다. 공복 유산소를 하는 건데요. 체력이 붙기 시작하니까 확실히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춤을 마음껏 출 수 있는 건 물론이고요. 마음에도 체력이 붙더라고요. 누군가를 이해하는 힘, 조금 더 다정해질 수 있는 여유, 마음의 건강도 결국은 체력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강이 얼마나 중요하게요? 운동, 물, 수면 잘 챙기고 계시죠? 같이 건강해지면 좋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을 이렇게 또 돌려서 해봅니다. 여기는 친한 친구 방송반, 저는 성원빈입니다.

친한 친구 방송반 6월 30일 화요일 방송 시작했고요. 첫 곡은 하이키의 Run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햄디 성원빈입니다. 오. 사쿠라님께서 양디로도 활동해주세요 라고 하시는데요. 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한 주는 햄디로 한 주는 양디로 제가 스페셜하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까지는 햄디로 한번 활약을 해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양디로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026년도 벌써 반이 지나갔는데 여러분은 상반기 어떻게 보내셨나요? 성한빈 보고 잘 보내셨어요? 네. 저도 일단 올해 계획이 우리 멤버들하고 같이 건강하게 활동하기 그리고 성한빈 모

몸더 좋아지기, 마음 건강, 몸마음 건강 챙기기였는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잘 이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새해에 건강 챙기기를 계획했던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오프닝 질문을 듣고 혹시 찔리셨거나 아니면 뿌듯했거나 둘 중 하나였겠죠?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도 올해 좀 더 진짜 춤을 더 잘 추기 위해서 운동을 더 잘 하고 싶다,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올해 초보다는 몸이 많이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차근차근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반기라는 찬스가 또 남아있으니까요. 만약에 계획을 실행하지 못하셨다면 하반기까지 저 성환빈과 같이 꽉꽉 잘 채워가지고 꼭 계획 성공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건강을 챙기는 루틴은요, 아침에 양치하고 공복에 꼭 올리브오일을 10ml씩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 가기 전에는 또 아르기닌이나 적당한 카페인과 바나나를 좀 섭취하는 편이고요. 또 근력운동 전에는 한 3시간 전에 충분한 식사를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저는 좀 급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서 바나나 2개 정도 먹고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프로틴 잘 챙기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요, 3004님께서 보내주셨는데, 아 올해는 진짜 체력 이슈 때문에 운동해야지 생각하고 6개월째 운동 알아보는 중입니다. 크크크크. 헬스는 재미없고 수영장은 등록이 어렵고. 등록이 어렵군요. 등산은 어차피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가지? 복싱은 이미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체력이 소진되던데 할 만한 운동이 없어요. 운동 추천 좀 해주세요. 혹시 성원빈 좋아하세요? 성원빈 좋아하시면 성원빈 직캠 보고 안무 따라하기 어때요?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저는 예전에 안무 거울 모드가 없이 제가 반대로 따서 춤을 췄는데 또 안무 거울 모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좋은 게 있으니까 안무 거울 모드 해서 천천히 하다 보면 언젠가는 또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멋있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요? 완전 추천합니다. 그리고 정말 간단하게 운동할 수 있는 건 집 앞 산책 아니면 대중교통을 타고 오던 거리를 걸어오는 것만으로도 그래도 운동이 되니까 그렇게 밥 먹고 걸어와서 이렇게 하루 보내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댄스 따라 추는 걸로 추천할 만한 노래요. 댄스 따라 하려고 하는 크레용팝의 빠빠빠. 왜 웃으시죠? 엄청 재배운 노래. 왜냐면 크레용팝의 빠빠빠가 점핑 이렇게 하니까 되게 그런 이런 에너지가 좋아서 추천을 드린 거였는데 제로베이스원 노래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힘든 게 엄청 많은데 이게 뭔가 좀 쉽게 따라 하실 수 있는 춤은 필더팝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필더팝 추천드립니다. 4629님께서 진짜 사람이 제대로 못 쉬면 성격이 포악해지는 것 같아요. 저처럼. 하지만 포악한 나도 제법 귀엽다면 헷. 근데 이게 제대로 못 쉬면 성격이 포악해지는 것 다는 그 말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체력을 키우는 게 좀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요즘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좀 더 필요하신 것 같고요. 근데 하지만 포악한 나도 제법 귀엽다면 햇이라는 글을 보니까 또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 보이시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본인을 되게 귀여워하고 사랑한다면 또 못 이겨낼 게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본인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또 이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그런 메시지네요. 자,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건강을 어떻게 챙기시는지 알려주셔도 좋고요.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듣고 계시는지 또 저에게 궁금한 질문, 하고 싶은 말 뭐든지 환영합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디로 남겨주시면 되냐면요. 문자번호 샵 8000번입니다. 샵 800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오늘 라디오는 지금 오롯이 제 목소리에만 집중해서 귀로 먼저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이 끝난 후에는 보이는 라디오로 공개가 됩니다. 너튜브 아이돌 라디오 유니버스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저는 광고 듣고 하루 언박싱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기술 적용 티어실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요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사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이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매일의 평범함도 선물처럼 특별해지는 시간. 오늘의 모든 순간을 하나씩 개봉해봅니다. 하루 언박싱. 3815님께서 오늘 알바하는데 단체 주문으로 햄버거 와 84개, 84개가 들어와서 힘들었어요. 퇴근하면서 라디오로 힘내고 있는 중. 진짜 힘 많이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와, 이렇게 많은 걸 만드신 게 진짜 대단하시네요. 그리고 0981님께서 서울에 취업하고 지금 기숙사 가는 열차 안에서 햄디 라디오 보고 있어요. 마음이 좀 복잡했는데 햄디 다정한 목소리 들으니까 안정되는 것 같아요. 내일도 또 만날 수 있다니 짱이다. 완전 짱이죠 여러분. 2주 동안 여러분의 행복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2467님께서 더위를 잘 타는 편이라 요즘 지글거리는 열기가 매우 힘겨웠거든요. 그런데 오늘도 오후 10시부터 아주아주 좋은 일이 있을 예정이라 그 생각으로 잘 버틸 수 있었어요. 드라이브를 나가고 싶은 밤이네요. 사실 저는 장롱 면허지만 차도 없지만 베스트 드라이버인 햄디가 저 대신 밤바람 드라이브를 즐겨주세요. 안전하게 중요. 장롱 면허가 들어도 도로 위에서 여유롭게 달리고 있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제로베이스원의 익서릭 신청합니다. 오, 약간 이 엑조틱이 그런 매력이 있죠. 뭔가 이 광야를 달리는 느낌. 되게 매력 있는 곡이고요. 여러분도 드라이브 할 때 들으시면 되게 매력 있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택배보다 빠르게 도착한 하루 이야기들 풀어봤고요. 이제 노래 언박싱 갈까요? 2467님의 신청곡 제로베이스 2467님의 신청곡 제로베이스 원의 엑조틱 듣고 올게요.

친한 친구 방송반 하루 언박싱에 이어서 2467님의 신청곡 제로베이스원의 엑조틱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에 문자 소개된 분들께는 진짜 언박싱까지 챙기시라고 삼육식품에서 삼육케어 완전 균형 영양식 구수한 맛을 드립니다. 오! 자, 그러면 문자 계속해서 만나볼까요? 2772님께서 천안시민이 뽑은 천안 자부심 1위 성한빈 오늘도 파이팅 성성동 제로즈. 오, 성성동이면 제 고등학교랑 되게 가까운데요. 저도 되게 천안이 가끔은 그립습니다. 언젠가 또 제 고향에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다음 메시지 한번 읽어볼게요. 8741님께서 햄디, 저번에 했던 선지 얘기 궁금해졌는데 성인 되고서 먹기 시작한 음식 중 내가 이걸 먹다니 하는 음식이 있나요? 선지랑 제가 두리안을 원래 못 먹었었어요. 근데 두리안을 못 먹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계속 냄새를 맡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게 냄새에서 좀 향기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되게 매력있는 향이네 이러고 처음에는 조금 약간 시도하기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맛있게 먹고 있는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햄디에게 질문 5107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햄디는 본인 귀에 들리는 목소리랑 영상이나 녹음된 음성에서 나오는 본인 목소리 중 어느 쪽이 더 좋게 들리나요? 저는 본인 귀에, 제 귀에 들리는 목소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인이어를 끼고 말할 때 듣는 목소리를 제일 좋아합니다. 데뷔를 한 지 이제 횟수로 4년 차인데요. 아직 음성이랑 영상에서 듣는 제 목소리는 아직도 적응이 좀 안 되는데 일단 최대한 일치시켜보려고 적응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자, 클로버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 취미는 사람 많은 곳 가기예요. 오, 귀여운데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락페,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각종 박람회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는 걸 사랑해요. 이번 달에도 도서전이랑 좋아하는 가

가수 소극장 공연 햄디 생파도 다녀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저 아주 내향인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포기하고 싶지 않을 때 그걸 좋아한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햄디는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럼에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약간 애증하고 좀 비슷한 결인 것 같아요. 뭔가 그 과정 자체가 아무리 힘들어도 뭔가 매력이 있으니까 끌리는 거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좀 본인한테 필요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그런 심리상 끌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좀 어릴 때는 힘들다고 하면 사실 안 해. 피하고 그냥 외면하고 이러기 상식이잖아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그 힘든 매력에 조금씩 조금씩 더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이걸 힘든 걸 잘 해냈을 때 그런 성취감 그리고 그걸 하고 있다는 그 책임감 안에서 얻어지는 그 용기와 이걸 토대로 나중에 내가 더 크게 더 넓은 세계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다면 좀 좋은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생일 파티에 와주셨다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자, 문자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이제 저는 우리끼리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말랑말랑한 손동표 씨와 함께 할 거니까요. 동표 씨에게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쪽으로 미리미리 남겨주세요. 어디냐면요.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그럼 노래 듣고 2부로 돌아올게요. 드라마 소용없어 거짓말의 OST였죠. 조유리, 성한빈의 Love, Love, Love 그리고 쏘리 피처링한 플레이브의 흥흥흥까지 듣고 올게요.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우리 곁에 소중한 전통문화에 관심을 갖고 그 가치를 높여갈 때 우리 고장은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안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너 그 얘기 들었어?
1: 어? 진짜? 대박이다!
0: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뭐야 봐, 지금부터 이 얘기는 진짜 우리만 아는 거야.
2: 응응.
0: 너랑 나랑 그리고 라디오 듣고 있는 쟤랑
1: 우리끼리!

0: 밤인 싹 도는 반전 동그라미 인간 손동표 씨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반전 동그라미 동표입니다.
0: 너무 반가워요.
2: 네, 반갑습니다.
0: 제가 또 네. 인상이 깊게 남은 게 제 데뷔 초 때 또 챌린지를 그러니까요. 찍었었잖아요.
2: 제가 방송에서. 환전 챌린지인가? 그런 거 했잖아요. 그때
0: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2: 아닙니다.
0: 인상 깊게 남았고 또 저희 멤버랑도 친하시다고 해요.
2: 맞아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0: 너무
2: 잘 부탁드려요.
0: 저도 처음이긴 한데 네. 잘 부탁드려요.
2: 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또 2주 동안 잘 부탁드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그 전에 우리끼리 시간에는 시작 전에 꼭 넘겨야 하는 약간 간문 같은 게 있어요.
0: 뭐죠?
2: 듣고 있는 우리 친친방 친구들과도 친해지고 저랑도 조금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네. 저희가 비밀 얘기를 하나씩 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0: 비밀 얘기요?
2: 네. 근데 이 비밀 얘기가 사실은 모든 이제 DJ분들이 엄청난 네. 비밀을 털어놓고 가셨어요. 뭐 신체의 비밀이라던가
0: 신체 비밀
2: 회사도 모르고 매니저님도 모르시고 네. 아무도 모르는 그런 비밀을 털어놓고 가시거든요.
0: 네. 네.
2: 그래서 한빈 씨 한번 비밀을 털어놔볼까요?
0: 저 먼저요. 네. 오늘 따끈따끈하게 오늘 있었던 일인데 네. 제가 진짜 오랜만에 떡볶이를 먹었는데 네. 이제 매니저 누나가 제가 착한 맛을 골랐는데 살짝 이렇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2: 제가 네.
0: 덜 매운 맛을 이렇게
2: 덜 매운
0: 골랐는데.
2: 맛도 매운데.
0: 네, 근데 그쵸. 그게 정상이죠.
2: 그죠.
0: 근데 제가 먹다 보니까 조금 매운 거예요. 근데 아까 착한 맛을 고른 그런 뭔가 조금 네.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가지고 꿋꿋하게 다 먹었는데 네. 지금 배가 조금
2: 아파요. 쓰려요. 어떡해. 이렇게 건강상의 비밀을 털어놓으신 DJ분은 또 처음이신데.
0: 아, 동표 씨는 또 네,
2: 저의 비밀은 네. 저는 오늘 이거 진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어요. 이건 진짜 그 누구에게도 말 안 했고 팬분들도 모르시는 비밀이에요.
0: 벌써 궁금해요.
2: 저도 오늘 있었던 일인데 네. 오늘 제가 라디오를 하기 전에 네. 엄청 빡센 챌린지를 찍고 왔어요.
0: 근데 이렇게 뽀송뽀송하세요?
2: 아니요, 지금 다 무너져 있어요. 네, 메이크업이 다 무너져서 헤메가 다 무너져가지고 네. 예의를 못 갖춰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0: 아니 지금 너무 뽀송뽀송하신데?
2: 네, 이게 저의 비밀인데 원래 사실 네. DJ분들 엄청난 비밀을 털어놓게 하고 네. 제가 되게 사소한 비밀을 털어놓는 네, 그런 뒤통수를 때리는 코너였는데
0: 그러면 네. 힌트 좀 주세요.
2: 어떤 거요? 오늘 비밀에 오늘, 대해서요?
0: 네, 오늘 챌린지에 대해서.
2: 문을 열고 싶습니다. 이게 힌트예요. 뭔가 아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고
0: 저도 뭔가 알 것 네. 같은데요. 좋습니다. 네. 또 동표 씨의 챌린지를 기대해 보면서
2: 좋습니다.
0: 저도 했다고요?
2: 햄디도 다 하셨어요?
0: 무슨 챌린지예요?
2: 그거
0: 뭐예요? 이게 뭐지? 오가 뭐예요?
2: 이거는 음악을 들으면서 한번 저희끼리 얘기를 해봅시다.
0: 좋아요. 자,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누면서 더 친해져 보기로 하고요.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보겠습니다.
2: 좋습니다. 우리끼리는 코너 제목 그대로 매주 달라지는 주제에 맞춰서 우리끼리 뭐든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인데요.
0: 자, 오늘의 문자 주제 동표씨가 한번 발표해 주실까요?
2: 네,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나의 여름방학 생활 계획표.
0: 네. 자, 여러분 이제 곧 7월이 다가왔는데요. 다들 여름방학, 여름휴가를 앞두고 계시죠?
2: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여름방학 생활 계획표를 미리 들여다보고 저희도 여름에 무엇을 해볼지 힌트를 얻어가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기상시간부터 낮잠 타임, 해바라기씨 까먹는 타임, 쳇바퀴 돌리는 타임까지 잘 짜여진 성한빈의 스타일에 파워 제이 계획형을 공유해 주셔도 좋고요.
2: 네, 아침 룰루 런닝 따다다 게임 윤유 난나 야식 듬칫듬칫 같은 손동표형 피해 계획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여름방학 계획들 많이 알려주세요.
0: 동표씨 그럼 문자를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2: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된 분들 중 추첨 통해서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0: 역시 선배님 또 매끄러우시네요.
2: 감사해요. 좋습니다. 또 아이고.
0: 자,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문자 소개해 드릴 텐데 노래 듣는 동안 저희도 여름방학 계획표를 한번 짜볼까요?
2: 그럴까요? 마침 또 종이랑 펜을 준비해 주셨어요.
0: 맞아요.
2: 제작진 분들께서 저희는 방학이 없지만 생겼다 치고 또 7월이 상상 속 방학이라 치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손동표의 파도.

0: 친한 친구 방송반 손동표의 파도 듣고 왔습니다. 호. 오늘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눠볼 문자 주제 나의 여름방학 생활 계획표였고요. 노래 듣는 동안 저희도 상상 여름방학 계획표를 한번 짜봤습니다.
1: 네.
0: 먼저 동표씨 먼저 발표해 주실래요?
1: 좋습니다. 자, 짜잔. 네, 여기는 살짝 새치를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군데군데만 했고요. 그리고 자, 2시부터 9시까지 오. 잠을 잡니다. 한 1시 반에서 2시부터 잠을 자고 그리고 9시부터 10시까지 양치하고 밥을 먹어요. 그리고 10시부터 12시까지 뭐 그냥 자유시간 뭐 게임을 하도 좋고 뭐 너튜브를 보면서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카페를 갑니다. 오. 카페에서 뭐 책도 읽고 좀 그런 사색을 즐기다가 3시부터 5시까지는 산책을 합니다.
0: 오, 산책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1: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 저녁을 먹고요. 네. 그리고 6시부터 12시까지는 그 날마다 유동적으로 바꿀 거예요. 오. 그리고 12시부터 1시 반에서 2시까지는 잘 준비. 이제 누워서 유튜브 보고 좀 이너피스도 하고
0: 이너피스까지.
1: 네. 근데 요거는 다 유동적으로 변경이 될 수 있어서 사실 그렇게 쓸모가 있는 계획표는 아니에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네, 그렇습니다.
0: 근데 혹시 잘 준비해. 네. 릴스도 들어가나요?
1: 아, 그쵸, 그쵸. 잘 준비해. 릴스 보다가 한 4시, 5시에 잘 때도 있고, 좀 그렇게 유동적으로.
0: 오, 네. 굉장히 귀여운 계획표인데요.
1: 네. 햄디는요?
0: 아, 저는요.
1: 네.
0: 햄디의 여름방학 생활 계획표를 적어봤는데요. 네.
1: 너무 귀엽게 했다.
0: 아, 감사합니다. 네. 귀엽게 하트를 넣었는데 하트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발표해 볼게요. 저는 일단 12시 되면 네. 졸려요.
1: 어, 진짜요? 네. 바른 어린이다.
0: 아, 그래서 12시부터 7시까지 네. 진짜 푹 자고.
1: 우와.
0: 저의 바람이에요.
1: 아, 바람.
0: 네, 바람이에요. 12시부터 네. 7시까지 푹 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팅 타임이 좀 필요해요, 저는.
1: 부팅.
0: 약간 명상을 할 시간이 필요해서
1: 일어나서 명상 먼저 하세요?
0: 약간 그냥 좀 앉아 있어요, 가만히. 오. 가만히 앉아 있고 그다음에 창문 열어서 이 환기 한번 싹 시키고 오. 그때 동안 이제 부팅 시간 양치하고 뭐 네. 약간 공복에 이제 올리브오일 먹거나
1: 아 너무 좋죠.
0: 부팅 시간이고 그다음에 바로 이제 공복 유산소를 그래서 밥을 일단 먹지 않고 공복 유산소를 한번 뛰고
1: 네.
0: 휴식 플러스 이제 점심 네. 식사를 하죠.
1: 4시간 동안요? 밥을 4시간 동안
0: 어 4시간
1: 4시간이, 어, 그러네. 4시간이죠.
0: 아, 그죠, 그죠. 약간 그 공복 유산소 하고, 네. 약간 좀 쉬고.
1: 아, 자유시간 겸 밥.
0: 자유시간 겸
1: 밥.
0: 4시간인 걸 제가 몰랐는데, 네. 그렇게 해서 12시가 딱 되면, 네. 이제 근력 운동을 아~ 1시간 반 정도 시작합니다. 거의 운동에 좀 짜여진.
1: 그러네요. 네. 대회 준비하세요?
0: 어, 아직 준비하고 있진 않아요.
1: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0: 슬슬. 네. 근력 운동하고 네. 그 다음은 프리 완전히 프리. 저도 이제 좀 완전 유동적이라 네. 뭐 언어 수업을 듣거나 하는 걸 요즘 좋아하는데 네. 여름방학이면 좀 가평에 있는 그런 좀 빠지라고 하나요?
1: 오,
0: 이런
1: 그쵸.
0: 레저 스포츠나 좀 이런 걸 즐길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제가 잔망 좀 부려봤어요.
1: 어, 뭐예요?
0: 제가 하민이의 여름방학 생활 계획표 네. 오직 제로즈 생각뿐. 자, 자나깨나 제로즈 생각 제로즈 사랑해 라고 적어놨습니다.
1: 네, 너무 잘하셨고요.
0: 어, 컨닝하시는 거 아니야 동표씨?
1: 아, 아니요
0: 어, 컨닝하시는 거 아니야?
1: 에이, 이거 제 계획표인데.
0: 그쵸.
1: 자, 뼈꼬미 생각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느라 네. 24시간을 다 써버렸어요. 어, 네, 여름방학 돌려줘.
0: 오, 되게 마킹을 제대로 하시네요. 자, 아, 우리
1: 친친방 생각 적고 있어요.
0: 친친방 생각.
1: 네, 아, 햄디도 막 네. 엄청 제이 같진 않네요.
0: 딱히 제이는 원래 엄청 제이였는데 네. 진짜 약간 요즘에 좀 P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런 자유로 뭔가 네. 예상치 못한 거에 대해서 네. 좀 느껴지는 이런 원래 압박감이 있었는데 아. 그런 걸 요즘은 좀 자유로움으로 풀어내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1: 너무 재밌어요. 너무 좋네요. 네. 너무 건강하다요.
0: 그래서 와, 언젠가 또 저에게 이런 방학이 생기면 또 좋겠네요.
1: 좋겠네요.
0: 자, 그럼 이번엔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문자들인데요.
1: 네, 우리
0: 뿅 먼저.
1: 네? 우리 뿅미님, 제 여름방학 계획은 언어 공부도 꾸준히 하고 책도 많이 읽고 운동도 시작해서 더 건강한 생활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냠냠 먹으면서 돼지 파티도 하고 잠도 쿨쿨 자면서 체력도 충전하려고요. 방학이 끝날 때 아 이번 방학 진짜 잘 보냈다 라고 스스로 뿌듯하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두 분이 생각하는 성공한 방학이나 휴가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오, 성공한 휴가.
0: 성공한 휴가.
1: 저는 조금 휴가 기간 동안 네. 뭔가 그런 현생에 대한 압박감이나 네. 그런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 받았을 때 아, 이번 휴가 뭔가 되게 성공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해외여행이나 아니면은 국내 여행이라도 좀 여행을 가면서 이 현생에 대한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요.
2: 어, 그 잠시 동안. 것 같아요.
1: 네네. 네. 그래서 그게 좀 약간 성공한 휴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햄디는요?
0: 저는 성공한 방학이나 휴가의 기준은요. 반은 본인이 한 목표치를 이루고 반은 진짜 프리하게 보낸 거. 그래서 아 벌써 끝났어 하면은 그래도 잘 보냈지 않았나 싶어요. 오히려. 왜냐면 네. 아 벌써 끝났어라는 그 아쉬움이 있으면 이제
1: 그쵸.
0: 다음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다 보니까 좀 그렇게 반은 목표치를 이루고 반은 또 좀 프리하게 지내는 게 성공한 휴가의 기준인 것 같아요.
1: 너무 좋네요. 그쵸?
2: 저도
1: 네.
2: 여행 좋아해가지고.
1: 오 좋아요. 아쉬움이 있어야 내일이 있다.
0: 그죠.
1: 너무 좋네요.
2: 아 좋습니다.
0: 자 다음으로 세영님인데요. 이번 여름방학 때 계획이 많아요. 일단 카페 알바 해야죠. 운전면허 공부도 야무지게 해야죠. 어. 그리고 제 인생의 낙인 한빈이도 열심히 봐야죠. 자 이렇게 고3 마지막 여름방학을 세상에서 가장 알차고 행복하게 보낼 계획인 수시러입니다. 아이고. 이라고 하네요.
2: 저는 네. 저도 이제 알바를 해봤었는데 네네네. 방학 때가 또 유일하게 좀 이제 알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1: 그렇죠.
2: 그거에 대한 좀 매력도 있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동표 씨도 알바 해보신 적 있으세요?
1: 저는

0: 제가 고등학교 때 데뷔를 해서 중학교 때는 알바를 해봤어요. 중학교 때 저는 고향이 영덕이에요.
1: 네.
0: 그래서
1: 되게.
0: 대게집 알바를 했었어요.
1: 우와.
0: 대게집 알바하고 1월 1일에 이제 해 뜨면은 한 6시부터 손님이 들어오세요. 그럼 한 5시 이때부터
1: 시작이구나.
0: 가서 세팅을 하고 그때부터 알바를 시작하는 거예요.
1: 중학교 때 새벽 5시부터 대게 세팅을 하신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한번 대게집 알바도 해보고 이제 부모님한테 허락 받고 이제 편의점 알바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습니다.
1: 편의점 알바도 매력있죠. 약간 이렇게
0: 네.
1: 유통기한 잘 보이게
0: 그쵸. 해놓고 유통기한 지난 거 내가 좀 먹고
1: 그죠.
0: 그런 매력이 있더라고요.
1: 좋네요. 또
0: 좋습니다.
1: 동표 씨가 드라이브가 취미이시라고.
0: 맞아요, 맞아요. 저는 드라이브를 엄청 좋아해서 어제도 갔다 왔고요. 어제도 갔다 왔고 되게 그냥 퇴근을 했는데 아 오늘 뭔가 이 밤을 그냥 보내기 싫다.
1: 감성적이다.
0: 네, 그러면은 그냥 드라이브를 딱 출발하고 그런 것 같아요.
1: 목적지를 좀 정해놓고 가시는 편이야? 아니면은 무작위로?
0: 저는 그냥 무작위로 그냥 그날
1: 간단한.
0: 뭔가 오늘은 여기다 하면 가는 것 같아요.
1: 어제는 혹시 어디였는지 여쭤봐도 돼요?
0: 어제는 강화도 쪽을 갔어요. 강화도에 가서 노을을 보고 왔습니다. 노을 보면서 앉아서 커피 마시고 이제 전 또 공항을 좋아해요. 공항 가서 이제 공항 냄새 한번 맡고
1: 그냥 공항 가서 한번 향기 맡고
0: 공항 가서 좀 공항을 걸으면서 커피 마시고 비행기 보고 이런 걸 좋아해서
1: 우와.
0: 그런 느낌의 드라이브를 자주 해요.
1: 오, 되게 새로운 영감인데요.
0: 그쵸. 화민 씨 좋아하세요?
1: 저도 드라이브 되게 좋아하는데 제가 드라이브 했을 때는 저도 바닷가 쪽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강화도 조금 아래 있는 안 간 지 좀 돼가지고 생각이 안 나는데 인천 쪽
0: 을왕리?
1: 을왕리인가 보다.
0: 을왕리
1: 해수욕장. 그쪽에 좀 자주 갔었는데 요즘에는 제가 컴백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시간을 못 보내고 있는데 시간이 되면 저도 또 멤버들이랑 같이 드라이브 한번 가보고 싶네요.
0: 너무 좋습니다.
1: 자, 이렇게 나의 여름방학 생활계획표를 주제로 우리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한번 듣고 이어갈까요?
0: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블루 오렌지 에이드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커피 분담.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점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친한 친구 방송반 투모로우바이투게더의 블루오렌지에이드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들을 계속 한번 만나볼게요.
5: 좋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님인데요. 아 왠지 찔리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도 한답니다. 네, 영어 공부, 일본어 공부, 컴활 공부, 공부 계획만 많이 짜놓은 지 일주일째 내일부터 시작하려고요. 두 분은 최근에 뭐 배워보고 싶은 거 있나요? 오, 맞아요. 이렇게 계획만 짜놓고 내일부터 해야지, 월요일부터 해야지, 다음 주부터 해야지 라고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최근에 뭐 배워보고 싶으셨던 거 있으세요?
4: 저는 쇼츠 영상 보고 웨이크보드를 배워보고 싶었어요.
5: 웨이크보드? 네. 그게 어떤 거죠?
4: 이제 물에서 타는 보드.
5: 그거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4: 이렇게 카약?
5: 아니요 이게 막 맞아요. 이렇게 막 아 이거
4: 웨이크보드.
5: 네. 저도 이거 해보고 싶었어요.
4: 아 혹시 좋아하세요 약간 그런 레저 스포츠?
5: 아 너무 사랑하죠. 저 물을 좋아해가지고.
4: 오 저도 물 속성이요.
5: 어 진짜요?
4: 네.
5: 전 사실 금속성이긴 한데.
4: 금속성이 뭐죠?
5: 아 이거 사주팔자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4: 저도 물을 좋아해가지고.
5: 아, 저도 물 속성이에요. 네, 팽돌이. 저 팽돌이 닮아가지고. 예예. 좋습니다.
4: 팽돌의 느낌.
5: 아 그래서 이걸 웨이크보드를
4: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을 네. 26년 살면서 처음 해봤어요. 물에서 수영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데 네. 그래서 언제 한번 배워볼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표 씨는 혹시 배워보고 싶은 거 있었어요?
5: 저는 원래는 기타를 배워보고 싶었는데 뭔가 물 얘기를 해가지고 네. 저 그거 배워보고 싶어요. 프리다이빙?
4: 프리다이빙?
5: 네, 프리다이빙 같은 뭔가 좀 스쿠버 다이빙 같은 거 있잖아요. 물 깊숙이 들어가서 이렇게 막 거북이 보고 네, 그런 거 한번 자격증을 따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4: 제가 또 자격증이 있고.
5: 있으세요?
4: 네, 스쿠버 자격증이 있는데 근데 진짜 따면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스노클링 말고 아래 들어가서 보면 확실히 달라가지고 도시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5: 오,
4: 자연
5: 진짜요?
4: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5: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4: 네. 자, 친친방 친구들이 보내준 사연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저희는 노래 김마리의 하이라이트 듣고 와서 우리끼리 얘기 좀 더 나눠볼게요. 이따 만나요.

0: 어때?
1: 담백하고 남다른 식감. 이 맛의 비밀이 뭐야?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1: 아, 강원 산돈. 역시 맛이 예술이네.
0: 강원 깊은 산 맑은 돈 강원 산돈. 강원양도 농협과 함께하는 강원 산돈은 하나로마트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친한 친구 방송반.
1: 친한 친구 방송반 3부 시작했고요. 저는 요구르트맛 사탕을 좋아했던 성한빈 어린이.
2: 저는 초등학교 담임쌤과 체육쌤의 사랑의 오작교였던 손동표 어린이입니다.
1: 오작교셨어요?
2: 오작교였어요. 근데 저도 요구르트맛 사탕 진짜 좋아했어요. 아시는구나. 약국 가서 맨날 요구르트만.
1: 아시는구나. 그 네.
2: 파란 색깔. 네. 너무 좋아하죠. 아, 아니, 이런 게 또 잘 맞네요.
1: 아, 이걸 아시다니. 자, 어떤 얘기든 솔직하게 털어놓는 비밀 시간 우리끼리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문자 주제 뭐였죠, 동표 씨?
2: 오늘의 문자 주제 나의 여름방학 생활 계획표.
1: 뿌릅뿌릅. 네, 여름방학.

0: 방학, 휴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아, 자꾸 방학 하다 보니까 네. 학교 다닐 때가 생각이 나는데.
1: 아, 맞아요.
0: 그럼 동표 씨는 어린이의 손동표 어린이의 여름 방학은 좀 어땠어요?
1: 저의 여름 방학은요.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하게 전 물을 너무 좋아해서 저의 여름 방학은 바다, 계곡, 워터파크 이 물이 있는 곳은 다 다니면서 여름 방학을 보냈어요. 네. 그래서 그냥 맨날 수영만 하면서 여름방학을 보냈던 것 같아요.
0: 저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저도 똑같아요.
1: 아, 그래요?
0: 진짜로. 오. 수영장 가고 저희 아버지를 따라서 제가 이제 스쿠버 자격증을 땄는데 아. 그래서 서해, 동해, 남해 이렇게 계속 가고 네. 계곡 가고
1: 아. 서해, 동해, 남해를 이렇게 나눠서 다녔었어요?
0: 네. 서해 우와, 쪽 대박이다. 가면 이제 뻘이 있으니까 네. 스노클은 안 하고 이제 네. 조개 잡고 이제 동해 가서는 네. 스노클 하고 오. 좀 깊어서 이렇게 조심하면서 하고
1: 어? 그럼 그거 해보셨어요? 수영하면서 바위 있는 바다들이 있잖아요. 네. 뭐 그런 데서 뭐 골뱅이 같은 거 따거나
0: 소라 아 근데 그렇게 채취는 안 했던 것 같아요.
1: 아 진짜요?
0: 채취는 안 했는데 뭔가 그런 생물들이 더 많은 걸 느껴가지고 곰치한테 한번 물릴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 신기해서 이렇게 하려다가 네. 아버지가 안 된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 좋네요. 네. 산은 사실 가을쯤에 자주 가는 것 같아요. 네, 가을 등산. 네.
0: 그리고 여름에 가끔 산에 가면 이제 되게 시원하잖아요.
1: 그쵸.
0: 그래가지고 그럴 때 자주 가고, 20살 이후로는 좀 산에 더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저는.
1: 저도. 아. 나이가 뭐 어느 정도.
0: 나이가.
1: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면서.
0: 똑같구나.
1: 네, 이게 그냥, 네, 저도 20대부터는 산을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0: 아, 그래서 생활 계획표는 좀 잘 지켰었나요? 저는 그렇게 잘 지키지 않았어가지고.
1: 저는 사실 생활 계획표를 포스터 느낌으로 꾸미는 형식으로 그리고
0: 붙여놨는데.
1: 네, 그래서 생활 계획표대로 살지 않았어요. 생활 계획표는 그냥 나에게 그림이었다.
0: 그죠, 맞아. 네,
1: 담임 선생님께 잘했죠 하는 이제. 맞아. 생꾸.
0: 맞아. 아, 생꾸.
1: 생활 계획표 꾸미기.
0: 저도 약간 관상용으로 좀 놨던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잘 지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0: 네. 아, 이 와중에 또 슬픈 어른이의 사연도 도착했는데요. 이름이 밝음이십니다. 3년째 여름휴가 없는 삶을 사는 K 직장인입니다. 벌써 슬픈데 네. 혹시 저처럼 여름휴가 없이 일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유유. 딱 하루만이라도 모든 연락 안 받고 시원한 계곡에서 물소리 들으며 힐링하는 게 제 소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래 치여 여름휴가 못 가는 직장인들을 위해서 두 분이 올여름 더위 시원하게 날려버릴 노래 한 소절씩 부탁드려요.
1: 노래!
0: 노래 뭐 부르죠?
1: 뭐가 있을까요? 여름 하면은 비행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오.
1: 자,

0: 가사까지 감사해요.
1: 동표 씨 완전 지품이었는데 이렇게 잘하시면.
2: 아니에요.
1: 저는 동표 씨의 아까 파도 노래를 들었는데 너무 네. 노래가 좋은 거예요. 네. 목소리가 너무 예쁘셔가지고.
2: 아, 감사합니다.
1: 올 여름을 네. 시원하게 날려버릴 노래 파도 추천하면서 파도를 한번 불러보도록.
0: 좋아요.

0: 아, 목소리가 되게 달콤하시네요.
1: 아, 감사합니다. 네.
2: 솜사탕 목소리.
1: 자, 오늘은 친친방 SNS로 미리 도착한 사연들로 채우고 있습니다.
2: 네.
1: 그래서 문자창 열려있으니까 여름방학이나 휴가 계획이 있다면 사연 꼭 남겨주세요.
2: 네,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토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1: 그럼 노래 듣고 와서 다시 사연 달려볼까요? UP 원곡의 제로베이스원의 바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1: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0: 환인제약.
2: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커머셜 다운다운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다운다운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부담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던유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시기 매월 결제 연체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체결 전 상품서명서와 약관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서명 청취 및 내용 예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식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필.
3: 친한 친구 방송반 제로베이스원의 바다에 이어 광고까지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미리 도착한 나의 여름방학 생활계획표 이야기들을 만나볼게요.
4: 네, 우리 올리표님. 저는 이번 여름방학에 최애를 좋아하면서 만난 친구들이랑 며칠 놀기로 했어요. 처음엔 같은 사람을 좋아해서 만난 사이였는데 지금은 스케줄이 없어도 자주 놀고 파자마 파티도 하는 그런 사이가 됐어요. 동표랑 한빈님은 우연히 만났는데 지금은 평생 친구가 된 사람이 있나요?
5: 우연히 만났는데
4: 전 있어요.
5: 오!
4: 전 최근에.
5: 네.
4: 근데 평생 친구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 저는 그 유정, 최유정 누나랑
5: 오, 네네.
4: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친해져가지고 진짜 친남매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반년 알고 지냈는데 네. 너무 친남매 같아서 진짜 그냥 제 누나 같고 오. 누나도 너무 그냥 동생처럼 진짜 남동생 대하듯이 대해주셔서 아주 편하게 거의 매일매일 전화하면서 뭐 응원해주고
5: 우와.
4: 네 고민 상담하고 그렇습니다.
5: 되게 그런 것도 되게 운명이네요. 엄청 잘 맞는
4: 같아요.
5: 사람을 만나는 것도
4: 맞아요. 진짜. 우연히 만났는데 너무 잘 맞아서 진짜 남매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한빈 씨 있으세요?
5: 우연히 만났는데 지금 평생 친구가 된 사람이요? 저는 그 옆집 보이넥스트 도어의 재현이를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4: 또 그 MC 하

0: 하시면서
1: 맞아요. 그쵸? 엄청 MC를 호흡을 맞춘 것도 그렇고 좀 되게 최근까지도 자주 연락하면서 잘 지내가지고 우리 재현이를 좀 저보다 동생이지만 저한테는 정말 평생 친구가 될 것 같은.
0: 너무 좋다.
1: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저 멍독해 진짜 좋아했어요.
1: 아 멍독해 나시는구나.
0: 이런 우정이 너무 좋네요.
1: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성한비나 사랑해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이번 방학 때 운동에 불태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운동 계획은 이렇습니다. 아침 7시 모닝 요가, 10시에는 줌바, 더운 오후에 2시에는 수영, 저녁 먹고 난 후 8시에는 헬스장에서 달리기, 마지막엔 사우나까지. 물론 매일 하지는 못할 것 같지만 7월 8월 두 달 불태워볼 생각이에요. 응원해주세요. 한빈이도 운동 요즘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루틴 공유해주세요. 햄디 냥디 스페셜 DJ 너무 축하해요.
0: 축하드려요.
1: 자, 2주 동안 또 여러분들의 이 편안한 밤을 책임지게 됐는데요.
0: 네.
1: 잘 해보도록 하고요.
0: 네.
1: 운동 루틴은 일단 처음에는 좀 부팅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약간 달구는
0: 뭐
1: 유산소를 너무 달리지 않고 한 15분 네. 정도 걷다가
0: 네.
1: 이제 살짝의 자극을 줄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0: 네.
1: 이제 본격 운동을 들어가면 더 자극이 잘 오고 자기 전에 유산소 하고 자면 또 잘 때도 이제 지방이 탄다 연소된다는 네. 소리를 들어가지고 좀 그렇게 약간 체계적으로 유산소, 근력, 유산소 이렇게 순서를 좀 가져가고 있어요.
0: 유근류.
1: 네, 유근류.
0: 오, 좋네요.
1: 유근류 좋네요.
0: 유근류. 네. 오, 좋습니다. 저는 루틴이라 할 게 사실 없어요. 저는 그냥 저는 사실 운동도 주 3회 이제 웨이트 그리고 1회 러닝을 하는데 웨이트를 신 지는 한 달이 됐는데 그 전에 열심히 했을 때는 그냥 사실 선생님이 네, PT 수업에만 열심히 하고 개인 수업은 전혀 하지 않았고요. 러닝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좀 뛰어야겠다 하면은 뛰고 그게 아니면 이제 제가 하는 또 크루가 있어요.
1: 러닝 크루가 있으세요?
0: 네. 매주 목요일마다 하는데
1: 네.
0: 그때 뛰고 네, 그렇게 그냥 정해진 대로 하고 있어요.
1: 약간 좀 뛰어야겠다는 순간에는 좀 많이 먹은 날이에요? 아니면 뭔가 답답하고 이럴 때?
0: 답답할 때가 좀 많은 것 같고 아니면은 오늘은 뭔가 뛰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인데? 하면은 뛰는 것 같아요. 저의 그냥 상태 체크. 네, 뭐 많이 먹었다고 뛰거나 그러진 않고 그냥 오늘 뛰면 좋겠다 이러면 뛰고.
1: 되게 건강한 그런 스트레스 배출하는 방법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0: 맞아요 맞아요.
1: 되게 부럽네요.
0: 좋습니다.
1: 네.
0: 어떻게 될지 모른다님.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은. 근데 제 유일한 목표는 하나입니다. 영화, 책, 전시회, 문화 콘텐츠를 많이 보는 거예요. 맨날 폰만 붙들고 있었더니 바보가 되는 것 같아요. 한빈님이랑 동표님은 최근에 재밌게 본 영화나 책 전시가 있나요? 영화, 책 뭐 이런 거 전시 이런 거 좋아하세요?
1: 전시는 너무 좋아하는데 마지막으로 봤던 전시가 파스키아 전시회랑 책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제가 최근까지 추천드린 책이 있는데
0: 네.
1: 생각이 제가 너무 많아서
0: 네.
1: 이 생각이 많은 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DNA에서 온 그런 역학적인 거다라는 것을 설명해주는 네. 책이었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책 제목이 나중에 오버싱킹 맞습니다. 오버싱킹 진짜 말 그대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그걸 다루는 내용이 담겨 있어가지고
0: 네.
1: 좀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책인데 동표 씨는 혹시 전시나 영화 책 좋아하세요?
0: 저는 전시는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가고 싶었던 전시가 하나 있었어요.
1: 어떤 거예요?
0: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름날의 우린가? 여름의 우린가? 되게 그 베게린 선배님의
1: 네.
0: 산책인가요?
1: 네 맞아요.
0: 그 산책의 커버를 그리신 작가님께서 여름날의 우리 여름을 닮은 우리 맞아요. 성률님의 여름을 닮은 우리라는 전시회에 가고 싶어서 한번 계획 중이었었고요.
1: 네.
0: 그리고 책은 저는 좀 계절 위주로 읽는 거 좋아하고 시집을 위주로.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파도 시집선의 청춘이라는 책을 네. 추천드리고 그리고 그
1: 어떤 거죠? 영화?
0: 여름의 책인데
1: 여름의 책?
0: 네 여름 책인데
1: 뭘까?
0: 첫여름 완주! 맞아요! 첫여름 완주 정답!
1: 근데 어떻게 이렇게 바로 따닥따닥 아시죠?
0: 제가 호흡을 그니까요. 아, 역시 와.

0: 이거는 진짜. 평생해야 돼. 너무 좋아.
1: 좋습니다. 네. 여러분의 사연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NCT 127의 여름방학.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again and again.

0: NCT127의 여름방학 듣고 왔습니다. 친친방 친구들의 여름방학은 어떻게 채워질지 사연 계속 만나볼게요.
1: 네, 우리 민준님. 이번 여름방학에는 다이어리를 꾸준히 써보려고 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나 그날 기분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두면 나중에 다시 읽을 때 그때의 추억이 생생하게 떠오를 것 같더라고요. 사소한 하루도 기록으로 남기면 더 특별해지는 것 같아서 이번 만큼은 꼭 끝까지 써보고 싶어요. 두 분도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나요? 오, 기록하는 습관.
0: 저는 단기 기억력은 좋은데 장기 기억력이 안 좋아서.
2: 저도요.
0: 아, 그래요?
1: 저도 그래서 대본 외울 때 그냥 한 번 짝 하고 그 뒤로 잊어버리고. 아, 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0: 그 메모장을 그 핸드폰 화면에 설정할 수 있더라고요.
1: 어, 네네.
0: 그래서 그렇게 뭔가 기억나는 대로 적어놓으면 좀 괜찮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1: 오, 저는 다이어리를 써요. 다이어리를 써서 뭔가 그것도 하루를 기록하는 느낌이라서. 다이어리가 근데 또 정신건강에 되게 좋아요. 그래서 다이어리 추천드립니다.
0: 네. 동피씨가 근데 그런 거 되게 잘 찾으시네요. 뭔가 이런
1: 해소해야 되거나
0: 맑은 느낌이
1: 진짜요?
0: 있으시군요.
1: 감사해요.
0: 근데 동피씨도 그렇죠. 춤이랑 노래는 되게 금방 잘 하시는 편이시죠?
1: 그래도 좀 빨리 외우는 편인 것 같아요.
2: 왜요? 그게 보이셨어요?
0: 아니 뭔가 그런 네. 느낌이 들었어요.
1: 아, 진짜요?
0: 본업은 약간 본업과 이런 기억력이랑 좀 연관성이 없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0: 기억력은 안 좋은데 춤은 몇 년

0: 전에 했던 것까지 기억하고 약간 이렇게 했던 아마 그거에 되게 네. 이렇게
1: 몰빵
0: 어 그죠 몰빵돼 있어서 이게 기억이 안 나는 건가 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좋네요.
0: 자 다음은 발리발리 가고 싶다님. 아 진짜 발리발리 축하해주세요. 저 5년 만에 해외여행
2: 아 축하드립니다.
0: 진짜 축하드립니다. 발리로 가서 휴가 계획 엄청 멋지게 짰는데 들어보실래요?
1: 어 좋습니다.
0: 먹고 수영 독서 먹고 수영 독서 진짜 최고의 와. 계획이 아닌가 싶습니다.
1: 너무 좋네요. 먹고 수영 독서 먹고 수영 독서
0: 와 진짜 와. 이거 한 자리에서 할 수 있잖아요.
1: 그쵸 그쵸.
0: 수영장에서 먹고 수영하다가 거의
1: 독서하고
0: 다시 먹고 이렇게 네. 최고의 그런 휴가를 보내시길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1: 네,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0: 여러분의 문자 만나보고 있고요. 이쯤에서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잔나비의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에 바닷가에서는

0: 잔나비의 사람들은 다 그래, 맛있는 걸 먹을 때와 여름의 바닷가에서는 듣고 왔는데요. 오늘 우리끼리 문자는 여기까지 소개하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1: 오, 감사합니다. 네, 문자 소개된 분들 중에 추첨 통해 선물을 보내드릴 건데요. 당첨자 명단은 방송이 끝난 후 칭칭방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0: 자, 이제 우리끼리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1: 네.
0: 아, 저와 첫 시간이었던 오늘 어때요? 네. 어떠셨어요, 동피 씨?
1: 오늘 근데 시간이 네. 너무 빨리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렇죠.
0: 맞아요.
1: 그리고 되게 공통점이나 좋아하는 취미들이 너무 잘 맞아서 신기했고, 그리고 새삼 느꼈어요. 제가 말이 정말 빠르다는 걸. 한민 씨는 진짜 말이 되게 탁 듣기 좋은 속도에, 듣기 좋은 목소리로 이렇게 잘 해주시는데 저만 이제 쫓아오듯이 네, 너무 또 예능인 바이브로 해가지고 좀 걱정이 됐는데
0: 네. 매력 있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너무너무.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0: 아, 저도요. 너무 감사해요. 오늘 자, 다음 주도 동표 씨 잘 부탁드립니다.
1: 네.
0: 그럼 오늘 코너 끝곡은 동표 씨 추천곡으로 들어볼까요?
1: 좋습니다.
0: 동표 씨가 선곡

0: 가는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노래는 어떤 곡인가요?
1: 네, 제가 우리끼리만 듣고 싶은 곡으로 가지고 온 곡은요, 도경수의 놀이터라는 곡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여름방학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가 또 여름방학 때 놀이터에서 자주 놀았던 기억들이 다들 한 번쯤은 깊게 있으실 것 같아서 이 노래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0: 오, 좋습니다. 도경수의 놀이터 들으면서 동표 씨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누구랑?
2: 우리끼리! 안녕!

0: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시스템 에어컨 고장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0: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솔루텍입니다.
1: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0: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솔루텍 1544-8777.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점심 메뉴 내일 급식 뭐더라? 천안즈 오늘의 학교는 바로 여기입니다.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천안 동중학교. 오, 바로 저희 팀 천안즈 제 동생이 나온 학교죠. 그럼 바로 오늘의 급식력 퀴즈 만나볼까요? 뭐든 갉아먹는 앞니 두툴 발사.

6월 30일 천안 동중학교의 점심 메뉴는 이랬습니다. 친환경 차수수밥, 돈 등뼈 감자탕, 한우 샐러드 파스타, 삼치 무조림, 소라쌀 야채무침, 배추김치, 과일, 우유, 그리고 건 이것 볶음. 아, 건 이것 볶음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이것은 해조류를 뜻하는 말의 하나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먹거리인데요. 비슷한 것들로는 감태, 매생이, 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날로 먹기도 하고 오늘 급식처럼 건조시켜서 양념한 반찬으로 먹기도 하죠. 과연 이 음식은 무엇일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건태레 볶음, 2번 건파레 볶음. 뭘까요? 자, 정답 보낼 곳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정답자 중에 행운의 한 명을 뽑아서 다 같이 나눠 먹을 수 있는 단체 간식 선물, 바로 피자 5판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같이 먹고 싶은 학교나 동아리 친구, 회사 동료가 있다면 잊지 말고 꼭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럼 노래 나갈 동안만 정답 받겠습니다. 내일 급식만큼이나 맛있는 오늘의 신곡입니다. 에이티즈의 배드.

내일 급식 뭐더라에 이어서 에이티즈의 배드 듣고 왔습니다. 미니 14집으로 돌아온 에이티즈의 신곡이었는데요. 밀고 당기는 아슬아슬한 감정선을 에이티즈만의 시선으로 담아낸 곡이라고 합니다. 역시 멤버 홍중, 민기 선배님이 작사에 참여하셨고요. 브라질리안 펑크 트랙으로 중독적인 코러스에 그루브 넘치는 비트까지. 올여름 더위만큼 아주 핫한 곡이었습니다. 다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 내일 급식 뭐더라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퀴즈의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바로 1번이 아닌 2번 건팔의 볶음이었습니다. 건팔의 볶음 저희 멤버 테레

손태래볶음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천안동중학교 급식 메뉴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친환경 차수수밥, 돈등뼈 감자탕, 한우 샐러드 파스타, 삼치 무조림. 오, 맛있겠다. 소라쌀 야채무침, 배추김치, 과일, 우유, 그리고 건태래볶음 아니고 건파래볶음. 와, 이게 저도 그 삼치 무조림을 학생 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 삼치를 성인 되고 엄청 좋아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또 포인트 아시죠? 어? 아래 메시지에 있어서 읽어볼게요. 3160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와, 예전에는 삼치 무조림 나오면 삼치만 먹었는데 지금은 무만 먹고 싶어요. 진짜 배우셨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조린 것 중에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거 무.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 양념에 뭔가 버무려진 게 아니라 약간 졸여진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이 무인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좋아하고요. 학생 때는 왜 싫어했는지 제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지금 저는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3160님의 의견에 너무너무 동의합니다. 자, 퀴즈 정답 문자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단체 간식 선물 피자 5판 받을 행운의 주인공은 방송이 끝난 후에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두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고 맛있게 드세요. 자, 그럼 계속해서 이어서 문자 조금 더 보고 갈까요? 0912님이 남겨주셨는데요. 진짜요? 우리 학교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직접 뽑아줘요. 어디 학교예요? 나중에 연락 주시면 잠깐 놀러 가겠습니다. 점심시간에. 와, 근데 소프트 아이스크림 직접 뽑아주신다고요? 좋은 학교를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네, 되게 부럽고요. 진짜 행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9410님께서 야식 주문하기 딱 좋은 시간, 시원한 마라탕이 너무 땡기는데요. 햄디는 마라탕에 이건 꼭 넣는다 하는 재료가 있을까요? 저는 무조건 팽이버섯과 푸주를 넣어요. 좋아하는 재료랑 맵기가 궁금합니다. 마라탕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어가지고 맵기 정도를 잘 모르는 것 같고요. 근데 백탕보다는 조금 빨간탕을 먹고, 꼭 넣는 재료? 저는 고기 추가를 무조건 하고요. 그꽃 모양 분모자를 꼭 넣어요. 꽃 모양 분모자. 그거랑 청경채를 무조건 추가합니다. 청경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여러분 아시죠? 막한 8,000원대에서 시작했는데 갑자기 2, 3만원대 있고 막 4만원대 있고 무슨 마라탕 한 그릇에 5만원씩 돼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과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요즘에는 그냥 딱 정해진 것만 좀 넣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약간 굳이 꼽자면 청경채랑 고기랑 꽃 분모자 이렇게 필수로 넣는 것 같습니다. 자, 자정이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 햄디, 나는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인데 요즘 드디어 취업 비자를 받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계속 한국에서 일할 수 있게 됐고 한빈이도 더 자주 볼수 있게 됐어요. 내 원동력이 되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진짜 일단 한국에서 계속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뭔가 행운인 것 같고요. 또 저를 자주 볼수 있게 돼서 고맙다고, 또 원동력이 되어줘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도 동일합니다. 진짜 저도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뭔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너무너무 재밌고요. 또 그런 약간의 긴장감과 여러분들의 또 기대가 저의 원동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원동력이 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의 눈빛인 것 같아요. 뭔가 저를 바라봐주고 있는 그 눈빛이 저를 가장 크게 움직이게 합니다. 자, 문자는 또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저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어제 제가 추천곡으로 골라왔는데 시간상 못 들었던 곡이었거든요. 박효신의 A1인데요. 제가 콘서트에 다녀왔었는데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그 황홀한 이 기분을 여러분들이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곡이 진짜 너무 좋거든요. A2가. 그래서 꼭
이번 기회에 들어보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추천곡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럼 박효신의 A 이 듣고 오늘의 마지막 장 교환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휴대폰에 중고 거래 어플 알림이 떴다. 책 팔렸나요? 고등학교 때 드라마 작가가 되겠다는 마음 하나로 무작정 샀던 내가 제일 좋아하던 드라마 대본집이었다. 그 후로 10년, 시간이 꽤 많이 흘렀지만 나는 드라마 작가도 무엇도 되지 못한 채 여전히 그 대본집 주변만 맴도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10번이 넘는 공모전 낙방, 내 머릿속에서 태어났다가 소리 없이 사라진 많은 주인공들, 나아질 거라 믿으며 부딪혔던 시간들은 정말 나아지고 있긴 한 걸까?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홧김에 책을 팔겠다고 올려버렸다. 그런데 막상 사겠다는 사람 연락을 받으니 마음이 덜컹거렸다. 정말 지금이 포기할 때가 맞는 걸까? 이제 와서 다른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고작 그 몇 번의 실패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용기의 전부였을까? 답은 하나였다. 나는 죄송하지만 책을 팔지 못하게 되었다는 답장을 남기고 판매 글을 지워버렸다. 그렇게 나는 다시 또 첫 문장을 써내려간다. 기회는 손을 뻗는 사람에게 온다던 누군가의 말을 떠올리며. 너의 하루는 어땠어? 이 교환일기의 다음 페이지는 너가 채워줘.

0: 허외경님의 사라진 만큼 피어날 테니 듣고 왔고요. 오늘 교환 일기를 남겨준 분은 7760님이었습니다. 근데 되게 제가 읽으면서 갑자기 조금 울컥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여러 가지 그런 오묘한 감정을 담아서 읽었던 사연이었던 것 같은데요.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근데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달린다는 것 자체가 진짜 이 삶에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청춘의 한 페이지를 써내려가고 계신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더 공감하고요. 제가 그 마음을 다 어루만질 수 없지만 드리고 싶은 말은 진짜 저도 이런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도 멀리서나마 마음 가까이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맞아요. 기회는 손을 뻗는 사람에게 온다라는 말이 아마 저도 어릴 때부터 좀 들었던 말인 것 같아요. 이게 어른들이 무의식적으로 제 머릿속에 이렇게 잘 담아주셨던 그런 말인 것 같은데 그거와 동시에 제가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문장이 하나 더 있는데요.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기회인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서야 될 자리다. 아니면 이건 내가 해야 된다. 라는 걸 모르면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게끔 미리 준비를 잘 해두자. 즉 그냥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걸 열심히 꾸려 나아가자. 이런 메시지를 좀 전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7760님에겐 친친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언젠간 그 대본이 이제 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길 응원하면서 교환일기는 또 모두에게 열려있으니까 친한 친구 방송반 홈페이지 교환일기 게시판에 오늘 하루 어땠는지 적어주세요. 사연 소개된 분들께는 선물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 끝인사 나눌게요.
1: 고유가 시대 화물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다운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유예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다운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뉴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견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사,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사는 현대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금리로 내용은 영어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액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0: 친한 친구 방송반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요 둘째 날이라 좀 적응이 돼서 그런지 진짜 재밌게 잘 오늘 얘기했던 것 같고요. 너무 재밌는 포인트가 많잖아요. 이게 급식표도 한번 맞춰보고 또 여러가지 사연도 들어보면서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공동체로서 같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메시지가 왔는데요. 6302님께서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까 싶었는데 햄디 목소리 듣고 이미 다 나은 것 같아요. 아랑해요 내 비타민 성한빈.

사랑해요예요? 사랑해요가 아니고? 이거 잘 모르겠어가지고. 뭐지? 근데 저도 아랑합니다. 뭔지 잘 모르지만 저도 많이 많이 아랑하고요, 사랑해요. 자, 여러분, 내일은 전학생들이 찾아올 예정입니다. 오, 온앤오프의 승준, 와엿, 유토 세 분과 함께 할 건데요. 온앤오프에게 궁금한 점 그리고 친친방 SNS에 미리 남겨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끝곡 원호와 찬이 피처링한 공기남의 글루미스타 들려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의 김혜영, 연출의 김현아, 구성의 이은혜, 황수진, 저는 DJ 햄디 성한빈이었습니다. 또 봐! 여기서 기다릴게요.

0: NBC FM for you.
1: 자, 따라해 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 원
1: 회계 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 원
1: 재고 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 원 생산 관리.
2: 사업 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 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7: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6: 강원영동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영화 싱스트리트에서 라피나가 코너에게 한번 불러보라고 했던 바로 그 노래 Take On Me 오늘 첫 곡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FM 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8459번 쓰시는 분께서 이은선 기자가 최근에 추천한 영화 싱스트리트를 보았습니다. 저는 영화가 개봉할 때 고등학생이어서 이 영화에 대해 잘 몰랐고요. 10년이 지난 지금 재개봉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었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비긴 어게인을 학창시절 때 봤었는데 싱스트리트는 제가 왜 몰랐을까요? 하시면서 영화에서 코너가 라피나에게 부르던 아하의 Take On Me 한두 소절 부르던 그 장면이 계속 생각나요. 저처럼 아직 영화 싱스트리트를 모르시는 청취자들께 이 영화가 많이 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좋은 영화 소개해 주시는 은성 기자님 고맙습니다. 라는 글을 남기셨어요. 개봉 10주년을 맞이해서 재개봉을 최근에 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상영 중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여전히 극장에서 사랑받고 있다는 게 이 싱스트리트라는 영화의 어떤 생명력을 증명하는 거 아닐까 싶네요. 오늘 들려드린 장면 저도 좋아해요. 이때까지만 해도 코너가 밴드 같은 걸 할 생각은 아직 없었습니다. 시작이 라피나였어요. 학교 건너편에 서 있는 라피나가 멋있어 보여서 말을 걸다가 무턱대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해 달라고 일단

0: 작업을 걸어보죠. 테이크 온 미 한두 소절을 부르는 것으로 자기가 노래 좀 한다는 걸 증명한 것 같은데 글쎄요 그것만 듣고서는 노래를 잘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라피나가 마음이 움직이는 거를 확인한 뒤에 그 뒤에 이제 밴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라피나가 먼저였고 라피나 덕분에 밴드를 시작하게 되는 게 영화 싱스트리트. 테이크 온 미에서 시작된 이야기인 거죠. 사실상. 그래서 오랜만에 들려드렸습니다. 아하. 저도 좋아했던 아하. 오늘은 또 어떤 영화를 소개해 줄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문자번호 8000번입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 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 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어디까지 가시나요?
2: 살아서 장까지요.
1: 혹시 닥터 캡슐 천?
3: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2: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3: 닥터 캡슐.
2: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아니,

0: mucho man.
1: T. Osil Wansia.
0: Dak han bon man.
1: T. Osil Wansia.
0: Sak han bon man.
1: T. Osil Wansia.
0: Mucho man.
1: T. Osil Wansia.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의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2: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2: 특허받은 LG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3: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2: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하이엠 솔루텍 1544-8777.

리코리시 피자 사운드 트랙에서 줄라이 트리 니나 시몬의 노래였습니다. 7월 1일 이제 시작됐잖아요. 이제 7월이잖아요. 줄라이 트리를 듣기에 딱 좋은 날이죠. 가을에 심은 진정한 사랑의 씨앗은 언제 피어날까? 7월에 피어난다. 7월 나무 꼭대기에 활짝 피어난다. 진정한 사랑이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줄라이 트리. 자, 가을부터 썸 타신 분들, 그게 진정한 사랑으로 표현하는 건 7월이랍니다. 그런 뜻의 노래는 아니겠지만 그냥 그렇게 이해해 보기로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느낌이에요. 앞에 6자에서 7자로 숫자만 바뀌었을 뿐인데 뭔가 여름은 뭔가 6월부터란 느낌보다 그래도 7월부터지 한여름은 뭐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저만 그런가요? 그래서 아무도 신청하지 않았지만 듣고 싶어서 이 음악 준비했거든요. 기쿠지로의 여름에서 히사이시조의 써머 듣고 이은성 기자 만나겠습니다.

0: 좋은 영화만 골라드립니다. 이은선의 Feel So Good.
1: 좋은 영화만 골라오시는 이은선 기자님 오셨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이제 7월이 되었습니다.
0: 상반기 끝.
1: 네. 여름의 한복판에 이은선 기자의 필소굿. 오늘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0: 오늘의 주제는 굿타임, 배드타임입니다.
1: 굿캅, 배드캅은 익숙한데 네. 굿타임, 배드타임. 왜 이런 주제를?
0: 인생에는 굿타임도 있고 네. 배드타임도 있죠. 영화 한 편에도 있잖아요. 네. 굿타임, 배드타임 나눠져 있는데 오늘 골라온 영화들을 가만히 보다가 뭐 좋은 일, 나쁜 일 다 일어나는 게 삶이긴 한데 이렇게 극적이라면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1: 사실 이게 오늘 소개해 주실 두 편의 영화를 저도 너무나 재밌게 보았지만 네. 영화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싶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들이잖아요.
0: 어떨 때는 컨디션 안 좋을 때 이 두 편을 생각하면 약간 피곤해요.

0: 내가 실제로 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겪는 네. 사람들의 이야기. 자, 첫 번째 영화는 뭐죠?
1: 이번 주 개봉작 조시 사프디 감독의 마티 슈프림입니다.
0: 네, 마티 슈프림.
1: 아카데미 시즌에 가깝게 영화가 공개됐으면 좋았겠죠. 여러 가지 뭐 화제성 면에서도 맞고 네. 한국에 조금 늦게 당도한 면이 있긴 하지만 뭐 약간의 그 수입 배급상의 사정이 있었죠.
0: 그래도 늦게라도 개봉해서 참 다행이에요. 네. 하마터면은 뭐 한국에서는 볼 수 없을 지도 모른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서 네. 다행입니다.
1: 그래서 왜 그렇게 티모시 샬라메가 자신감에 차 있는 시즌이 있었는가에 네. 대한 비밀을 드디어 우리가 풀 수 있게 되었고요.
0: 너무 자신감에 차 있어서 상을 결국 못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네. 하고요.
1: 우리의 주인공은 마티 마우저라는 남자고요. 네. 탁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이 사람이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패배를 하거든요. 네. 근데 그 뒤로 아, 안 되겠다. 나 성공할 거야. 세계 인류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더 불태우게 되는 작품이고요. 여기까지만 일단 설명을 드리고 네. 제83회 골든글로브와 31회 크리틱스 초이스 어워즈 등에서 티모시 샬라메에게 남우주연상을 안긴 작품이기도 합니다.
0: 지금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티모시 샬라메가 어딘가를 다급하게 뛰어가는 것 같은 네. 스틸컷을 사용하고 있어서
1: 마치 트레인스포팅 같은 네. 느낌의
0: 포스터만 봐서는 이게 탁구를 치는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를 네. 사실은 짐작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또 다른 포스터를 보면 분명 탁구채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영화는 스포츠 영화일까요?
1: 공개된 어떤 스틸을 보더라도 이 영화를 짐작하실 수 없을 거예요. 네. 일단 그 속도감 있게 뛰어가는 컷은 일찌감치 좀 공개가 된 스틸 컷이어서 네. 영화를 보기 전에 저게 어떤 장면일까 엄청 제가 궁금해하던 장면이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렇게까지 역동적인 에너지가 있으려면
0: 그 정도면 보통 돈가방 정도는 네. 이제 들고 도망가야 되는 거죠.
1: 뭔가 도망가는 상황 말고는 나올 수가 없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네. 저게 뭐 어떤 상황일까 했는데 사실 본편에서의 그 장면은 중요한 장면이긴 한데
0: 맞아요, 맞아요.
1: 뭐 이 사람의 서사와 막 그렇게 크게 관련 있는 어떤 뭐 대단한 장면은 아니에요. 근데 스포츠 영화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일단 티모시 샬라메가 이 주인공 마티를 연기하기 위해서 탁구를 연습한 기간은 6년입니다. 이 사실은 되게 유명하죠. 그러니까 프렌치 디스패치가 칸 영화제에 갔을 때도 탁구를 쳤고 듀온 파트 2를 찍고 있을 때도 뭐 부다페스트, 아부다비 같은 데 가서 또 탁구를 쳤고 그리고 원카를 촬영하면서는 아예 런던에서 탁구 레슨을 받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다른 영화를 촬영하는 과정에도 손에서 탁구채를 놓지 않았던 건데 실제로 그렇게 놓지 않았던 집념이 이 영화의 탁구 경기 장면에서 거의 빛을 발하는 수준이에요. 뭐 CG도 당연히 썼지만 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네. 그런데 마티 슈프림이 스포츠 영화인가 하면 사실 약간 물음표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스포츠 영화의 클리셰들이 있잖아요. 뭐 피나는 훈련 장면, 그리고 큰 깨달음을 주는 코치와의 만남 뭐 이런 네. 되게 예상 경로의 사건들이 있는데 이 영화는 전혀 그런 경로를 따르지 않고요. 심지어 가장 스포츠 사유 영화로서의 결격 사유 같은 게 있다면 마티가 별로 응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스포츠 정신을 장착한 응원하고 싶은 인물이라기보다 저는 미국 스포츠계의 전설이 될 거예요. 만 그냥 우기는 되게 어린아이 같은 캐릭터로 초반에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그 본인의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여정인데 사실 이 영화는 그 과정이 굉장히 치밀하지 않은 범죄사기극의 모습을 닮아있다라는 게 마티 슈프림의 좀 특이한 점이고요. 정말 흥미진진한 탁구 경기도 있고 한밤에 엄청난 자동차 사고도 있고요. 예상치 못한 총격전이 나오는가 하면 아찔한 불륜도 있고 그리고 갑자기 호텔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 같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한밤에 전신주가 넘어져서 화재가 나는 사건도 있어요. 이게 한 영화에 다 나올 수 있어요. 마티 슈프림이라면.
0: 그리고 개도 나옵니다.
1: 네. 너무 중요하게 나오죠.
0: 여기까지.
1: 그러니까 전형적인 스포츠 영화를 상상하시면 전혀 뭐 예상하지 못했던 풍경들의 연속이실 것 같고요.
0: 나름 또 세계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는 영화이기도
1: 네,
0: 합니다.
1: 네, 엄청나게 많은 도시가 등장을 하죠. 심지어 피라미드도 잠깐 나오고 그럼요, 네. 영화고 그러니까 탁구대의 랠리를 보면 우리가 사실 정말 쉴 수 없이

0: 뭔가가 핑퐁핑퐁 하는 느낌을 받잖아요. 딱그 랠리의 에너지를 닮은 영화라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게 149분 동안 펼쳐지는 거죠. 그 랠리가 엄청난 광기의 랠리로서 되게 정신없이 화려한 막 카니발처럼 이 시간이 흘러가고요. 마티 슈프림은 실존 인물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50년대부터 97년까지 선수로 활약했던 미국 탁구 챔피언인 마티라이스만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실화를 가지고 만든 작품인데요. 그런데 그 사람의 어떤 경기력이나 선수로서의 이력을 가져왔다기보다 그 마티라이스먼이라는 사람 자체가 카리스마랑 허풍이 좀 있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경기를 하는 선수의 캐릭터 자체가. 그래서 그런 성격적인 특징만 좀 가져온 것에 이 영화는 좀더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보통 많은 분들은 티머시 샬라메의 신작으로 이제 이 영화를 기대하고 있을 거고, 이 감독의 전작들을 좀 챙겨본 사람이라면 사프디 감독의 신작이라는 점도 사실 기대 요인일 거고, 이번에는 사프디 뒤에 형제가 안 붙네? 라는 점을 조금 궁금해하면서 또 기대하는 영화이기도 할것 같아요.
0: 우리나라에는 굿타임 언컷 잼스 같은 영화들로 사프디 형제라는 이름이 알려졌고, 말 그대로 사프디 가문의 형제들이 둘이 같이 조시 사프디, 베니 사프디 두 감독이 영화를 만들어서 전 세계 감독들에게 조금 신선한 영향을 준 시기가 있었죠. 2017년 뭐 2010년대 후반까지. 그래서 그들이 이제 어떤 이유로 결별을 하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영화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혼자 작업을 하게 된첫 번째 조시 사프디의 영화가 바로 마티 슈프림인 거고요. 그렇게 혼자 영화를 만들면서 손을 잡은 대스타가 바로 티모시 샬라메인 것이죠. 이 영화의 오프닝이 좀 당황스럽죠. 그러니까 그 오프닝 시퀀스가 결국 되게 중요한 하나의 복선이 되거든요. 그런데 마티가 거기까지 당도하려면 넘어야 될 산이 너무너무 많은 게이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에서 마티를 둘러싼 모든 소동이 왜 일어나냐면, 그냥 국제 대회에 가겠다, 거기에 서겠다, 난 최고가 되겠다라는 그 집착 때문에 모든 게 벌어지는 건데, 시대 배경 자체가 아시아에서에는 이미 열풍이지만 미국 사람의 대다수가 탁구가 뭔지도 모르고 탁구에 관심도 없던 시기인데, 이 남자는 그냥 탁구의 인생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본인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갈취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냥 돈을 훔친 거죠. 돈을 훔쳐서 런던 세계 선수권 대회에 나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일본 선수인 엔도를 만나서 패배를 하게 돼요. 패배를 했을 때이 사람의 절박함은 어디로 가냐면 다음 도쿄 대회. 도쿄 대회 갈 거야. 이렇게 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우연히 런던 체류 중에 만났던 전직 여배우 K와의 조금 더 복잡한 관계들도 생기고, 그의 남편의 재력을 이용하려는 마티의 좀 불순한 의도 같은 것도 폭발을 하게 되고, 또 자신의 연인을 둘러싼 되게 복잡한 상황들도 생기는데, 이 모든 게 그냥 마티에게는 이용할 수 있거나 아니면 방해물이거나 이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거짓말과 타인의 상황을 이용하려는 게이 사람의 과정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맹목적이고 병적인 집착이 사실 좀 불편한 순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막 펼쳐지는 레이스를 보다 보면 이 감독은 왜이 이야기를 선택했을까? 왜 혼자 홀로서기를 할때 이런 영화를 만들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전에 사프디 형제로서 작업을 했을 때 계속 각본을 같이 작업했던 그 각본가와 이번에 손을 잡은 작품이라 이전 작품의 향기들이 사실 좀 진하게 같이 느껴지는 작품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동생 베니와 공동작업을 이어오다가 처음으로 단독 연출한 작품이지만, 그 각본가와의 협업 덕분에 기존 연출작의 분위기와 흡사하면서 대신 지금까지 읽어온 그 창작자의 개성이 엄청나게 큰 규모의 자본을 만난 거죠. 그래서 그게 좀 확장되는 실험대 같은 차원의 이야기라면, 여기에 지금 한창 배우로서의 야심이 엄청나게 있는 티모시 샬라메가 더해진 거예요. 그래서 마티 슈프림을 보면 여기 영화에서의 마티의 야심이 그냥 이두 사람의 야심 같아요. 그러니까 이두 아티스트가 끝까지 밀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게 지금 스스로를 향한 증명이구나. 그리고 야망이라는 감정이구나 라는 게 엄청나게 느껴지는 작품이고 왜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생각이 들었냐면 아메리칸 드림이야말로 타고난 배경이 없어도 본인의 재능과 노력

만 있다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게 아메리칸 드림의 기초적인 사상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주변의 것을 이렇게 취하는 데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장악하려는 어떤 그 야심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과 사실 이두 사람, 그리고 영화 안에 마티의 야심이 되게 공명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제가 저 얘기는 아마도

0: 마티와 불륜 관계를 맺는 그 배우가 마티의 속셈을 알지만 그냥 기꺼이 이용당하는 중이에요, 마티에게.
1: 네.
0: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넌 역겨워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은 마티는 그래, 뭐 난 역겨운 사람이야 라는 표정으로 그냥 이 모든 걸 감내하는데 저는 이 대사가 굉장히 심오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 난 가끔 역겨운 짓도 해. 그리고 꼴보기 싫은 짓도 해. 근데 뭐, 난 그냥 최고가 될 거야. 라는 그냥 야심으로 가득한 작품처럼 저에게는 보여요.
1: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영화 안 보신 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티모시 샬라메는 어떤데?
0: 일단 저는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마티 마우저를 보는 마음이 되게 복잡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 사람의 마지막 경기 장면에서 거의 최고조에 달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보는 복잡한 마음이.
1: 네.
0: 왜냐하면 상대 선수와 어떤 겨루기를 하게 되는데 상대 선수는 전 국가적인 열망을 지금 등에 업고 있는 상태고 마티는 철저하게 혼자고 거의 미국적 개인주의의 표상처럼 거기에 탁구채를 들고 서 있는데 사실 이 경기에서 승패보다 중요한 거는 엄청난 접점 이후에 짓는 이 사람의 표정이에요. 바닥에 들어 누워서 짓는 표정. 근데 저는 그거 하나로 사실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서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이 사람을 바라보던 복잡한 마음이 아 저거 지금 하고 싶어서 이 영화 선택했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면서 그 장면 이후에 드디어 마티가 자기 자신을 넘어선 자기 자신의 꿈보다 중요한 무언가가 인생에서 있을 수도 있다. 있을지도 모른다 라는 사실과 나의 엄청났던 열망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 정도로는 앞으로도 쓸 거지만 그래도 지나간 챕터로 남겨둬야 하는 법을 배우는 어떤 순간이 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는 게 때로는 나에게 닥치는 아주 필연적인 인생의 변화에 앞서서 그냥 내가 풀어야 하는 되게 잔인한 시험지다라는 걸 다 받아들인 어떤 장면이 있는데 이 장면 하나로 더 설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Call Me By Your Name이라는 영화가 마지막 장면을 정말 잊을 수가 없잖아요.
1: 아, 그럼요.
0: 벽난로 앞에서 정말 조용하게 눈물 흘리는 소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슈퍼스타의 탄생을 그냥 거의 목격하게 되죠. 그런데 마티 슈프림의 엔딩에서도 티모시 샬라메가 엄청나게 울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묘하게 그 Call Me By Your Name의 장면과 계속 합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엔딩은 그 느낌과는 다르지만 여전히 아, 이 사람은 대체 불가다 지금. 이 동세대에 동시기에 이 사람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자기의 현재 좌표를 완전히 그냥 알려버리는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선사를 해요. 그리고 이 에너지, 이 자신감, 이건 지금 아무도 따라올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하죠.
1: 그야말로 아무도 말릴 수 없다.
0: 네.
1: 네, 정말.
0: 본인이 슈퍼스타임을 너무 잘 알고
1: 네.
0: 너무 그걸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1: 지금 티모시 샬라메의 기운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말릴 수 없구나라는 네. 게 이 영화에서 증명이 되더라고요.
0: 네.
1: 네. 우리가 보통 멱살 잡고 끌고 간다고 하는데 이 영화 자체의 흐름을 티모시 샬라메가 그냥 끌고 갑니다.
0: 네. 네. 멱살 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난 달릴 테니 따라와의 느낌인 거죠.
1: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배경은 1950년대인데 사용하는 음악들의 또 상당수는 80년대 음악들을 네.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서로 부딪히는 것도 또 굉장히 재밌는 효과를 만들어내거든요. 며칠 전에 들려드리기도 했던 수많은 영화들이 사랑했던 그 노래. 근데 마티 슈프림을 보고 나면 아마 한동안은 이 영화의 노래로 기억하게 될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듣고 이야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0: Just for Pierce의 노래 영화 마티 슈프림에서 듣고 왔습니다. 자, 두 번째 영화는 뭐죠?
1: 두 번째 영화는 오늘의 주제에 조금 더 걸맞은 작품입니다. 네. 아마도 이 영화의 에너지로부터 많은 것이 파생된 것이 마티 슈프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네. 2018년작 사프디 형제, 조시 사프디, 베니 사프디 감독 연출의 굿타임입니다.
0: 사프디 형제라는 이름을 외워둬야지 네. 라고 생각한 아마 시작이 네. 많은 분들께 굿타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1: 맞아요. 이 영화는 그 형제 감독처럼 한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동생이 지적 장애를 앓고 있고 네. 형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뉴욕에서 살아갈 방법이 없다. 이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그냥 비참하기만 하고 뭔가 새로운 삶을 지향해야 해.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해. 라고 마음먹게 되면서 이제 그의 모든 계획이 형제를 점점 더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간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들이 삶을 바꾸기 위해서 가장 처음 결심하는 게 은행털이죠. 근데 이게 잘 될 리가 없거든요. 딱 봐도. 그래서
0: 누가 봐도 어설퍼 보이기 때문에.
1: 네. 네. 그래서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데는 어찌어찌 성공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계획이 엉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홀로 구치소에 수감되는 상황이 생기고 코니는 그런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형제 애초에 목적이었던 뉴욕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혼자만의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0: 자, 사프디 형제의 능력을 알아보는 배우들의 등장인가요?
1: 일단 사프디 형제가 이 영화로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전에 2014년에 Heaven Knows What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0: 들었는데 이 굿타임의 주연 배우, 그러니까 형 코니를 연기하는 배우인 로버트 패틴슨이
1: 네.
0: 한창 그 트와일라이트 시리즈의 왕자님으로 정말 열풍일 때 사프디 형제에게 이메일 한 통을 보내게 된 거예요. 저 헤븐 노우즈 왓의 스틸컷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다음 영화 찍을 계획 있으세요? 라는 이메일을 배우가 보낸 거죠.
1: 스틸컷만 보고요?
0: 영화는 안 보고.
1: 어머나.
0: 근데 그 스틸컷이 이 영화의 주연 배우인 아리엘 홈즈라는 배우가 분홍빛 조명에서 이렇게 있는 스틸 사진인데 그 스틸을 보고 그냥 뭔가 직감한 거예요. 이 감독들 대단하겠다라는 직감을.
1: 촉이 좋네.
0: 네. 그래서 사실 굿타임이 로버트 패틴슨을 위해서 각본을 쓴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각본을 쓴 다음에 패틴슨에게 연락을 한 게 아니라
1: 네.
0: 그래서 원래는 감옥에서 탈옥하는 영화를 썼대요. 그러다가 이제 이걸 약간의 하이스트 무비로 방향을 튼 건데 완성된 각본과 영화를 보고 패틴슨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아, 이 영화는 뉴욕 퀸즈에서 살아가는 정신적으로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등장하는 진짜 하드코어한 은행 강도 영화다. 근데 정말 적절한 설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로버트 패틴슨과 짝을 이룬 그 지적 장애를 가진 동생을 어떻게 캐스팅을 해야 하나.
1: 네.
0: 그 닉 역의 캐스팅을 막 제작진이 고민을 하다가 베니 사프디가 아 그냥 내가 할게라고 이 된 사연은 발달 장애가 있는 배우들을 캐스팅하려고 원래는 알아보는 상황이었고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1: 네.
0: 하지만 촬영의 일정이나 그리고 이 영화 가지고 있는 어떤 에너제틱한 액션 장면들을 생각했을 때 그들이 좀 불편해할 만한 상황까지 몰아붙여야 되는 그런 어떤 스케줄이었다는 거죠.
1: 실제 장애를 갖고 있는 배우를 네. 캐스팅하고 싶긴 했지만
0: 네.
1: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다.
0: 네. 네. 그래서 아 그건 좀 옳지 않은 방향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지적장애를 가지지 않은 배우들을 알아봤는데 배우들이 배역을 연기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캐릭터를 계속 생각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초고 나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베니가 하게 되면서 그런데 이 사람이 배우로 알려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또 선뜻 뭔가 이걸 허락해주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체중을 늘리고 말투도 연기하고 이 캐릭터 분장을 한 다음에 오디션 영상을 직접 제작을 했다고 해요. 그런 일련의 상황 끝에 베니 사프디가 이 영화의 닉 역할을 하게 된 거고요. 이 영화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형제가 공동 연출하면 현장에서 어떻게 롤을 나누죠? 이런 질문들이었는데 연기를 할 때는 온전히 조시 사프디가 그 모든 것에 관장을 하고 만약에 베니 사프디가 연기를 하지 않을 때는 주로 음향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은 영상 그리고 뭐 동생은 음향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좀 나눠서 본인의 분야를 정리하는 편이고 이런 베니 사프디 감독의 일화를 포함해서 전문 배우가 아니었던 사람들과 같이 작업을 하는 면에서는 어떤 지점에서는 저는 이 형제 영화가 션 베이커의 영화랑 닮은 결들도 조금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1: 그렇네요.
0: 네, 사실 조시 사프디는 비전문 배우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갑작스러운 스타라는 표현을 쓰는 배우거든요.
1: 션 베이커는 신인 배우라고 쓰던데 네, 이분은 네. 또 갑작스러운 스타라는 네. 표현을 쓰네요.
0: 왜냐하면 타고난 연기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냥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과 우리는 작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처음 연기하는 배우라는 표현이 훨씬 적절하다라는 표현을 썼고요. 이 영화의 세계적인 성공 이후에 언컷 잼스라는 차기작의 총괄 프로듀서 중 한 명으로 마틴 스코세이지가 네. 붙었죠.
1: 그래서 굿타임도 그렇고 특히 언컷 잼스나 마티 슈프림을 보면 뭐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은 게 마틴 스콜세지 뭔가 초기작을 보는 느낌이 있다고 저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0: 네.
1: 근데 역시 다 생각이 비슷하더라고요. 마틴 스콜세지
0: 나의 어린 시절 같은
1: 뭐 해외 어떤 평들을 봐도 마틴 네. 스콜세지 이름들이 자꾸 이제 언급이 되는 걸 보면 아무래도 배경이 또 뉴욕이기도
0: 뉴욕이고,
1: 하고
0: 네.
1: 뭐 흔히 말하는 뭐 뒷골목 아니면 뭐 밑바닥 인생
0: 네.
1: 뭐 이러한 좀 연관성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체적인 수다스러움과 어떤 호흡도 마틴 스콜세지의 느낌이 있네. 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보게 돼요.
0: 어떤 범죄와 연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에 특히 의식했든 의식하지 않았든 마틴 스콜세이지를 비롯한 그들 세대의 레퍼런스로부터 벗어나긴 좀 어렵죠.
1: 이상한 위안을 주는 영화인가요?
0: 아, 사실 저는 이 영화를 좋아하면서 되게 싫어해요. 무슨 얘기냐면 보는 내내 너무 힘들어요.
1: 근데 사프디 형제 영화들 다 그렇지 않아요?
0: 네.
1: 그래서 사실 언컷 젠스도 그렇잖아요.
0: 언컷 젠스 마지막

0: 슈프림을 가면 정말 이위 떡 벌어지는 결말까지 가죠.
1: 마티 슈프림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약간 걱정이 되는 게 이거 되게 짜증내는 관객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내가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영화 볼 때 좀 받는 분들은 이 캐릭터들을 좀 힘들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0: 저는 짜증나는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신경쇠약에 걸릴 거 그러니까 제가 시름시름하고 있는 게 막 느껴지는데 아까 제가 션 베이커를 잠깐 언급했잖아요.
1: 네.
0: 저는 션 베이커가 그 성노동자들을 주인공으로 만드는 영화들에서 특히 그가 받고 있는 어떤 비판의 측면들을 다 수용을 하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되게 이상한 인간애 같은 게 있거든요. 그 세상에 대한 되게 인간애라고 표현하면 너무 폭넓은 표현인 것 같고 좀 너무 순진한 낙관 같은 게 항상 션 베이커 영화에는 있어요.
1: 네.
0: 그런데 샤프디 형제 영화에는 그게 없어요. 그 순진한 낙관이라는 게 없고 그래서 굿타임을 보고 나면 이게 어떻게 굿타임이야? 이 영화의 대세 무엇이 이 영화의 제목을 굿타임으로 하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일단 이 모든 게 동생을 시설에 맡기지 않으려고 시작한 형의 멍청하지만 좋은 마음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자기들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게 현실을 돌파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 건데 그게 정말 멍청하게도 은행 강도인 거죠. 그래서 성공하는 듯하지만 사실 지폐 뭉치 안에 있던 염료 폭탄이 터지게 되면서 그 스틸을 보시면 온통 빨간 걸 다 뒤집어 쓴 장면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염료 폭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잡혀간 동생은 감옥 안에서 잘 적응할 리가 없잖아요.
1: 네.
0: 그래서 문제가 생겨서 또 병원으로 이송이 되고 병원으로 간 동생을 빼내왔는데 알고 보니 병원에서 내가 데려온 게 동생이 아니고 이런 너무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 또 이 사프디 형제가 재미있게도 미국이 얼마나 부조리한 나라인지를 또 기가 막히게 이 안에서 보여주거든요. 이를테면 실제로 여러 백인 범죄자들이 하는 행동의 패턴이었던 누가 봐도 가짜 티가 나는 흑인 가면을 쓰고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뭐 여기서 코니가 IT 이민자 가족을 좀 이용한다던가 그래서 피부색 때문에 나는 백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해자로 보이지 않을 만한 어떤 상황을 만든다던가 그래서 피해자가 범죄자로 오인되게 되는 어떤 상황을 피부색을 절묘하게 이용해버린다던가 이런 짓들도 서슴지 않아요. 정말 엉망진창의 과정으로 달려가는데 이 모든 과정을 엄청난 클로즈업, 엄청나게 흔들리는 핸드헬드 그리고 뭐 밤에 놀이공원 같은 공간을 통해서 네온사인 같은 불빛을 계속 비추는 너무 현란한 카니발처럼 또 영화를 이 감독들이 만드는데 근데 또 이거 35mm 영화 필름으로 찍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보다 보면 그냥 스크린에 펼치는 배우의 얼굴이라는 그 영화적인 영토를 미친 듯이 탐험하고 싶다는 그 욕망으로 막 드글드글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 영화가 비판받는 지점도 있어요. 너무 정신없고 산만하다. 그리고 어떤 스타일로 모든 약점들을 가려버린다 그냥 대충 뭉개고 달려간다 이런 단점들도 있고 비판받는 지점도 있고 실제로 일렉트로닉 기반의 사운드 트랙이기 때문에 계속 불안하고 계속 뛰는 어떤 맥박을 강요받는 듯한 느낌도 들어요.
1: 네.
0: 그런데 이렇게 엉망으로 달려가는 가운데 희한하게 너무 이상한 위안이 있어요.
1: 그렇다니까요.
0: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정리했어요. 파괴적인 사랑도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영화 속 인물들은 누군가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그 누군가가 자기 자신일 때도 있어요.
1: 네.
0: 그게 자기 자신이거나 자기 자신의 욕망일 때도 있지만 타인을 향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 파괴적인 사랑과 그 사랑의 과정에서 막 떨어지는 그 파괴적인 부산물들을 엄청나게 에너지 있게 바라보는 게 사프디 형제 영화의 특징인 것 같아요.
1: 주인공들을 보면 거짓말을 일삼는 주인공들인데 역설적으로 제일 솔직한 인간들이라는 게 네. 사프디 형제 캐릭터의 희한한 점이에요.
0: 네, 그러니까 체면 치레를 안 하는 거죠.
1: 네, 네. 너무 솔직해서 너무 또 거짓말을 잘하는 오히려 네. 되게 기묘한 캐릭터를 만나게 되는.
0: 네.
1: 그래서 조금 흔히 말하는 기빨리는 영화이긴 한데 또 재미있기는 엄청나게 재밌고 지루할 틈이 없는 영화를 늘 만들어내죠.
0: 저는 심지어 굿타임이라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보는 내내 너무 스트레스고 너무 재밌는데 마지막 장면에서 심지어 약간 따뜻했어요. 이 영화가 저에게 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감흥을 받으면서
1: 네.
0: 이후에 이제 언컷 잼스도 엄청난 기대를 하고 보았다가 마지막에 정말 입을 떡 벌리고 극장을 나왔던 기억이
1: 설마 있어요. 이럴 줄은 네. 했는데 이렇게.

0: 이렇게 되는. 그래서 아마 굿타임과 언컷 잼스 뭐 두 편 다 보셨거나 한 편이라도 보신 분은 마티 슈프림이란 영화가 어떤 분위기로 전개될지 네.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1: 맞아, 조금 익숙하게 선행학습을 네. 한 관객들이시겠죠.
0: 근데 아마 그 이들의 전작을 한 편도 안 보고 마티 슈프림을 보시면 저는 그 반응이 너무 궁금하고요.
1: 저도요.
0: 너무 궁금하니 이 사람의 전작들을 빨리 찾아보고 싶다고 생각하는 관객도 있는가 하면 내가 이걸 왜 봤지? 하면서 땅을 치고 후회할 관객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다.
1: 사실 그런 영화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뭐 이 영화 어때? 라고 말했을 때 그냥 뭐 다 괜찮아 라고 말하는 그 평준화된 어떤 영화들도 필요하지만 네. 그런 영화들만 나오는 건 사실 재미가 없죠. 관객 반응이 너무나 궁금한 오랜만에 네. 영화가 당도했습니다. 마티 슈프림.
0: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여러분들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마티 슈프림 그리고 굿타임 오늘은 두 편의 영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뵐게요.
1: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마티 슈프림의 음악을 담당한 다니엘 로파티는 굿타임의 음악도 역시 담당을 했었죠. 원 어트릭스 포인트 네버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다니엘 로파티의 스코어입니다. 굿타임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지금까지 FM영화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1: 대관령 깊은 숲에서 시작된 단호의 신명이 남대천 물길을 따라 6월의 하늘을 가득 채웁니다. 조상들이 일궈온 이 거대한 축제는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매듭이죠.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 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 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0: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릉에서 보내드리는 HLAFO FM, MBC 강원영동 FM입니다.

초단파 94.3MHz 출력 10kW로 방송되는 저희 MBC 강원영동은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밝고 빠르고 알찬 전달의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MBC 강원영동 라디오의 방송 편성 책임자는 홍두희, 광고 책임자는 신준군입니다. 건강한 라디오 MBC 강원영동과 함께 오늘도 밝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재난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말씀드립니다. 평상시에 비상 대피로 및 대피 시설을 정확히 확인하고 비상구 및 출입구의 위치와 이상 유무를 확인합니다. 대피 준비 시에는 기상특보 및 재난방송을 주의 깊게 청취합니다. 하수도의 역류 및 저지대 도로 침수 등 이상징후 발견 시는 즉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연락을 해 지시를 받습니다. 대피 경보 시에는 경보 사이렌 등 경보방송을 주시합니다. 침착하게 행동하며 가족과 떨어지지 말고 공동으로 행동합니다. 정해진 대피로를 통해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재난 발생 시 안전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0: 검색창에 그레인룸을 검색하세요. 일반 식품 광고입니다.
1: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지긋지긋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1: 딱 한 번만
2: 티어실 원스야
1: 싹 한 번에
2: 티어실 원스야
1: 무조맨
2: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액 뿌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0: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읍 늑구리 은행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1: 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동해안의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곳은 오랜 시간 우리 지역민들이 땀 흘려 갖고 온 소중한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아름다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따뜻한 인심을 나눌 때 우리 고장은 누구나 다시 찾고 싶은 매력적인 지역이 됩니다. 지역의 힘이 미래를 엽니다. MBC 강원영동 캠페인은 편하고 자유로운 곳 강릉 불란사항경 강릉 보헤미안 박이주커피와 함께합니다.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3: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2: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야구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바로 볼 배합이죠. 투수가 아무리 엄청난 강속구를 가지고 있어도 그것만 계속 던진다면 네, 타자한테 홈런을 맞을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중간중간 느린 커브도 섞고 유인구도 던져줘야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구에서 볼 배합이 중요한 것처럼 대화를 할 때도 말 배합이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묵직한 직구 같은 조언만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요. 중간중간 아니 그래서 그때 그건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흐름을 바꾸는 변화구 같은 말도 넣고요. 공의 비행 속도가 갑자기 뚝 떨어지는 체인지업처럼 어느 시점이 되면 말의 템포도 늦출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불쾌지수가 높아지는 계절이 시작된 만큼 대화를 할 때도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월 1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0: 7월 1일 수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클래지콰이의 생애 한가운데였습니다. 맞아요. 야구에서 중요한 게 볼 배합이죠. 그러니까 보통 야구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피지컬이 좋으면은 던지면 치면 끝 아니야 하는데 이런 수싸움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힘든 뭐라고 하나요? 포지션 중에 하나가 포수이거든요. 아, 제가 또 야구를 이렇게 잠깐 설명하니까 갑자기 또 쑥스럽네요. 아, 그러니까요. 말을 할 때도 그래서 신경을 항상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만 말하면은 누군가 항상 꼭 상처를 받는 일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해줄 때 또 해줘야 하지만 또 위로를 할 때는 위로도 해야 하고 그런 스킬이 주어진다면 사회생활 정말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7월의 첫날입니다.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겠습니다.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수요일은 퀴즈 도망자들 함께하죠. 0785번님께서요. 회사 안 가고 혼자 영화관 가서 팝콘에 음료 마시며 하루 종일 영화나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아이고, 얼마나 혼자 가고 싶으시면 하루 종일 혼자 있고 싶다고 영화관에. 네, 이렇게 혼자만의 일탈을 꿈꾸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시간의 주인공입니다. 오셔서 상상으로나마 같이 도망쳐 보자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 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 열차.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오, 그래.
3: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엔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전화 1544-1919.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 나라 아나브라.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2: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1414번님, 양이들이 밥 달라고 깨워서 이 아침 저는 고양이 밥 주러 방에서 거실로 출발합니다. 보리야, 나리야, 많이 먹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고양이들이 리짜 돌림이네요. 보리, 나리. 맞아요. 밥 달라고 아침만 되면 그렇게 문을 긁는다고 하더라고요. 덕분에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잠이 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던데 부지런히 일어나면 좋죠. 1414번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우리 보리, 나리도 똑같이 행복한 하루 보내요. 7549번님, 지난 금요일에 군대에서 전역했어요. 가을에 복학하는데 그 전에 이것저것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일찍 일어나 동네 뒷산에 가며 방송 들어요. 어우, 전역하셨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아직 그 군대에서의 라이프가 좀 마음에, 몸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건가요? 늦잠을 잘 법도 한데 일찍 일어나서 뒷산까지 가다니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네요. 복학 전까지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재성님, 이 방송 들으니 자전거 타고 출근하는 분들이 많던데 저도 김포에서 자전거 타고 강남으로 출근 중입니다. 늘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자전거 세우고 길 잠겨요. 오늘도 파이팅! 그럼 저는 다시 출발해보겠습니다. 우와, 진짜 대단하시네요. 김포에서 강남이요? 거리가 꽤 되지 않나요? 힘드실 것 같은데. 이걸 매일 하시는 건 아니겠죠? 설마. 굉장히 건강하실 것 같습니다. 아침에는 습한 기온이 이제 조금씩 올라오긴 하던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출근도 잘하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이순옥님, 영디, 요 며칠 바람도 산들산들 불고 기온도 적당해서 기분 좋게 초여름을 즐기고 있었는데 다시 더워진다니 찐 여름 맛을 볼 준비를 해야겠어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신청해요 하셨습니다. 맞아요, 순옥님. 제주도랑 그 남부 쪽 지역은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름이 왔습니다. 그 전까지 이 초여름만 좀 더 즐겼으면 좋겠어요. 무사히 또 지나가고 장마 준비하시는 분들도 철저히 대비해 주시고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함께해요.

하이키의 여름이었다 듣고 오셨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정기순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저희 엄마 텃밭의 이름은 주렁주렁인데요. 이름에 걸맞게 작물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지금은 작물들 목마르지 않게 물 주러 가는 길입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하는 그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델리스파이스의 차우차우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 텃밭에도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군요. 주렁주렁. 애정이 좀 더 높아지긴 하겠죠. 그래서인지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이렇게 비가 한동안 꽤 안 왔죠, 또. 근데 이제 장마라고 하니까 또 식물들 너무 물 많이 먹지 않게 또 관리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1414번님, 김재성님께는 선크림 보내드릴게요. 3132번님 새싹이십니다. 매일 가게 문을 아침 7시 정도에 열다 보니 라디오를 켜면 늘 영디의 마지막 멘트가 흐르곤 했는데요. 오늘은 일 때문에 일찍 도착을 했더니 상큼한 목소리를 더 오래 들을 수 있어 좋네요. 하루 종일 불 앞에서 더위와 싸워야 하겠지만 라디오 들으면서 기운을 모아보겠습니다. 아, 제 입장으로서는 너무나 감사한데 이게 또 일 때문에 일찍 나오신 거니까 괜히 또 제가 다 죄송스럽고 막 그러네요. 요리하시는 거죠? 주방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요. 여름에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요? 아무리 에어컨을 세게 튼다고 해도 그 바로 불 앞에서 일하는 거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컨디션 관리 잘 해주시고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김은자님은요. 6월 30일 어제 남편이 마지막 근무를 마쳤어요. 한 번도 이직을 하거나 장기 휴가를 낸 적이 없이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한 건데요. 정들었던 일상과 이별을 한 남편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여보, 35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가족을 위해 주먹 불끈 쥐고 새벽마다 혼자서 걸었던 그 고단했던 길을 이제는 나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요. 당신의 남은 날들이 지나온 날보다 더 멋질 테니까 아무 걱정 말아요.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할게요. 라고 이렇게 감동적이고 멋진 말씀을 남겨주셨네요. 아, 근데 아버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남편분 35년 동안 이직도 안 하시고 장기 휴가도 가신 적이 없다고요? 맞아요. 약간 우리네 아버지들의 모습이 다 비슷할 것 같기는 합니다. 요즘은 또 너무나 할 일들이 또 많고 또 이렇게 같이 걸어주겠다는 아내분도 있으니까요. 네, 좀 허전하고 또 허탈함도 있고 그러겠지만 그래도 행복한 인생의 이막 저도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5361번님, 딸내미가 기말고사를 칩니다. 저번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네요. 결과가 어찌됐든 준비과정이 중요하다라는 걸 배웠으면 합니다. 노래는 YB의 흰수염고래 신청해봅니다. 저도 이걸 어릴 때는 몰랐거든요. 그냥 시험은 성적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건 것 같아요. 준비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성과를 낼 일이

어릴 때는 시험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 결과도 결과지만 너가 그렇게 노력했고 열정을 쏟은 무언가가 있다는 거를 항상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도 시험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요. 네, 기말고사 공부 열심히 하고 또 시험 결과 잘 나왔으면 하네요. 그럼 신청곡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YB의 흰수염고래 함께 할게요.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제주와 남부지방은 장마철에 돌입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지만 시작부터 존재감이 아주 큰데요.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발효됐고요.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으로는 호우주의보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하루 제주도에는 최대 120mm 이상, 남부지방으로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충청도로도 5mm 안팎의 비가 오겠습니다. 장맛비는 내일 소강상태 보였다가 다시 또 모레 오후부터 제주도부터 다시 오겠고요. 반면에 중부지방은 오늘도 서울이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또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오후 한때 강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이 많이 있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 곳곳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곽정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만 알고 있어도 좋지만 같이 알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건네는 아침 질문. 그거 아세요? 요즘 시중에서 날개 없는 선풍기 자주 접하게 되죠. 어? 저거 분명히 가운데가 뻥 뚫려 있는데 어떻게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날개를 없앤 게 아니라 숨긴 거라고 합니다. 그 원리를 3단계로 쉽게 알아볼까요? 우선 1단계, 바닥에서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선풍기 아래쪽 받침대를 보면 작은 구멍들이 송송 뚫려 있는데요. 그 안에는 비행기 제트 엔진처럼 생긴 강력한 모터와 회전 날개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켜면 받침대 안에 강력한 모터와 날개가 주변 공기를 빠르게 빨아들이는 거죠. 그럼 2단계, 좁은 틈새로 공기를 쥐어짭니다. 빨아들인 공기는 위쪽 둥근 링으로 올라가서 아주 좁은 틈새로 빠져나갑니다. 호스 끝을 누르면 물이 세게 나가잖아요. 그것처럼 공기가 압축되면서 엄청나게 빠른 바람으로 변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단계, 이게 바로 제일 핵심인데요. 주변 공기까지 보너스로 끌고 가요. 좁은 틈에서 나온 공기가 엄청난 속도로 앞으로 튀어나가면 다른 공기들도 거기에 휩쓸리게 되겠죠. 이때 주변에 힘센 공기들이 어? 저기 자리가 비었네? 채우러 가자! 하고 왔다가 그 공기마저 거대한 흐름에 휩쓸리게 되면서 처음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한 바람이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오늘 알게 된 것 한번 정리해볼까요? 받침대 속 숨은 날개가 공기를 빨아들인 뒤 그 공기를 위쪽 좁은 틈새로 강하게 뿜어내면서 주변 공기까지 함께 도미노처럼 끌고 오기 때문에 날개 없는 선풍기는 강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0: 오케이.
1: NCT UC의 서프 듣고 오셨습니다. 그거 아세요? 오늘은 날개 없는 선풍기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아, 역시 저는 문과생이라 그런지 이렇게 과학 잘하는 사람들 너무 부러워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반 선풍기로도 충분하다고 할 수도 있고 에어컨도 이미 너무나 잘 발달이 돼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발전을 시키는 거죠. 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할까요? 네, 그럼 이제 퀴즈 도망자들 만나러 가볼게요.

0: 아침에 눈 떴는데 한숨부터 나올 때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있으시죠? 아, 도망치고 싶다. 지금부터는 상상으로나마 어디론가 도망쳐 보려고 합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길 바라는 도망자들을 위한 퀴즈
1: 도망자들.
0: 퀴즈 도망자들은요, 이 시간 회사 안 가고 학교 안 가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은 분들을 위한 퀴즈입니다. 그럼 바로 오늘의 도망지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이 흥겨운 분위기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출근길에 업무 관련해서 다이렉트 메시지, 이 DM을 보내다가 아, 난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업무 DM만 보내면서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다른 DM인 EDM을 즐기러 도망쳐봤습니다. 여기는요, 관객과 아티스트가 물총싸움을 하면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워터밤 현장이고요. 오, 저기 미리 말씀을 드리는 순간 제 머리 위에서 물 세례가 쏟아지고 있어요. 우와, 오비의 곡을까지 만반의 준비를 저 다 하고 왔는데도 지금 완전히 다 젖었어요. 어떡하죠? 저만 당할 순 없죠. 우리 빵그레 분들도 한번 맞아보세요. 어떻게 좀 더위 날아가셨나요? 시원해졌나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제 체력을 모두 쏟아부어서 밤이 될 때까지 놀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퀴즈 풀어보시죠. 도망자들 첫 번째 문제입니다. 2015년 처음 시작된 워터밤은 관객과 아티스트가 팀을 이뤄 함께 물싸움을 하며 음악을 즐기는 신개념 페스티벌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축제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으면서 여름 대표 음악 축제로 자리매김을 했죠. 뿐만 아니라 지금은 해외 관광객들도 한국을 찾게 하는 하나의 관광 코스가 됐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워터밤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한 OX 퀴즈. 워터 밤에서 밤은 밤하늘의 밤, 즉 나이트를 의미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다, 다른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X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워터 밤에서 밤은 밤하늘의 밤, 즉 나이트를 의미한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받는 동안 워터밤 대표곡이죠. 듣고 오겠습니다. 권은비의 언더워터입니다.

권은비의 언더워터 듣고 오셨습니다. 권은비 씨가 워터밤에서 이 노래를 부르고 또 엄청난 인기를 얻을 수 있었죠. 네, 정답 알아볼게요. 워터밤에서 밤은 밤하늘의 밤, 즉 나이트를 의미한다. 정답은요, X였습니다. 이 워터밤은요, 물을 뜻하는 워터와 폭탄을 뜻하는 밤, B-O-M-B, 이 밤을 합쳐서 물폭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축제 중에 사방에서 엄청난 양의 물포가 터지기도 하고요. 수만 명의 관객들이 서로 물총을 쏘면서 격렬하게 노는 모습이 마치 물폭탄이 터지는 전쟁터 같다고 해서 붙여진 아주 직관적이고 또 시원한 이름입니다. 아, 워터밤 정말 인기 뜨겁죠. 제가 입사하고 2018년에 이 워터밤 현장을 취재를 갔었어요. 섹션 TV 연예통신에서.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워터밤이 핫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총도 약간 서로 눈치 보면서 잘 못 쏘고 그랬는데 아 지금은 너무나 뜨거운 축제 중에 하나로 자리매김을 했죠. 이렇게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사치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바로 다음 도망지로 떠나보죠.

0: 오늘은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로 제 표정을 보는데 아 내가 배꼽 잡고 웃어본 게 언제였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제대로 웃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속으로 도망쳐보려고 합니다.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방영된 일일 시트콤이었는데요. IMF 시대에 지쳐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위안을 줬던 작품이었죠. 손가락을 아주 요란하게 움직이면서 용녀 용녀를 외치던 오지명. 초등학생인데도 입만 열면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하면서 얼음 뺨치는 연기력을 보여줬던 미달이. 그 외에도 오지명의 세 딸 미선, 태란, 해교도 있었고요. 권오중, 표인봉 씨 등등 병원 식구들의 활약도 대단했죠. 그럼 이 작품 추억하면서 퀴즈 풀어볼게요. 퀴즈 도망자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시트콤 순풍 산부인과 하면 반백수 사위 박영규 씨의 활약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오지명 씨한테 혼날 때마다 억울해하면서 아 장인어른 왜 이러세요? 라는 말을 하곤 했는데 이 대사는 지금까지도 명대사로 남아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립니다. 사위가 아내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인 장인은 원래 나이가 많고 덕망이 높은 존경할 만한 남자 어른을 뜻하는 말이었는데요. 장인에서 장자는 어르신이 손에 이것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수염, 2번 부채, 3번 갓, 4번 지팡이. 문제 다시 알려드릴게요. 장인에서 장자는 어르신이 손에 이것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이것은 무엇일까라는 게 오늘의 문제였고요. 보기 다시 알려드릴게요. 1번 수염, 2번 부채, 3번 갓, 4번 지팡이. 정답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혹은 미니로 보내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 정답 확인해 볼게요. 엘리베이터에 나비 넥타이 끼세요.
1: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은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어디까지 가시나요?
4: 살아서 장까지요.
3: 혹시 닥터 캡슐 전?
4: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캡슐. 닥터캡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긋지긋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0: 딱 한 번만
1: 티어실 원스야
0: 싹 한 번에
1: 티어실 원스야
0: 무조맨
1: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0: 온수 외용액.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네,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요. 김창완이 부른 엘리베이터에 나비 넥타이 낀 사연, 순풍 산부인과의 OST였습니다. 정답 확인해야죠. 장인에서 장자는 어르신이 손에 이것을 쥐고 있는 모습을 본떠서 만든 글자인데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게 오늘의 문제였죠. 정답은 바로 4번 지팡이였습니다. 저도 박영규 씨의 그 모습이 요즘도 가끔 SNS에 떠요. 그럼 보는데 진짜 약간 터무니없이 웃긴 게 정말 웃긴 거 있죠. 순풍 산부인과도 그래서도 인기가 많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게 또 IMF 시대라서 많은 분들이 한창 또 진짜 힘들 때였잖아요. 그래서 더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것 같기도 해요.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세 분께는 멀티비타민 세트 보내드릴게요.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연구킬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전해드리고 있어요.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미리 날짜를 지정해 주신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예약, 말머리 달고 문자와 미니통에서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이분이에요. 0139번님. 이번에 학원을 확장하게 됐는데 7월 중에 문을 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은 저에게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아요. 혼자 운영하던 작은 영어 학원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는데 막상 자리를 계약하고 나니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네요. 부디 잘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라봅니다. 라고 해주셨네요. 오, 축하할 일이죠. 축하드립니다. 0139번님. 어쨌든 아이들이 또 많이 찾아와 주니까 이렇게 확장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맞아요. 물론 떨릴 수 있죠. 하지만 또 그만큼 열심히 일을 하시면은 또 아이들이 더 많이 찾아오지 않을까요?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학원이 하나 되기를 바랄게요. 0139번님께는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는 그럼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우리 빵그리 분들도 하려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될 수 있길 바랄게요. 우리 내일 다시 만나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가 이어지는 7월.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 가장 뜨거운 시간대에는 논밭 일이나 야외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원한 물을 마시고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이온음료나 식염수로 빠져나간 염분을 함께 보충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폭염에 취약한 홀몸 어르신들이나 만성질환자 이웃이 있다면 전화나 방문을 통해 자주 안부를 확인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무리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 여름철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처방전입니다.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카멜로 카멜로
1: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0: 장갑은 카멜로
2: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0: 오렉스와 함께 오래오래 오래 쓰는 건전지
1: 오렉스. 한여름밤 산골에서 펼쳐지는 특별한 무대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가 열립니다.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음 늑구리 은행나무 특설 무대 설운도 조정민 이루네가 출연합니다.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여름밤 음악회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2: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굿모닝 태입니다. 0806번님이 보내주신 문자로 7월의 첫날, 아 7월이 시작됐어요. 시작해봅니다. 테디 가게 문 오픈하고 문자 보냅니다. 웃으면서 계산기 두드릴 일이 많은 7월이면 좋겠어요. 0806번님처럼 이번 달엔 좋은 일 하나쯤 생기길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매번 돌아오는 새로운 달이지만요, 달력을 한 장 넘길 때마다 괜히 작은 기대 하나씩 품게 되잖아요. 이번 달은 다이어트 성공하면 좋겠다, 제발 7월에 솔로 탈출하면 좋겠다, 행운의 숫자 7처럼 7월에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좋은 일들이 더 많이 찾아오길 바라면서 우리 굿모닝 가족들 바라는 일 모조리 다 이루어지면 좋겠당.

0: 우주소녀 이루리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습니다. 7월 1일 7월이 시작됐어요. 수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수모닝 여러분들 컨디션 어떠세요? 환영합니다. 김시현님이 수모닝 테디 벌써 2026 하반기가 시작되었네요. 좋은 일도 생기고 해야 할 일도 잘 해냈으면 좋겠어요. 하반기 시작이에요. 시간 진짜 빨라요. 그죠? 남은 2026년 어떻게 보내실까요? 오늘부터 뭔가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까요? 예, 오늘부터 하반기에는 반드시 내가 이걸 하겠다라고 다짐한 분 계시다면 보내주십시오. 어떤 다짐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권윤경님이 복직한 지 한 달 조금 넘은 워킹맘입니다. 아직은 매일이 낯설지만 출근길마다 테디 목소리를 들으면서 힘내고 있어요. 저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 우리 함께 힘내요. 그러니까 딱 이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예, 저는 뭐 아침 라디오 한 지 이제 3년이 좀 넘었지만 4년 차지만 아직도 낯설어요. 아직도. 예, 아직도 낯설고 일어날 때마다 아직도 더 자고 싶어 하면서 일어나는데 너무 많아. 나처럼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나보다 더 활발하게 시작하는 분들이, 그래서 같이 힘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화이팅! 구은하님이 이번 달은 여름 휴가를 떠나는 달입니다. 행복하게 시작합니다. 히히힛! 좋겠다. 어디 가요? 여름휴가 어디 가요? 김민정님이 7월은 드디어 헬스키친 시작하는 달. 흐흐. 너무 고맙네. 헬스키친이 뭐냐면요, 여러분 모르시죠? 예, 제가 7월에 이제 시작하는, 지금 연습하고 있는 뮤지컬 이름입니다. 뮤지컬. 헬스키친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엌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의 어떤 동네래요. 예, 어떤 동네 이름이래요. 그 흑인들이 90년대에 많이 살았던 뉴욕의 어느 동네인데 동네 이름이 헬스키친입니다. 그 동네의 어떤 가족 이야기. 거기 제가 아빠로 나옵니다. 예. 신하영님이 저는 오늘부터 다이어트와 운동을 다시 시작할 거예요. 오늘부터 단백질 쉐이크도 챙깁니다. 크크크. 그 아세요? 저는 단백질 쉐이크 안 먹은 지 오래됐어요. 이유가 뭐냐면 쉐이크 먹는 칼로리로 실제 고기를 먹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 조금 쌓였다는 얘기 자랑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저는 먹는 게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일부러라도 닭, 뭐 돼지, 소 이런 고기들을 좀 씹으면서 예, 제가 운동한 거에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운동하는 분들, 몸 만드는 분들 모두 화이팅! 7월에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2시간 열심히 여러분들하고 화이팅으로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팬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깰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수요일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매주 전국으로 이원일 셰프님과 먹방 투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지역으로 떠날지 기대해 주시고요.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 본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다 좋아요. 말머리 어그 봄 이렇게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자, 오늘 개편 이후에 진짜 특별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굿모닝 FM 제작진이 현장에 지금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계신 분과 실시간 연결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현장의 분위기 우리 배아량 리포터가 또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죄송합니다. 제일 중요할 텐데.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들고요.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KB국민은행, SK케미칼, 키움증권, 코리아 트렌치 주식회사, 3일제약, 이카운트, 노무법인 폐, 베스트 슬립, 유엔 난민기구와 함께합니다.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딸, 기내식 말이야. 혈액순환에 좋아서 치매에도 좋은 거야? 혈액순환에도 좋고 치매에도 좋은 거야?
5: SK케미칼이 잘 만들어서 좋은 거겠지?
4: 아하.
6: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 장애의 치료엔 역시 기넥신 F정 80mg SK케미칼.
7: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8: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통업,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10: 지긋지긋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10: 딱 한 번만.
11: 티 어실 원스야.
10: 싹 한 번에.
11: 티 어실 원스야.
10: 무조맨.
11: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받으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지약.
12: 자, 따라해보세요.
13: 이카운트 ERP
14: 4만원
12: 회계관리
13: 이카운트 ERP
15: 4만원
12: 재고관리

0: 4만원 생산 권리.
1: 사업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2: 7시 10분 58초 9초 11분 딱 지났습니다. 이 시간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에 오랜만이네요. 곽지연 리포터.
3: 네, 안녕하세요. 테디
2: 스모닝.
3: 굿모닝. 잘 지내셨죠?
2: 네.
3: 7월 시작과 함께 저도 왔고 장마도 왔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역대 세 번째로 늦은 장마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일단 제주도와 남부지방 충청권까지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상청 조금 전 발표로는 오늘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 걸로 보시면 되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서울 강원도에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와 남부지방은 최대 80mm 이상, 제주 산지로는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충청도도 오늘 낮까지는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으로는 호우특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광주 대구가 26도로 중부지방의 폭염은 오늘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매일 다른 게임이 펼쳐질 굿모닝 릴레이 퀴즈쇼. DJ 테이와 함께하는 로테이션 퀴즈. 1등을 하기 위해서 손가락 수양, 수련, 수행, 수수수가 필요한 이 시간 수요일에 만나볼 퀴즈.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2배속 퀴즈. 지금부터 어떤 노래를 2배속 빨리 감기를 해서 들려드릴 겁니다. 이게 뭐라고 하는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가사와 멜로디 캐치캐치 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가 어떤 곡인지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긴장감 몰려야죠. 신의 영역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빨리 정답을 맞춰주신 분께 부침 유리병과 사홍원에서 김치전, 언양식 불고기 보내드릴 거예요. 보내실 거 문자번호 샤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문제 나갈 거거든요. 집중해 주셔야 속도 따라 잡습니다. 민경 PD 준비됐죠? 자, 2배속 퀴즈 빨리 감기 한 노래 들려 주세요. 모르겠는데 큰일 났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 진짜 빠르다. 2배속 맞나 이거? 자, 많은 분들이 또 예, 추측과 정확하게 들으셔서 보내주고 계신데 아, 정답 나왔습니다. 신의 영역은 문자가 빨랐어요. 진짜 빨리 보냈어. 문자번호 7670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진짜 어려웠죠. 예, 저도 헷갈렸는데 약간 느린 버전으로 한 번 더 들어볼까요? 아, 이 정도 하면 들린다. 와, 이게 몇 배속이에요? 이거 한 1.7 되나? 1.8? 아, 아시겠죠 여러분? 선착순 1등 이제 뽑혀가지고 선착순 없애겠습니다.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선착순 아닌 5분 뽑을 거예요. 원곡 나갈 동안 여러분들 제목 보내주시면 됩니다. 5분 뽑히시면 커피 우유 바로 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송 뭐다? 예, 그 노래예요. 성시경 씨의 노래 듣고 올게요. You make my heart keep bumping. I can't stop myself loving you. Jeez.

로테이션 퀴즈 정답송 듣고 왔습니다. 오늘의 정답 발표할게요. 빨리 감기한 노래의 제목을 맞춰보는 2배속 퀴즈. 정답은 뭐다? 뭐다? 예, 성시경의 미소천사였습니다. 아하, 어제 그제구나. 그제 시경이 형 오랜만에 뵙고 왔는데 지금 관리하셨잖아요. 너무 잘생겼더라고요. 나는 형 본 이래로 제일 잘생기셨던 것 같아. 느낌이 뭔가 이 중후함과 샤프함이 같이 만나니까 진짜 멋졌던 것 같아요. 네, 정답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님이 정답 미소천사. 성시경님 옆집 대낮 프로그램에 나오셨던데 굿모닝 FM에도 나와주세요. 이 아침에요? 제가 모시고 감당할 자신이 없습니다. 1854번님이 미소천사. 저는 햇살같이 예쁜 미소천사들 만나러 어린이집으로 출근 준비합니다. 예쁘겠다. 얘들아 조금 이따가 선생님 만나자. 너무 예쁠 것 같아 애들. 두 분 포함해서 다섯 분께 커피 우유 보내드리겠습니다. 매일 달라지는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 끝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What's grooving? I'm moving. 어제 본 재밌는 이슈들, 동영상들, 뉴스들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되면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 쏩니다. 보내시고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김태영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 거 봄? 테디, 광주광역시가 전라남도랑 하나로 합쳐진대요. 오키뉴스에서도 몇 번 알려드린 적 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가 오늘 드디어 공식 출범을 합니다. 인구 320만 명의 거대 도시가 탄생을 하는 거죠. 이번 통합을 계기로 지역 경제가 골고루 잘 발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모든 지역에 모든 사람들 다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김태형님, 메론맛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0904번님 KTX랑 SRT 앱이 합쳐진다는 거 봄? 그동안 기차 예매할 때 KTX랑 SRT 앱이 따로 나누어 있어서 빈자리 확인할 때마다 왔다 갔다 불편했잖아요. 그런데 8월부터 하나의 앱으로 통합된다고 해요. 오예! 그렇습니다. 아, 오예 오랜만에 듣네요. 감탄사의 오예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기차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승차권 예매도 원래 한 달 전부터 가능을 했었잖아요. 근데 8월부터는 두 달 전부터 열어놓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반기가 되니까 달라지는 게 좀 생기는 것 같은데 이따가 깨알 뉴스에서도 하반기에 바뀌는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챙겨주신다고 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0904번님 버섯 모양 초코과자 선물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제 본 이슈 이렇게 계속 보내주십시오. 노래 듣는 동안 많이 보내주시고요. 들으실 노래는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BTS 작은 것들을 위한 시 듣고 오셨어요.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까요? 천민지님, 영국 축의금 스케일 봄. 결혼식 한번 참석할 때마다 1인당 평균 아이 거짓말이지만 64만원이 든다고 해요. 축의금 외에도 숙박비, 의상비까지 겹치면서 부담이 가중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영국인 3명 중 1명은 돈이 없어서 결혼식 초대를 거절한 적도 있다고 해요. 왜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여기 정말 축하해주는 완벽한 준비로 참석을 하는 게 매너인가? 와, 64만원? 너무 부담되는데. 주변에 이제 저 결혼식 많이 하니까 64만원씩 된다고 생각하면 저도 중간중간 거절할 것 같은데. 영국인들 힘드네. 쉽지 않네. 그죠? 천민지님 재밌었습니다. 우동맛 컵라면 쏩니다. 3235번님, 나영석 PD vs 막내 PD 블라인드 예능 배틀한다는 소식 봄? 너튜브 채널 15야에서 나영석 PD랑 막내 PD가 계급장을 떼고 붙는데요. 7월 3일에 공개된다고 하는데 원래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잖아요. 두근두근 기대됩니다 하셨는데, 오 이렇게, 야 막내 PD가 잘해서 그런가? 아니면 막내 PD가 뭔가 지금 뭔가 보여줘야겠다라고 생각한 나영석 PD의 어떤 큰 그림인가? 뭔지 모르겠지만 결과 모르잖아요. 진짜 두근두근 됐다. 기대된다. 3235번님 소세지 쏩니다. 2470번님 오늘부터 5일 동안 대구에서 치맥 페스티벌 열리는 거 봄? 치킨에 생맥주 마셔주면 이게 바로 여름 축제죠. 이번 주말에 가보려고 하는데 사람 많겠죠? 하셨는데 무조건 많지. 치맥인데. 아, 저는 술 안 먹어서 치밥이거든요. 치킨에 밥에 김치 딱 먹으면 거의 뭐 불고기 먹는 것보다 맛있을 때가 있어요. 2470번님 버터만 쿠키 드립니다. 여기까지예요. 맛있게 드시고요. 저희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2: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제대로 분리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4: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3: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4: 리튬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5: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6: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1: 7시 30분 8초 9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7: 네 테디, 술 안 마셔서 치콜이라고 할 줄 알았는데 치밥 남다르다.
1: 치밥이에요.
7: 네, 남다르다.
1: 너무 만나주?
7: 네. 부러워요. 벌써 7월의 첫 출근길인데요. 지금도 빗길인 곳들이 있고 장마도 시작된다고 하니까 특히 고속도로 지나는 분들 더 조심 운전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오산 진입로 부근에 사고 있어서 처리 중이고요. 남이분기점 2, 3차로에는 화물

확률이 떨어져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또 기흥에서 수원,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지체입니다. 중부 내륙 지선 창원 방향으로 달성 부근 2차로에는 버스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1대 2km가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수 쪽으로 홍진문 터널 1차로에 사고 있어서 이 전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부근에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잠실부터 반포까지 밀려 있고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양방향 모두 비슷하게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리포터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이제 7월 진짜 시작이고 네. 하반기 시작이에요.
1: 진짜 시작이에요.
0: 2024년부터 못했던 거 중에 뭘 하나 해야 되는데 네. 가계부 어때요? 이제 아니, 쓰실 거예요?
1: 안 그래도 이제 어제 이야기 듣고 분명히 오늘 이건 테디가 물어볼 거다 생각해서 가계부를 찾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제가 분명히 비닐만 벗기고 어딘가도 왔는데
0: 없어졌지.
1: 없어졌어요.
0: 걔도 오죽했으면 어디 가겠어요 지금.
1: 아, 다시 찾아볼 계획입니다.
0: 안 찾으니까 그냥 어디로 간 거지.
1: 네.
0: 뭐든 예, 한 달 한 달 시작할 때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1: 네.
0: 예, 우리 단단하게 시작해보자고요. 자, 오늘 깨알 뉴스도 시작해볼까요?
1: 네, 오늘은 7월부터 달라지는 제도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오늘부터 대표적인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이 됩니다.
0: 오, 관리급여로 전환이 된다. 그럼 뭐가 달라지나요?
1: 네, 관리급여는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되는 대신 정부가 가격과 진료 기준, 횟수 등을 정해서 관리하는 방식인데요. 가장 큰 변화는 비용입니다. 기존에는 도수치료 1회당 평균 10만 원 안팎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준 가격이 43,850원으로 정해집니다. 다만 환자 본인 부담률이 95%라 실제 부담액은 1회당 약 41,600원 정도인데요. 여기에 이용 기준도 달라져요. 의사나 물리치료사가 환자와 1대1로 30분 이상 치료를 해야 하고요. 하루 1회, 원칙적으로 주 2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또한 연간 인정 횟수도 15회로 제한을 한다고 해요. 다만 재활 환자의 경우 최대 24회까지 허용됩니다.
0: 생각보다 달라지는 점이 좀 있네요. 물론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는 하는데 의료계에서는 반발도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의료계는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횟수와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면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이에 정부는 도수치료의 오남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관리급여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어요.
0: 예,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을지는 같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수치료 필요한 분들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달라진 기준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7월부터 외식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공공배달앱 서울배달플러스 땡겨요 전용 배달 상품권을 15개 자치구에서 추가 발행한다고 합니다.
0: 요즘 배달 한번 시키는 것도 꽤 부담이 돼요.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을까요?
1: 네, 상품권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요. 서울페이 플러스 앱에서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즉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17만 원에 살 수 있는 셈인데요. 여기에 결제 금액의 5%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페이백과 2만 5천 원 이상 주문 시 제공되는 2천 원 할인 쿠폰까지 함께 이용을 하면요. 최대 28% 수준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야, 상품권 할인에 페이백 그리고 쿠폰까지 더하면 할인 폭이 꽤 크네요.
1: 네, 맞습니다. 상품권은 영등포, 서초, 동대문, 관악, 용산 등 15개 자치구에서 109억 원 규모로 발행이 되는데요. 이 배달 전용 상품권이 없는 자치구 주민은 10% 할인되는 온라인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광역 서울사랑 상품권의 경우에는 서울 전역의 땡겨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요. 자치구별 배달 전용 상품권은 해당 자치구 내의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0: 예, 서울에 거주 중인 우리 청취자분들 배달 주문하실 때 할인 혜택 알뜰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0: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마을버스 이용하실 때 기본 요금이 적용되는 최대 이용 시간 기존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납니다.
1: 환승 시간이 아니라 기본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는요, 마을버스를 탄 뒤에 기본 요금이 적용되는 시간이 1시간이어서 도로에 정체가 있거나

0: 식이네요.
1: 네,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이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대응 차원에서 시행됐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 요것도 날짜 신경 쓰느라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예. 오늘부터 전면 해제됩니다.
0: 어허.
1: 중동 전쟁 종전 협상으로 원유 수급 상황이 개선이 되면서요.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췄고요. 액화 천연가스 LNG 위기 경보도 해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공공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도 함께 종료가 됐습니다.
0: 예, 오늘부터는 마을버스 이용도 한결 좀 편해질 것 같고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도 모두 해제가 되네요. 달라지는 내용 잘 참고하셔서 불편 없이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네, 박선재님이 도수치료 받고 있는데 변경됐다고 문자 왔더라고요. 잘 확인해 봐야겠어요.
0: 네, 여기 늘 하던 시스템에서 조금 달라지면은 조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잘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세리님이 오, 저도 땡겨요. 앱 종종 쓰는데 정보 감사합니다. 오늘 상품권 사두겠어요.
1: 네.
0: 뭐 드시는데요, 그래서. 아, 난 이게 늘 궁금해요.
1: 시밥?
0: 아, 오늘 전매 천하 주고 가시죠.
1: 오늘 냉모밀 어떠세요?
0: 아, 좋다.
1: 아, 시원하게 싹.
0: 냉모밀에 돈가스.
1: 좋다.
0: 깨알뉴스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에 밤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미연의 드라이브 띄워드리면서 민자영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1: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

0: 개편하고 긴장감이 유지가 된 것 같아요. 반반은 퀴즈 참가만 하셔도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앤 콜라 세트 쏩니다. 10개를 다 맞히시면 무려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쏩니다. 자, 개편을 맞아서 규칙이 조금 달라졌어요. 행운의 시간 77초, 77초 제한시간 생겼고요. 모르면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패스 기능도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해 주시면서 용기 있게 많이 외치는 게 중요해요. 새로워진 반반한 퀴즈 시작해 볼 건데 오늘 진짜 특별합니다. 거리에서 현장 연결로 함께 할 겁니다. 현장에 나가 있어요. 배아량 리포터.
1: 네, 안녕하세요.
0: 어떻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나가는데 고되지 않아요?
1: 아니, 저 지금 삼성역 근처 회사 건물에 나와 있는데요. 네. 지금 주변으로 좀 어떤가요? 소리가 좀 시끄러워요? 어때요?
0: 괜찮아요. 목소리 또렷하게 잘 들려요.
1: 저는 여기가 녹음실인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
0: 왜요?
1: 이 회사가 자율 출퇴근제래요. 그래서 제가 6시 50분에 도착했는데 너무 고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나갈 수 있을까? 이거 혹시 나 모르는 오늘 빨간 날인가? 이거 이경규 아저씨가 나와서 몰래카메라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 이랬는데 딱 7시 30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회사원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뭐 건물 불도 켜지고 조금씩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0: 아, 현장 분위기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지금. 자, 지금부터 이제
1: 지금 제

0: 어, 제가 지금 또 마음이 급해가지고 네네. 빨리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1: 아, 좋아요, 좋아요.
0: 제가 여기서 어떤 분과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까 쭉 둘러보고 있었는데 제 눈에 들어온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들어오시는데 다른 직장인들보다는 확실히 표정이 밝으시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 이분이 삼성동의 김희애님이시구나. 아, 말투가 너무 우아하시더라고요. 우아하게 오늘 반반키 마치실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바로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 밥 남고 치킨도 받자. 바라바라바라바.
1: 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년차 직장인 박지인입니다. 아. 삼성역에 있는 건강식품 회사 해외 사업실에서 한국 홍삼을 전 세계로 알리고 있는데요. 네, 올해 4월 19일에 결혼해서 재미있게 신혼 생활하고 있습니다.
1: 어머어머 신혼이네요. 신혼.
2: 네.
1: 어때요? 결혼하니까 좀 많은 게 달라지나요?
2: 좋습니다. 훨씬 안정감도 들고 그 저녁에 빨리 집에 가고 싶어서 제가 좀 일찍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0: 아, 아니 저는 이 결혼을 하고 나서 바로 이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바다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놨는데 결혼 사진이 배경화면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1: 예, 우리 배아랭님
2: 네, 신혼여행을 네, 마추픽추로 갔다 보니까 그 사진을 해놨습니다.
0: 그러시군요. 또 홍삼회사에 다니시다 보니까 네. 이 뭐랄까요 얼굴에 혈기가 팡팡 도시는 것 같아요.
2: 네, 홍삼이 그 기능성이 매우 많은데요. 거의 매일 먹다 보니까 건강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0: 아 오늘 퀴즈도 잘 맞추실 것 같습니다. 테디 어때요? 느낌이 좀 오나요?
1: 아 너무 차분하고 너무 또 고상하셔가지고 잘 푸실 것 같아요.
2: 아니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1: 제 콘서트도 다녀오신 적 있어요?
2: 네. 저는 전에 노래 너무 좋아해서 크리스마스 시즌에 콘서트 다녀왔습니다.
1: 너무 감사하네요. 아 제가 문제 잘 내드려야 되는데 저희 문제 좀 풀어보시면 어떠세요? 성공률이?
2: 다른 분들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1: 아,
0: 근데 확실히 테디 팬이다 보니까 이 기능성 베개만 받아가도 테디랑 똑같은 베개 베는 거냐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2: 너무 좋습니다.
1: 비싼 베개예요. 비싼 베개. 비싼 베개 같이 베는 걸로.
2: 네.
1: 자, 번번한 퀴즈 이제 풀어야 되는데 풀기 전에 잠시 소식이 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제주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다고 해요. 기상상황 자주 확인하시고 안전운전하시고 대비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지인님하고 반반한 퀴즈 시작해야 되는데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2: 화이팅.
1: 좋습니다. 약간 시간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는데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만 맞히면 되는 반반한 퀴즈 제한시간은 행운의 시간 77초입니다. 문제 나갑니다. 99단을 외자 99단을 외자 99
2: 81
1: 생선을 영어로 하면
2: fish
1: 속담을 이어주세요. 가는 날이
2: 장날이다.
1: 어머님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 이 노래를 부른 그룹은
2: G.O.D.
1: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라는 뜻의 사자성어예요. 조삼
2: 모사.
1: 농구 경기에서 버저의 울림과 동시에 득점하는 것을 가리키는 용어가 있습니다. 버저
2: 비터.
1: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이 명대사가 나온 영화는
2: 관상.
1: 시네필은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프랑스어로 시네마라고 부르는 이것은
2: 영화.
1: 오, 노르웨이의 수도는
2: 오슬로.
1: 오, 마지막 광부의 날은 몇 월 며칠일까요? 6월?
2: 광부의 날이요?
1: 네, 광부의 날. 아무거나 빨리 외쳐요. 빨리 외쳐, 빨리 외쳐.
2: 19일?
1: 아니야, 아니야. 다시, 다시.
2: 20, 21, 20, 다시. 23, 24, 25, 26, 27, 30일.
1: 야, 아!
2: 29, 28.
1: 아, 너무 아까워.
2: 괜찮습니다.
1: 6월 29일이었어요, 6월 29일. 29일만 빼고 바로 30일로 갔어. 아, 너무 아까워. 자, 그거 발표하겠습니다. 한 문제, 요 29일 놓치셔서 아홉 문제 맞으셔서 성공하셨습니다!
2: 아유, 야. 감사합니다.
1: 아니, 너무 잘 푸세요. 10만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같은 베개 저랑 뵐 거고요. 치킨 콜라 세트 하셨습니다. 와. 아니, 지인님.
2: 감사합니다.
1: 네. 퀴즈 왜 이렇게 잘 푸세요?
0: 저는 도전 골든벨 하시는 줄 알았어요.
1: 진짜로? 너무 잘 푸셔.

0: 웃음 메시면서 거의 눈빛에서 네. 반짝반짝 하셨는데 마지막에 약간 우아함을 잃으시고 막 날짜를 폭주를 하셔가지고
1: 광부의 날은 처음 들어봐서
2: 맞아요 맞아요
1: 제 생일을 외쳤습니다.
2: 아 그러셨구나. 아, 일단 생일 축하드렸습니다. 아, 생일 지났네.
1: 감사합니다.
2: 강미주님이 네. 너무 차분하게 잘 푸신 당 잘하셨어요 멋져요 하시면서 다들 놀라셨어요. 지희님
1: 감사합니다. 네,
2: 너무
1: 네.
2: 멋졌고요.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저희 남편이랑 제가 다 태희님 팬이어서 지금 남편이 이직 준비 중인데 힘내라고 화이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2: 남편 성함 어떻게 되는데요?
1: 강동렬입니다.
2: 강동렬 화이팅! 다 잘 될 거예요. 아, 기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연결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네, 치킨 100개 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2: 네, 보내드려요. 안녕.
1: 감사합니다.
2: 자,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배아량 리포터, 또 민영 PD. 어때요? 할 만했나요?
0: 저 배아량 화이팅 한 번만 해주세요.
2: 배아량 화이팅! 배아량 최고다!
0: 다음 주에도. 아, 나 최고다, 나 최고다. 퇴근해야 되겠다. 와, 다음 주에도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이제 직장인 분들 만나면서 혹은 이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 여러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 생생하게 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2: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다른 장소에서 기쁘게 만나요.
0: 기쁘게!
2: 아량!
0: 아량이 계세요!
2: 아량이 계세요. 아, 너무너무 고생하네. 덤덤덤덤덤덤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노르웨이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노르웨이는요 이 생선으로 유명하죠. 무려 전 세계 물량의 절반가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선홍빛 붉은 살에 오메가3 풍부하고요. 주로 회, 초밥, 스테이크까지 많이 먹는 이 생선 무엇일까요? 주관식이거든요. 힌트 오랜만에 노래 힌트 갈까요? 강산의 선배 노래 중에 이 생선이 들어간 노래 있죠.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초밥들에 예, 초밥에 들어갈 그, 예, 그 생선 맞아요.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추신 분 중 다섯 분 추첨해서 꿀스틱 세트 준비할게요. 바로 듣겠습니다. 강산의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정답들처럼 듣고 올게요.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2: 안녕하세요. 악뮤 이찬혁입니다. 유난해 그 말 전 참 좋더라고요. 적당히 해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생명을 구하는 일엔 더 유난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에 유난하다. 유엔 난민기구. 지금 유엔 난민기구를 검색하세요.
3: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AI를 즐길 수 있는 전국민 AI 경진대회가 11월까지 진행됩니다. 매일 퀴즈를 풀면서 지식까지 쌓는 AI 퀴즈대회부터 온라인에서 쉽고 재미있게 게임처럼 AI를 체험하는 클릭온 AI까지 어린이도 학생도 어르신도 우리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일상이 더 편리해지는 모두의 AI 시대. 지금 전국민 AI 경진대회를 검색하고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4: 아침을 씹어먹자!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노르웨이가 전 세계 물량의 절반가량을 공급하고 있는 생선, 정답은 바로 연어였습니다. 8380번님, 정답 연어. 버스에서 졸다가 내려야 할 정거장 지나쳤어요. 어머,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연어 직장인입니다. 유유. 어떻게 뭐 좀 몸에 좋은 거 좀 드셔야 될 것 같은데요. 화이팅 화이팅. 강기영님이 연어. 노르웨이에 살면 연어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노르웨이에 사는 동안 너무 비싸서 세일할 때만 가끔 사 먹었어요. 뭐야? 어이, 너무 안타까운 척하면서 이런 자랑이 있어요? 노르웨이 사셨던 거예요? 저 어때요 거기? 기영님 멋진데요? 자, 이분들 포함해서 쿠스틱 세트 다섯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른이 된 지 한참 뒤에 절감하죠. 아, 왜 어릴 땐 들에 핀 꽃을 안 봤을까? 나무가 이렇게 푸른 걸 왜 그때 몰라봤을까? 안나 홈즈라는 뉴욕타임즈 편집자도 말합니다. 젊은 시절에 세상의 디테일을 경험해야 한다. 하늘을 올려다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름 행렬. 길을 가

0: 지르는 다람쥐, 울타리 기둥에 앉은 새, 포도밭을 들추는 바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사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올여름 방학 혹은 휴가에 사진 속으로 들어갈 꿈을 좀 꿔볼까요?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여름철 잦은 에어컨 사용으로 실외기 과열 등 아파트 화재 위험이 급격히 높아지는 시기입니다. 만약 우리 집 현관으로 불길이 번졌다면 발코니에 마련된 대피 공간이나 옆집으로 벽을 뚫고 피할 수 있는 경량 칸막이가 유일한 생명줄이 되죠. 하지만 평소 이 공간을 창고처럼 쓰거나 무거운 짐을 잔뜩 쌓아둔다면 위급한 순간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피 공간의 방화문은 항상 닫아두고 경량 칸막이 주변에는 피난에 방해가 되는 어떤 물건도 두어선 안 됩니다. 나와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마지막 비상구, 지금 바로 확인해 생명의 공간을 확실하게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3: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가정용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1: 세라하임. 동해시 삼화동에는 30만 평에 황폐했던 석회석 폐광지를 탈바꿈하여 전국적 관광명소로 거듭난 무릉별류천지가 있습니다. 에메랄드빛 호수 청옥호와 금곡호, 그리고 드넓게 펼쳐진 보랏빛 라벤더 정원에서 사계절이 다른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만날 수 있는데요. 아이와 함께 즐기는 스카이글라이더와 루지, 호수를 가르는 페달 카약까지 온 가족이 함께 체험하고 쉬어가는 복합 힐링 여행지, 자연의 스케일이 전하는 감동, 동해시 무릉별류천지에서 경험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동해시와 함께합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4: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3: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꽃을 판매하고 있는 강남 꽃 직매장입니다. 그렇죠. 항상 꽃과 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접대해야지만 손님도 좋아하십니다. 아침에 문 열 때마다 오늘은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 다지 매일같이 하기는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갈까? 손님과 함께 기쁘게 즐겁게 일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딸내미와 와이프 있는데 항상 늦게 가갖고 조금 미안하다는 생각.

0: 어쩜 이렇게 예쁘게 하실까요?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관식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을 했습니다. 꽃과 같은 마음으로 손님을 맞이한대요. 아, 표현이 너무 예뻐. 꽃을 보고 있으면 마음도 예뻐지는 건가요? 아니면 마음이 이쁘셔서 꽃을 함께 하시는 건가요? 고속버스 터미널에 꽃시장이 있잖아요. 관식님처럼 빨리 아침을 여는 분들 진짜 많이 계십니다. 모두 응원하고요. 정말 활짝 핀 하루하루이셨으면 좋겠어요. 따님 이름이 민경이라고 해서 민경 PD의 아버님이 혹시나 꽃을... 아니, 아니라고. 예. 한은희님이 우왕! 꽃시장 사장님 너무 따뜻해요. 하셨습니다. 저 마지막에 우리 딸 너무 사랑하고 민경이 사랑하고 아내 사랑한다. 늦게 들어가서 미안하다 할 때 그 따님도 아내도 우리도 남편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 그 고된 업무를 다 아실 거예요. 앞으로도 굿모닝 가족들의 출근길 풍경과 오늘의 다짐까지 여러분들 목소리를 부지런히 현장에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죠. 굿모닝 굿 메시지. 이게 계속 이제 참여를 해주셔야 이어가고 어느 순간 코너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수줍어하거나 부끄러워하면은 없어질 수도 있어서 소중합니다. 매일 아침 8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시는지 사연과 함께 신청해 주시면 현장으로 저희 스텝이 갈 거예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 메시지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 남겨주셔도 좋고요. 문자 샵 8000번 짧은 걸 오시면 긴 건 100원이 들어요. 문자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길에서 굿모닝 FM 깃발이 보이면 우리 제작진이거든요. 반갑게 잘 듣고 있어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에서도 여러분들 인사나 목소리 직접 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새 코너 굿모닝 굿 메시지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해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쇠고기든 소고기든 맛있는 건 다 사주고 입에 넣어주고 싶은 남자. 아하.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이휘준입니다.
0: 예. 예. 밥을 같이 먹는 게 좋아요? 혼자 먹는 게 좋아요?
1: 저는 같이 먹는 게 좋죠.
0: 아 진짜?
1: 저는 외향적이기 때문에 네, 회사에서도 이제 예. 혼밥보다는 네, 같이 먹는 거를 그치, 선호합니다. 그치. 예, 외로워요. 혼자
0: 외로워서 네. 좀 그러면 많이 사주기도 하겠네요 후배들.
1: 아 예. 왜냐면 그 이제 최근에 막내들 저희 고강용 강단 아나운서 사줬는데 네. 아나운서국에는 좀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0: 예.
1: 선배들이 무조건 사줍니다.
0: 그래 그렇다면서요?
1: 예. 거의 퇴직 직전까지 선배랑 먹으면 카드를 안 가져가도 돼요.
0: 아
1: 이거는 정말 한 30년 이상 밥을 얻어 먹을 수 있다. 저도 놀랐어요.
0: 고광영 아나운서, 뭐 강대환 아나운서도 네. 이제 후배 생기면 카드 이제 챙겨야 되겠네.
1: 사줘야 돼요. 이거는 아. 그냥 전통 같은 거라서.
0: 내리 사랑인가?
1: 내리 결제. 네,
0: 내리 결제.
1: 내리 결제라는 문화가 있어요.
0: 어. 네.
1: 근데 저도 너무 많이 얻어 먹어가지고 이거에 막 불만이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0: 아, 저가 만약에 아나운서가 됐어요.
1: 네.
0: 저는 못 얻어 먹을 것 같아요.
1: 너무 많이 먹잖아요.
0: 네. 그래서 얻어 먹으면 조절해서 조금 먹어야 되니까 네. 더 불편할 것 같아요. 네. 그냥 내 돈 내 산으로.
1: 네. 약속 있으세요? 하면 있을 것 같아. 있네. 제사가 있네. 이럴 것 같은 후배.
0: 아이, 솔직하게 말해. 이제 휘준 선배랑 밥을 먹고.
1: 네.
0: 저 먼저 가볼게요 하면 무슨 네. 일이야? 아, 제가 식사 약속이 있어가지고.
1: 아, 2차.
0: 바로 얘기해야지.
1: 한 3차까지 해야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아, 밥 잘 사주는 네. 잘생긴 선배 휘준 선배와
1: 네.
0: 함께 예. 언어유의 시작해볼까요?
1: 자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의할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2: 대중대장님!
3: 이휘준 상병 무슨 일이야?
2: 아니 그 우리 내대 그 병사야가 그 이원일이라는 그 희한한 그 병사 있지 않습니까? 그 병사랑 건빡 때문에 싸웠다는 실망스러운 소식 들으셨습니까?
3: 그게 실망스러뭐 애들도 아니고 건빡 그 먹일래 싸우나 그참
2: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건빡이 먹일래가 아니라 근데 건빡이 먹기에 다 맞습니다.
3: 중대장 실망했냐? 뭐길래도 표준어로 인정되지가 않는데 공부 좀 하기 바란다.
2: 아 죄송합니다 중대장님. 아 근데 저는 그 막 이원희 병사랑 싸운 그런 유치한 사람이랑은 대화도 하기 싫지 말입니다.
3: 유저 선배 그래 소문이 다 뭐기에 뭘 또 뭐 그렇게까지 말을 하고
2: 그래. 아 그게 그렇게 또. 누군지 건빵 때문에 막 싸우는지 이게 밝혀내가지고 망신을 줘야 됩니다. 어? 그 사람이 키는 조금 많이 크고 개구리 상인데 이제 노래를 좀 잘하고 약간 티스러운 면이 많고 한겨울에 반바지를 즐겨 입는다고.
3: 아 이준 선배 할 일이 그렇게 없나? 안 되겠다 운동장으로
2: 지파 찔리나 수상한데 지파
3: 찔리지 않는데 지파
0: 아 중대장이 싸웠구나. 근데 건빵 중요해요.
1: 먹는 거 둘이 이제 좋아하니까.
0: 군대에서 그래? 건빵 보급 나오면 얼마나 행복한데.
1: 별사탕까지 다.
0: 아 네. 별사탕이 없어. 보급 건빵에 별사탕이 없어요.
1: 그건 그래요.
0: 예. 아,
1: 자 오늘 우리가 유해할 우리말 뭐 길래 뭐 기에입니다. 자 군대 상황극으로 함께했습니다. 건빵이 뭐 길래? 건빵이 뭐기에 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0: 예.
1: 정답은?
0: 정답은?
1: 둘 다 맞습니다.
0: 아 다행이다.
1: 예, 자, 둘 다 맞아요. 자 뭐기에 할 때 뭐뭐기에는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음입니다. 연결음이 원래는 뭐뭐기에만 표준어였어요. 뭐길래 할 때 길래는 이게 구어체적인 표현으로서 비표준어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하자 이런 것 너무 많죠, 그죠?
0: 예.
1: 2011년에 뭐 길래, 뭐뭐 길래 표준어로 인정이 됐습니다. 아마 드라마의 영향도 크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0: 맞아요.
1: 사랑이 뭐길래라는 드라마 혹시 기억하는 분들 계실 겁니다. 1990년대 MBC 드라마였어요. 이제 고인이 되신 이순재 씨, 김혜자 씨, 최민수 씨, 하이라 씨 등 명배우들이 출연한 작품인데
0: 대박이 대박이.
1: 이게 시청률이 64.9%가 최고 시청률이었어요. 정말 국민 드라마 다 보신 겁니다. 예. 한국 드라마 역사상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드라마 2위에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0: 예.
1: 참고로 1위는 KBS의 이제 첫사랑이라는
0: 첫사랑.
1: 배용준, 최수종 씨가 출연했던 65.8%였대요.
0: 너무 재밌었어.
1: 나 어릴 때라서 전 잘 몰라요, 사실.
0: 그렇지. 휘준 알아서 네. 모르지. 저도 어릴 때 봐서 가물가물 내용은 가물가물한데 네. 본 기억이 있어.
1: 강렬했군요.
0: 강렬했어.
1: 예. 네. 아무튼 이렇게 드라마가 흥행하고 많이 쓰잖아요, 이 먹일래.
0: 예.
1: 그래 가지고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많이 쓰면은 인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마 좀 요구가 많았겠죠, 그죠?
0: 그렇죠. 네,
1: 먹일래에 대해서
0: 사랑이 네. 먹일래가 너무 셌던 것 같다.
1: 그렇죠, 그렇죠.
0: 보니까
1: 먹일래 먹이에 둘 다 표준법 된다.
0: 네. 뭐 기회가 원래 표준어였다라는 네. 거 또 네. 상식으로 하나 플러스 1 하겠습니다.
1: 네.
0: 잘생긴 밥 잘 사주는 선배 휘준 아나운서 보내드리면서
1: 네.
0: 휘준 아나운서 밥은 제가 한번 사야 되는데
1: 그러니까요 이거 한 2년 말한 것 같아요
0: 2년 말했는데 아침 끝나면 집에 가서 자기 바쁘네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
1: 네. 네.
0: 내일 만나요 안녕
1: 안녕
0: 사랑이 뭐길래 이적과 타이거 JK가 함께한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이적 타이거 JK가 함께한 사랑이 뭐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수요일 목요일이죠. 4부 맛쟁이 신사 시즌2 준비되어 있습니다. 쩌쩌박사 이원일 셰프님과 매주 전국으로 미식 여행 떠나고 있어요. 어디로 오늘 떠날까요? 예, 지난주에 떠나서 알고 계시죠? 자,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오겠습니다.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가마치 통닭,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코끼리 베이글, IS 동서, 빙그레, 주식회사 워킷, 현대자동차, 서울우유협동조합과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나만.

0: 신선하고 맛있는 까마치
1: 맛있는 치킨은 마치마치 까마치 까마치 통닭 복날에도 까마치 통닭
2: 서울 안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세 번째 호텔 셰프가 관리하는 식단부터 하우스키핑 서비스까지 차별화된 컨시어지 서비스를 누려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8시 15분 50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7월이 모기에 장마가 모길래 7월 시작부터 계절의 얼굴이 확 바뀌었는데요. 오늘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입니다. 장마 시작부터 호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광주, 또 전남 남해안으로 호우주의보, 산지로는 호우경보 내려져 있고요. 빗줄기가 계속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청 이나

남부지방으로 장맛비가 내리겠고요. 내일은 소강 상태 보였다가 다시 또 모레 오후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는 오후부터 밤새 강한 소나기 지나는 곳들도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33도, 부산이 23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만큼 무덥겠습니다. 오늘도 단신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오늘도 예쁜 티셔츠 입고 오셔가지고 좋습니다. 오늘 출근하시죠?
1: 오늘 출근합니다.
0: 이사하셔가지고
1: 어제 이사했습니다.
0: 예, TMI이지만
1: 너무 힘들었습니다.
0: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와, 이사가 제일 큰 일인데
1: 너무 다행인 게 저희 집에 있는 가장께서 정리나 이게 버리는 거를 잘 하시거든요.
0: 예.
1: 제가 버려질 뻔했는데 안 버려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0: 야,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감사합니다.
0: 예, 버리지 말고 네. 꼭 끝까지 구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장 예.
1: 저는 가장 권한쟁이고요.
0: 아, 그렇군요. 네. 예. 아, 이 센스 이게 참 지금 기자 말고 다른 걸 했었어야 되는데 아, 기자에게 너무 끼가 많은데 어쨌든 오늘 키워드 뉴스 잘 부탁드립니다.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통합특별시 출범, 두 번째 키워드는 스타벅스 세리머니, 마지막으로는 상임위원장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통합특별시 출범입니다.
0: 오늘부터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선출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임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예년과 좀 큰 다른 변화가 있네요.
1: 이게 오늘부터 이제 전국 최초의 광역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공식 출범합니다.
0: 예.
1: 이제 기존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를 하나의 광역체계로 통합한 첫 사례인 건데요. 인구 320만, 지역 내 총생산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가 됐습니다.
0: 예, 목소리 좀 다듬으시고요. 네. 광주 또 출신이셔가지고 이런 또 상황들이 엄청 또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통합으로 얻게 되는 권한도 상당히 커지죠.
1: 전남광주특별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갖게 되는데요. 특별시장은 이제 장관급으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할 수가 있고요. 대형 개발사업 인허가권도 넘겨받게 됩니다. 이제 지역이 보다 주도적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셈입니다.
0: 예, 광주와 전남이 합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이게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가 가장 큽니다. 이제 생활권과 경제권이 사실상 하나로 연결된 광주와 전남을 통합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고 뭐 첨단 산업 유치를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키우겠다 이런 구상인데요.
0: 예.
1: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도 매년 5조 원씩 최대 4년간 최대 20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0: 예, 아무래도 거대한 두 광역자치단체를 합치는 거니까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적지 않을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이제 가장 큰 과제가 이제 지역 간 이해 관계 조정인데 예. 여기서 나타나는 게 이제 통합청사의 위치입니다. 이게 기존 광주시청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기존 이제 전남도청이 이제 무안에 있거든요. 전남 무안에 있는데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고 순천 동부청사를 또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가 있어서 논의가 좀 이어질 전망이고요. 또 이제 정부가 약속한 20조 원 지원의 규모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순수하게 이제 기존 예산에다가 20조를 주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 기존의 광주 예산과 전남 예산을 포함된 금액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또 공공기관 이전 예산 등이 포함된 건지가 좀 논란인데 만약에 이게 다 합쳐지게 되면 실제로 순수하게 지원받는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거든요. 특히나 이제 민영배 시장이 정부의 지원금을 반도체 산업에 투자할 의지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정부의 또 지원 예산 액수가 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0: 예, 그렇다면 어제 정부가 광주에서 발표한 서남권 반도체 투자 계획과도 이번 특별시 출범이 연관이 되는 거네요.
1: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통합시 출범에 맞춰서 약간 선물의 느낌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 엠코라는 회사들과 이제 약 900조 원의 투자를 뭐 결정하겠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을 하고요. 정부는 전력과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이제 통합특별시도 산업단지 조성이나 각종 행정 지원을 맡게 되는 만큼 전남 광주특별시가 서남권 첨단 산업 육성의 핵심 역할을 하게 됩니다.

0: 관심이 쏠립니다.
1: 예,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사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직접 관할해서 총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는데요.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뭐 반도체 관련 이제 특별위원장을 맡아서 사업을 총괄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어제죠 사업 부지를 또 헬기를 타고 시찰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새로운 통합특별시가 지역 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오늘 두 번째 키워드 스타벅스 세리머니입니다.
1: 고교 야구 경기에서 나온 응원 구호 하나가 전국적인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저희도 전해드린 적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0: 지난 29일이죠. 이제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와 광주일고가 경기를 가졌는데요. 경기 도중에 이제 배재고 선수들이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구호를 외친 것이 좀 발단이 됐습니다. 이게 최근 5.18 민주화운동을 좀 폄하했다는 논란이 있었던 이제 스타벅스와 관련된 그런 거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역 비하 논란으로도 번졌고요. 경기 도중에 또 광주일고 측이 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1: 예, 광주일고가 공식 입장을 내놨죠.
0: 그렇습니다. 이제 광주일고는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학생들이 이제 지역의 역사와 공동체를 조롱하는 듯한 구호를 외친 것은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고 이렇기 때문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에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1: 예, 배재고도 공식 입장을 냈네요.
0: 이게 배재고는 학교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는데요. 광주일고와 광주 시민들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고요. 또 해당 학생들을 생활교육위원회 회부해서 학교 뭐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 예, 교육당국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도 조사에 나섰고요.
0: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시 교육청은 배재고의 학생 생활지도와 학교 대응 과정을 살펴볼 예정인데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도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서 이번 사안을 심의할 예정인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선수들의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이 될 전망입니다.
1: 예, 이번 논란이 더 크게 번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이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번질 수도 있는데 학교 스포츠 현장까지 혐오와 지역 비하 문화가 스며든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교육계에서는 이제 승부를 떠나서 학생 선수들의 인권 감수성과 스포츠맨십을 다시 점검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 운동부 문화 전반을 돌아봐야 된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습니다. 학생 선수들의 스포츠맨십 그리고 인성 교육 중요성 그리고 역사 공부 다 챙겨야 될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1: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0: 네, 마지막 키워드는 상임위원장입니다.
1: 국회가 결국 여당 단독으로 일부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했죠. 소식 전해주시죠.
0: 이제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11곳의 위원장을 선출을 했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건데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원 구성을 밀어붙였다면서 본회의에 불참했습니다.
1: 예, 가장 큰 쟁점은 역시 법사위원장이었던 거죠?
0: 그렇습니다. 이제 법사위원회는 다른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이른바 관문 역할을 하는 핵심 상임위인데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국정과제와 민생입법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원구성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면서 일부 상임위원장의 선임을 강행했습니다.
1: 그렇다면은 법사위원장 누가 맡았나요?
0: 이게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에서 이제 서영교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제 서영교 의원은 이제 친명계 중진으로 꼽히는데 과거 이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했었던 경력이 있고요. 또 직전까지도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민생법안 처리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경험이 있는 인사를 좀 다시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국회를 통과했죠.
0: 그렇습니다. 이제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도 이제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는데요.
1: 예.
0: 이로써 한 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이자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탄생한 두 번째 여성 국무총리로 공식 취임하게 됐습니다.
1: 예, 오늘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이제 오늘 고교 야구 경기 도중에 이제 5.18 폄훼 응원 논란이 있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충분히 교육을 했으면 막을 수 있었던 사태라고 좀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아이들만 탓할 게 아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사실 그 응원 구호를 여러 번 외쳤어요.
0: 그렇습니다.
1: 근데 거기도 코치 감독이 다 있거든요.
0: 제지를 했어요.
1: 네, 제지를 할 수 있었는데 계속 하게 뒀다는 것부터가 그렇습니다. 한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기 장 기자님 고생하셨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자, 보내드리면서 크래비티의 어웨이크 띄워드리고요. 이원희 셰프님과 맛쟁이 신사 시즌2로 돌아옵니다.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올여름 시원한 산골의 밤이 음악으로 물듭니다. 하이월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 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읍 늑구리 은행나무 특설 무대에서 가수 서른도, 조정민, 이루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가족, 이웃, 친구와 함께 한여름밤의 특별한 음악회를 즐겨보세요. 하이원 리조트와 함께하는 산골음악회 7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삼척 도계에서 만나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자, 지금 이 시간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서울은 이제 도심도 차들이 많아지고 있죠. 성산로 성산 2교에서 이대 후문까지 도심 방향 정체고요. 반대 방향도 성산 2교에서 성산대교 중간까지 밀립니다. 가양대교도 남쪽으로 지체되고 있고 한강대교는 강 북쪽으로 지체입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지체인데요. 일산 쪽은 많이 밀리진 않습니다만 광진구와 한남동 일대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은 잠실에서 성수대교 구간, 반대 하남 방향은 강서구와 여의도 일대 지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안산 부근 3차로에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군자에서 안산까지 4km가 지체고요. 단월터널에서 부곡까지 7km, 또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지체입니다. 중부고속도로는 청주에서 서청주 쪽으로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충무로에 있는 핫도그 맛집을 알려달래 했더니 네, 아주 유명한 빵집에 소세지 빵이라도 알려주는 아주 사랑스러운 먹는 것에 관해서는 사랑이 넘치는 2-1-1 이원일 셰프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여러분들 다 퍼드리고 갈게요.
0: 예. 네,
1: 제 안에 있는 맛집 리스트 다 털어드리고 갈게요.
0: 아, 그러기엔 저희가 너무 작습니다. 네. 다 밖에는 저희가 너무 조그매요.
1: 제가 네, 시간차를 두고 잘 털어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조금씩 흘려주고 가십시오. 네. 셰프님, 이번에 새로운 그 최빈영 PD가 네네. 이런 질문을 또 했거든요. 혹시 2-1-1이 무슨 뜻이에요? 네. 라고.
1: 그러니까 이제 저를 어렸을 때부터 보지 못했었던 네, 정말 너무 어렸었던 거죠. 네, 그분들은 제 이름을 이원희를 2-1-1으로 바꿔 부른다라는 걸 전혀 모르시죠.
0: 아, 알 수 없지.
1: 네, 그래서 네. 실은 이게 후보군이 두 개가 있었어요. 원이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0이다 그래가지고 201 이 될 뻔도 했고 네. 굳이 이거를 영문식으로 원을 1로 읽어야 되냐 그래서 211이었는데 그냥 이름이 2-1-1이 입에 붙더라고요.
0: 그래가지고
1: 네 그래가지고 211이 됐는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불러주셔서 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채널 이름들이나 제 SNS 상에 해시태그 같은 거 보면은 211이 되게 많아요.
0: 그렇지, 그래가지고 많아요.
1: 요즘은 그냥 이 정착해서 쓰고 있으니까 네. 알아만 주십시오 여러분. 네
0: 여러분들 알고 있어요. 우리 네. 민영 PD가 몰라서 그렇지. 네, 민영 PD 네. 이제 알게 됐습니다.
1: 분발하시고요.
0: 2-1-1 셰프님과 함께 맛쟁이 시사 시즌 2 코너 속 코너 여러분들 먹는 고민 저희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먹고민 상담소 시작을 해볼 건데 이럴 때는 뭐 먹어야 되나요? 이 음식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먹는 것에 대한 고민들 보내주시면 이원일 셰프님이 상황에 딱 맞게 처방 레시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도착한 고민 사연 만나볼까요?
1: 네, 1254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물은 동치미 무가 있는데요.
0: 아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1: 붙어 읽기 싫어지네요.
0: 아 이거 뭔데? 아무 생각이잖아요, 어차피.
1: 네. 버리기 아까워서 김치냉장고 속에 계속 보관 중이에요. 혹시 처리 방법 있을까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너무 속상하죠. 아 형님, 아유 참으세요.
1: 저는 정말 한식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동치미 무나 짠지 무나 오이 소박이나 깍두기나 석박지나 이런 것들이 물러지기 시작한다. 아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0: 이러면은 네. 뭘 알려줘도 해놓고 안 드실 것 같아요.
1: 맞아요.
0: 동치미 진짜 잘 익을 때 얼마나 그 오랫동안 기다리는데
1: 얼마나 맛있어요.
0: 한 2주 기다리는 게 진짜 가슴이 막 찰랑찰랑 해가지고 딱 먹었는데. 와.
1: 그러니까.
0: 단가? 막 설레기 시작하고
1: 익은 김치가 떨어져서 와 이거 언제 또 익혀 먹지라고 해야 되는 기쁨으로
0: 그래.
1: 다가가야 되는 메뉴인데
0: 너무 안 먹어서 물러버렸다고요?
1: 우선은 제가 잠깐 전문가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실은 동치미 무가 물러진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그 안에 있는 효소가 모든 물을 이미 다 녹여버렸다는 뜻입니다. 얘는 짜도 짤 수 없는 무 상태예요. 왜냐하면 물은 무는요 그대로 으깨져 버리거든요.
0: 아,
1: 예, 그리고 얘가 무가 무른다라는 거는요 이미 시어 꼬부라질 대로 시어 꼬부라져서 이제는 뭐만 남았다? 골마지 낄 일만 남았다. 골마지가 뭔지 아시죠? 하얗게 이제 위에 약간 곰팡이처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단계로 넘어가기 전이란 얘기여가지고 실은 드셨을 때 너무 신맛이 많이 돌고요. 그 다음에 무를 짤 수 없을 정도로 으깨집니다. 실은 이럴 때는 할 수 있는 메뉴는 없다라고 보는 게 맞기는 해요.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어서 제가 뭐 이거를 굳이 짠해서 알려드릴 필요는 없고 요거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라는 걸 꼭 알려드리고
0: 그래.
1: 싶고요. 근데 이제 저희 외할머니께서는 이것도 김치다라고 하셔가지고 이걸로 뭐를 해주셨냐면요. 네. 물은 물을 으깨지지 않게 물에다 담가가지고요. 조금 시큼텁텁한 맛을 살짝 빼세요. 네. 그래도 시큼텁텁하거든요. 그러면은 요 무 밑에다가 우선은 그 조림을 할 수 있는 냄비에다가

그 내장까지 다 제거해서 대가리까지 제거한 멸치를 한 겹 깔으세요. 그 위에다가 이 물을 물에다가 담가놨었던 물을 위에다가 올리세요. 올려요? 그리고서 빨간색 우리 무조림 양념 있잖아요. 네. 무조림 양념을 하신 다음에 얘를 한번 지져주세요. 그러면은 얘를 숟가락으로 푹 뜨면은 무는 뭉개지는데 밑에 말랐었던 멸치가 아주 잘 불어오르면서 얘가 똑

0: 같은 맛이 나요.
1: 어, 너무 좋아요. 네,
0: 그래서 맛있기는 한데 이거는 뭐 드셔보셔서 아는 맛이어야지 맛있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한번 도전은 한번 해보십시오. 물 한번 뺀 다음에 빨간 무절이 양념해서 멸치 깔고 한번 푹 졸여서 한번 드셔보시면 나쁘지 않을 겁니다.
1: 앞에 사망 선고를 하셨거든요. 네. 그럼에도 심폐소생으로 진짜 어떻게든 네. 짜내서 지금 하나 주셨는데 1254번님 앞으로 네. 예 동치미 익으면 바로 드세요.
0: 떼찌해 줄 거예요.
1: 익으면 해 먹을 수 있는 음식 얘기하잖아요. 그럼 또 2주 가야 되고. 자, 오늘
0: 여기까지 우선 김치말이 아예 그만합시다. 네.
1: 시작하면 멈출 수 없어. 네. 맛집 인사 시즌 2 지역별로 먹으면 좋을 음식 만나볼 건데 지난주부터 코너가 살짝 바뀌면서 한 지역에 2주 동안.
0: 그럼요.
1: 아 여러분들 보내주신 이 사연들
0: 따끈따끈한 사연을 이어 붙여가지고 저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1: 고이 모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먹방 투어 떠난 지역 어딘지 소개해 주시죠.
0: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충청남도 공주로 떠나보겠습니다.
1: Yes.
0: 요즘 공주로 1박 2일 여행 떠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특히 공주시 특산물인 밤을 테마로 한 이른바 밤투어가 인기라고 하는데요. 예. 밤의 도시답게 밤 티라미수, 밤파이, 밤빵, 밤 티셔츠, 디저트는 물론이고요. 알밤으로 활용한 이색 음식들도 다양합니다. 알밤으로 만든 밤 칼국수부터 알밤이 콕콕 박힌 알밤 순대, 그리고 알밤 어죽, 알밤 해물 파전까지 공주에 가면 하루 종일 밤 요리만 먹어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라고 합니다.
1: 맞습니다. 네. 아, 또 충청도 쪽에 또 강 유역의 어죽
0: 맞습니다.
1: 맛있잖아요. 어죽 맛있잖아요.
0: 근데 그거의 농도를 밤으로 잡아주는 집이 알밤 어죽집이 있더라고요. 진짜로.
1: 기가 막히다. 네. 달달하겠다. 공주에서 먹을 맛있는 음식 숨은 맛집 재밌는 추억 있으시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되신 분들은 바나나 맛 우유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맛있겠다.
1: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공주 맛집 만나러 갑니다.
0: 좋습니다.
1: 알라딘 OST 띄워드릴 건데요. 레아 살롱가와 브래드 케인이 함께한 A Whole New World 듣고 올게요.

0: 알라딘 OST 레아 살롱가와 브래드 케인이 함께한 A Whole New World 듣고 오셨습니다.
1: 노래 진짜 좋네요.
0: 야, 너무 좋아. 네. 공주가 있어가지고 네. 이걸 선곡했다고 합니다. 자스민 공주잖아요.
1: 자스민 공주네요. 네,
0: 우리 자스민 PD가 있었는데
1: 오랜만에 자스민 PD님 보고 싶습니다.
0: 네. 자스민 PD가 이제 저랑 같이 굿모닝 FM에 있었던 네. 예, 초창기 멤버.
1: 개국 공신이죠.
0: 네. 그 친구 아니에요?

0: 않았으면 제가 여기 아직 못 있었어.
1: 그리고 호련이 떠났어요.
0: 걔는 파이팅만 하고 사라지네. 정말 싶어요. 알라딘인가?
1: 네.
0: 지니였어, 지니. 네. 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공주에서 먹을 음식들, 맛집, 그리고 그곳에서 만든 추억까지 소개받아 보겠습니다. 가시죠.
1: 네. 7930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이게 참 궁금한데요. 왜 공주는 이렇게 중식의 성지인가? 네, 요게 알고 싶어서 한번 꼽아봤습니다. 공주에 가면 동땡원이라는 고기 짬뽕집이 있는데요. 진한 고기 육수 짬뽕이라 해물 육수의 시원한 맛보다는 진득하고 묵직한 맛이에요. 밥만 안 먹어야 해요. 꼭!
0: 아, 제가 지난주에부터 얘기하고 싶었던 네. 짬뽕 이야기입니다.
1: 아니 왜 이렇게 중식이 네. 센 거예요, 공주는?
0: 저는 이제 공주로 가보니까 일단은 저희 친구랑 맨날 저는 이제 울산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누가 더 도시인가 늘 이런 싸움을 늘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니까 아 울산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 아 그래요?
0: 굉장히 소박합니다. 야, 소박해요. 야,
1: 공주분들 일어납니다.
0: 아니, 이거는 네? 인정하셔야 돼. 이거 왜냐면은 제가 그 찬영이라는 친구랑 방송 네. 때문에 전지적 참정식 시전 때문에 네네. 공주로 갔잖아요.
1: 네네.
0: 갈 때부터 얘가 불안해하더라고.
1: 아~
0: 자기 분명히 큰 도시라고 그랬는데 직접 가니까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1: 공주시예요.
0: 공주시예요, 시. 네. 근데 울산은 예, 더 크죠. 광역시니까. 어쨌든 갔어. 갔더니 소박하고 예, 정치가 아주 예, 네. 고요하고.
1: 고요하고.
0: 예, 배가 네. 떠 있더라고. 나룻배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네. 동네를 가면 중국집이 유명한 중국집이 짬뽕집이죠.
1: 그러니까요.
0: 짬뽕집이 다섯 군데가 있어. 그 중에 베스트 3 핫한 데를 알려주고 유명한 두 곳은 점심 장사만 해요.
1: 그 정도예요?
0: 그 정도예요. 근데 손님이 미어터져.
1: 공주의 5대 천왕인 거네요. 그러면.
0: 5대 천왕 중에 이제 3대 천왕으로 자기들끼리 줄였고 그 중에 2대는 점심만 해. 그 중에 이제 대중적으로 하는
1: 네.
0: 원탑이 이제 이 동땡원.
1: 아 동땡원이에요.
0: 여기 가면은 주차가 네. 어마어마해. 주차장이 크거든요.
1: 아 여기 약간 그 기업형 약간
0: 기업형이에요.
1: 이게 그 정도예요.
0: 차만 한 100대가 서 있어요. 진짜 이게 뭐야 할 정도로.
1: 저는 실은 이게 공주에 왜 중식이 이렇게 유명한지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설명을 저희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지만 원래 공주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풋고추의 주산지가 공주예요.
0: 네. 풋고추.
1: 실은 풋고추가 유명하다라는 거는 그냥 초록 초록색 고추도 유명하지만 얘가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가지고 빨개지고 얘를 가루로 내면은 달큰한 고춧가루를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풋고추거든요.
0: 아, 그렇구나. 네. 아 그래서 공주 짬뽕은 전혀 안 매워요.
1: 아 전혀 안 매워요.
0: 전혀.
1: 그러니까요. 네. 왜냐면은 이 풋고추가 이제 더 익어가가지고 만든 고춧가루들이 굉장히 달큰하거든요.
0: 그래서 빨갛기는 네. 제가 볼 때 가장 빨갛거든요.
1: 근데
0: 무서웠어. 근데 하나도 안 매워. 싱거워.
1: 아, 그래서 테디가 이렇게 먹을 수 있었구나.
0: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짬뽕계의 평양냉면 맛이다.
1: 아, 담백하고.
0: 진짜 소고기 고기 네. 베이스니까 네. 약간 소고기 묵국 같다?
1: 오~
0: 그런 느낌이에요.
1: 그래서 면을, 밥을 말아 먹으러 가셨구나.
0: 그래서 면을 먹을 때는 약간 네. 갸우뚱하거든요. 매력은 있어.
1: 근데 계속 들어가는구나.
0: 좀 들어가? 그러다가 밥을 줘요. 그래서 아니 밥을 왜 주지? 하면서 밥을 말았어. 아 여기부터예요.
1: 아 그때가 진짜
0: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1: 저 방금 전에 하나 읽었는데 죽을 것 같아.
0: 아 그래서 요 얘기 나올 때 저도 한마디 거들겠다 했는데 드디어 나왔네요.
1: 와.
0: 또 하나 가겠습니다. 여기 봐요. 또 나오네.
1: 그러네요.
0: 4956번님이 공주 짬뽕 맛집 신땡 짬뽕 정말 맛있습니다. 공주시가 짬뽕으로 유명해서 맛집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도 공주 시민들은 신땡 짬뽕 많이 간다길래 가봤는데 고기 짬뽕이랑 짬뽕 밥 정말 맛있더라고요 하셨어요.
1: 와.
0: 사진 보면 아시겠지만 진짜 빨갛거든요. 진짜 빨개.
1: 지금 저희 작가님께서 옆에서 검색해 주셔가지고 제가 봤거든요.
0: 예.
1: 정말 위에 기름이 한 겹 덮여 있는데 얘가 그냥 빨간색이 아니고 시뻘건색이에요.
0: 예.
1: 와.
0: 그런데 그 블로거에도 적어주셨는데 매운 거 잘 못 드시는 분들은 아주 딱이겠고 매운 거 좋아하시면 살짝 아쉬울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도 안 매워요.
1: 그 정도구나.
0: 진짜 신기해. 너무 신기한 맛이에요.
1: 근데 또 이 집은 탕수육을 꼭 드세요라고 되어 있네요.
0: 탕수육을 반드시 먹어야 됩니다.
1: 네. 왜냐면은 보니까 탕수육이 정말 그 바삭하고 그거 있잖아요. 하얗게 튀겨졌는데 바삭한 튀김 있잖아요.
0: 진짜 맛있어요. 튀김도 잘하시지만 어쨌든 고기 육수 베이스로 짬뽕을 하시잖아요.
1: 네.
0: 그래서 고기가 맛있어. 그 탕수육 안에 고기도 도톰하게 들어있어요. 비계 많은 쪽으로. 예, 아 이거 또 다녀오니까 이렇게 또 생생하게 말을 할 수 있네. 내가 저... 셰프님의 마음을 알겠네.
1: 아니.
0: 아 다녀오니까 약간 어깨가 올라오네. 잘 모르시죠?
1: 잘 모르겠네요.
0: 아, 이런,
1: 네.
0: 이런 맛이에요.
1: 아 나 공주 가가지고 맨날 칼국수만 먹고 왔는데 잘못됐구만. 아, 이 석천이 형을 내가 뭐라고 탓을 해야겠네 보니까.
0: 석천이 형 공주를 뭘 알아요? 왜냐면은 그 옆동네인데.
1: 그 형이 빨간 음식을 못 먹거든 잘.
0: 그 무서울 수 있어. 저도 무서웠는데 예, 꼭 드셔보시라고 말씀드리고
1: 근데 아, 제가 정말 그동안 저희 이 맛쟁이 신사를 시즌 2까지 하면서 거의 4년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늘 항상 4년 동안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혀왔거든요. 와, 근데
0: 당하고 있다,
1: 이게 이 시즌 2를 개편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걸로 당하니까 제가 죽겠네요, 정말.
0: 계속 당해 보시죠. 네. 또 하시죠.
1: 0996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공주 산성시장 안에 있는 맥땡 치킨이요. 40년 된 치킨집인데 노포 감성에 소금 찍어 먹는 옛날 치킨이 킥입니다. 양념 치킨도 감칠맛 장난 아니에요. 닭발 튀김도 있는데 완전 별미예요. 강추. 요즘 산성시장 안에 있는 떡집이 유명한데 엄청 유명한데 거기 들어서 떡 사고 치킨까지 먹고 가면 딱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0: 이야 좋다. 지금 사진 보니까 진짜 옛날 스타일. 네. 꾸덕한 스타일이죠. 원래 그 바삭하게 이제 전부 다 치킨이 올라왔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는 약간 눅눅꾸덕 스타일.
1: 아 눅눅꾸덕 스타일이구나.
0: 아, 그래서 소금 찍어 먹으면 딱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1: 후라이드 치킨이 그리고 있는데 아직도 가격이 굉장히 착한 편입니다. 그리고 정말 노포 감성이라고 했는데요. 실은 한번 싹 다 깨끗하게 고치시긴 했는데 정말 그거 있죠. 아 여기는 옛날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네라는 그 감성이 확 돋거든요. 와, 저 진짜 이런 치킨은 보통 소금에 순후추라고 하죠. 아주 얇은 후춧가루가 같이 들어가 있을 때 콕 찍어 먹는 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0: 너무 맛있어요.
1: 근데 거기에 이제 케어네즈, 케찹이랑 마요네즈 올라가 있는 양배추, 이게 샐러드라고 부르면 안 돼. 사라다. 예. 네, 사라다가 딱 들어. 아우.
0: 최고지.
1: 하얀색 그 백무. 아, 백무 김치. 아우.
0: 아, 이런 건 인정입니다. 인정.
1: 아, 예.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제가 이 그 지나간 4년의 세월을 여러분들께 제가 무릎 꿇고 사과드립니다.
0: 거울 치료 제대로 당해가지고.
1: 아, 이거 힘드네요.
0: 자, 아직 멀었습니다. 네. 5575번님이 공주 맛집은 시장 정육점 육회 비빔밥이요. 알밤이 오도독 오도독 씹히는 게 정말 맛있어요.
1: 그러니까
0: 이게 원래 잔 넣어주는 데 있잖아요.
1: 제가 박수를 친 이유가 뭐냐면요. 많은 분들이 육회를 배채랑 드세요. 배를 채를 썰어서 드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예전에 궁중음식연구원에서 저희 무형문화재 한복료 원장님께서 저한테 육회를 직접 가르쳐 주실 때 뭘 배웠었냐면요. 예. 배채보다 정말 맛있는 게 밤채다라고 하셨거든요.
0: 와, 진짜요?
1: 네, 네. 근데 이게 육회라는 게 원래 말캉하고 질겅하게 씹히는 식감이잖아요. 근데 이 알밤이 같이 씹히면은 꼬독꼬독꼬독 씹히면서 진짜 맛있어요. 물론 배도 같이 들어가면 시원한 맛의 맛이지만 이 알밤의 고소한 맛이랑 같이 터지면 진짜 끝내주거든요. 근데 여기는 얘를 또 빨갛게 버무려서 김가루에 참기름을 넉넉하게 두르 들기름을 넣고 비벼요. 야 정말 여러분들이 운전하다가 핸들을 내려친다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구나.
0: 근데 이 집은 네. 좀 가격이 좀 보니까 15,000 넘어가요. 대신에 육회 양이 많고
1: 육회 양이 많아요.
0: 많아. 그러니까 이게 아깝지 않고.
1: 그리고 여러분들 공주 밤입니다. 네. 정말 달큰하고 고소하고 맛있다는 오독오독 아작아작 씹힌다는 공주 밤이거든요.
0: 그리고 이제 곁들여서 국물 나오잖아요. 네. 대부분 뭐 콩나물국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선지 해장.
1: 선지 해장국.
0: 주네요. 아, 좋다. 좋아. 네,
1: 기본이다. 아, 저 지금 방금 전에 코드를 마셨어요. 배가 고프니까 코라도 네. 마셔야겠어요. 네. 아, 정말. 네. 자, 그리고 다음 사연은 권지선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30대 후반 공주님입니다.
0: 아, 네, 공주님 오셨어요. 네.
1: 30대 초반 식품 영업하던 시절에 물류센터가 논산이라 점심 중식을 공주에서 해결하곤 했습니다. 그 시절 물류센터 지사장님이 소개해 주신 음식. 곰땡식당 숯불에 구운 생선구이와 돼지 불고기 뭐야? 정말 맛있어요. 꼭 드셔보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0: 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 네 우선은
0: 숯불에 지금 생선이랑 고기를 자, 같이 구워?
1: 숯불에 생선이랑 와
0: 이게 뭐야 사장님이 지금, 네. 이거 둘 중에 하나를 못 버리셨네.
1: 그러니까 사장님이
0: 따로따로 가야 되는데
1: 석쇠에다가 제육을 올리셔가지고 돼지 주물럭을 올리셔가지고 빨갛게 양념된 돼지 주물럭을 약간 까실까실하게 구워주셔서 얘를 그릇도 아니에요. 철제 사각 제

0: 냉반에다가 그냥 내주시는 집입니다. 와, 그러면은 요거를 해서 밥을 먹다가 생선구이가 같이 나오는데요. 된장국이랑 생선구이가 나오는데, 하, 제가 이게 생선구이를.
1: 어, 한숨 지금 제대로였다.
0: 네. 제가 이 생선구이를 숯불에다 구워야 되는 이유를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생선구이 기계보다 숯불구이, 그 숯불돔 안에 들어가서 생선이 구워져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훨씬 더 센 온도로 구워져요. 어. 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생선이 머금고 있는 수분감이 촉촉하게 머금어져요.
1: 아, 그래.
0: 네, 그 대신 위에는 이 껍질이 그냥 노릇하게 익는 게 아니라 전문용어로 이제 블리터라고 하는데 얘가 방울방울 퍽퍽퍽퍽 터지면서 구워진다.
1: 그렇지, 그렇지. 약간
0: 걔가 약간 까뭇까뭇하게 까실려져요.
1: 그래, 태워진다. 네, 좋다, 좋다.
0: 그러면 이게 훈연향이 나는데 가운데로 툭 하고 집어내잖아. 그러면은 순간 연기가 퍽 하고 올라오면서 와. 촉촉한 생선이 촉 들어오거든요.
1: 세상에.
0: 이 진짜 생선구이의 최고봉이 숯불구이예요. 근데
1: 아 방금 상상했는데 너무 섹시했어.
0: 제가 이거를
1: 아 좋다. 너무 맛있겠다 진짜.
0: 된장국도 보니까 그냥 된장국이 아니라 우거지 된장국 있잖아요. 그냥 달큰하게 배추 넣어가지고 구수하게 끓여주시는 집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흰쌀밥에다가 탁 하고 얹어서 드시면은 곰땡 식당.
1: 예,
0: 네.
1: 예, 예.
0: 아 네. 아 정말 골로 가겠네요. 네. 곰땡 식당에 여러분 땡자가 네 골로 가겠네요.
1: 아, 예,
0: 네,
1: 예. 예.
0: 참고하시고요. 네, 힌트 참고하시고.
1: 점점 격해지니까 이쯤에서 네. 저희 광고 듣고 와야 좀 차분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소개된 분들 바나나 맛 우유 보내드릴 거예요. 광고 듣고 올게요.
2: 어디까지 가시나요?
3: 살아서 장까지요.
2: 혹시 닥터 캡슐 전?
4: 서서 간다 장까지 간다.
3: 1000배 더 강력해진 유산균 생존율로 살아서 장까지 닥터 캡슐.
4: 닥터 캡슐.
3: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Walk it.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마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 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 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5: 잠시 후 9시부터 오늘 아침 윤상입니다가 시작됩니다. 우리 곧 만나요.
4: 굿모닝 FM태입니다. 이원희 셰프님과 2주 동안 공주 이야기했는데도 아 남았어. 와,
6: 아직도 남았어요.
4: 남았어.
6: 공주 그렇게 칼국수였는데 칼국수째 건드리지도 못했고요.
4: 아, 뭐 그리고 괜찮아요. 저는 네,
6: 그리고 한 분께서 청국장도 보내주셨거든요.
4: 청국장. 네. 야.
6: 근데 청국장을 숯불 돼지갈비랑 같이 먹는 집이래요. 차수정님께서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분 바나나맛 우유로 내가 보내드려야겠어가지고 내가 보내드려야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4: 보내드립니다. 네. 예. 마쳐야 돼요. 시간이 없어요.
6: 제가 거울 치료를 당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4: 예?
6: 정말 4년간 버텨주신 여러분들 감사하다.
4: 네,
6: 앞으로 4년간은 제가 한번 당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좋습니다. 4년간 거울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지역에 걸리기만 해라라고 예, 장전하고 계신 분들.
6: 칼 갈고 계십시오 여러분.
4: 계속 함께
6: 들어갑니다. 네.
4: 저분이 고생하셨어요.
6: 고생하셨습니다.
4: 예, 얼른 가서 맛있는 거 드세요.
6: 빨리 먹어야겠습니다.
4: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7: Have a good day.
8: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0: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7월 강원 영동 지역의 든든한 등뼈인 백두대간자락엔 하늘을 향해 곧게 뻗은 금강소나무 숲이 짙은 푸름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척박한 바위 틈에서도 깊게 뿌리를 내리고 모진 비바람을 견뎌낸 소나무는 우리 영동 사람들의 강인한 뚝심을 그대로 닮아 있죠.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변함없이 청량한 소량을 내어주며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깊고 서늘한 위로의 그늘을 선물합니다. 화려한 해변의 파도 소리에서 잠시 벗어나 수백 년을 이어온 단단하고 짙은 생명력 사이를 조용히 거닐어보는 건 어떨까요? 올여름 여러분의 지친 마음을 든든하게 채워줄 겁니다.
1: MBC 강원영동 57분 캠페인이었습니다.

0: 오늘 주문 내일 도착. 빠른 인쇄가 필요할 땐 와우프레스가 정답.
1: 요즘 닥치 어디, 요즘 홍보 어디, 요즘 인쇄 어디.
2: 인쇄는 와우프레스.
3: 사고를 우리고 장을 담그고 순대를 만드는 곳. 정성으로 이어온 횡성 새말 토종순대 장순대국밥은 할머니의 손맛 그대로입니다.
4: 야, 시원하다.
3: 백년가게 맛집
1: 횡성 새말 토종순대.
5: 강원특별자치도에서 2026년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도내 마을기업, 합동조합, 사회연대경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선정된 기업은 청년 인턴을 채용하고 인건비와 기업 운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6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033-256-9574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도내 사회연대경제 조직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6: FM 94.3MHz, MBC 강원영동 FM4U입니다. HLAF FM.
1: 행복한 세상에 좋은 친구 MBC 문화방송.
6: MBC 강원영동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생각해보니까 최근 이 습하지 않은 여름이 이런 건가? 볕은 막 따가운데 그늘에 들어가 있으면 좀 시원한 기분이 느껴지는, 가본 적은 없지만 저도 그 말로만 듣던 뭐 하와이 날씨가 이런 건가? 예, 이런 생각하신 아침 가족들 좀 계시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공에 찬 공기가 버티고 있대요. 그래서 장마가 좀 미뤄진 거죠. 오늘 7월 1일이니까 이제 7월이면 장마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심은 곳간에서 나오고 인성은 습도에서 나온다. 뭐 이런, 자꾸 저 더워지니까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오는데, 자, 장마가 기다리고 있는 7월 한 달 잘 넘겨야겠습니다. 7월 1일 수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